0: 성공! 하하! 그럼 이제 이거 타고 신나게 말썽 피우러 가볼까?
1: 와이드캣! 오토바이를 훔쳐갔어!
2: 괜찮아. 지금은 널 구하는 게 먼저야.
1: 이거 어떻게 해야지 멈추는 거야?
3: 시동을 끄면 되잖아. 그렇게 세우든가.
4: 괜찮아, 호브캣.
0: 난 멀쩡해. 이거 별로다.
3: 그래? 넌 오토바이를 부술 때마다 꼭 그 말 하더라.
0: 어드벤처 베이라는데? 우리 멍멍단이 지금 출동하기 딱 좋은 곳 아니야?
5: 말썽 피우러!
0: 아니, 말썽 피우러. 두웨인, 이제 운전은 그냥 네가 해. 자, 출동!
5: 멍멍단!
2: 이런, 저번! 살려줘!
3: 어? 데니 목소리 같은데? 지금 갈게, 용감한 데니!
1: 난 용감한 데니 X라니까!
3: 서두르자! 사다리! 좋아! 잘 본 다음에 뛰어내려봐! 내가 잡을게!
0: 그럼 내린다!
1: 괜찮아!
3: 이번엔 네 친구를 구해야겠어!
2: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텐 기본이지.
3: 우와! 공중 엘리웁 점프 보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어려운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는 와일드캣!
2: 그래, 나야. 혹시 퍼피 구조 대 마숄 아냐?
0: 맞아.
2: 나 진짜 팬인데. 지금 내 오토바이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못된 강아지 폭주족 셋이 재미로 훔쳐갔거든. 이쪽이야.
4: 완전히 다 망가져서 못 달리겠는데?
2: 오늘 스턴트쇼는 물 건너갔네. 취소하는 건 처음인데.
3: 근데 다행히 라이더만큼 이런 걸 잘 고치는 애가 또 없거든.
2: 우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3: 내가 누굴 만날게? 와일드캣!
4: 엄청난데?
6: 여기에 온 걸 환영해. 와일드.
2: 말도 안 돼. 퍼피 구조대가 내 쇼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7: 오토바이 왜 저래? 망가졌네.
4: 못된 강아지 폭주족들이 저렇게 해놨어.
8: 우리가 고쳐볼게.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로보독, 트럭 본부 좀 몰고 올래? 오토바이를 한 대 고쳐야 돼. 걱정 마, 와일드캣. 우리가 금방 다시 굴러가게 할게.
2: 고마워, 라이더. 너희 구조대 진짜 빠르다.
3: 봤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9: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여긴 어드벤처데이. 미안한데 그 부릉부릉 소리 좀 줄여줄래요?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짓이야? 시카레탈 겁줘서 쫓아내고. 안 되겠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죠.
0: 싫어요. 우리 멍멍단은 이 마을에서 말썽을 피우려고 온 거거든요. 자리 바꿔. 이제는 내가 운전할게.
4: 네가 해도 괜찮을까, 호브캣?
0: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비켜봐.
9: 퍼피 구조대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 너희들.
8: 좋은 소식이야, 와일드. 로보독이 고장났던 오토바이를 새 것처럼 고쳐놨대. 훨씬 더 좋게.
2: 우와, 엄청 기대되는데. 정말 고마워, 라이더.
8: 네, 구대위 시장님, 웬일이세요?
9: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와! 제일 화나는 건 저 시끄러운 애들이 치카레타를 겁줘서 종탑으로 쫓아냈던 거야. 이름이 뭐랬지? 멍멍단이랬나? 어떡해!
8: 구대 시장님, 괜찮으세요?
0: 닭동상에 있는 저 사람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어드벤처 베이는 우리 멍멍단 거니까.
5: 멍멍단! 멍멍단!
8: 좀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못된 폭주족들은 퍼피 고조대가 다 잡아드릴게요. 퍼피 고조대, 상대는 오토바이 탄

0: 아까 점프 엄청났어. 해낼 줄 알았지. 축하해.
1: 역시 와일드캣이야.
2: 땀났다고. 이런 시시한 야옹이 장난감으로 날 못 막아. 살려줘.
3: 그 말.
2: 가자. 우리 멍멍단은 금방 돌아온다. 멍멍단.
4: 이거 묘기다. 나도 같이 가.
5: 나는 할 수 있어.

0: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쇼는 라이더랑 모토 구조대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인사해.
1: 너도 우리 대원이 되니까 정말 좋은데? 혹시 못된 강아지들이 다시 말썽을 피우면 우리를 불러줘.
0: 어, 라이더, 앙코르 할 건데 너희들도 나와서 좀 도와줄래?
2: 우와.
0: 좋지! 기대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합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당신
5: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2: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진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작은 털보를 구해라.

0: 도착했는데. 안녕 얘들아, 기다렸어.
1: 아, 트래커,
2: 잘 지내?
0: 물론이지.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가자, 카를로스 있는 대로.
3: 안녕 카를로스.
4: 오, 너희들 왔구나. 새 관찰탑 고치는 일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3: 정글은 덥고 습해서 나무가 더 잘 썩지? 뭘 하면 될까?
4: 저쪽에다 쌓아놓은 널빤지들 좀 날라줄래?
0: 내 지게차 가져올게.
5: 우린 로키가 지나갈 길을 치우자.
0: 우와, 여기 도마뱀 되게 귀엽다. 어? 어디 갔지? 혹시 얘 아닐까? 카밀레온은 색을 잘 바꿔서 어디든 숨어. 어, 또 사라졌네.
6: 숨바꼭질하면 진짜 잘하겠다.
0: 라이더, 혹시 녹색이나 갈색인 도마뱀 못 봤어?
3: 흑백 얼룩무늬는 하나 봤는데.

0: 놀던지 하나 더 줄래?
1: 어, 칼로스. 아! 케이블!
0: 오! 누구지? 난 익은 것 같긴 한데, 글쎄.
1: 도와달라는 소리일까?
0: 헬로! 거기 누구 있니? 어? 털보네? 나 좀 내려놔. 지금은 너랑 놀 시간 없어. 왜 그래? 가방 안에 있는 거? 내 연장? 도와달라고? 그럼 카를로스를 부를게. 카를로스, 내 소리 들려? 도와줘! 우와! 도와줘! 카를로스!
2: 트래커?
0: 트래커, 대답해봐!
2: 어디 갔는데 그래?
0: 모르겠어.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가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방금 도와달라길래 놀라서 나와봤는데 안 보이네.
2: 트래커 목걸이로 불러볼게.
3: 트래커, 어디야? 트래커?
2: 대답이 없어. 직접 찾으러 가보자.
0: 라이더, 이 정글이 얼마나 넓은데 단서 없이 찾을 수 있을까?
2: 알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퍼피 구조대 트럭펌프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1: 신상 코코넛 헬멧 멋지지?
5: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빨리 와줘서 고마워. 트래커가 울음소리를 확인하러 정글에 갔다가 사라졌대.
6: 이런.
1: 어디 갔지?
6: 그럼 오늘은 우리가 트래커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2: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너는 드론으로 트래커가 정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줘.
5: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 너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맡아줄래?
7: 하늘을 나는

0: 해줘. 우린 관찰탑 근처를 찾을게. 칼로스, 트래커가 소리친 곳이 어느 쪽이었어?
1: 도와달라는 소리는 저쪽에서 들렸어.
2: 이상하다. 여긴 원숭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3: 뭐, 정글이니까.
0: 트래커를 한 번 더 불러볼게.
3: 어? 우리 목걸이 소리잖아.
0: 그러면 목걸이 주인도 저기 있겠지? 카를로스, 여기 있다가 트래커가 오면 알려줘.
2: 이 근처에서 나는 소린데?
0: 그러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네. 스카이, 뭐 좀 보여?
4: 아, 그쪽에 뭔가 반짝여. 강아지 목걸이야.
5: 바로 옆에 있는 큰 덤불 나무 위를 봐.
0: 맞아, 트래커 거야.
2: 얜 어딨지?
0: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선 드론으로 찾으면 되겠다. 캐노피 안 걸리게 낮게 보내줘. 스카이,
6: 너도 계속 찾아볼래?
3: 랩! 드론!
0: 원숭이들이 여기서 바나나를 먹었나 봐. 뭐, 정글에선 흔한 일이지만. 거대한 원숭이 발자국?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일 같긴 하네.
3: 나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 큰 털보, 트래커를 봤을지 몰라.
0: 스카이, 하늘에서 큰 털보가 있나 찾아봐 줄래?
4: 큰 털보처럼 커다란 앤 금방 눈에 띄긴 하지. 어디 있을까?
7: 헉, 저기! 라이더 찾았어! 큰 털보가 트래커를 붙잡은 채로 뛰고 있어.
0: 고마워, 스카이. 트래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3: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지.
0: 체이스, 드론을 더 가까이 붙여보자.
4: 나 어떡해! 데이트! 땡큐, 스카이!
0: 스카이랑 트래커한테 가보자!
4: 큰 털보 쟤 왜 저러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것 때문인가? 누구지? 누가 위험한 것 같아. 저쪽이야. 어? 저기 원숭이 사원 구멍 안에 다른 원숭이가 빠져있어. 큰 털보랑 완전 똑같은데? 몸집은 더 작지만. 혹시 형제 아닐까?
5: Brothers! 그래서 큰 털보가 너를 데려온 거구나. 동생을 구멍 안에서 꺼내달라고.
0: 스카이, 트래커를 저 나무에 내려줘. 트래커,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케이블을 내려줄래?
4: 아, 케이블! 작은 털보야, 올라와!
2: 어떡해, 부러지겠어!
0: 트래커, 일단은 다시 내려놓자.
4: 겁이 나나 봐. 걱정 마, 친구. 우리가 꼭 나가게 해줄게.
0: 아, 맞다. 루키, 카를로스가 탑을 고칠 때 쓴 널빤지 좀 갖다 줘.
8: 재활용 천재 루키 출동!
0: 루키, 동생 원숭이를 깊은 구멍에서 꺼내려면 긴 사다리가 필요해.
8: 알았어. 드라이버!

0: 여기 또 누가 빠지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자.
1: 어때? 이 정도면 물 셀 틈도 없겠지?
2: 드래코! 얼마나 걱정했는데!
3: Me too. 보고 싶었어. 다들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2: 원숭이들도 고맙다는 얘긴가 봐.
0: 고맙긴 뭘.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릴 우까우까 불러줘.
2: 누구 새 관찰탑 올라갈 친구? 전부 고쳤어.
3: 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2: 도와줘서 고마워.
0: 큰 원숭이가 도와주니까 정말 듬직한데?
4: 말썽꾸러기 등반가를 구해라.
5: 드디어 오늘이네. 내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는 게. 정상 등반이 항상 꿈이었는데. 밧줄 입고, 벨트 입고, 헬멧 입고. 정말 신나는 등반이 되려면 안전이 우선이지.
6: 에이스! 너도 엘그란데 산 올라가게? 나던데! 나는 등반 과정을 다 심중계할 거야. 용감한 데니엑스! 오늘은 에이스 소렌슨과 등반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모험이 될 겁니다.
5: 안녕하세요. 안전장비는? 등반이 꽤 힘들 텐데.
6: 안전장비 말이야? 나한텐 훨씬 좋은 장비가 있거든. 봐봐. 이름은 등반 마법사. 착달라붙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5: 그 장비 진짜 안전한 거야?
6: 그럼. 안전하면 또 나, 용감한 데니엑스지. 아우.
0: 얘들아, 깜짝 선물이 있는데 볼래?
1: 우와, 그거 멋지다. 이런 거 항상 갖고 싶었는데. 근데 뭐야?
0: 밸런스 보드란 거야. 자, 봐봐. 와, 와, 보디가 쏠리지 않게 해야 돼. 알았지?
7: 오, 라이더. 너 균형 잘 잡는다.
6: 와, 재밌어 보여.
0: 너도 타봐, 로키.
7: 와, 와.
8: 잘한다.
9: 언니, 로키.
6: 짜잔.
9: 와, 나도 할래.
7: 우와. 우와, 그 정도면 누굴 가르쳐도 되겠는데?
9: 정말?
6: 우와.
9: 괜찮아.
6: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야! 이것 좀 놔! 나 거미 같지? 아, 이건 취소. 거미는 징그럽잖아. 에이스, 뭐해? 빨리 좀 와! 그 정도밖에 안 돼!
5: 먼저 가! 나는 천천히 안전하게 갈 거거든.
6: 데니 팬 여러분, 제가 이 엘그란데 산 중턱에 왔습니다! 우후! 우와, 갑자기 왜 그래? 저리 가! 야, 쇄골한 말이야!
5: 기다려, 데니! 도우러 갈게!
6: 되게 까칠하고 사나운 새인 것 같아.
5: 밧줄을 놓쳤어.
6: 뭐? 그럼 이제 어떡해.
5: 어깨 구조 낼 불러볼게.
6: 내 셀카봉이 아직 제한돼 있는데. 저게 없으면 오늘 등반 생중계를 못한다고.
9: 대망의 마무리.
1: 우와, 여기서 사이라니까.
0: 에이스, 어디야?
5: 데니랑 엘그란데 산을 등반을 왔는데 우리가 독수리 화나게 했는지 꼼짝도 못하게.
10: 맞아! 덩치만 컸지 진짜 속 좁은 새 같아.
0: 걱정 마. 우리가 바로 갈게. 알지?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걸.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1: 라이더가 부른다!
6: 조심해, 마셔!
5: 미안, 그래도 내가 균형 잡긴 최고지.

0: 고마워. 벤이랑 에이스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다가 독수리를 환하게 했는지 산 중턱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독수리의 관심을 끌어줘. 에이스하고 데니를 구할 수 있게.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그리고 스파이 체이스, 넌 짚라인으로 데니랑 에이스 산 중턱에서 내려줄래?
2: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수를 멀리 유인해줘.
1: 어, 알았어. 근데 새가 생각보다 꽤 크네. 발톱도 엄청 길고 부리도 엄청 크긴 해. 이리 와, 큰 새야. 가자, 날 따라와. 알겠다. 너 놀자는 거지? 알고 보니까 무서운 새가 아니라 그냥 심심한 새였네. 잘 도는데?
0: 에이스, 데니, 꽉 잡아. 독수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얼른 내려줄게. 체이스, 짚라인을 쏘자.
2: 알았어. 어? 짚라인.
1: 갑니다.
2: 좋아, 이제 데니, 네 차례야.
3: 난 됐어. 이 등반 마법사로 첫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0: 어, 안 돼. 거긴 암벽이 약해. 그냥 가긴 위험하단 말이야.
3: 걱정 마. 이 정도야. 꼭대기에서 만나.
4: 대박. 등반도 모자라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까지? 예하!
0: 오, 이런. 얼른 쫓아가자.
3: 야호! 이 등반 마법사만 있으면 기차표 안 사도 되겠다.
0: 스카이, 벨트로 데니를 기차에서 들어 올려줄래?
1: 알았어.
3: 우후! 이제 공중구조네. 이거 생중계해야지.
1: 어우, 서두르는 게 좋겠네. 아! 벨트! 데니, 얼른 거기 그 벨트네.
3: 잠깐만, 카메라를 어디에 둘지 좀 정하고. 기대하세요, 제 팬 여러분. 짜릿한 공중구절 보여드리죠. 어, 뭐야, 어, 엄지에 가려졌나? 아, 다시 해봐야겠다.
1: 데니, 생중계를 할 때가 아니야. 얼른 메라니까.
3: 아, 박수.
1: 아, 다시 쫓아가야겠지. 어? 우와! 안 돼, 라이더, 나 걸렸어.
0: 체이스, 공으로 스카이 벨트를 좀 풀어줄래?
2: 그래, 알았어. 럭! 발사! 됐다!
1: 고마워, 체이스!
3: 우와, 컴컴한 터널 끝엔 언제나 빛이 있다더니, 맞네!
1: 라이더, 기차가 해변 쪽으로 가고 있어.
0: 해변이라면, 주마, 여기로 와줘.
5: 바로 갈게. 준비, 자, 분동!
3: 예! 넌 기차 여행 대박이라고! 으아! 꿈이잖아! 으아! 안녕, 데니 팬 여러분! 저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0: 저리 좀 떨어져. 그래야 네가 안전하지. 아, 잘 보셨죠? 거미를 살렸어요.
1: 주먹, 여길 다 지나기 전에 데니한테 튜브를 던져줘.
2: 알았어, 대장.
0: 근데 데니는 어딨지?
3: 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
0: 저렇게 계속 움직이면 튜브를 어떻게 던져?
1: 분명히 튜브를 던질 만한 타이밍이 올 거야. 할 수 있어, 주마.
2: 주마, 지금이 기회야. 데니가 가만히 있어.
0: 데니, 잡아. 튜브.
3: 거미야, 나 먼저 간다.
4: 넌 괜찮아.
0: 데니, 꽉 잡아. 출발한다.
3: 이거 엄청난데, 주마?
0: 아, 방송을 안 켰네. 다시 하면 안 될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2: 데니,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0: 그러게. 고마워, 버피 구조대.
1: 고맙기는 뭘. 혹시 또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면 우리 구조대 불러줘.
0: 흑채, 내 셀카봉이잖아. 고마워, 새야. 아직 등반은 포기 안 했지?
2: 당연하지.
0: 기대하시라, 용감한 데니엑스. 또 멋진 비행사 에이스 소렌슨이 이 엘그라드 산을 정복했습니다.
2: 안돼, 드디어 정상이야. 너하고 팀워크가 괜찮은데.
0: 우후, 최강의 팀. 봐, 우리 진짜 끈끈한 팀이 됐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0: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옥스퍼드 상.
0: 해보고.
13: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헤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포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덤덤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13: 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번엔 내 차례야. 또 성공! 어?
1: 써니야! 엄마가 데리러 오셨네.
2: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1: 지금도 많이 논 것 같은데.
3: 더 놀고 싶은데.
1: 다음에 실컷 더 놀아.
3: 얼만큼요?
2: 밤까지요? 아, 맞다! 우리 파자마 파티 하자!
4: 파자마 파티? 그래, 좋아!
1: 파자마 파티? 글쎄... 뭐, 안 될 거 없지.
2: 우와! 그날 패션쇼도 하자!
4: 게임도 하고!
2: 요리도 하고!
4: 좋아, 좋아!
2: 밤새 비밀 얘기도 하는 거야!
3: 무서운 이야기도!
2: 신난다! 신난다!
5: 달림아, 뭐해?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만들어요. 써니 줄 거야.
1: 오, 멋진데?
2: 엄마, 잠옷도 새로 사면 안 돼요? 써니도 산대요.
1: 그래.
2: 방도 예쁘게 꾸밀 거예요.
1: 오, 기대되는데?
6: 아빠도 준비한 게 있지. 짜잔! 노래방 마이크! 써니랑 노래하면서 놀면 재밌을 거야.
2: 우와, 정말 최고의 파자마 파티가 될 거예요. 써니한테 초대장을 줘야지. 어? 써니야!
4: 달리마!
2: 어? 누구야?
4: 얜 우리 옆집에 이사 온 보라야. 안녕!
2: 안녕!
4: 보라도 나처럼 햄스터 키우는 거 있지?
2: 와, 귀엽다.
4: 그리고 나처럼 운동도 엄청 잘한다. 자전거도 잘 타고 달리기도 완전 잘해.
2: 정말?
4: 또 나랑 똑같이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대. 이름도 보라고. 예!
2: 우와, 신기하다.
4: 달리마, 누가 빨리 달리나 할 거니까 심판 봐줄래?
2: 어, 그럴까? 준비 출발! 야!
4: 달리마, 이것 봐라. 우리 완전 높이 올라가지.
2: 예! 나도 간다. 얘들아, 우리 미끄럼 토탈. 어?
4: 우와, 귀여워.
2: 얘들아, 잘 가.
4: 너도 잘 가.
2: 안녕. 화창, 초대장. 내일 줘야겠네.
7: 오늘은 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구슬을 골라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2: 우와,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서 써니 줘야지. 써니야, 어? 짜잔.
4: 우와, 예쁘다. 나 주는 거야?
2: 마음에 들어?
4: 어, 완전 좋아. 아참, 어? 나도 완성했지.
2: 우와, 이쁘다. 이거 나한테.
4: 보라가 마음에 들어 할까?
2: 뭐? 보라?
4: 아, 어제 보라가 입힌 줬거든. 어때? 내가 만든 팔찌도 예뻐?
2: 아니, 별론데.
4: 그래? 별로야? 아, 어떡하지?
8: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7: 안녕.
4: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놀래?
9: 어? 오늘은 사양할게. 엄마랑 도서관 가기로 했거든.
2: 난 좋아. 그리고 이거?
4: 그럼 빨리 가자. 보라도 오기로 했으니까.
2: 보라?
4: 응. 저번처럼 놀이터에서 놀자.
2: 치, 또 둘이만 놀려고? 아, 맞다. 나도 오늘 밀크 목욕시켜주기로 했었지.
4: 어? 어, 그래? 그럼 같이 못 놀아?
2: 응. 써니는 이제 나보다 보라가 더 좋은 걸까? 어? 달토끼야.
4: 왜 그래, 달리마? 무슨 일 있어?
2: 그게...

0: 그렇게 걱정되는 걸까? 뭐 나도 햄스터 10마리 키울 수 있는데.
1: 10마리나?
0: 뭐 나도 달리기 엄청 잘할 수 있는데.
1: 좀 더 빨리.
0: 뭐지? 온통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나도 보라색을 좋아해볼까?
2: 뭐지?
0: 내 맘 왜 이러지? 진짜 모르겠어. 너도 내가 이상하지?
1: 아니,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
0: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달리마, 택배 왔다.
0: 어? 뭔데요?

0: 안 올 건가 봐.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1: 재밌다.
0: 어, 썬이다.
1: 다시 놀이터에서 놀자.
0: 뭐야, 너 보라랑 같이 놀고 있잖아. 치.
1: 나 달림이랑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다.
0: 어? 정말 좋겠다.
1: 응, 너무 기대돼.
0: 썬이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2: 파자마 파티.

0: 달님이가 진짜 너무 좋아.
1: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0: 큰일 났다.
2: 어?
0: 팔찌, 달님이가 준 팔찌가 없어졌어.
2: 뭐?
0: 어디 갔지? 아까 놀이터에서 너네 흘렸나봐.
3: 걱정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0: 아까 여기서 흘렸나? 저 안에서 흘렸나?
2: 어떡해, 지금 나타나면 이상할 텐데.
0: 어딨지?
2: 으앙!
0: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2: 어떡해. 어? 이건 내가 준 팔찌잖아.
0: 꼭 찾아야 해.
3: 찾을 수 있을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2: 써니야, 근데 어쩌지?
0: 어? 팔찌다! 팔찌가 어떻게 내려왔지? 어?
2: 안녕.
0: 달림아, 뭐야? 언제 왔어?
2: 그게 지금.
0: 어?
2: 근데 팔찌가 저기 있길래.
0: 아, 찾아줘서 고마워. 우와, 찾았다.
2: 얘들아, 이거.
0: 이게 뭐야?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보라야, 너도 같이 올래?
0: 나도?
2: 응,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0: 블록놀이 하자.
1: 뭐해? 싫다. 꾼요, 꾼요.
0: 계속 공룡놀이만 했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1: 뭐해? 싫다. 꾼요, 꾼요.
0: 달콩아 봐봐. 엄청 높지? 달콩아 뭐 하는 거야?
1: 꾼요놀아.
0: 너 정말? 언니 말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너랑 안 놀아. 혼자 놀 거야.
2: 달림아,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줘야지. 간식 먹고 사이좋게 놀아.
1: 우유, 우유.
0: 네. 달콩아 마셔.
1: 언니, 자. 어?
0: 더 달라고? 에휴, 자.
1: 에휴.
0: 이제 안 돼. 넘친단 말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말썽이나 부리고.
2: 또 왜 그래?
1: 엄마,
2: 엄마. 어? 어? 얼른 화장실 가자.
0: 치.
2: 달콩아 신네. 조금만 더.
0: 달콩이 또 못 싸요? 그럴 줄 알았어. 골고루 먹어야지. 채소를 안 먹으니까 응가가 잘 안... 아우, 방귀 냄새.
2: 고소한 달콩이 방귀 냄새.
0: 방귀쟁이, 너무 지독해.
3: 얘들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0: 아빠!
3: 달콩이는 아직도 변비야?
2: 오늘도 실패네.
3: 자, 이건 달님이 닮은 별 스티커.
0: 진짜, 진짜 예뻐요.
3: 이건 달콩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0: 달콩아, 언니 하나만 줄래?
1: 싫어, 안 줄 거야.
0: 딱 하나만 바꾸자.
1: 응? 싫어, 언니 싫어.
0: 달콩이도. 치, 내가 놀아주나 봐라. 맨날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말은 진짜 안 들어. 너넨 동생이 없어서 좋겠다.
4: 난 동생 좋은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
5: 난 별로. 혼자 노는 게 편해.
0: 그래, 맞아. 얼마나 귀찮아.

0: 해콩이랑 놀아줄게.
1: 정말?
0: 응. 나만 믿어. 으아! 으아! 으아! 공룡이다! 으아! 그래, 신나게 가자고.
2: 오래 못 버틸걸. 공룡이 나가신다.
3: 공룡아, 놀자.
2: 벌써 두 시간째야.
1: 잘 버티네.
2: 달콤아,
1: 이제 그만하자.
3: 우리 기다 다 놀아 놀아.
1: 벌써 세 시간째야.
3: 여기 공룡 많아. 놀자 놀자.
2: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네.
3: 꿀, 다른 거야?
2: 닮았지? 근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
1: 아, 이제 좀 쉬자.
2: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무섭게 생겼지? 그런데 풀을 먹는 착한 공룡이야.
3: 재밌다, 재밌다.
2: 목이 긴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얘는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4: 무슨 냄새야?
5: 완전 지독해.
4: 별이 뭐야?
6: 별이는 변기 냄새도 못 맡나봐.
5: 별이야, 넌 냄새 안 나?
2: 냄새?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벨로시랩터야. 너처럼 작고 귀엽지?
1: 달콩이 왜 저래?
0: 난 말야, 동생 갖고 싶다는 거 취소할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7: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별이가 달콩이랑 잘 놀아주네.
2: 네.
1: 어? 하트 쿠키네.
3: 어? 다이 오빠.
2: 고마워.
1: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3: 오빠, 짠.
2: 어? 아, 짠. 짠짠짠.
1: 어? 짠이었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2: 달콩아, 갈게.
3: 오빠, 안녕.
0: 별아, 달콩이랑 어? 엄청 친해졌네.
1: 아까 동생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
2: 그랬는데 달콩인 좀 귀여운 것 같아. 공룡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고 박수도 쳐줘.
0: 어? 그거 뭐야?
2: 아, 이거 달콩이가 붙여줬어.
1: 그거 달콩이가 엄청 아끼는 스티커인데.
0: 달콩인 별이가 진짜 좋은가 봐.
2: 아, 그런가?
0: 달림아, 우리 이제 갈게.
2: 안녕.
1: 잘 가. 나한텐 절대 안 주더니. 치, 미워.
3: 피아노.
2: 맞아.
0: 우와, 달콩이랑 별이 엄청 잘 논다.
3: 어?
0: 내가 이거 내 거야.
2: 달콩아.
1: 달콩이 왜 울어?
2: 울지 마.
1: 달콩아, 무슨 일이야?
3: 울지.
1: 너, 내 동생 왜 울렸어?
0: 내 사업을 가져갔단 말이야.
1: 그렇다고 내 동생을 울려?
0: 나도 오빠 있거든.
3: 오빠!
7: 누가 내 동생 울렸어?
2: 어쩌지?
7: 너야? 내 동생 괴롭힌 게?
0: 오빠! 얘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1: 얘가 먼저 내 동생 울렸거든.
7: 조그만 게, 너 나한테 혼나볼래?
1: 나도 달콩이 언니거든.
3: 방귀 냄새.
5: 방귀 폭탄이다.
2: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
0: 별이, 너 달콩이 방귀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2: 그럴리가. 어젠 코감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았어.
0: 어? 그런 거였어? 뭐야? 냄새 맡고 다 도망갔네?
1: 야호! 달콩이 방귀가 이겨!

0: 언니랑 같이 힘주자. 달콩이가 응가했다. 잘 가, 달콩이 응가.
1: 안녕, 응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퍼드 탕!
2: 아,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무지개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1: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4: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1: 네, 아빠다. 달 토끼, 이제 보물 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 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0: 달 토끼도 데려가려고?
1: 당연하죠.
4: 달 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0: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1: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하는

0: 정말 오랜만이네.
1: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2: 아빠, 빨리 오세요.
1: 오, 같이 가.

맞춰.

0: 달리마,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0: 예!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리마,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하겠어요.
0: 달리마,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4: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 놀이터?
4: 요령 놀이터에 놀러오렴.
1: 재밌겠다.
4: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4: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5: 요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5: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0: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 줬잖아.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응, 네가 정말로

0: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림아!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봉장! 봉장!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3: 어, 그봐.
4: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5: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현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날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0: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할게.
1: 우와, 예쁘다.
0: 바닷속 같아.
1: 저 물고기 귀엽다.
0: 아, 귀여워. 우와, 거북이야.
1: 엄청 크다.
2: 어? 이 노란 물고기는 뭐지?
3: 저건 옐로우탱이야. 지느러미에 하얀 가시가 있대.
2: 정말?
3: 그 뒤에는 블루탱, 저건 무리시 아이돌, 저건 흰동가리.
1: 아, 가오리다. 안녕. 꼭 하늘 나는 것 같아.
4: 달리마.
1: 어? 언니.
4: 반갑다, 반가워. 써니하고 별이도 오랜만이네.
0: 네. 언니, 안녕.
4: 다들 어서와. 그럼 수족관 체험을 시작해볼까?

0: 뭐지? 응? 우와, 너 돌고래 맞지? 우와, 돌고래다!
1: 아기 돌고래 튼튼이야.
0: 튼튼이? 근데 다쳤나 봐.
1: 그물에 걸려서 다쳤어.
0: 그물에?
1: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구조됐지.
0: 아팠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1: 아니, 돌고래한테 여긴 너무 좁아. 건강해지면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0: 아, 그렇구나. 어?
2: 우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
0: 아직도 많이 아파? 왜 그래? 우리가 싫어?
2: 우리 완전 착한 친구들이야.
3: 그래, 절대 해치지 않아.
1: 아직은 겁이 나나 보다. 그물에 걸렸을 때 너무 놀라고 아팠나 봐.
0: 불쌍해.
4: 정말? 저런, 불쌍해라.
5: 돌고래 아야 했다?
4: 그물에 걸려서 아야 했대.
6: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있으니 엄청 답답하겠구나.
0: 네, 그래서 언니가 튼튼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1: 그래, 달림이가 잘 놀아주면 더 빨리 나을 거야.
0: 네, 잘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은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거예요.
6: 그거 참 멋진데? 달림이 수의사 선생님.
1: 달콤아, 어서 밥 먹어야지. 밥 날아갑니다.
0: 언니!
1: 달림이 왔구나?
0: 응! 튼튼이 보살펴주려고 왔어.
1: 어? 달림이 오늘 수의사처럼 하고 왔네?
0: 응!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려고.
1: 그래, 좋아. 달림이가 튼튼이 마음을 잘 치료해주면 좋겠다.
0: 튼튼이의 마음?
1: 응, 좋은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더 빨리 낫게 될 거야.
0: 그렇구나.
1: 이제 먹이줄 시간이니까 같이 가볼까?
0: 응. 튼튼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자, 많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2: 왜? 먹기 싫어?
0: 자, 맛있는 물고기가 날아갑니다. 퓨웅! 퓨웅! 퓨웅! 이것도 소용이 없네.
1: 아직 낯설어서 그래.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내일 다시 해보자.
0: 응, 언니. 튼튼아, 잘 있어. 튼튼아,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구나. 그럼 얘는 어때? 내 친구 달토끼를 데려왔어.
7: 반가워, 난 달토끼야.
0: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나 튼튼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7: 달림아, 우리 돌고래 흉내내면서 같이 놀까?
0: 그거 재밌겠다.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1: 달림아, 뭐해?
0: 돌고래 소리 따라하고 있어. 미크 초코랑 놀아줄 때 왈왈 야옹 소리를 내주면 좋아했었거든.
1: 뭐?
0: 튼튼이도 자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1: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0: 위히, 위히. 어? 내 가방.
4: 어? 어떡하지? 어? 어?
0: 고마워, 튼튼아. 언니, 들었지? 튼튼이가 나한테 말을 했어.
1: 드디어 둘이 친해진 건가? 달림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0: 또. 야, 야. 언니, 튼튼이가 좋은가 봐.
1: 그러게. 너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0: 정말?
1: 자, 달림아, 사진 찍어줄게.

0: 언니, 어때? 튼튼이 이제 다 나았어?
1: 상처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해.
0: 와, 다행이다.
1: 그래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0: 진짜? 잘됐다.
1: 서운하지 않아? 튼튼이랑 헤어져도?
0: 서운하지. 그치만 튼튼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 난 튼튼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기뻐.
1: 우리 달림이 진짜 훌륭한 수의사 같은데?
0: 정말?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1: 그럼 대구 말고. 그래! 튼튼이 바다에 데려다 줄 때 너도 같이 갈래?
0: 정말? 그래도 돼?
1: 그럼! 튼튼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달림이 네 덕분인걸.
0: 우와, 신난다! 튼튼아, 나도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기뻤어.
1: 달림아, 이제 튼튼이를 풀어줄 거야. 그럼 튼튼이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0: 바다에서 잘 살 수 있겠지?
1: 왔나봐.
0: 잘 가, 튼튼아.
1: 잘 가라.
0: 안녕. 언니, 저기 좀 봐. 튼튼이가 친구들을 만났어.
1: 그래, 잘 됐다.
0: 튼튼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똑똑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플렉소! 플렉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킹킹.
1: 줄무랑
0: 덤덤한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금 둘이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너희들은 이 게임 절대 못 이겨.

바로 내가 원하는 거잖아. 모두 쓸어버리겠어.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날아볼까?

날라 잘 날지? 집으로 다시 출발! 와하!

엄마, 혹시 이 마법의 빗자루를 계속 타면 나도 저 무서운 마녀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나도 코가 저렇게 커져? 나 이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기했잖아, 충분히 탔다고. 엄마, 그런데 이 빗자루가 빠지질 않아. 엄마, 제발 내 코가 무섭게 커지기 전에 이 빗자루를 밖으로 내보내주면 안 될까?

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내 가방 어떡해.

떠났어.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금방 올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꼭 답장, 알지?

Thank yo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 비주?
4: 나 솜사탕 사줘.

0: 괜찮아?
1: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2: 이제 됐어.
0: 이거 받고 확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2: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 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뷰! 정말 미안합니다, 뷰.
3: 나도 미안하다, 뉴.
0: 아니, 너! 다리 퉁퉁 부었다, 뉴!
2: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목구기다, 뷰!
0: 이 체어가 필요하다, 뷰!
4: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큐.
0: 여기 있다, 큐.
1: 맑게도 줘야지, 큐.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뀨! 뀨! 뀨! 뀨! 뀨! 뀨! 오른쪽 뀨! 갑니다, 뀨! 왼쪽 뀨! 알겠습니다, 뀨! 뀨!
5: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4: 그러게. 많이 신났네.
6: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야! 나 먹을래, 뀨!
0: 너?
1: 아픈 게 아니었냐, 큐?
5: 어쩐지 외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큐. 너무합니다, 뮤.
0: 여기서 핑크쥬.
1: 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큐? 다들 너무해, 큐. 응? 다들 너무해.

0: 말이 맞지, 큐? 너와? 이건...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조주도 친구들도 다 믿다,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비쥬?
2: 어디 있냐, 뉴? 핑크비쥬, 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0: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 나처럼 넘어

내가 나서야겠어. 응.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큐즈.

0: 루시를 따라가자. 이거 꽤 재밌는데? 너무 신나! 조심하세요,
1: 뒤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고마워요.
1: 위험해! 선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3: 조심해.
1: 레인보우 스케치! 주주,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3: 사람들도 무사해.
1: 응. 아직 아니야. 저걸 없애야 하는데.
0: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주주, 노래를 해라뇨.
1: 그래뷰! 큐!
0: 얘들아, 준비됐지?
4: 주주, 그 마법을 풀려면 소원을 빈 누군가랑 같이 노래해야 돼.
0: 뭐? 그게 누군데?
4: 그건 말이지.
5: 바로 나다, 큐.
4: 뭐?
5: 내가 다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큐.
4: 핑크비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대마녀 때문이라고.
0: 울지 마라, 뷰. 핑크비주,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쇼 업!
1: 쇼 핑크비즈 또 어디 가는 거냐 뷰?
2: 나 반성하러 간다 뀨.
1: 하지 말아요.
2: 나 용서해 주는 거냐 뀨?
1: 당연하지 큐.
2: 뀨.
1: 큐.

0: 이미 늦었거든. 아침부터 웬일이야?
1: 나랑 놀러가자. 나 심심해.
0: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1: 맨날 학교 학교. 놀아주지도 않고. 심심해. 너무 심심해.
2: 루시, 지금 청소 중입니다, 뮤.
1: 그래, 열심히 해.
2: 좀 비켜주십시오, 뮤.
1: 알았어. 내 마법 멘토! 이게 여기 있었네?
2: 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뮤?
1: 주준의 학교. 이때쯤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놀 수 있겠지.
3: 냥냥 오디션이 열립니다. 보러 오세요.
4: 고양이 오디션이라고?
2: 너무 귀엽겠다.
3: 냥냥 오디션 보러 오세요.
1: 어머, 이건?
3: 1등 고양이와 집사에겐 보석 반지를 드리거든요.
0: 루시, 뭘 그렇게 보고 있어?
1: 자,
0: 양양 오디션? 아깝다. 타로가 나가면 1등 할 텐데.
1: 야, 타로라니. 프랑수아즈가 1등이지.
2: 그만해라. 지금은 둘 다 없어서 양양 오디션 못 나간다꾸. 그런데 루시, 그건 뭐냐꾸?
1: 내 마법 랜턴이잖아.
2: 고장난 거 아니었냐고?
0: 그러게? 고장난 걸 왜 들고 왔어?
1: 그건...
2: 마법 랜턴에는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뮤.
0: 그렇게 소중한 거면 고쳐보는 게 어떨까?
1: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는데?
2: 따라와 봐.
1: 여기 오는 거였어? 여긴 그 멍청한 요정네 가게잖아.
0: 멍청하긴 카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
3: 어? 이런, 절 찾아오셨나요?
0: 카이 여정님!
3: 잠깐 보물을 찾으러 숲에 갔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1: 보물이라고? 뭔데?
3: 이게 뭐냐면 우와, 이럴수가. 이건 최상급 찻잎이잖아. 우와, 여기도 있네. 그만 돌아갈까?
1: 이딴 게 보물이라니.
3: 모르시는 말씀. 이걸로 차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2: 그게...
1: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3: 어? 마법의 물건이군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1: 정말? 그럼 당장 고쳐줘.
3: 성격도 급하시기는. 우선 차부터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어?
1: 벌써 고친 거야? 완전히 새 마법 랜턴이 됐네. 고마워. 이렇게 신기하게 고치다니.
3: 그게
2: 루시, 레드비주는 이제 고양이가 된 거냐고요?
1: 그럴 리가. 사라져라 일루전.
2: 깜짝 놀랐습니다, 뮤.
1: 우리 이제 양양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겠어. 얼른 가서 준비하자.
2: 같이 가, 루시.
3: 아니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1: 보여라 일루전.
2: 뮤.
1: 야. 뮤. 슈슈. 사라져라 일루전.

0: 이건 찍어야 한다, 큐.
1: 그만하세요, 뷰.
2: 그만해라, 뷰.
3: 그래, 레드비주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2: 뭐,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레드비주. 냥냥 오디션은 포기할게.
1: 심심해. 너무 심심해.
0: 루시.
1: 저 냥냥 오디션에 나가겠습니다, 뮤.

0: 최고의 고양이를 뽑는 냥냥 오디션 결승 후보를 소개합니다.
1: 멋져. 진짜 귀여워. 피쭈, 너도 해야지.
2: 아, 알겠습니다, 류. 야옹.
1: 쟤는 눈이 아픈가 봐.
3: 레드비츠, 윙크 좀 잘해봐.
1: 어머, 귀여워.
4: 귀엽긴 하네.
0: 이번에는 고양이 워킹을 보시겠습니다.
4: 저 고양이 완전 특이해.
3: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5: 저 랜턴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 같아.
3: 우리가 나서야겠어.
4: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쥬쥬.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안 돼! 링크의 부스 업! 가드 업!

0: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된 건가?
1: 레드비주랑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2: 걱정 마라, 스텔라. 너희가 노래하면 우리가 해결한다, 뷰. 슈슈!

0: 멋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 에? 공연이 있었나?
2: 냥냥 오디션 1등을 놓치다니. 하지만 레드비주는 이 모습이 어울려.
3: 맞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2: 난 좀 재밌었는데.
4: 뭐라고?
5: 루시.
6: 다들 여기 있었군요. 사실 그 마법 랜턴은.
2: 알아. 네가 고친 거 아니지?
6: 어? 그걸 어떻게.
2: 변명은 됐고 이거나 고쳐줘.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6: 왜 이렇게 된 거죠?
3: 말하자면 기다끼요. 슈슈.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기분.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기분.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기분.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또 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안녕 얘들아, 기다렸어.
1: 아, 트래커
2: 잘 지내?
0: 물론이지.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가자, 카릴로스 있는 대로.
3: 안녕 카릴로스.
4: 오, 너희들 왔구나. 새 관찰탑 고치는 일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3: 정글은 덥고 습해서 나무가 더 잘 썩지? 뭘 하면 될까?
4: 저쪽에다 쌓아놓은 널빤지들 좀 날라줄래?
0: 내 지게차 가져올게.
5: 우린 로키가 지나갈 길을 치우자.
0: 우와, 여기 도마뱀 되게 귀엽다. 어? 어디 갔지? 혹시 얘 아닐까? 카밀레온은 색을 잘 바꿔서 어디든 숨어. 어, 또 사라졌네. 숨바꼭질하면 진짜 잘하겠다. 라이더, 혹시 녹색이나 갈색인 도마뱀 못 봤어?

0: 널 반지 하나 더 줄래?
1: 어, 칼로스. 아! 케이블! 아우.
0: 오! 누구지? 난 익은 것 같긴 한데, 글쎄.
1: 도와달라는 소리일까?
0: 헬로! 거기 누구 있니?
2: 어? 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지? 안 돼! 내 목걸이! 큰 털보네? 나 좀 내려놔. 지금은 너랑 놀 시간 없어.
0: 왜 그래? 가방 안에 있는 거? 내 연장? 도와달라고? 그럼 카를로스를 부를게. 카를로스, 내 소리 들려? 도와줘! 와우! 도와줘! 카를로스!
3: 트래커?
0: 트래커, 대답해봐!
3: 어디 갔는데 그래?
0: 모르겠어.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가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방금 도와달라길래 놀라서 나와봤는데 안 보이네.
3: 트래커 목걸이로 불러볼게.
4: 트래커, 어디야? 트래커?
3: 대답이 없어. 직접 찾으러 가보자.
0: 라이더, 이 정글이 얼마나 넓은데 단서 없이 찾을 수 있을까?
5: 알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퍼피 구조대 트럭펌프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 신상 코코넛 헬멧 멋지지?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빨리 와줘서 고마워. 트래커가 울음소리를 확인하러 정글에 갔다가 사라졌대.
8: 이런...
1: 어디 갔지?
9: 그럼 오늘은 우리가 트래커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3: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너는 드론으로 트래커가 정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줘.
7: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3: 그리고 스카이, 너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맡아줄래?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힘내줘. 우린 관찰탑 근처를 찾을게. 카를로스, 트래커가 소리친 곳이 어느 쪽이었어?
1: 도와달라는 소리는 저쪽에서 들렸어.
2: 이상하다. 여긴 원숭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3: 뭐, 정글이니까.
0: 트래커를 한 번 더 불러볼게.
3: 어? 우리 목걸이 소리잖아?
0: 그러면 목걸이 주인도 저기 있겠지?

0: 하우스. 여기 있다가 트래커가 오면 알려줘.
1: 이 근처에서 나는 소린데?
0: 그러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아, 그쪽에 뭔가 반짝여. 강아지 목걸이야. 바로 옆에 있는 큰 덤불 나무 위를 봐.
0: 맞아, 트래커 거야.
1: 얜 어딨지?
0: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선 드론으로 찾으면 되겠다. 캐노피 안 걸리게 낮게 보내줘. 스카이,
3: 너도 계속 찾아볼래?
1: 드론!
0: 원숭이들이 여기서 바나나를 먹었나 봐. 뭐, 정글에선 흔한 일이지만. 거대한 원숭이 발자국?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일 같긴 하네.
1: 나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 큰 털보, 트래커를 봤을지 몰라.
0: 스카이, 하늘에서 큰 털보가 있나 찾아봐 줄래?
2: 큰 털보처럼 커다란 앤 금방 눈에 띄긴 하지. 어디 있을까? 헉, 저기! 라이더 찾았어! 큰 털보가 트래커를 붙잡은 채로 뛰고 있어.
0: 고마워, 스카이. 트래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1: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지.
0: 체이스, 드론을 더 가까이 붙여보자.
2: 나 어떡해! 데이트! 땡큐, 스카이!
0: 스카이랑 트래커한테 가보자!
2: 큰 털보채 왜 저러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것 때문인가? 누구지? 누가 위험한 것 같아. 저쪽이야. 어? 저기 원숭이 사원 구멍 안에 다른 원숭이가 빠져있어. 큰 털보랑 완전 똑같은데? 몸집은 더 작지만. 혹시 형제 아닐까? Brothers. 그래서 큰 털보가 너를 데려온 거구나. 동생을 구멍 안에서 꺼내달라고.
0: 스카이, 트래커를 저 나무에 내려줘. 트래커,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케이블을 내려줄래?
2: 아, 케이블! 작은 털보야, 올라와!
1: 어떡해, 부러지겠어!
0: 트래커, 일단은 다시 내려놓자.
2: 겁이 나나 봐. 걱정 마, 친구. 우리가 꼭 나가게 해줄게.
0: 아, 맞다. 루키, 카를로스가 탑을 고칠 때 쓴 널빤지 좀 갖다줘.
4: 재활용 천재 루키 출동!
0: 루키, 동생 원숭이를 깊은 구멍에서 꺼내려면 긴 사다리가 필요해.
2: 알았어. 드라이버!

0: 이제 사다리를 내려도 돼.
1: 아, 꽤 무겁네.
2: 와,
0: 잘했다.
1: 여기 또 누가 빠지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자.
3: 어때? 이 정도면 물 셀 틈도 없겠지?
4: 드래코! 얼마나 걱정했는데!
0: Me too! 보고 싶었어. 다들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4: 원숭이들도 고맙다는 얘긴가 봐.
1: 고맙긴 뭘.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릴 오빠오빠 불러줘.
4: 누구 새 관찰탑 올라갈 친구? 전부 고쳤어.
0: 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4: 도와줘서 고마워.
1: 큰 원숭이가 도와주니까 정말 듬직한데?
5: 말썽꾸러기 등반가를 구해라.
6: 드디어 오늘이네. 내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는 게. 정상 등반이 항상 꿈이었는데. 밧줄 입고, 벨트 입고, 헬멧 입고. 정말 신나는 등반.

0: 정도면 한 잔이 우산이지.
1: 에이스! 너도 엘그란데 산 올라가게? 나던데! 나는 등반과정을 다 생중계할 거야. 용감한 데니엑스! 오늘은 에이스 소렌슨과 등반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모험이 될 겁니다.
2: 안녕하세요. 안전장비는? 등반이 꽤 힘들 텐데.
1: 안전장비 말이야? 나한텐 훨씬 좋은 장비가 있거든. 봐봐. 이름은 등반 마법사. 착달라붙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2: 그 장비 진짜 안전한 거야?
1: 그럼. 안전하면 또 나, 용감한 데니엑스지. 아우.
3: 얘들아, 깜짝 선물이 있는데 볼래?
4: 우와, 그거 멋지다. 이런 거 항상 갖고 싶었는데. 근데 뭐야?
3: 밸런스 보드란 거야. 자, 봐봐. 와, 와, 보드가 쏠리지 않게 해야 돼. 알았지?
1: 오, 라이더, 너 균형 잘 잡는다. 와, 재밌어 보여.
3: 너도 타봐, 로키.
1: 와, 와,
5: 잘한다.
6: 응해, 로키.
1: 짜잔.
6: 와, 나달래.
1: 우와, 우와, 그 정도면 누굴 가르쳐도 되겠는데?
6: 정말?
1: 우와,
6: 괜찮아.
1: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야! 이것 좀 놔! 나 거미 같지? 아, 이건 취소. 거미는 징그럽잖아. 에이스, 뭐해? 빨리 좀 와! 그 정도밖에 안 돼!
6: 먼저 가! 나는 천천히 안전하게 갈 거거든.
1: 데니팬 여러분, 제가 이 엘그란데 산 중턱에 왔습니다! 우후! 우와, 갑자기 왜 그래? 저리 가! 야, 쇠고란 말이야!
6: 기다려, 데니! 도우러 갈게!
1: 되게 까칠하고 사나운 쇠인 것 같아.
6: 밧줄을 놓쳤어.
1: 뭐? 그럼 이제 어떡해.
6: 앞에 구조 내일 불러볼게.
1: 내 셀카봉이 아직 제한돼 있는데. 저게 없으면 오늘 등반 생중계를 못한다고.
6: 대망의 마무리.
3: 우와,
4: 여기서 사이라니까.
3: 에이스, 어디야?
2: 데니랑 엘그란데 산을 등반을 왔는데 우리가 독수리 환하게 했는지 꼼짝도 못하게.
1: 맞아! 덩치만 컸지 진짜 속 좁은 새 같아.
3: 걱정 마, 우리가 바로 갈게. 알지?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1: 조심해, 마셔!
6: 미안, 그래도 내가 균형 잡긴 최고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벤이랑 에이스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다가 독수리를 환하게 했는지 산 중턱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독수리의 관심을 끌어줘. 에이스하고 데니를 구할 수 있게.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스파이 체이스, 넌 짚라인으로 데니랑 에이스 산 중턱에서 내려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새들을 멀리 유인해줘.
1: 어, 알았어. 근데 새가 생각보다 꽤 크네. 발톱도 엄청 길고 부리도 엄청 크긴 해. 이리 와, 큰 새야. 가자, 날 따라와. 알겠다. 너 놀자는 거지? 알고 보니까 무서운 새가 아니라 그냥 심심한 새였네. 어? 잘 도는데?
0: 제이스, 데니, 꽉 잡아. 독수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얼른 내려줄게. 제이스, 짚라인을 쏘자.
2: 알았어. 어? 짚라인.
1: 갑니다.
2: 좋아. 이제 데니, 네 차례야.
3: 난 됐어. 이 등반 마법사로 첫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0: 어, 안 돼. 거긴 암벽이 약해. 그냥 가긴 위험하단 말이야.
3: 걱정 마. 이 정도야. 꼭대기에서 만나.
4: 대박. 등반도 모자라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까지? 예하!
0: 오, 이런. 얼른 쫓아가자.
3: 야호! 이 등반 마법사만 있으면 기차표 안 사도 되겠다.
0: 스카이, 벨트로 데니를 기차에서 들어 올려줄래?
1: 알았어.
3: 우후! 이제 공중구조네. 생중계 해야지.
1: 어우, 서두르는 게 좋겠네. 아! 벨트! 데니, 얼른 거기 그 벨트 내.
3: 잠깐만, 카메라를 어디에 둘지 좀 정하고. 기대하세요, 제 팬 여러분. 짜릿한 공중구절 보여드리죠. 어, 뭐야, 어, 언제 가려졌나? 아, 다시 해봐야겠다.
1: 데니, 생중계를 할 때가 아니야. 얼른 메라니까.
3: 아, 박수.
1: 아, 다시 쫓아가야겠지. 어? 안 돼, 라이더, 나 걸렸어.
0: 체이스, 공으로 스카이 벨트를 좀 풀어줄래?
2: 그래, 알았어. 럭! 발사! 됐다!
1: 고마워, 체이스!
3: 우와, 컴컴한 터널 끝엔 언제나 빛이 있다더니, 맞네!
1: 라이더, 기차가 해변 쪽으로 가고 있어!
0: 해변이라면, 주마, 여기로 와줘!
5: 바로 갈게! 준비, 자!
3: 예! Yeah! 넌 기차 여행 대박이라고! 으아! 야! 꿈이잖아! 으아! 안녕, 제니 팬 여러분! 저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좀 떨어져! 그래야 네가 안전하지. 아, 잘 보셨죠? 거미를 살렸어요. 으아!
0: 주마, 여길 다 지나기 전에 데니한테 튜브를 던져줘.
5: 알았어, 대장.
3: 근데 데니는 어딨지?
1: 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
3: 저렇게 계속 움직이면 튜브를 어떻게 던져?
0: 분명히 튜브를 던질 만한 타이밍이 올 거야. 할 수 있어, 주마.
1: 주마, 지금이 기회야. 데니가 가만히 있어.
3: 데니, 잡아. 튜브. 으아! 거미야, 나 먼저 간다! 넌 괜찮아. 데니, 꽉 잡아. 출발한다.
4: 이거 엄청난데, 주마?
3: 아, 방송을 안 켰네. 다시 하면 안 될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1: 데니,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3: 그러게. 고마워, 버티고 전에.
0: 고맙기는 뭘.

0: 괜찮은데? 우후! 최강의 팀! 봐! 우리 진짜 끈끈한 팀이 됐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빠 저게 뭐야?
2: 무슨?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7: 고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행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모터 구조대 멍멍단을 막아라.
12: 좋았어 얘들아. 와일드가 오토바이로 스턴트 묘기를 하기에 정말 딱 좋은 코스야.
13: 이번 모델에서 새 점프를 선보인다며? 공중 3회전 엘리오.
14: 그러니까 연달아 세 번이나 도는 점프를 하는 건 처음이야.
13: 에이, 그 정도야 쉽지. 볼래? 엘리.
12: 어디 다친 거 아니야, 마셜?
13: 괜찮아.
12: 다행이다. 오늘 쇼를 위해서 이 포스터 좀 같이 붙여줄래?
13: 알았어, 라이더. 위험한 점프는 전문가한테 맡길게.
15: 좋아. 오늘 선보일 공중 3회전 엘리옥 차례야. 하나.
16: 겨우 한 번 돈 거야. 아, 얼른 감을 잡아야 하는데 모두들 기대할 거야.
15: 자, 할 수 있어.
17: 진짜 여기 있잖아. 나도 연습하려고 왔어, 와일드캣. 넌 내가 존경하는 스턴트 우상이야. 난 용감한 데니 엑스.
15: 웬만한 묘긴 다 하지.
17: 와우. 어우, 실수.
15: 정말 반가워. 난 쇼 때문에 연습할 게 많아서. 이따 봐, 용대 엑스.
17: 용대 엑스? 어? 용감한 데니 엑스? 내 별명을 지어줬어.

0: 저 야옹이 진짜 잘난다, 그치?
1: 와일드캣 말하는 거지? 저런 건 나도 다 해. 아주 쉽게. 한번 볼래? 우와! 그게 짜잔! 이거였어.
0: 묘기 진짜 잘한다.
2: 난 저 오토바이가 탔나? 좋아. 내가 멍멍단 두목이니까 너희가 훔쳐올래? 내가 타줄게.
0: 그 말은?
2: 그래, 바로 출동할까?
3: 말썽 히어로!
0: 좋기는 한데 허브캡, 저 귀여운 야옹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빼서?
2: 기발한 데다 확실한 작전이 있으니까 걱정 마. 바로
1: 와일드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유인하고 그 틈에 훔치자는 얘기지?
2: 맞아, 유인은 그러면
1: 내가 만든 멋진 발명품으로.
2: 그래, 헨리 헬멧, 내 말이 그거였어.
0: 이 헬멧이 놓인 걸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안 내리고는 못 베기겠는데?
2: 얘들아, 저거 꼭 타고 싶거든. 스릴 있게 이걸 저 거만한 야옹이가 확실히 볼만한 곳에 두자.
3: 멍멍단! 멍멍단!
1: 하나, 둘!
4: 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1: 눈길 한번 안 주는데?
0: 어, 그럼 나서 봐도 돼?
2: 작전은 완벽해. 이 헬멧이 문제인 거지.
1: 누가 또 있나 본데?
0: 와, 뭐야? 딱 데미엑스를 위한 헬멧이잖아. 저기 좀 봐, 예스키. 네가 발명한 거 진짜 돼.
2: 뭐야?
0: 아니네.
2: 성공! 하하! 그럼 이제 이것 타고 신나게 말썽 피우러 가볼까?
4: 와일드캣! 오토바이를 훔쳐갔어!
1: 괜찮아, 지금은 널 구하는 게 먼저야.
0: 괜찮아, 허브캡?
2: 난 멀쩡해. 이거 별로다.
1: 그래? 넌 오토바이를 부술 때마다 꼭 그 말 하더라.
2: 어드벤처 베이라는데? 우리 멍멍단이 지금 출동하기 딱 좋은 곳 아니야?
3: 말썽 피우러!
0: 아니, 말썽 피우러.
2: 두웨인, 이제 운전은 그냥 네가 해. 자, 출동!
3: 멍멍단!
1: 데니 목소리 같은데? 지금 갈게, 용감한 데니!
4: 난 용감한 데니 X라니까!
1: 서두르자! 사다리! 좋아, 잘 본 다음에 뛰어내려봐. 내가 잡을게.
0: 그럼 내린다?
1: 괜찮아! 이번엔 네 친구를 구해야겠어.
5: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텐 기본이지.
1: 우와, 공중 엘리웁 점프 보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어려운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는 와일드캣.
5: 그래, 나야. 혹시 퍼피 구조대 마셜 아니야?
1: 맞아.
5: 나 진짜 팬인데. 지금 내 오토바이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못된 강아지 폭주족 셋이 재미로 훔쳐갔거든. 이쪽이야.
4: 완전히 다 망가져서 못 달리겠는데?
5: 오늘 스턴트쇼는 물 건너갔네. 취소하는 건 처음인데.
1: 근데 다행히 라이더만큼 이런 걸 잘 고치는 애가 또 없거든.
5: 우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1: 내가 누굴 만날게? 와일드캣!
6: 엄청난데?
7: 여기에 온 걸 환영해. 와일드.
5: 말도 안 돼. 퍼피 구조대가 내 쇼를 다 줄...

0: 거야?
1: 오토바이 왜 저래? 망가졌네.
0: 못된 강아지 폭주족들이 저렇게 해놨어.
2: 우리가 고쳐볼게.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로보독, 트럭 본부 좀 몰고 올래? 오토바이를 한 대 고쳐야 돼. 걱정 마, 와이드캣. 우리가 금방 다시 굴러가게 할게.
0: 고마워, 라이더. 야, 와! 너희 구조대 진짜 빠르다. 봤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3: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여긴 어드벤처 베일. 미안한데 그 부릉부릉 소리 좀 줄여줄래요?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시카레타! 이게 무슨 짓이야? 시카레타를 겁줘서 쫓아내고. 안 되겠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죠.
4: 싫어요. 우리 멍멍단은 이 마을에서 말썽을 피우려고 온 거거든요. 자리 바꿔. 이제는 내가 운전할게.
5: 네가 해도 괜찮을까 해볼게.
4: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비켜봐.
3: 허피 구조대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 너희들.
2: 좋은 소식이야, 와일드. 로보독이 고장났던 오토바이를 새 것처럼 고쳐놨대. 훨씬 더 좋게.
0: 우와, 엄청 기대되는데. 정말 고마워, 라이더.
2: 네, 구대위 시장님, 웬일이세요?
3: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봐! 제일 화나는 건 저 시끄러운 애들이 치카레타를 겁줘서 종탑으로 쫓아냈던 거야. 이름이 뭐랬지? 멍멍단이랬나? 어떡해!
2: 구대위 시장님, 괜찮으세요?
4: 닭동상에 있는 저 사람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어드벤처 베이는 우리 멍멍단 거니까. 멍멍단! 멍멍단!
2: 좀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못된 폭주족들은 퍼피 고조대가 다 잡아드릴게요. 퍼피 고조대, 상대는 오토바이 탄 폭주족이니까 우리도 오토바이로 막자. 모두 저쪽을 봐.
3: 멋져!
0: 굉장한데!
2: 얘들아, 그럼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새 스타일로.
1: 우리 새 슈트 짱이다. 우와, 야우.
2: 빨리들 모여줘서 고마워. 강아지 폭주족이 마을 사람들을 겁주고 다니나 봐. 그래서 얼른 저 악당들을 몰아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너희 모두가 지금부터 모터 구조대의 정식 대원이 돼야 하거든.
1: 모터 구조대? 우와, 내 것도? 난 고양이잖아.
2: 그럼 뭐 어때, 그치? 얘들아, 고양이과로는 처음으로 와일드도 퍼피 구조대가 되는 거야.
1: 내가 말야?
3: 에이, 미안해, 털 알레르기 때문에.
0: 어쨌든 환영해.
2: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데이 시장님을 마을 동상에서 구해드려.
4: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2: 다음은 체이스, 초고속 슈퍼바이크를 줄 테니까 저 말썽꾸러기들이 어디 가는지 계속 추적해줄래?
0: 모터 체이스, 바로 멍멍단 잡으러 출동!
2: 그리고 와일드캣, 너한테 지금 바로 임무를 맡겨도 되겠지?
1: 말만 해! 언제든 달려줄 테니까!
2: 이번에 로보독이랑 내가 망가져 있던 네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했거든? 실뭉치 발사기하고 초고속 부스터, 또 발톱 타이어까지!
1: 오, 고마워, 라이더!
2: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알성을 피울 거면 제대로 해야지.
1: 이것 좀 봐요. 이 정도는 가뿐히 하거든요. 달려. 우! 보이지? 갈 때도 탄다. 우와! 우와! 어! 아, 실수.
2: 이거 위험한데. 잡았다. 아니, 내가 잡혔나?
3: 저기 봐, 지카레타. 퍼피 구조대야. 오토바이 타고 오네. 부릉부릉.
4: 체이스, 저기 멍멍단들 쫓아가줘. 절대 놓치면 안 돼.
5: 알았어.
4: 스카잇, 너는 가서 그대 시장님을 내려드릴래?
1: 알겠어, 라이더.
4: 와일드캣, 저기 계속 굴러가는 컵 좀 멈춰줘.
1: 새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해보기에도 딱 좋겠는데? 와우, 갈톡 타이어.
2: 고맙다.
1: 별 말씀을.
3: 아, 데이트. 아, 구해줘서 고맙다.
1: 올라가요.
3: 됐다. 오, 괜찮아, 괜찮아. 아래만 안 보면 돼.
5: 라이더, 다 흩어졌어. 제일 빠른 애는 마을로 갔고 다른 둘은 선착장 쪽으로 간 것 같아.
6: 그럼 넌 제일 빠른 애를 쫓아가줘. 지원할 대원을 바로 보낼게.
4: 주마, 선착장으로 와줘. 아무래도 해양구조를 해야 할 것 같아.
7: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굴러가던 컵은 다시 세워놓고 왔어. 이젠 뭘 할까?
4: 나머지 멍멍단을 쫓아가줄래? 저쪽이야.
1: 간다.
4: 오,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7: 저 경찰 강아지 진짜 끈질기네. 어디 내 바퀴만 좀 봐라.
5: 어!
4: 오버캡, 이대로 가면 우린 저기 부딪힐 것 같은데.
7: 감히 날 막아?
1: 얘들아, 방금 나 엄청 큰 말썽 피우고 왔다.
7: 그래? 얼마나 큰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도 나보단 못할걸? 나는 저기 보이는 대관람차 바퀴를 확 풀어버릴 거니까.
4: 저 미안한데 나는 이 일 빼주면 안 돼.
7: 아, 뭐 빠지시든가. 오호!
4: 어, 망할 것 같아.
7: 우와, 잘만 올라왔잖아. 다친 애도 없고. 역시 나는 대단해.
4: 데스킷, 이것 좀 풀어봐. 세상에서 제일 큰 오토바이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큰 말썽을 피울 거야.
1: 그래, 누가 말려. 드라이버 작동.
7: 조종도 되는데?
5: 확성기?
8: 실컷 놀았지? 이쯤에서 그만 멈춰!
7: 막을 수 있음 막아보든가!
1: 라이더, 대관람차가 굴러가서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
6: 지금 바로 갈게, 와일드캣!
4: 주마, 물에 빠진 분을 구해드려!
1: 알았어!
7: 내가 잠깐 좀

0: 타고 놀겠다는데 감히 방해를 해? 데스킷 두웨이 타! 우리 멍멍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고! 우와!
1: 뭐야! 도망가잖아!
2: 모터 구조대? 우린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뭉친 팀이라는 거 알지? 멍멍단이 마을에 못 가도록 막아야 돼. 스카이, 러블, 로키, 마셜, 너희도 와줘.
3: 물론!
4: 바로 갈게!
3: 출동! 잘 좀 보고 가!
0: 그래, 나도 알아. 아이, 너 자꾸 잔소리 할래.
3: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뭘 할까?
5: 대관람차가 마을로 안 가고 빙 돌아가도록 해야겠어. 그 앞을 먼저 막아줄래?
4: 아주 큰 벽을 쌓아야겠네.
3: 좋아, 해보자.
4: 됐다. 이제 절대로 못 지나가게 벽을 고정하면 돼.
0: 겨우 저런 걸 갖고 날 막겠다고? 그냥 확 다 밀면 되지.
6: 어? 앞에 쌓아놓은 건 못 뚫지 않을까? 근데 저쪽은 뚫려있어. 저기 멋진 차고 좀 봐.
0: 어? 분명 모터 구조대 본부일 거야. 쟤네 본부를 박살내는 게 훨씬 재밌겠는데? 와! 근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맞잡아! 그냥 쭉 밀고 간다!
3: 이제 어쩔 거야, 허브캐?
0: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대관람차로 강아지들 집을 박살내자고!
3: 앞쪽이!
0: 그래, 그래. 모터 구조대 본부가 있지. 아니까 잔소리 그만해.
1: 협곡으로 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
2: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서 구해야지. 그럼 부탁해.
3: 다른 도구를 써봐야겠어. 와우! 초고속 부스터! 이봐! 브레이크를 잡아! 절벽에 뚝 떨어지기 싫으면!
6: 어떡해!
3: 대관람차 버리고 내리자!
0: 대장은 난데! 저 야옹이 말을 듣겠다고?
3: 바퀴에 타려면 공중 3회전 엘리옥 점프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내야지! 저 친구를 구하려면! 하나, 둘, 셋! 성공이야!
2: 진짜 멋졌어, 와일드캣! 이제 실뭉치로 그 바퀴를 세우자!

0: 아까 점프 엄청 났어. 해낼 줄 알았지. 축하해.
1: 역시 와이드 캐시야.
2: 땀났다고. 이런 시시한 야옹이 장난감으로는 날 못 막아. 살려줘.
3: 그물.
2: 가자. 우리 멍멍단은 금방 돌아온다. 이거 묘기다. 나도 같이 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4: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쇼는 라이더랑 모터 구조대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인사해.
0: 너도 우리 대원이 되니까 정말 좋은데? 혹시 못된 강아지들이 다시 말썽을 피우면 우리를 불러줘.
4: 어, 라이더, 앙코르 할 건데 너희들도 나와서 좀 도와줄래?
5: 우와. 좋지.
4: 기대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1: 순한 길긴.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번엔 내 차례야. 또 성공!
1: 어?
2: 써니야! 엄마가 데리러 오셨네.
0: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지금도 많이 네. 논 것 같은데.
3: 더 놀고 싶은데.
2: 다음에 실컷 더 놀아.
3: 얼만큼요?
0: 밤까지요? 아, 맞다! 응?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4: 파자마 파티? 그래, 좋아!
2: 파자마 파티? 글쎄... 뭐, 안 될 거 없지.
0: 우와! 그날 패션쇼도 하자!
4: 게임도 하고!
0: 요리도 하고!
4: 좋아, 좋아!
0: 밤새 비밀 얘기도 하는 거야!
3: 무서운 이야기도!
0: 신난다!
5: 할리마, 뭐해?
0: 파자마 파티 초대장 만들어요. 써니 줄 거야.
2: 오, 멋진데?
0: 엄마, 잠옷도 새로 사면 안 돼요? 써니도 산대요.
2: 그래.
0: 방도 예쁘게 꾸밀 거예요.
2: 오, 기대되는데?
5: 아빠도 준비한 게 있지. 짜잔! 노래방 마이크! 써니랑 노래하면서 놀면 재밌을 거야.
0: 우와,

0: 걘 우리 옆집에 이사 온 보라야. 안녕.
1: 안녕.
0: 보라도 나처럼 햄스터 키우는 거 있지?
1: 와, 귀엽다.
0: 그리고 나처럼 운동도 엄청 잘한다. 자전거도 잘 타고 달리기도 완전 잘해.
1: 정말?
0: 또 나랑 똑같이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대. 이름도 보라고.
1: 예! 우와, 신기하다.
0: 달리마, 누가 빨리 달리나 할 거니까 심판 봐줄래?
1: 어? 그럴까? 준비 출발! 야!
0: 달리마, 이것 봐라. 우리 완전 높이 올라가지.
1: 예! 나도 간다. 얘들아, 우리 미끄럼틀 탈. 어?
0: 우와, 귀여워.
1: 얘들아, 잘 가.
0: 너도 잘 가.
1: 안녕. 안녕. 아참, 초대장. 내일 줘야겠네.
2: 오늘은 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구슬을 골라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보세요.
1: 우와,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서 써니 줘야지. 써니야. 어? 짜잔.
0: 우와, 예쁘다. 나 주는 거야?
1: 마음에 들어?
0: 어, 완전 좋아. 아참, 어? 나도 완성했지.
1: 우와, 이쁘다. 이거 나한테.
0: 보라가 마음에 들어 할까?
1: 뭐? 보라?
0: 아, 어제 보라가 입힌 줬거든. 어때? 내가 만든 팔찌도 예뻐?
1: 아니, 별론데.
0: 그래? 별로야? 아, 어떡하지?
3: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0: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놀래?
4: 어? 오늘은 사양할게. 엄마랑 도서관 가기로 했거든.
1: 난 좋아. 그리고 이거?
0: 그럼 빨리 가자. 보라도 오기로 했으니까.
1: 보라?
0: 응. 저번처럼 놀이터에서 놀자.
1: 치, 또 둘이만 놀려고? 아, 맞다. 나도 오늘 밀크 목욕 시켜주기로 했었지.
0: 어? 어, 그래? 그럼 같이 못 놀아?
1: 응. 써니는 이제 나보다 보라가 더 좋은 걸까? 어? 달토끼야.
0: 왜 그래, 달리마? 무슨 일 있어?

0: 뭐가 이렇게 걱정되는 걸까? 나도 햄스터 10마리 키울 수 있는데.
1: 10마리나?
0: 나도 달리기 엄청 잘할 수 있는데.
1: 좀 더 빨리.
0: 뭐지? 온통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나도 보라색을 좋아해볼까?
2: 뭐지?
0: 내 맘 왜 이러지? 진짜 모르겠어. 너도 내가 이상하지?
1: 아니,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
0: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달리마, 택배 왔다.
0: 어? 뭔데요?
3: 네가 고른 새 잠옷.
0: 아빠.

파자마 파티를 잊은 건 아니겠지? 오늘은 써니가 안 올 건가 봐.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0: 다시 놀이터에서 놀자.
1: 뭐야, 너 보라랑 같이 놀고 있잖아. 치.
0: 나 달림이랑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다. 어?
1: 정말 좋겠다.
0: 응, 너무 기대돼.
1: 써니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2: 파자마.

0: 난 달님이가 진짜 너무 좋아.
1: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0: 큰일 났다.
2: 어?
0: 팔찌, 달님이가 준 팔찌가 없어졌어.
2: 뭐?
0: 어디 갔지? 아까 놀이터에서 못해 흘렸나봐.
3: 걱정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0: 아까 여기서 흘렸나? 저 안에서 흘렸나?
2: 어떡해, 지금 나타나면 이상할 텐데.
0: 어딨지?
2: 으앙!
0: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2: 어떡해. 어? 이건 내가 준 팔찌잖아.
0: 꼭 찾아야 해.
3: 찾을 수 있을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2: 써니야, 근데 어쩌지?
0: 어? 팔찌다! 팔찌가 어떻게 내려왔지? 어?
2: 안녕.
0: 달님아, 뭐야? 언제 왔어?
2: 그게 지금.
0: 어?
2: 근데 팔찌가 저기 있길래.
0: 아, 찾아줘서 고마워. 우와, 찾았다.
2: 얘들아, 이거.
0: 이게 뭐야?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보라야, 너도 같이 올래?
0: 어? 나도?
2: 응, 우리 다 같이 재밌게

0: 우리 어때? 맛난 간식 먹어볼까? 먹을 게 빠지면 섭섭해.
1: 나만 빠지면 섭섭해.
0: 어?

0: 난 달림 공룡이다. 나는 힘이 엄청 세. 쿵쾅 쿵쾅.
1: 재밌다.
0: 이제 블록놀이 하자.
1: 오에 시작. 공룡 공룡.
0: 계속 공룡놀이만 했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1: 으이, 시작. 공룡.

0: 너랑 안 놀아. 혼자 놀 거야.
1: 어? 달림아,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줘야지. 간식 먹고 사이좋게 놀아.
2: 우유, 우유.
0: 네. 달콤한 마셔.
2: 언니, 자. 어?
0: 더 달라고? 자. 이제 안 돼. 넘친단 말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말썽이나 부리고.
1: 또 왜 그래?
2: 엄마, 엄마, 엄마.
1: 어? 어, 얼른 화장실 가자.
0: 치.
1: 달콤한 순대. 조금만 더.
0: 달콤이 또 못 사요? 그럴 줄 알았어. 골고루 먹어야지. 채소를 안 먹으니까 응가가 잘 안... 아우, 방귀 냄새.
1: 고소한 달콩이 방귀 냄새.
0: 방귀쟁이, 너무 지독해.
3: 얘들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0: 아빠!
3: 어? 달콩이는 아직도 변비야?
1: 오늘도 실패네.
3: 자, 이건 달님이 닮은 별 스티커.
0: 진짜, 진짜 예뻐요.
3: 이건 달콩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0: 달콩아, 언니 하나만 줄래?
2: 싫어, 안 줄 거야.
0: 딱 하나만 바꾸자.
2: 응? 싫어, 언니 싫어. 어?
0: 달콩이도 내가 놀아주나 봐라. 맨날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말은 진짜 안 들어. 너넨 동생이 없어서 좋겠다.
4: 난 동생 좋은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
5: 어, 난 별로. 혼자 노는 게 편해.
0: 그래, 맞아. 얼마나.

0: 백콩이랑 놀아줄게.
1: 정말?
0: 응, 나만 믿어. 으아, 으아, 으아, 공룡이다. 으아,
1: 공룡.
0: 그래, 신나게 놀자고.
2: 오래 못 볼 테니까. 공룡이 나가신다.
1: 공룡아, 놀자, 놀자.
3: 벌써 두 시간째야.
1: 잘 버티네.
0: 달콤아, 이제 그만하자.
1: 우리 기다 다 놀아 놀아.
0: 벌써 세 시간째야.
1: 여기 공룡 많아. 놀자 놀자.
3: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네.
1: 꿀 다른 거야?
3: 닮았지? 근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
0: 아, 이제 좀 쉬자.
3: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무섭게 생겼지? 그런데 풀을 먹는 착한 공룡이야.
1: 재밌다, 재밌다.
3: 목이 긴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얘는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0: 무슨 냄새야?
4: 완전 지독해.
0: 별이 뭐야? 별이는 변기 냄새도 못 맡나봐.
4: 별이야, 넌 냄새 안 나?
3: 냄새?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벨로시랩터야. 너처럼 작고 귀엽지?

0: 난 말야 동생 갖고 싶다는 거 취소할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1: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별이가 달팽이랑 잘 놀아주네.
2: 네.
3: 어? 하트 쿠키네.
4: 어? 다이 오빠.
2: 고마워.
3: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4: 오빠 짠.
2: 어? 아 짠. 짠짠짠.
3: 어? 짠이었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0: 달콩아 갈게.
4: 오빠 안녕.
0: 별아 달콩이랑 어? 엄청 친해졌네.
3: 아까 동생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
2: 그랬는데 달콩인 좀 귀여운 것 같아. 공룡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고 박수도 쳐줘.
0: 어? 그거 뭐야?
2: 아 이거 달콩이가 붙여줬어.
3: 그거 달콩이가 엄청 아끼는 스티커인데.
0: 달콩인 별이가 진짜 좋은가 봐.
2: 아 그런가?
0: 달림아 우리 이제 갈게.
2: 안녕.
3: 잘가. 나한텐 절대 안 주더니 치 미워.
2: 맞아.
0: 우와 달콩이랑 별이 엄청 잘 논다.
4: 내놔. 이거 내 거야.
3: 달콩아.
0: 달콩이 왜 울어?
2: 울지 마.
3: 달콩아 무슨 일이야? 너 내 동생 왜 울렸어?
4: 내 사발 가져갔단 말이야.
3: 그렇다고 내 동생을 울려?
4: 나도 오빠 있거든. 오빠!
5: 누가 내 동생 울렸어?
2: 어쩌지?
5: 너야? 내 동생 괴롭힌 게?
4: 오빠! 얘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3: 얘가 먼저 내 동생 울렸거든.
5: 조그만 게 너 나한테 혼나볼래?
3: 나도 달콩이 언니거든.
4: 방귀 냄새.
5: 방귀 폭탄이다.
0: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 별이 너 달콩이 방귀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2: 그럴리가. 아, 어젠 코감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았어.
0: 어? 그런 거였어?
4: 뭐야? 냄새 맡고 다 도망갔네?
3: 야호! 달콩이 방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 하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중물엔
10: 덤덤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얼굴엔
4: 순하게.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의 그림, 알록달록 종이부터 준비해볼까?
1: 알록달록 종이야? 그린다쌤, 뭐 그리실 건데요?
0: 마리가 좋아하는 거, 케이크.
1: 우와, 마리는 초콜릿 케이크가 제일 좋아요. 얼른 해주세요, 얼른.
0: 알았어, 맛있게 그려줄게.
1: 네.
0: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맛은 가장 크게, 그 위에 딸기 맛, 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맛은 맨 위에.
1: 초콜릿, 딸기, 포도, 3단 케이크네요. 근데 그린다쌤, 설마 이게 다예요? 크림은 없어요?
0: 당연히 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 나와라. 짠.
1: 점토?
0: 맞아. 점토. 오늘 점토로 그릴 거야. 이렇게 점토를 길게 쭉 늘려서 종이 위에 착 붙이고 손가락으로 꾹, 꾹.
1: 우와.
0: 이렇게 눌러주니까 쭉 늘어나지?
1: 네.
0: 길게 길게 누르고 싶으면 손가락을 쭉 밑으로 내려줘.
1: 쭉.
0: 쭉.
1: 우와, 그림이다. 위에도요, 위에도 많이 많이요.
0: 알았어. 길게 만들어서 쭉, 쭉. 점토가 말랑말랑해서
1: 네.
0: 손가락이 누르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게 보이지?
1: 네. 우와, 맛있겠다.
0: 그 위에 포도 맛에도 크림을 더 많이 발라줘야지.
1: 네, 많이 많이요.
0: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마리 손님.
1: 아, 네?
0: 케이크 장식은 뭘로 해드릴까요?
1: 쿠키요? 쿠키 케이크.
0: 아, 쿠키 케이크요?
1: 네.
0: 그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손을 비벼서 동그랗게 이렇게 올리고 두 번째.
1: 우와.
0: 쿠키를 세 개를 만들어야지.
1: 와, 예뻐요.
0: 자, 마리야.
1: 네?
0: 포크로 한번 쿠키를 눌러볼래?
1: 네.

0: 맛있는 모양이 됐어요. 저기 그린다 쌤, 이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자랑하게요.
1: 아빠한테?
0: 네.
1: 그럼 잠깐 이게 있으면 좋겠다.
0: 뭐야?
1: 점토 두 개를 길쭉하게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줘.
0: 네?
1: 두 개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야. 그리고
0: 우와,
1: 여기에
0: 신기하다.
1: 붙여서 양초.
0: 우와!
1: 그리고 불을 붙여볼까?
0: 마음에 쏙 들어요. 역시 그린다 쌤 최고 최고.
1: 마음에 든다니 고마워.
0: 우와.
1: 친구들도 점토로 그려볼래요?
0: 네. 우와. 색종이랑 색깔 점토로 그린 케이크라니 너무 멋지잖아. 이건 못 참지. 다 먹어버릴 거야. 더 주세요.
2: 이렇게 조물조물
3: 섬섬. 오, 혜원아, 뭐 만들어?
2: 너가 맞춰봐.
3: 어? 맞춰보라고? 응.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2: 괜찮아. 우선 이렇게 하고서
3: 보여줘.
2: 동글동글 해줄 거야. 여기에 크게 크게 붙여주고
3: 섬섬. 뭐지?
2: 이걸 딱 네 개 떼줄 거야.
3: 네 개?
2: 응.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해줄 거야. 파란색으로 길쭉길쭉.
3: 나처럼 초록색은 어때?
2: 초록색도 해줄게 그럼.
3: 아, 좋아.
2: 초록색 이렇게.
3: 좋아, 삼삼. 근데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지?
2: 그래? 그럼 힌트 줄까?
3: 힌트 좀 줘.
2: 힌트는 이 친구는 바다에 사는 친구야.
3: 바다?
2: 이렇게.
3: 혹시 꽃게인가?
2: 꽃게 아니야.
3: 너무 어려운데.
2: 또 이렇게 길쭉길쭉. 이번엔 그럼 내가 두 번째 힌트를 줄게.
3: 두 번째 힌트 뭔데?
2: 이 친구는 먹물을 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어.
3: 먹물? 먹물을 쏜다면 혹시 오징어?
2: 오징어의 친구.
3: 아, 알겠다. 해파리.
2: 해파리도 아니야.
3: 아, 이제 알겠다, 삼삼.
2: 뭔데, 뭔데?
3: 바로, 문어.
2: 맞았어, 문어야.
3: 맞았다, 삼삼.
2: 삼삼이 진짜 똑똑하다.
3: 내가 이런 거 잘 맞춰.
2: 이렇게 또 길쭉길쭉해서 붙여줄 건데 진짜 문어가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끝에를 올려줄 거야.
3: 오,
2: 이렇게
3: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2: 그지? 그럼 이제
3: 섬섬
2: 이걸로 빨판을 찍어줄 거야.
3: 아, 맞다. 꾹꾹꾹. 문어한텐 빨판이 있었지?
2: 꾹. 응.
3: 꾹꾹꾹. 우와, 신기하다.
2: 꾹꾹꾹 눌러줄 거야. 이렇게 살살 찍어줘야 해.
3: 오.
2: 살살 꾹꾹 눌러주고. 오,
3: 눈이 생겼다.
2: 응, 이제 난 리본도 만들어줄 거야.
3: 리본도?
2: 세모 만들어주고.
3: 리본이 세모 모양인데?
2: 얘네 둘 다 붙여서 꾹 눌러줘.
3: 오.
2: 그리고 가운데다가 달면. 우와, 리본도 우와. 완성.
3: 우와, 리본이 됐다.
2: 맞아 맞아.
3: 우와, 너무 잘 어울려.
2: 진짜 잘 어울리지.
3: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
2: 맞아.
3: 이렇게 혜원이 진짜 대단하다.
2: 꿈물 꿈물.

0: 저는 불클레에서 첫 얼굴이자 머리카락을 만들어줘요. 무지개색에서 얼굴이자 머리카락을 만들어줘요. 어때요? 저 잘했죠?
1: 저는 클레이를 이용해서 드래곤이 사람을 잡아먹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무섭죠?
2: 모두 맞죠, 맞죠!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엄마는 최고.
1: 너무 멋지다.

0: 어려운 걸 해냈구나.
1: 당신은 바보요. 당신은 바보요. 그 맵을 모르는.
2: 참 잘했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말이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캠핑 준비 끝!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물놀이 오래 하면 체온이 뚝.
6: 아, 다 먹었다.
5: 어? 벌써 다 먹었어? 빨리도 먹었네.
6: 이제 물놀이를 시작해볼까?
5: 응? 어? 호떡아, 또 금방 라면 먹었잖아. 이따가 들어. 벌써 들어갔네. 괜찮으려나? 오빠가 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그만 나와.
6: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누나.
7: 괜찮다. 너도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고생이 참 많았지?
5: 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7: 아이, 뭐야?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던 게냐? 아이, 방금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해서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
5: 네?
8: 나는야 자외선 왕자. 온 세상을 뜨겁게 만들어주마.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뜨거워. 더워, 더워, 더워.
9: 체온 상승. 현재 호떡이 체온이 37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7: 아이, 뭐라고? 체온을 조절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체온이 올라간 거지?
5: 예! 어, 보일러 할아버지!
7: 아이고, 열이 밖에서 들어오니 체온이 더 올라가서 위험해질 거야. 얼른 체온을 낮춰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5: 우와!
7: 열아! 열아!
9: 호떡이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7: 아이, 열이 밖으로 나가니 체온이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열이 밖으로 나간 거지?
10: 꽁! 꽁! 꽁!
7: 아니, 너도! 너는!
10: 네, 얼음꽁? 꽁이에요.
7: 헐, 얼음꽁! 네가 갑자기 왜 나와?
10: 네? 왜라뇨? 저도 갑자기 불려왔는걸요?
9: 비상, 꽁. 비상! 체온이 꽁.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7: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거야? 설마 얼음꽁 너 때문에?
10: 네? 저 때문에요? 꽁.
5: 호떡아! 물놀이 그만하고 나와!
6: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10: 꽁. 얼음 꽁
9: 비상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 얼음 꽁 때문에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어서 열을 불러야 돼. 아이 얼음 꽁 뭐 하고 있어? 저기 있는 장작 좀 더 가져오지 않고. 아유, 빨리
10: 얼음꽁
7: 열아, 빨리 와라.
10: 얼음꽁
7: 열아, 어서 와.
5: 보일러 할아버지.
7: 아유, 열아, 드디어 왔구나.
10: 열, 왜 이제 와? 얼음꽁
7: 아유, 얼음꽁 어디 가는 게야? 열아, 어서 얼음꽁을 쫓아가라. 얼음꽁이 가는 곳마다 꽁꽁 얼 거야. 너의 열기로 녹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5: 걱정 마세요, 보일러 할아버지. 얼음꽁 가기 살아!
11: 자켈그. 입술로 산소 배달 갑니다.
10: 얼음꽁. 얼음 꽁꽁꽁꽁꽁.
11: 우와! 산소를 떨어뜨렸어. 안돼. 얼음 폭탄이다. 핏줄도 좁아져서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 추워.
5: 예. 핏줄이 좁아진 걸 보니 여기로 얼음꽁이 지나갔구나. 척혈구님!
11: 열아, 어서 이 얼음폭탄 좀 녹여줘. 나 빨리 산소배달 가야 돼.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호떡이 입술은... 파래졌을 거야. 열아, 어서 얼음 폭탄 좀 녹여줘.
5: 네, 제가 안아서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얼음 폭탄이 녹으면 좁아진 핏줄도 원래대로 돌아.

0: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꽁이 나타났다.
1: 뭐라고? 위산탕에도? 안 돼!
2: 연아! 연아 어디가? 이 얼음폭탄 녹여주고 가야지! 연아!
3: 니님! 라면이 왔어요! 아우 빨리 소화시켜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4: 알았어! 빨리 소화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2: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꽁꽁꽁.
4: 얼음.
3: 어? 위님 왜 그러세요? 소화시켜 주신다면서요? 왜 그러고 계세요? 당장 소화시켜 주세요.
2: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럼 우린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1: 똥도 못 대고?
3: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1: 예, 예, 예, 예, 예. 위님.
2: 열아, 나 좀 녹여줘.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지금쯤 소화가 안 돼서 호떡이는.
5: 배가 엄청 아플 거야.
3: 위님, 얼른 소화시켜 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2: 알았어. 열아, 어서 날 좀 녹여줘.
1: 네, 위님, 제가 녹여드릴게요. 나 점점 식어가고 있어. 나 혼자선 열이 부족해. 어떡하지?
6: 열아, 혼자서 힘들 땐 근육맨을 찾아가라. 근육맨을 찾아가서.
1: 열. 근육맨 도와줘요. 얼음꽁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3: 뭐야? 근데 너 몸이 왜 이래? 열이 식어가고 있어.
7: 열아, 걱정 마. 우리가 덜덜덜 떨어서 열을 올려줄 테니까. 근육맨들, 지금부터 떤다. 열아, 좀 뜨거워졌냐?
1: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3: 부족해? 그럼 더 확실하게 열을 올리는 방법을 써야겠군. 그럼 역시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건가?
1: 응? 그 방법이 뭔데요?
7: 뛰자!
8: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0: 호떡이 체온 36.5도 정상입니다.
1: 호떡이가 불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체온이 뚝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 그래, 아무리 더워도 물놀이는 30분 정도가 좋아. 물놀이를 하고 난 뒤 수건을 덮거나 체온을 유지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1: 헉헉헉헉, 뛰는 것도 좋겠죠?
2: 그렇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1: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 하면 안 돼요.
2: 그렇지, 그렇지.
1: 오? 체온 최고 딱지다.
3: 엉망진창 땀쇼.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3: 더워. 왜 이렇게 덥지?
4: 이 자외선 왕자가 자외선을 쏘니까 덥지. 이글이글 쨍쨍.
1: 시원해.
3: 더워. 와, 누나, 밖에 엄청 더워.
1: 더운데 밖에서 논 거야? 이 땀 좀 봐. 얼른 씻어야겠다.
3: 나 귀찮은데. 나 이따 씻을래.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1: 오, 긁으면 안 돼. 너 땀띠 났어.
3: 땀띠? 가려운데.
1: 아이 참, 땀띠를 막 긁었다가 땀띠가 터져서 상처가 나고.
3: 상처?
1: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3: 감염되면?
1: 흉터가 남을 수 있어.
3: 땀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
5: 근데 누나, 응? 땀띠는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땀띠는 왜 생기는 거냐고. 왜?
1: 그건 하! 에이, 자, 여기 땀띠 딱지야.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올래?
3: 내가? 더운데. 하지만 궁금한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지. 알았어.

0: 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1: 야, 야, 야, 야, 노폐물! 정신사나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0: 아, 달려.
1: 근데, 수분은 어디 간 거야? 곧 공연 시작인데.
0: 응? 어? 여기가 어디지?
1: 수분, 너 어디 갔다 와? 곧 공연 시작인데.
0: 응? 공연이라니?
1: 곧 목덜미 무대에서 우리 땀팀 공연이잖아! 우리는, 둘, 셋,
0: 땀이야! 어? 너랑, 너랑, 내가 땀이라고?
1: 너라니. 나의 멋진 이름을 놔두고, 난, 나트륨.
0: 난, 온몸을 돌고 돌아 태어난 노폐물.
1: 그리고 넌, 우리 팀의 센터이자 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잖아!
0: 응? 내가?
1: 어, 어머, 얘 봐라. 큰일 났네. 정신 차려!
0: 얘들아. 응? 저기 좀 봐.
2: 스스스 쇠땀. 스스스 쇠땀.
0: 수분.
2: 나트륨. 노폐물. 땀. 스스스 쇠땀. 땀, 땀, 땀, 땀, 땀.
1: 어, 야, 야, 야, 야.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나 안무 연습하던 중이었거든. 우리 땀팀이 왜 만들어졌지?
0: 어? 우리 땀팀이?
3: 그거야. 체온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지.
2: 스스스 스웨땀 수분
1: 나트륨
3: 노폐물
2: 땀 스스스 스웨땀
3: 열이 나면 우리가 땀구멍으로 나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1: 내 말이 그 말이야.
0: 몰랐던 것 같은데?
1: 알았거든? 우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공연을 준비한다. 그러려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0: 그러니까?
3: 뭐지?
1: 야! 수분, 너 자꾸 아까부터 힘 빠지게 할 거야?
3: 우리가 신입 그룹인 만큼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장이.

0: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등장. 어떻게 등장하면 되는데?
1: 그러니까
2: 무대에서 피부 세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멋지게 등장해야지.
0: 자, 간다. 준비.
3: 하나, 둘, 셋.
0: 내 말이 그 말이야.
2: 몰랐던 것 같은데.
0: 알았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본다. 땅구멍 무대 아래에 앉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튀어오르는 거야.
3: 하나, 둘, 셋!
0: 땀! 오! 왜? 뭐? 왜 나 해봐?
2: 나 틀렸! 너만 틀렸잖아.
0: 내가 틀렸다고? 니들이 빨리 올라간 거잖아.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연습 못해. 아니, 안 해!
2: 나 연습 못해. 아니, 안 해! 라고 했던 게 누구더라? 무대에서는 잘할 수 있겠어.
0: 당연하지.
2: 근데 무대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0: 기다려. 아무 때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자외선 왕자, 너무 뜨거워.
6: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7: 난다. 열난다.
8: 드디어 목덜미 무대에 열이 발생했습니다. 저기 땀팀 준비하세요.
0: 자, 가자. 열 떨어뜨리라.
8: 열정팀 가시죠.
9: 자외선 왕자님도 이글이글 쨍쨍 뜨끈뜨끈 얼두만데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지.
10: 우리가 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무대도 찢어버리자.
11: 잠깐만, 그냥 갈 순 없지. 외치자, 열정
9: 애정
12: 열정
13: 파이팅 가자.
8: 파이팅. 아, 최고의 무대 보여주세요.
14: 너무 멋있어.
0: 아, 저기, FD 양반. 우린 아까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늦게 온 저 팀부터 나가는 거예요?
14: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자꾸 이러시면 오늘 공연 못하는 수가 있어요. 공연 안 하실 거예요?
2: 나트륨, 이리 와. 그냥 기다리자.
14: 기다리세요.
2: 예.
5: 열정. 우와!
2: 우와! 엄청 유명한가 봐. 한우성도 엄청 커.
15: 슬슬슬 쇠땀, 슬슬슬 쇠땀.
16: 10분 나트륨 노폐물 땀.
15: 슬슬슬 쇠땀, 땀.
17: 노폐물 나트륨. 수분.
0: 이러다 진짜 공연 못하는 거 아니야?
2: 아직 자외선 왕자님 계시니까 또 열이 발생할 거야.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8: 열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 땀팀 준비하세요.
0: 이번엔 진짜 우리 차례인가?
8: 가시죠.
2: 가자! 둘, 셋!
3: 땅땅땅
2: 쭉! 저희는요?
14: 기다리세요.
2: 아, 너무해!
0: 자기야!
4: 열!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비상! 열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0: 그래놓고 또 딴 팀 데려가려고요?
8: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아, 체온 조절 안 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헛돌이 큰일 나요.
2: 큰일이야. 해요. 가자. 얘들아, 가자. 그래, 가자.
8: 빨리요. 수분. 노폐물.

0: 오늘 땀 공연이 너무 많아서 땀구멍이 막혔다고요?
1: 감사합니다. 땀구멍이 막혀서 무대에 못 올라간다고요? 다른 팀들은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요?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는 거냐고요? 왜?
2: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에요. 호떡이가 땀 공연이 끝난 후에 씻기만 했어도 땀구멍이 막힐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1: 내가 안 씻어서 땀구멍이 막힌 거라고요.
3: 아직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4: 우리도 공연해야 하는데 얼른 가요, 얼른! 밀어!
5: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3: 영차! 영차! 영차!
4: 영차! 영차!
3: 땀땀땀땀!
1: 땀구멍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혔어!
6: 우리 땀띠 됐어! 저기 가!
1: 이게 나 땀띠라고. 나 앞으로 땀 흘리면 꼭 잘 씻을 거야. 나 돌아갈래.
6: 수분 어디 갔어? 사라져서 좀 편하긴 한데.
1: 설마 호떡이가 땀띠 가렵다고 긁진 않겠지?
6: 뭐? 그랬다가 땀띠 터지고 상처나고 세균까지 들어오면
1: 안 돼! 땀띠 가려워도 절대 긁지 마!
6: 그러니까 땀 흘렸으면 제발 씻어! 제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옥스포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6: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응? 전화 왔는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기가 아닌데? 어디지? 여긴가? 이따라게 쓰고 있는 거
0: 찾다! 뭔가 말을 건 듯한 이 음악. 대답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잔. 나 한 번, 너 한 번. 우와, 우와. 지혜랑 정혜비가 어디 갔지? 오, 깜짝이야.
7: 박스 전달 와요. 예.
0: 안녕.
7: 안녕.
0: 오늘은 아저씨가 이 박스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는 나 한 번, 너 한 번 박스. 무엇이 들어있을까?
7: 아니, 그냥 과자네요. 과자?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0: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
7: 컵이냐, 컵.
0: 종이컵이 쭉. 실이 달려서 쭉. 여기에 종이컵에 실이 달려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네.
7: 내가.
0: 이게 뭘까? 알아맞혀보세요.
7: 전화기. 전화기.
0: 그래, 맞아요. 이거는 전화기. 실 전화기예요. 여기 이 컵에 대고 말을 하면 소리가 이 실을 타고 전달이 돼서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전화 놀이 한번 해볼까요?
7: 네.
0: 일단 앉아 계세요. 먼저 짧은 걸로 할 거니까요. 내가 전화 거는 사람, 그럼 지우가 전화 받는 사람 어때요? 자, 따르릉, 따르릉.
7: 뭐지?
0: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아저씨, 안녕하세요.
0: 오, 지우, 안녕.
7: 네.
0: 지우야, 너 혹시 정엽이 좋아해?
7: 전 다 좋아하는데요.
0: 너 정엽이 좋아하지?
7: 안녕하세요.
0: 하여튼 지우야.
7: 네.
0: 너무너무 사랑해.
7: 저도요.
0: 고마워. 안녕.
7: 안녕.

0: 됐다오.
1: 예.
0: 자, 이번엔 정엽이랑 지유랑 전화놀이를 한번 해보자. 한 명은 여기서, 다른 한 명은 멀리서 하는 거야.
1: 나 여기요.
0: 그래. 자, 여기서 우리 지유.
1: 지유
0: 여기는
1: 저기?
0: 카페야. 되게 예쁜 카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전화 놀이 하는 거예요.
1: 네.
0: 따르릉 하면 지유가 받아야 돼요. 갑니다. 따르릉.
1: 여보세요. 지유죠? 네. 나는 오늘, 엄마랑 쇼핑 갔다가 학원 지금 길 가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지금, 뭘 놓고 와가지고, 나 밖에 혼자 지금 조금만 기다리려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까? 그래, 좋아. 그럼 나 갈게. 응. 전화 끝나. 응. 띠띠띠.
0: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너네 맨날 통화하지?
2: 아니요. 주위 전화기 없어요.
0: 그래? 이 실전화기를 줄게. 알았지? 자, 의자 끌고 와보자. 정해봐. 어때? 재밌지?
1: 네.
0: 박수. 한 명이 물으면 한 명이 대답하고, 나 한 번 말하고, 너 한 번 말하고,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1: 네.
0: 그런데 오늘 뮤직박스의 주제가 왜 나 한 번, 너 한 번일까? 아, 혹시 음악으로도 나 한 번, 너 한 번 연주하는 건가?
2: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너무 궁금해. 그럼
2: 스토리박스로 가자!
0: 출발! 꼬마 여우네 집이에요. 꼬마 여우가 가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3: 아빠 여우는 쿨쿨. 누나 여우는 음악을 들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죠. 엄마 여우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봐요. 아, 큰일 났다. 이제 곧 엄마가 폭발할 시간이야. 이제 곧 쇼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우리 엄마.
4: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하니? 아, 정리 좀 해라. 이게 뭐야? 지금이 몇 시니? 일찍 자야지. 아차, 양치는 했니? 엄마 말 안 들리니?
5: 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4: 아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음악으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딸아, 내 말 좀 들어보렴. 화내면서 말하는 거 이제 안 할게.
5: 화나지 않게 저도 잘할게요.
4: 예전처럼 안아주는 엄마가 될게.
5: 예전처럼 많이 웃는 딸이 될게요.
3: 엄마가 기타 연주로 말을 거니까 누나가 기타 연주로 웃으며 대답을 하네. 좋아, 좋아, 예!

너무 귀여워. 박수! 오! 음악으로 말하니까 정해봐. 지우야, 음악으로 대답을 했어. 그로 엄마 여우와 누나 여우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졌대요. 꼬마 여우의 집은 더욱더 행복해졌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이 넘치는 여운의 가족 만나러 가볼까?
1: 네.
0: 공연 박스로 출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로 고를까?
0: 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박스.
1: 오늘은 뭘까?
0: 오, 신비로운 이 소리는 뭐지? 괜히 신이 나고 나도 모르게 춤추게 하는 음악이야. 이게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잔! 즐거운 아일랜드? 안녕!
2: 안녕!
0: 짜잔! 오늘의 박스는 즐거운 아일랜드! 예! 아까 이 박스를 고르니까 춤을 추고 싶더라고.
2: 네.
0: 과연 이 박스에는 네. 무엇이 들어있을까? 거기서 잘 봐!
2: 잘 봐봐!
3: 잘 잤다. 오, 여기 뮤직박스죠? 네. 한숨 자고 나니까 벌써 도착했네.
0: 누구세요?
3: 저는 머나먼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나무 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음악 요정 루빈입니다.
0: 오, 아일랜드 음악 요정이요?
3: 네.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오. 제가 연주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춘답니다. 오. 보실래요?
2: 네.
0: 박수!

0: 정말 절로춤을 추게 되는 기분 좋은 음악이에요.
1: 아일랜드 요정나라에서는 누구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고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답니다.
0: 어? 누구나요?
1: 네.
0: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요정님과 함께 아일랜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럼요. 저와 함께...

0: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오? 악기가 생겼네요? 이 악기는 뭐예요?
0: 하 아저씨의 악기는 틴 휘슬이라는 악기예요.
1: 틴 휘슬?
0: 자, 여기 있는 구멍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 막고
1: 네.
0: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렇게.
1: 우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까?
0: 아, 정말 잘했어요.
1: 감사해요.
0: 아, 자, 지우와 정엽이 악기는 바우런이라는 아일랜드 악기예요.
2: 바우런도?
0: 네, 이 악기는 아일랜드 북인데요.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북의 이 하얀 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자 맞춰서. 네, 아, 잘했어요.
1: 잘한다! 예!
0: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2: 네!
1: 좋아요! 박수!
0: 자, 우선 지우 정혜비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그리고 하 아저씨는 이걸로 박수로 박자를 맞춰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네. 같이 박수로 칠게요.
0: 좋습니다. 자, 제가 티니스를 불어 볼게요.

0: 잠깐만, 얘들아.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1: 이거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에요.
0: 어?
1: 우리가 연주만 하면 어디선가 저렇게 펑 나타나서 춤을 춘다니까요.
0: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요?
1: 네, 그리고 이제는 음악 요정들이 나설 차례예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 더 신나게 춤을 추려면 음악 요정들이 우리가 연주를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0: 아...
1: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0: 아, 요정님 어디 가세요?
2: 아, 요정님!
0: 요정님!
2: 요정님!
0: 아, 어디 가시... 바우런! 긴 휘슬 바이올린 아코디언

0: 바깥 지금 잘 봤어요. 우리도 춤의 요정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1: 아, 그러면은 저희 음악 요정들이 먼저 연주를 할 차례인데요.
0: 네.
1: 저희가 연주를 시작하면 춤의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0: 오.
1: 자, 그럼 볼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지미 회장님, 우리 준비가 됐어요. 아일랜드 춤 가르쳐 주세요. 음악 큐.
1: 좋아요. 첫 번째 동작.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듯이
2: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0: 퐁퐁. 재밌다. 두 번째 동작 또 알려주세요.
1: 발을 바꾸면서 호이 호이 쿵짝짝
2: 호이 호이 쿵짝짝 호이 호이 쿵짝짝 호이 호이.
0: 세 번째 동작이죠?
1: 네.
0: 잘할 수 있어요.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음악 큐.

공공 코이 코이 공공공 코이 코이 공공 공공공 공공공 공공공 공공공. 자,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어때요? 신나죠? 아일랜드 의전들과 함께 더 신나는 아일랜드 음악을 만나러 공연 박스로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생일이야. 정말? 어? 그럼 우리 달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나도 같이 할래.
1: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2: 생일 축하합니다.
3: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0: 너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1: 재밌다.

0: 잘 봐봐.
1: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2: 짜잔.
3: 생일 축하해, 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3: 호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로 동안아라 캐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It's great!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우리 친구들 쉬.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자녀 나랑 놀아줘.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가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2: 어?
0: 저기 어때?
3: 자동 착용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Trumpet. Huh?
1: Trumpet.
0: Piano.
1: Piano.
2: Wow, the music sounds good. But who is playing the piano? Oh, doggy.
3: Doggy?
2: Hey, come on in, doggy.
3: Can you play the piano, doggy?
2: Huh? Yes?
3: Oh!
2: Wow! That's amazing!
3: Yeah!
2: Doggy can play the piano!
3: Yeah!
2: He's like Mozart! Bum-ba-da.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전군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호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
2: 보트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2: 선생님 좀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 할 거예요. We have a very special recipe today. It's a recipe all about ketchup and eggs. 케첩하고 딸기알. 네. 오늘은 케첩 오므라이스. Ketchup omelette with rice. Let's go.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carrot, 당근, mushroom, 새송이, egg, 달걀, rice, 밥, ketchup, 케첩, ham, 하지만 이곳은 치킨에 만든 햄이요. This is ham made with chicken. It's very good for you, very healthy. 그리고 sweet corn, 옥수수, canola oil, canola you, and black pepper, 후추. Today's very important ingredient is ketchup. 우리 참 중요한 재료는 오늘은 케첩입니다. 한국말은 케첩, 하지만 영어는 케첩. It's simple, but delicious. And it goes with anything. 모든 음식들 케첩은 잘 어울려요. You can have it on hamburgers. You can have it on french fries. You can have it on pizza. You can have it on cake. No, no, not on cake. 케첩은 참 특별한 맛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케첩 아무라이스 아주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먼저 당근, 버섯, 그리고 치킨 햄 잘라야 돼요. We're going to chop the carrot and we cut once, twice, three times. 손가락 조심해요. We're going to cut once. You see we make cubes. Cube 만든 거예요. Twice, three times. 이렇게 예쁜 큐브는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똑같은 사이즈 만들어지실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Now it's time to cut the mushroom. Let's cut one way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Okay. 와, 싱싱해요. And like this. Two. Three. And again,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큐브 만든 거예요. To be honest, you can put anything you want into your omurice. You can have ham, or you can have cheese, or you can have tofu. 네, 원하는 것은 오므라이스에 넣어도 돼요. And now we cut the chicken ham. And again, we're going to cut like this. Let's cut again. 우리 당근하고 버섯처럼.

그럼 큐브 맞는 거예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 한 번 더 탕탕탕 됐습니다. 우리 먼저 당근, 햄, 버섯 볶아요. First, we put oil in a hot pan. 이 카놀라유, 저 뜨거운 팬에 넣을 거예요. 우리 한번 쓱. Then, we add the carrots. 당근 들어갈 거예요. 벌써 시슬시슬 소리 났어요. We can already hear the sizzle sizzle. 왜 햄하고 버섯 똑같은 시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당근 좀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요리했을 때 더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당근 1분 정도 먼저 볶아. 그 다음 다른 재료 넣을 수 있어요. We add the mushroom. 우리 새송이 들어갈 거예요. And we add our chicken ham. 우리 치킨 햄도 들어가요. 와. Now, our carrot, mushroom, and ham are brown. 이제는 우리 당근, 새송이 버섯하고 햄은 다 갈색 됐어요. 그래서 밥 넣어야 돼요. We have to add the rice. 네, 밥 넣고. Now, we need the rice. 밥. 우리 밥 넣었어? Now we're making fried rice. 우리 볶음밥 만들어요. And then we add the sweet corn. 우리 달콤한 옥수수 들어갔어요. 어, 또 시즐 소리 시작했어요. Sizzling again. That's good. 그리고 바로 옥수수 냄새. 저 옥수수 되게 좋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국 옥수수 다 초당 옥수수예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그냥 한국 보통 옥수수 먹었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 달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초당 옥수수 먹었어.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한국 옥수수도 맛있어요. 하지만 맛이 살짝 달라요. 우리 오늘의 스타 케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숟가락도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black pepper. Just a pinch. 조금만. 이만큼. A pinch of pepper. And quick. Mix. We only need a little ketchup. 케첩은 조금만 필요해요.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I think our fried rice is ready. So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우리 이렇게 납작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We turn the bowl upside down. 하나, 둘, 셋. Mission clear. 우리 이따가 열 거예요. We need one egg.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whisk with a fork. 그래서 폭 쓸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You don't need to whisk too much. Okay. Time to make the omelette. 우리 계란 믹스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Yeah. Be careful when you make your omelette. Don't break your omelette. 먼저 볼 베고 We take away the bowl. And now we put on the omelette. And now to draw a star. 별 모양 만들어요. 왜냐면 because you can be a cooking star. 이제 케첩 오므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ketchup omelette with rice is finished. 맛보기. 오빠, 별 다섯 개. 진짜 맛있어요. 그 고소한
오므레트, 그리고 그 케첩 볶음밥, 그 달콤한 당근. 아, 그리고 당근 아주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더 길게 볶았어요. It's delicious. Savory omelette, sweet and sour ketchup fried rice. Perfect. 5 stars. Ketchup omelette with rice.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become a cooking star soon.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캠핑을 못 가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러니까 슬슬 하초코 세미나 꼭 가야 되나?
1: 근데 세미나가 뭐야?
0: 몰라.
2: 슬퍼하지 마라, 어린이들.
3: 어?
2: 나 대신 너희들과 캠핑을 가줄 분이 계시다. 바로 여러분, 이번 주말에 저와 캠핑 갑시다. 감사합니다, 공통령님. 그런데 캠핑장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에? 걱정 마세요, 곰철수님. 저 지금부터 안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예, 예. 소리 질러.
5: 자, 그러면
4: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로 살살. 아유, 이걸 언제 다 읽나?
6: 아이고
4: 아이, 코에 침을?
6: 좀 어때? 괜찮지?
5: 하기가 낫구만. 아야야야야.
6: 작게 낫고.
4: 저, 실례합니다.
6: 깜짝이야.
4: 그 코에 침 바르는 그런 응급조치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요.
6: 그런 건 책에 없지. 여기에 있지, 여기에 많지.
7: 똘똘이 안전상식. 화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주세요.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감염을 막아주고 된장 속 항산화 물질 이소플라본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4: 오호! 화상엔 된장!
7: 똘똘이 안전상식. 벌레에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톱으로 꾹꾹 눌러 X자를 만들어주세요. 톰스 호킨스 연구팀에 의하면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손톱으로 만든 X 표시에 반응해 가려움이 먹게 된다고 하네요.
4: 아, 호호, 벌레 물린 데는 손톱으로 X. 에이, 이거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구먼. 에이, 이거야. 아, 다구.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0: 자, 여러분, 오늘의 안전대장은 나, 곰통경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곰통령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1: 네.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0: 야, 아이, 바비, 무슨 일이에요?
2: 손에 대었어요.
1: 괜찮아?
0: 야, 자자자자, 진정들 해요. 화상 입은 곳이 어딥니까?
1: 여기요.
0: 이걸 바르면 금방 나을 겁니다.
2: 이게 뭐예요?
0: 있어봐요. 된장입니다.
2: 된장?
0: 자, 이제 금방 나을 겁니다. 예, 예.
2: 된장?
3: 여기까지 샜나?
1: 응.
3: 10, 9, 8, 7, 6.

0: 아이, 아이, 무슨 일이에요?
1: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개구가. 그게 벌레 들어갔나 보다.
0: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땐?
2: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귓구멍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벌레가 반고리관을 타고 반대쪽 귓구멍으로 탈출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수아, 가만히 있어봐요. 야호! 자, 이제 벌레가 반대쪽 귓구멍으로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0: 소리가 좀 작았나? 다시.
1: 본래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그 봐요. 이 방법이 맞다니까.
2: 아닌 것 같은데.
1: 그니까. 아, 아파.
0: 자, 사과들 먹어요.
3: 우와, 먹겠습니다.
4: 먹겠습니다.
0: 네, 철수님.
5: 곰통령님, 별일 없으십니까?
0: 아, 별일이야 있죠. 철수님 말대로 캠핑을 오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일단 바비가 화상을 입었고요. 수화기에는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5: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0: 아주 안전하게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마세요.
2: 야! 야! 야! 너 왜 그래?
1: 저희 목에 상아 걸렸나 봐! 어떻게...
0: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땐
6: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다고요? 그럴 땐 몸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주세요. 최근 목구멍 흔들기 요법을 발표한 톰스홉킨스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0: 오케이! 여러분! 곰초이를 양쪽에서 붙들어요! 빨리!
1: 이렇게요?
0: 네! 이제 양쪽으로 흔들어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양옆으로!
7: 여보세요? 여보세요? 곰통령님?
5: 그게 아닙니다! 목구멍에 사과가 걸렸을 땐 안 되겠어!
0: 뭐야, 이게 아닌가? 모두 피켜! 철수님!
5: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0: 됐다. 다행이다.
1: 괜찮은가, 곰초이?
0: 네. 감사해요, 죄송해요.
1: 됐다. 아휴.

0: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인터넷 가짜 정보, 문제야 문제.
1: 아, 맞아. 나도 화상 입은데 된장 발랐다가 따가워서 혼났다니까.
2: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더라?
1: 그러게. 근데 어디 갔었지?
3: 오늘은 왠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군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땐 된장을 바를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손을 10분 정도 식혀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아호! 귀에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목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땐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환자의 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쓸어 올려 목에 걸린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여러분, 안전초코 하초코의 귀염둥이 삼총사를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곰초이, 수와 밥인데요. 우리 귀염둥이들에게도 아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염둥이 삼총사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먼저 수아 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안녕. 난 동영이라고 해. 수아에게는 친한 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경인데요.
4: 칭찬 많이 받는다.
3: 어느 날 윤경이가 다니는 댄스 학원에 따라가게 된 수아.
1: 수아, 춤 좀 배웠니?
4: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1: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4: 맞아. 잘하더라.
1: 완전.
4: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2: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5: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4: 미안.
2: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4: 그랬어?
2: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4: 응.
0: 핫초코 나왔습니다. 핫초코 가게에도 함께 가는 두 사람.
2: 수아, 네 금수미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5: 그렇지만 나도 금수미로 좋아하는데.
3: 윤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아에게
0: 친하게 지내는 모습.
3: 곰철수가 말하죠.
0: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그래서 수아는 윤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5: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0: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하지만
1: 야, 우리
2: 다음 날
1: 축구역 가자.
2: 수아에게 초코역에 가자고 조르는 윤경.
3: 아, 오늘은 안 돼. 아!
4: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3: 언니 왜 자꾸 나 꼬집어?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병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2: 그때! 수아를 도우러 나타나는 이들이

0: 우린 수아랑 계속 놀 건데?
1: 바로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이었죠.
2: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0: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3: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2: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렇게 그런가?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는 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곰초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둑 맞은 얼굴.

0: 그램에 푹 빠져 있는 곰초이.
1: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0: 그런 곰초이의 사진마다 댓글을 다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슬이였죠.
2: 나 다슬이 누나야.
0: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3: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4: 아, 매일요?
3: 응.
4: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3: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4: 네?
3: 어? 아니. 아, 그러면
0: 저희는 매일 찾아오겠다는 다슬이 누나가 불편해지는데.
3: 대답해 봐.
0: 응? 다음 날 거기 누구야? 핫초코 가게에 와 있는 다슬.
5: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6: 아,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알았죠?
7: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 있어.
6: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8: 또 날 무시하네.
0: 다슬이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8: 좋아.
4: 또 그거 뭐야? 폭로 영상. 곰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저거 나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9: 비밀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10: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0: 다행히 잠시만요. 영상의 비밀을 알아챈 곰철수는.
6: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11: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6: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0: 그 후로 곰초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 또

0: 보리 통통한 사은우.
1: 바비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2: 우와, 맛있겠.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1: 살이 찔까봐 그 좋아하는 빵 앞에서 망설이던 바비는.
2: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3: 바비야!
1: 바비! 어디 갑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바비는 밥을 먹지 않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4: 너무 적잖아. 더 먹어야지.
1: 짜증은 점점 늘게 되죠.
4: 된다고. 아니 그래, 더 먹어.
1: 그리고는 아이돌 오디션을 보게 되는 바비.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바비에게 곰철수는 편지를 보내고,
2: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3: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1: 우리도 지금의 바비가 정말 좋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귀염둥이 삼총사에게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네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한 친구들로 자라줄 거라 이 곰통령은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실 거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그래 이따 봐. 친구들 온다니까.
9: 이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가 사실은 고민형이라는 거 말이야.
8: 근데
9: 코드가 뽑혀 있었군. 조수, 거기 믹서기 코드 좀 꽂아주겠나?
8: 잠시만요.
9: 정신 차려, 조수! 예. 큰일 날 뻔했군.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을 넣으면 몸에 전기가 흘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8: 그러게요. 제가 인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10: 완전 웃기지? 안녕.
9: 어서 와라.
8: 곰추이는?
11: 뭐야? 왜 안 돼?
9: 조수, 친구들이 찾는다.
11: 변신이 안 돼요. 아까 감전되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9: 저런. 그럼 이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11: 지금요? 싫어요. 애들이 엄청 놀랄 거예요.
10: 뭐 하는 거야?
11: 그냥 애들한테 곰초이 없다고 해주세요.
9: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란 건가?
11: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 곰초이는 진짜 여기 없잖아요.
9: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 어린이 곰초이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8: 안녕.
10: 안녕?
8: 난 곰쪼리라고 해.
10: 곰쪼리?
8: 그 곰초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해물떼기 갔어. 그냥 너의 길을 놀라고 하던데.
10: 알겠어. 아쉽네. 집에 곰초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빵 사놨는데.
11: 진짜? 그거 맨날 품주는데 어떻게 샀냐? 대박.
10: 너도 마시멜로 빵 좋아해? 곰초이랑 똑같네.
11: 어? 그러고 보니까 얘 목소리도 곰초이랑 비슷한데?
10: 맞다. 완전.
8: 그럴 리가.
9: 곰쪼리. 나 배달 간다.
11: 졸수님, 전 이제 어떡해요? 제가 곰초이란 걸 수호랑 바비가 알아채면.
9: 사람들은 곰인형을 좋아하지. 그러니 네가 곰인형인 걸 알아도 친구들은 널 계속 좋아할 거다.
11: 하지만 전 친구들

0: 공룡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수아랑 가비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1: 뭐?
0: 사람이랑 공룡이 진짜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런 얘기는
0: 그봐,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보라색 곰인형은 사람들이랑 찐친이 될수 없을 거야.
1: 근데 이런 얘긴 들어봤지.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친구가 될수 있을지 나도 궁금한 걸?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초수님, 모습을 있는 그대로?
2: 너 마시멜로빵 좋아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0: 응? 응, 좋아.
2: 완전 맛있겠다.
0: 그래, 나 수아랑 바비한테 내가 곰추란 사실을 말할 거야. 얼른 가자.
2: 그래.
0: 빨리.
2: 모두 게임부터 할까? 호빵부터 먹을까?
0: 근데 나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나 저거 위험해. 저렇게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멀티탭에 전기가 너무 많이 굴려서 불이 날 수도 있어.
2: 좀 뽑아놔야겠다.
0: 응.

0: 큰일났구나.
1: 자, 이제 말해봐. 너 할 말 있다며.
0: 사실 나...
2: 아, 근데 배고프다. 우리 호빵부터 좀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3: 난 찬성.
1: 알았어. 잠깐만.
3: 응, 알겠어.
1: 아, 손 씻어야겠다.
2: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 뭐야?
0: 아, 그거...
1: 이제 코드가 뽑혀있네.

0: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로 꽂으면 안 돼. 물은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았다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나 때문에.
1: 난 괜찮아.
0: 나 봐. 자, 이걸로 말려줄게.

0: 좋은 친구들을 가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곰돌이였어. 안녕, 얘들아.
1: 무슨 일이야?
2: 곰돌이가 전기에 감전됐나 봐. 아,

0: 아직 털이 반지르르 한걸 보면 잠깐 기절한 것 같군.
1: 그러게요. 곰초이, 눈 떠봐요.
2: 곰초이? 얘는 곰쩔인데? 얘들아, 나 마지막으로 할 만한데. 곰초이, 너 원래 곰인형이었구나. 우와, 내 하트 버튼 이제 작동하나 봐. 오, 좋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까? 1차. 오호, 오호. 2차.
3: 우와. 근데 너희들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2: 응, 실망했어. 네가 곰인형이란 걸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 맞아.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널 더 귀여웠을 텐데.
3: 근데 내가 곰인형이어도 계속 너희들 친구 맞지?
2: 야, 우린 네가 곰인형이 아니라 못생긴 고릴라 인형이어도 평생 너랑 친구할 거거든?
4: 맞아. 너 귀여운 곰돌이 녀석아.
1: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고요.
0: 네, 오늘은 곰초이가 조금 부럽군요.
1: 헤헤이, 철수님한텐 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자, 짠이요, 짠.
5: 아니야, 너 내가 더 귀여워.
6: 수아랑 초이는 귀엽지.
7: 아니, 우리 다 귀여워. 그냥 귀여워.
0: 귀여워.

0: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전기 안전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플러그는 하나씩만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빼주세요.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거나 물 가까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1: 이런 악당 녀석들, 정의의 총알을 받아라!
2: 헐,
3: 대박.
4: 내 총알 받아라, 약당 녀석아.
2: 아! 아, 뭐야?
4: 아프냐? 안 아프잖아.
2: 그거 형 거야?
4: 지금까진. 근데 이젠 네 거.
2: 와, 진짜?
4: 형 이젠 중학생이잖아. 이젠 공부해야지.
2: 대박. 안에 총알 들어있어?
4: 당연하지. 싸봐.

0: 자비 뭐 해?
1: 엄마.
0: 그게 뭐야? 어디서 났어?
1: 지원이 형이 줬어요. 형은 이제 중학생이라 이런 거안 가지고 논다고.
0: 근데 이런 거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돼. 봐봐. 지금 컵 깨질 뻔했잖아.
2: 그러니까 이모, 내가 바비한테 조심하라 그랬는데.
0: 조심히 가지고 놀아, 알았어?
2: 네, 이모.

0: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주제곡입니다. 지금 여기 서부의 총잡이가 나타났다고 상상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자.
1: 정의 총알을 맞아라. 퓨퓨퓨.
2: 아, 아.
1: 아, 뭐야? 아프냐? 안 아프잖아.
2: 좀 아팠거든. 근데 웬 총이냐? 사천왕이 줬어.
1: 진짜 같지?
2: 근데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도 사람한테 쏘지 마. 기분 나쁘잖아.
1: 맞아. 다칠 수도 있고. 알았어.
3: 오늘 오전 초코시 초코동에 멧돼지가 출몰.
0: 방금 인터넷에 뜬 뉴스 속보입니다.
3: 초코소방 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0: 초코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지난주에도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나.
1: 그래서 멧돼지 만나면 무섭겠다.
2: 아, 뭐가 무서워. 쏴버리면 되지. 퓨, 퓨.
1: 안녕.
2: 총으로 멧돼지를 쏜다고?
1: 왜 저래?
2: 주원이 형이랑 또 총싸움 하고 싶다.

0: 뭐
1: 얘, 너 지금 뭐 하니?
2: 근데?
1: 너 지금 고양이 총 쏘려고 한 거야?
2: 이건 장난감 총인데.
0: 장난감 총이라도 고양이가 얼마나 놀라겠어.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되지.
1: 너 그러다 동물학대로 경찰서 갈 수도 있어.
2: 경찰서요?
0: 그래. 그러니까 다신 이런 장난 하지 마. 알겠어?
2: 네.
1: 왜 애한테 저런 총을 사 주는 거야?
0: 아, 그니까.
2: 야옹아, 미안.

0: 이거 동물한테 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럼 어디에 쏘지?
1: 맛있게 드십시오. 어? 네, 곰탕장님. 네? 바비가요?
2: 예. 아니, 장난감총으로 멧돼지를 쏘겠다니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장난감총이라 해도 여기저기 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 물론이죠. 설마 바비가 아무한테나 장난감총을 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비는 지금 어디...
0: 곰철수는 털이 많으니까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야.

0: 아비, 지금 나를 향해 그 총을 쏜 건가?
1: 아니, 나는 그... 넌 푹신한 곰인형이니까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서... 미안!
0: 어? 이봐!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 해도 함부로 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다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안 되겠어. 이 총 그냥 지원이 형 돌려줘야겠어. 무슨 소리지?

0: 초코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여러분도
1: 드디어 이 총을 제대로 쓸 때가 왔다.

0: 아파라. 아.
1: 어우, 죄송해요. 전 멧돼지인 줄 알고.
0: 아니 멧돼지 건 사람이건 간에. 아, 눈에 뭘 쏘면 안 되지.
1: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고. 죄송해요.
0: 정말.
2: 자, 절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0: 아, 예. 자.
2: 어서 병원으로 가시죠.
0: 아, 예예예. 예.
2: 자, 조심.
3: 안 돼, 씌워드릴게요.
0: 누르 시간.
3: 괜찮으세요?
0: 아, 예, 예, 괜찮습니다.
3: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시력을 잃을 뻔하셨어요.
4: 예? 시력을요? 아유, 그럼 제가 운이 엄청 좋았네요.
3: 맞습니다. 친구,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도 함부로 잘못 쏘면 진짜 큰일 나.
1: 네, 죄송해요.
0: 그래, 괜찮아. 아, 이거 엄청 쓰라리네, 이거.
3: 많이 아프세요?
0: 그래.

0: 아, 진짜 너무 아프네. 아, 진짜. 아.
1: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0: 아이, 뭐, 몇 주 약만 넣으면 낫는다니까.
2: 그쵸.
0: 아이, 아이, 이러면 목 감기. 아이. 아이, 저기 꼬마야. 너도 많이 놀랐지? 에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이야. 에이? 에이, 들어가세요. 에이. 어,
1: 네, 살펴가십시오. 갈까? 자. 아,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고생했다.
3: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비가 아주 아찔한 사고를 냈는데요. 총알이 나가는 장난감 총. 절대 아무한테나 함부로 쏘면 안 되겠죠? 동물이나 어린아이 등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장난감 총을 쏘는 건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눈을 맞추게 되면 시력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슈퍼탐사대 X.
5: 우와.
4: 여기는 신비의 섬 테라피아.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DNA 코인을 보존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지.
5: 우와.
4: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라피아에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 기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만 다른 곳들은 그렇지 못해. 극심한 기후변화가 모든 걸 변화시켰거든. 이젠 지역마다 한 가지 기후만 나타나게 되었어. 덕분에 이 메가네오라 같은 희귀종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5: 대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조심해!
4: 이 친구는 슈퍼파워 하트핑. 작지만 힘은 우리 중에서 제일

0: 무슨 짓이야?
1: 생물학자 캔디코.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지만 책 읽을 때 건드리면 엄청 무서워져. 의사 베블리. 큰 덩치만큼 마음도 넓은데 겁은 좀 많아. 그리피! 비켜! 이 친구는 그리피. 공구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천재 엔지니어지. 찾았다!
2: 진짜!
1: 내 소개가 빠졌네. 내 이름은 로티. 슈퍼탐사대 X의 대장이야.
0: 대장이 더 사고를 치는 게 말이 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미안.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극한 건조 기후대의 작은 섬. 희귀종의 이름은 바바리 사자입니다.
0: 바바리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야. 오래전에 멸종된 희귀종인데 이번에 새로 발견됐나 봐.
1: 자, 우리 임무가 뭐라고?
0: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구하고
4: 희귀종을 찾아내.
5: 생명의 나무에 DNA 코인이 저장한 엽기.
1: DNA 코인을 모두 모으면 이 세상도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 좋았어. 슈퍼탐사대 X 바바리 사자를 찾아 출동.
0: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 이렇게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쉬워서 조심. 뭐야 로티?
1: 저길 좀 봐. 설마 저게 바로 그...
0: 다른 새끼 사자들보다 크기가 12% 정도 커. 바바리 사자가 맞아. 귀엽다.
1: 아직 아기 사자라 그런가 별로 무섭지는 않네.
4: 오, 아빠 엄마 사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0: 어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울지 마.
1: 배가 고픈 걸 수도 있다.
0: 내가 울린 거 아니야.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2: 나도 지금 파악 중인데 이 지역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근처까지 불이 번지는 중이야.
0: 그럼 동물들은?
1: 우선 피하자, 로키.
0: 알았어, 꽉 잡아. 불이 너무 빨리 번져.
1: 30, 30, 30의 법칙이라고 있어. 기온이 30도를 넘고 바람의 속도가 30km를 넘었을 때 습도가 30% 아래로 건조해지면 불이 크게 번지는 최악의 조건이 돼.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지?
1: 맞아.
3: 어떡하냐, 빙!
1: 로티, 갑자기 왜 그래?
0: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정.
1: 괜찮아?
0: 저 아기 사자부터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1: 흙을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 불이 꺼질 거야. 저 큰 불을 전부 끄는 건 무리겠지만.
0: 괜찮아, 일부만 끄면 돼. 얘들아, 흙주머니를 만들어줘. 지금이야! 내가 아기 사자를 구해올게! 간다!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하러 왔어. 혼자가 아니었구나.
1: 지금이야!
3: 하트! 하트!
1: 아직 멀었나? 밀어서 넘어뜨리자.
0: 그래,

0: 어, 물론이지. 나야 나 루티라고.
1: 아빠 바바리 사자가 우릴 도와줬어.
0: 자, 그럼 이제 남은 불도 꺼볼까?
2: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0: 역시 캔디코야. 맞불 작전? 불을 불로 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2: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땔감이 될 만한 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야.
3: 그래도 불이라니 무섭다.
0: 걱정 마. 슈퍼탐사대 X는 할 수 있어.

0: 바바리 사장, DNA 코인 저장, 파이어! 찹찹!
1: 어? 찹찹?
2: 찹찹?
1: 난 네가 왜 여기 있어?
2: 누구야?
1: 아니, 그게... 아까 아기 사자를 구할 때 옆에 있던 애인데. 아빠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무서워서 우릴 따라왔대. 가족을 잃어버렸나 봐.
2: 불쌍하다, 핑.
3: 생명의 나무에 데려가야 하나?
1: 뭐? 기지에 아무나 데리고 갈 순 없어.
3: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1: 알겠어. 진짜 며칠 만이야? 부모님만 찾아주면
2: 그런데
1: 당장...
2: 나는 이름이 뭐냐, 핑?
1: 이름을 모른다는데?
3: 아, 첩첩이라고 부르면 어때?
2: 자, 귀엽다, 핑! 계속 들이니 생각보다
1: 얘들아! 같이 가!

0: 로키, 큰일이야. 아기 북방 하늘 다람쥐가 위험에 빠졌어.
1: 조심, 조심.
0: 대장, 네가 쏟아진다, 띵! 슈퍼탑사 대 X. 다음 이야기, 빗속의 구조작전.
1: 잡잡아!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인화 빗속의 구조 작전. 검색해도 찹찹이에 관한 정보는 없네.
1: 나도 밤새 도감이랑 책을 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2: 찹찹.
3: 걱정 마, 찹찹아. 곧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찹찹이 힘내라, 핑! 뭐,
0: 찹찹이? 무슨 이름까지 붙여줘?
3: 로티!
0: 아, 내가 뭘!
4: 목표 희귀종 발견. 어?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냉대기후의 침엽수림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북방 하늘 다람쥐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출동하자! 어? 넌 여기 남고.

0: 여기는 냉대기후인데 왜 이렇게 덥지? 눈도 없고 말이야.
1: 원래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어.
2: 스콜? 그게 뭐냐, 핑?
1: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야.
2: 아하! 저,
0: 어? 잡아!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3: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따라왔나 봐.
0: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알았지?
1: 모두 이것 봐. 북방 안을 다람쥐는 경계심이 많은 편이래. 높은 곳을 뛰어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봐.
2: 하늘을 나는 다람쥐라니 멋지다.
0: 비가 오지 않아야 할 텐데. 이 근처에서 탐지됐는데? 어? 찾았다!
3: 겁내지 마!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1: 올라가지?
0: 안녕!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왜 혼자 있어?
3: 가족하고 헤어졌나 봐.
0: 이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다들 괜찮아? 맞다! 하늘 다람쥐! 가지마! 너 때문에 놓쳤잖아!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도대체 거긴 왜 올라온 거야?
3: 로찌, 진정해. 찹찹이도 우릴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0: 도와줘?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방해만 하는 거지.
3: 잡잡아!
2: 사라졌다, 핑!
1: 안 돼. 비가 오기 시작했어.
0: 내가 데려올게. 너인 북방 하늘 다람쥐를 찾아줘.
2: 알았어.

0: 겨우겨우
1: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왜 혼자 있어?
2: 가족하고 헤어졌나 봐.

0: 비오는데 얘는 어딜 간 거야? 야! 잡쳐봐! 잡쳐봐! 어딨어? 설마...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 어? 저기 뭐가 있어?
1: 어? 뭐라고? 착잡이야! 아기 다람쥐도 같이 있어. 기운의 도망치!
0: 얼른 무거운 걸 던져 다리를 만들어야 해.
1: 이 정도면 되겠냐, 핑! 어?
2: 자,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자.
0: 지렛대? 하나, 둘, 셋! 내가 가서 구해올게. 어.

0: 간다! 조심해!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 자, 돌아가자.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이사 가던 중 막내 다람쥐 혼자만 여기 떨어졌었대. 계속 찾으러 오고 싶었는데 비 때문에 못 오고 있었나 봐.
1: 그랬구나.

0: 사람쥐 DNA 코인 저장.
1: 저장.
0: 있잖아. 그 가족 말이야. 내가 꼭 찾아줄게.
1: 잠깐만.
0: 찹찹이 또

0: 이번 희귀종의 이름은
1: 사탕 나뭇잎 꼬리 도마뱀 부치 사탕이 붙었는데 하나도 아무 사탕 띵!
0: 하트핀을 구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2: 진짜 이 방법뿐이야?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야영의 법칙 서둘러줘 로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기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엔
0: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1: 중물엔
0: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치료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어?
0: 나일 너도 나갔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3: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찔끔한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4: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다음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강호!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1: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삔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킹이 핑지신 것 같은데.
4: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쁘핑이 틀리로써 나가.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4: 약은 우리한테 맡겼죠.
6: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솔지?
4: 아야야야야! 아이쿠 배 아파! 쭈쭈!
0: 합충핑 뭐 괜찮아?
4: 이렇게 아픈 척해서 삐뽀핑을 불러드리는 거야, 쭈!
0: 아, 좋아. 역시 하츠핑은 천재야, 꿀에.
4: 콜록콜록! 아, 뭐가 아파, 나! 이게?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의사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6: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2: 뭐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6: 무슨 일이야?
7: 얘네 아픈가 봐.
4: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만 하면 환자 치료 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8: 가슴이 콩닥콩닥.

0: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1: 삐뽀삐,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0: 가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0: 근데 로미, 오늘은 바빠?
1: 나 가게 지켜야 해.
0: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1: 잘 가, 메리루.
2: 드디어 찾았다, 강강.
1: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3: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2: 로미, 당장 널 진찰해야겠어. 삐뽀.
1: 진찰? 갑자기 왜?
2: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1: 뭐?
3: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하나 핑핑. 딱 붙잡아. 삐뽀.
1: 이게 뭐야?
2: 얼른 진찰해줄게, 삐뽀! 아무도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1: 삐뽀?
4: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5: 어? 근데 로미는 어디 갔겠죠?
6: 좋은 아침.
1: 뭐? 좋은 아침. 로미 못 봤어, 나나?
6: 로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1: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6: 에? 나 말이야? 세상이 핑핑 도네.
4: 아무튼 이상하네요, 솔지.
1: 로미! 롬! 저의 삐뽀핑!
2: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1: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쥬.
4: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1: 난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탈이 될 나냐?
4: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지.
1: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혹시? 응? 혹시나 걸 좋아하는 병, 간호?
4: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2: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화나병이야, 삐뽀.
1: 화나병?
4: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2: 청승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3: 가만히 있어봐. 승약이라고?
1: 안 돼! 안 돼!
2: 멈춰, 나나!
1: 여기는 아프지 않았죠?
2: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4: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솔지?
1: 뭐? 엉터리?
4: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0: 여기 놓고 말로 하자 꾸래. 나 가만히 있었어.
1: 너도 같은 편이잖아.

확실하다.

0: 서머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뽀핑, 얌전히.
1: 어디가 꺼진 거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고민형, 방향제야.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 쭈.
0: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다람쥐 꼬리잖아.
0: 아, 거기였군.

0: 완전히 캡슐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10cm 핑, 15 핑, 캐치!
1: 핑!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2: 그래서 말이야. 어? 쫓아가는데.
3: 어? 이건 뭐야? 그래?
1: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0: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혹시
2: 핑이핑 병원이 생겼어요.
1: 거기서
5: 거기서
1: 싫어. 아,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삐뽀? 너희를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겠다는데 왜? 난 하나도 안 아프다.
0: 의사가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삐뽀.

다들 주사부터 놔줄까나, 삐뽀? 높게 내버려둘 것 같아! 야! 머리핀 부드러!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너부터 검사해줘.

0: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 피뻐.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내 친김에 마사지도 간호? 나를 검사하면 어떻게, 피뻐? 드디어 포기했나봐, 꿀해.
2: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지.
1: 나나핑 괜찮아, 꿀해?
2: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지.
3: 이 정도쯤 식은증도.
2: 뭐야, 왜 병이야, 솔지?
1: 나나핑 몸이 안 좋아, 꿀해?
2: 나나핑! 무슨 일이야?
1: 나나핑이 배가 아프네. 괜찮아, 쥬?
3: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네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0: 고칠 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예뻐.
1: 디버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디버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사님! 고맙습니다! 위퍼!
2: 그러면 완벽한 건강 검증을 할 수 있겠어, 삐뽀! 자, 검사 받고 싶은 케이키! 아, 아니, 왜 다들 도망가는 건데, 삐뽀!
3: 저기 있잖아. 나 검사해줘. 요즘 위안회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4: 너를?
3: 응.
4: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3: 아!
4: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상자에서 나와, 삐뽀.
3: 못 나간다니까.
0: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4: 그래, 좋아, 달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0: 마마핑, 다시 아파죠?
4: 괜찮아. 아야,
0: 전혀 안 괜찮았구나.
3: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4: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뭐 하는 거야, 나나?
0: 이때만을 기다렸다,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4: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0: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4: 잠깐만,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0: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4: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나.
0: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3: 끙끙병?
0: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5: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0: 라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4: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0: 라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난리법석을 키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4: 죽으면 안 돼, 라나핑.
3: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나나?
0: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3: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0: 못 가.
4: 아니다, 나나. 난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5: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0: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5: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네.
4: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3: 따분해.
4: 나나핑!
3: 얘들아!
5: 여긴 무슨 일이야, 갔나?
0: 나나핑 병문 안 왔어, 빨리!
5: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나?
0: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 거, 삐뽀.
4: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0: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4: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0: 그렇다면 더 염증의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4: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3: 너 어떻게 그런 말을...
4: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3: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5: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마음을 섞으래.
3: 잠깐 나도 갈래, 나나.
0: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3: 어떻게 나노. 어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0: 무슨 일이야, 삐뽀?
3: 나나 피니.
5: 병원이 생겨서

0: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키

0: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1: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질동.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질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0: 어서 골라, 루카스.
21: 어, 알았어. 이거 할까? 어? 오비라토르야.
20: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22: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21: 어, 렉스.
20: 사랑의 춤이 뭐야?
22: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뜸치뜸뜸 예후 어? 오예 호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우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3: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이렇게? 이렇게?
4: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2: 응, 오비더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2: 좋아, 다 같이 가자
5: 저기 오비라토르야
4: 뭐 하는 거지?
2: 어?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4: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6: 어? 저기 봐!
2: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5: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맞아. 수컷 오베럽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0: 예, 예. 우와, 오빌라토르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떻게?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1: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빌라토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촤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긴 없는 것 같아. 어? 우와.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0: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있게 추는 거야.
1: 와, 됐다, 성공이야.
0: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듬치 듬치 나와 함께 춤춰요. 듬치 듬치 내 사랑을 받아줘요. 듬치 듬치 우리

0: 그것 봐.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1: 오비라토르 카드다.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2: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둥치 둥치.
1: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3: 아, 너희 왔구나.
1: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3: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1: 응!
3: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엔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2: 이게 뭐지? 모르겠어.
1: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2: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3: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1: 응, 좋아!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비키.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2: 아, 그렇구나.
3: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3: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2: 정말?
4: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1: 응!
4: 비바보,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0: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1: 맞아, 정말 재밌어.
2: 응.
1: 오, 어?
3: 물고기다.
1: 예쁘다.
2: 어, 렉스, 저기 좀 봐.
4: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2: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4: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알았어.
4: 렉스, 슈퍼 갈고리.
0: 비키, 갈고리 발사.
4: 얘들아, 비키, 같이 당기는 거야.
1: 어, 알았어.
4: 하나, 둘, 셋, 당겨.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2: 다들 조심하고.
1: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3: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1: 우와!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2: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라고?
4: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1: 그렇구나.
4: 우리도 따라가 볼까?
1: 응.
4: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1: 우와, 아래 좀 봐봐.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3: 그러게, 정말 멋지다.
4: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1: 응, 알았어.
2: 렉스, 저길 봐. 리비아탄이야.
1: 리비아탄?
0: 근데 왜 저러고 있지?
4: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아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리비아탄이 깬 것 같아.
1: 얘들아, 빨리 피해.

0: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의 빨! 얘들아, 괜찮아?

0: 오른쪽으로.
1: 어릭스, 막다른 골목이야.
0: 위험해! 렉스, 슈퍼 타이거리!
1: 다행이다.
0: 괜찮아, 비키?
1: 고마워, 렉스.
0: 안 돼! 위험해!
2: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3: 우릴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2: 응!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마워.
0: 안녕.
1: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한테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자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1: 엔지, 뭐하는 거야?
4: 서라.
1: 하지마.
2: 엔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옥스포드 팡.
17: 해보고.
1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19: 아빠일지라도.
20: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너희들 봤구나.
14: 렉스, 뭐 보고 있어?
13: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15: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16: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15: 그러게.
13: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0: 핑! 로키!
1: 응?
2: 얘들아, 어서 와!
3: 어? 헤! 어? 렉스, 핑이랑 로키 왜 저러는 거야?
4: 둘이 싸운 거야?
5: 아, 사실은 며칠 전에...
4: 어?
2: 로키!
4: 왜? 핑 형?
2: 로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4: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2: 내가 먼저 왔다니까!
4: 아니거든!
5: 핑, 로키, 싸우지 마!
2: 어?
4: 어?
2: 이게 왜 나 때문이야?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5: 어,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4: 그렇구나. 아, 빙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3: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5: 정말 좋은 생각이야. 빙,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2: 그래!
4: 응?
2: 채!
4: 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2: 응? 같이?
3: 글쎄.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2: 알았어.
3: 그래.
2: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3: 스테고?
4: 우와!
3: 얘들아, 어? 드리오야!
4: 어? 드리오?
3: 우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5: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3: 아, 그렇구나.
2: 저기 봐, 스테고다.
4: 어디? 어? 저기 있다.

0: 열매를 나눠줬어.
1: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0: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뿌리가 정말 멋지지?
2: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0: 뭐라고? 드리오는?
2: 스테고는 말이지.
3: 어? 저기 좀 봐.
2: 어?
3: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드리우가 알루가 올 걸 알려줬나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2: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3: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0: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1: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 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0: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2: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3: 무슨 일이지?
4: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1: 안 돼!
4: 위험해!
1: 드리오!
2: 스탠업! 핑! 린 타워 변신!

0: 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3: 아, 맞다.

여기 무너지

엑스 슈퍼이빨! 야! 엑스 슈퍼 칼부리 발사!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킹, 눈을 밝히자. 로키, 지금이야.
1: 로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0: 알았어.
2: 로키, 힘내.
0: 핑, 조금만 더.
1: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2: 후, 큰일 날 뻔했다.
1: 그러게.
0: 로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3: 핑, 로키, 정말 잘했어.
0: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0: 우린 살짝 궁합이니까.
2: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1: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테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2: 정말이네. 멋지다.
1: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테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오키?
1: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1: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1: 뭐?
5: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1: 하늘을 날고 싶어. 어? 푸테라노돈이네. 오늘은 푸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6: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푸테라노돈이지.
7: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3: 응. 야! 유후!

0: 얘들아!
1: 안녕, 핑, 로키.
2: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며?
3: 응.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4: 나?
3: 응. 넌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응.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4: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2: 아, 나도! 나도 도울래!
3: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보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보 좀 불러줄래?
1: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익룡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어?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로키, 기다려!
3: 핑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로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0: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 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 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도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1: 괜찮아, 로키?
0: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0: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1: 그럼 푸페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0: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1: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게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0: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날아볼까?
0: 응.
1: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0: 자.
1: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0: 알았어. 내가 날고 있어! 날고 있다고!
3: 푸테라노돈이 물에 빠졌어!
4: 우와!
3: 대단해! 물에서 하늘로 날아갔어!
5: 푸테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5: 난 푸테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0: 응? 하늘을 날다니 정말 최고야.
1: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0: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1: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3: 일이지?
1: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2: 정말? 역시 토모야.
0: 우후!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1: 로키!
0: 좋아, 나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1: 루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1: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0: 알았어.
5: 펼치고 바람을 타봐.
0: 됐다.
1: 아, 정말 다행이야.
4: 잘했어, 핀.
5: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0: 응.
5: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0: 이호 성공했다. 빈양, 나 잘했지.
5: 루키, 앞을 잘 봐.
0: 절벽이다. 이러다 부딪히겠어.
5: 핑, 집게 발사. 루키, 괜찮아?

0: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1: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0: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2: 내가?
1: 응, 가르쳐줘. 나도 핑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2: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1: 정말? 형들 고마워.
0: 잘 부탁해, 핑.
2: 걱정마, 나만 믿으라고. 로키, 날 따라해봐. 일단 이렇게.
1: 이렇게.
2: 응. 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2: 응.
0: 푸테라 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1: 고마워, 렉스.
3: 오늘 푸테라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1: 맞아, 맞아. 다음엔 로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3: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1: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줄무란?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굿소
8: 클릭소 얼마 될까?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굿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굿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학교 축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1: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0: 안녕.
2: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 같이 갈 건데.
3: 족보를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지금이야.

0: 오늘 밤 숙제 꼭 쓰고 나와. 알았지? 이건 레드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의리 언니 보내주지.
1: 어플? 밤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0: 정말 너무해.
1: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0: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털로 나가면 되겠네.
2: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0: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오,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네. 찾았다.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빨리!
0: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0: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이거 좀 잡아.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자!
2: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0: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빛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0: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1: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0: 레오,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버플, 너도 숨어. 핑크 스타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수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0: 뭔가 해볼 거야.
1: 응. 더블을 맞출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 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퍼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도서관의 소문.
1: 얘들아 잘 가.
0: 절대 비밀이야.
2: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3: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4: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5: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2: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2: 깜짝이야. 레드.
6: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6: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0: 뭐?
6: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2: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현자씨야, 버블잼
4: 신선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2: 쟤들아?
6: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2: 그녀 공주였어?
6: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7: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6: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4: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6: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4: 뭐?
6: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4: 성장?
8: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든.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0: 그린! 나 예전에 싹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4: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6: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4: 어허라?

0: 거구나. 아.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1: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0: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1: 아휴.
2: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3: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1: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2: 에? 뭐라고?
1: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2: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1: 내가 너무 솔직했나?
2: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3: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4: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3: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아,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5: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1: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2: 블루? 그린이 위험해!
6: 이야! 불탈사!
2: 그린 괜찮아?
1: 너희들...
2: 블룸은 어딨지?
6: 버블버블 하얀 체인지!

0: 다이아 그린 변신 완료! 스크린팟!
1: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2: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쳐!
1: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2: 뭐? 에이, 모르겠다.
1: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2: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1: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

0: 할게. 오른쪽 저기.
1: 야호, 맞췄다.
0: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1: 레오 레드 버블 파티 버블 파티. 얘들아,

0: 기운이 막혔어.
1: 이제 어떻게 해야 해?
0: 우선 버텨봐.
1: 점점 좁혀오고 있어.
0: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1: 이제 어떡해.
0: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1: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어울려.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그 문까지 뜨는 거야. 야! 야! 야! 자, 그린 버블!
2: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1: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린.
3: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1: 버블 잼이야!
4: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2: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1: 뭐? 저걸 다?
5: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순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수족이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뒷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 다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0: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1: 아, 더 잘래.
0: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1: 아, 싫어.
0: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1: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0: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1: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0: 따분하다고요?
1: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0: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1: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0: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1: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0: 싫어요.
2: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3: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어? 육지?
2: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3: 예, 헤하.

0: 데려다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버블잼도. 아무튼 버블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와!
2: 아! 인간! 육지잖아!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2: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1: 와.
2: 야, 신난다. 내가 해냈어.
3: 지금 문제 다 풀었나 봐.
4: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3: 뭐지?
2: 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3: 너 정말 대단하다.
5: 나도.
2: 내꺼도.
3: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2: 마이니 잘 찍지?
6: 나도 도와줘.
2: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1: 다 풀었다. 이건 네 거?
2: 간다.
1: 우와.
2: 우와.
1: 어디가지? 저기다.
2: 10. 꼭꼭 숨어라. 와.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다행이다.
1: 가보자.
0: 내 꼬리가 아니게! 안 되는데! 도망가야 해!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인가?
0: 들키겠어!

0: 핑클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고민이잖아. 야,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진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 파리링 파! 인간의 모습으로!

0: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이제 여기.
9: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공주님.
1: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주석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2: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2: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3: 이 꼬맹이.
2: 다녀오겠습니다.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굳이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아,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2: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2: 네, 보글보글.
1: 네, 똑바로 못해.
0: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오늘은 블루다 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 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빨리 가자.
3: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4: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5: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6: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5: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보물 1호. 아, 이건 2호네. 아, 이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7: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등뚝.
8: 진짜 웃겨.
1: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9: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9: 어서 가자.
1: 다른 반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

0: 창피하겠다.
1: 자자 조용.
2: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3: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4: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치를 빼앗아오거라.
3: 다 망했어.
5: 헬로 블루다.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6: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3: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상.
7: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3: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이참한 전학생은 없을 거야.
7: 누가 온다?
8: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망신해진 거야?
3: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우리 생머리의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7: 오랜만이네.
9: 너도 인어공주야?
8: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디 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3: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가.
8: 여기잖아.
7: 퍼플, 아무개 신호야.
8: 저리가.
7: 저게 뭐야? 블록이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0: 나도 배워주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화물바구의 핫핫파! 불룩주제!
1: 레인보우 캐쳐!
2: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1: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야! 블라!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출이 지켜져! 모르겠다.

0: 가지고 탈출을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이 폭발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1: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화풀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블루다 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누구? 카메라 꺼.
4: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1: 얜 내 친구 레드루비.
0: 뭐 하는 거야 저기 얘기.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앞으로 잘 지내보자.
5: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클릭서!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0: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신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캠핑을 못 가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러니까 슬슬 하초코 세미나 꼭 가야 되나?
1: 근데 세미나가 뭐야?
0: 몰라.
2: 슬퍼하지 마라, 어린이들.
3: 어?
2: 나 대신 너희들과

0: 캠핑을 가줄 분이 계시다. 바로
1: 여러분, 이번 주말에 저와 캠핑 갑시다.
0: 감사합니다, 공통장님. 그런데 캠핑장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에? 걱정 마세요, 곰철수님. 저 지금부터 안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예, 예. 소리 질러.
3: 자, 그러면
2: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로 살살. 아유, 이걸 언제 다 읽나?
4: 좀 어때? 괜찮지?
3: 한결 낫구만. 아야야야야.
4: 작게 낫고.
2: 저 실례합니다.
4: 깜짝이야.
2: 그 코에 침 바르는 그런 응급조치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요.
4: 그런 건 책에 없지. 요게 있지, 요게 많지.
5: 똘똘이 안전상식. 화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주세요.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감염을 막아주고 된장 속 항산화 물질 이소플라본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2: 오호, 화상엔 된장.
5: 똘똘이 안전상식. 벌레에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톱으로 꾹꾹 눌러 X자를 만들어주세요. 톰스호킨스 연구팀에 의하면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손톱으로 만든 X 표시에 반응해 가려움이 먹게 된다고 하네요.
2: 아호호, 벌레 물린 데는 손톱으로 헥스. 이거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구먼. 이거야. 다음.
6: 아, 진짜 너무 떴다, 너무. 아, 야!

0: 자, 여러분, 오늘의 안전대장은 나, 곰통경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곰통령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1: 네.
2: 아, 뜨거워. 뜨거워.
0: 야, 아이, 바비, 무슨 일이에요?
2: 손에 대었어요.
1: 괜찮아?
0: 야. 자자자자, 진정들 해요. 화상 입은 곳이 어딥니까?
1: 여기요.
0: 이걸 바르면 금방 나을 겁니다.
2: 이게 뭐예요?
0: 있어봐요. 된장입니다.

0: 자, 이제 금방 나을 겁니다. 예, 예.
1: 아, 당장.

0: 아이, 무슨 일이에요?
1: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개보가! 귀에 벌레 들어갔나 보다.
0: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땐?
2: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귓구멍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벌레가 단고리관을 타고 반대쪽 귓구멍으로 탈출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수아, 가만히 있어봐요. 야호!
1: 아이고, 선생님, 걔네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0: 자, 이제 벌레가 반대쪽 귓구멍으로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0: 소리가 좀 작았나?
1: 아,
0: 다시.
1: 벌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쵸? 그 봐요. 이 방법이 맞다니까.
2: 아닌 것 같은데.
1: 그니까. 아, 아파.
0: 자, 사과들 먹어요.
3: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나.
0: 네, 철수님.
5: 곰통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0: 아, 별일이야 있죠. 철수님 말대로 캠핑을 오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일단 바비가 화상을 입었고요. 수화기에는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5: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0: 아주 안전하게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마세요.
2: 야, 너 왜 그래?
1: 형이 목에 상아 걸렸나 봐. 어떻게?
0: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땐
6: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다고요? 그럴 땐 몸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주세요. 최근 목구멍 흔들기 요법을 발표한 톰소킨스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0: 오케이! 여러분! 곰초이를 양쪽에서 붙들어요! 빨리!
1: 이렇게요?
0: 네! 이제 양쪽으로 흔들어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양옆으로!
7: 여보세요? 여보세요? 곰총장님?
5: 그게 아닙니다! 목구멍에 사과가 걸렸을 땐 안 되겠어!

0: 야야야, 이게 아닌가? 모두 피케! 철수님!
1: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0: 괜찮은가, 곰초이?
1: 네. 감사해요, 교수님.
0: 됐다. 아휴.

0: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인터넷 가짜 정보, 문제야 문제.
1: 아, 맞아. 나도 화상 입은데 된장 발랐다가 따가워서 혼났다니까.
2: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더라?
3: 그러게.
1: 근데 어디 갔었지?
4: 오늘은 왠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군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땐 된장을 바를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손을 10분 정도 식혀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아호! 귀에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목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땐 하임리 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환자의 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쓸어 올려 목에 걸린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여러분, 안전 좋고 하 좋고의 귀염둥이 삼총사를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곰초이, 수와 밥인데요. 우리 귀염둥이들에게도 아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염둥이 삼총사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먼저 수아 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5: 안녕.
4: 난 동영이라고 해. 수아에게는 친한 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경인데요.
6: 칭찬 많이 받는다.
4: 어느 날 윤경이가 다니는 댄스 학원에 따라가게 된 수아.
1: 수아, 춤 좀 배웠니?
6: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1: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6: 맞아. 잘하더라.
1: 완전.
6: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3: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7: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6: 미안.
3: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6: 그랬어?

0: 나 한번 해봐도 돼?
1: 응.
0: 어때?
2: 하초코 나왔습니다. 하초코 가게에도 함께 가는 두 사람.
0: 수아, 네 공시메뉴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1: 그렇지만 나도 공시메뉴 좋아하는데.
2: 윤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아에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 곰철수가 말하죠.
3: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2: 그래서 수아는 윤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1: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4: 응, 언니.
2: 하지만
0: 야,
2: 다음 날
0: 가자.
2: 수아에게 초코역에 가자고 조르는 윤경.
5: 아, 오늘은 안 돼. 아!
3: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5: 언니 왜 자꾸 나 꼬집어?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2: 그때! 수아를 도우러 나타나는 이들이 있었어.

0: 수아랑 계속 놀 건데?
1: 바로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이었죠.
2: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3: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0: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2: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렇게 그런가?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는 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곰초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둑맞은 얼굴.

0: 곰그램에 푹 빠져있는 곰초이.
1: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0: 그런 곰초이의 사진마다 댓글을 다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슬이였죠.
2: 나 다슬이는 애야.
0: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3: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4: 아, 매일요?
3: 응.
4: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3: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4: 네?
3: 어? 아니. 아, 그러면
0: 저희는 매일 찾아오겠다는 다슬이 누나가 불편해지는데.
3: 대답해봐. 응?
0: 다음 날

0: 거기 누구야? 하초코 가게에 와 있는 탓을.
1: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0: 아,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죠?
2: 비밀번호가 공초이 생일이던데? 공초이 공그램에 생일 다 나와 있어.
0: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3: 또 날 무시하네?
0: 다스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3: 좋아.
4: 또 그거 뭐야? 폭로 영상!
5: 공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4: 저것도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6: 비밀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7: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0: 다행히 잠시만요. 영상의 비밀을 알아챈 곰철수는?
8: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9: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8: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0: 그 후로 곰초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비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볼살만 빠지면 아이돌 우주 대스타 곰이 될 수 있는 건데.
10: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0: 어느 날 아이돌 기획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바비.
9: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10: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맞지?
4: 차은우? 제가요?
9: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10: 에이.
9: 보리 통통한 차은우.
0: 바비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4: 우와, 맛있겠다. 아,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살이 찔까 봐 그 좋아하는 빵 앞에서 망설이던 바비는
4: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11: 바비야!
0: 바비!
11: 바비야!
0: 어디 갑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바비는 밥을 먹지 않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12: 너무 적잖아. 더 먹어야지.
0: 짜증은 점점 늘게 되죠.
12: 끝나고. 아니, 그래도 더 먹어.
0: 그리고는 아이돌 오디션을 보게 되는 바비.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바비에게 곰철수는 편지를 보내고,
2: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3: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1: 우리도 지금의 바비가 정말 좋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귀염둥이 삼총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뽀르르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아나라 키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그래, 이따 봐. 친구들 온다니까. 왔다.
10: 이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가 사실은 고민형이란 거 말이야.
9: 근데
10: 코드가 뽑혀 있었군. 조수, 거기 믹서기 코드 좀 꽂아주겠나?
9: 잠시만요.
10: 정신 차려, 조수! 큰일 날 뻔했군.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을 넣으면 몸에 전기가 흘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9: 그러게요. 제가 인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11: 완전 웃기지? 안녕!
10: 어서 와라.
9: 곰추이는?
10: 뭐야?
9: 왜 안 돼?
10: 조수, 친구들이 찾는다.
9: 변신이 안 돼요. 아까 감전되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10: 저런. 그럼 이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9: 지금요? 싫어요. 애들이 엄청 놀랄 거예요.
11: 뭐 하는 거야?

0: 그럴까? 그냥 애들한테 곰촌이 없다고 해주세요.
1: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란 건가?
0: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 곰촌이는 진짜 여기 없잖아요.
1: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 어린이 곰초이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0: 안녕.
2: 안녕.
0: 난 곰쫄이라고 해.
3: 곰쫄이?
0: 그 곰초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해물댁에 갔어. 그냥 너희끼리 놀라고 하던데.
3: 알겠어. 아쉽네. 집에 곰초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빵 사놨는데.
0: 진짜? 그거 맨날 품주는데 어떻게 샀냐?
3: 대박. 너도 마시멜로 빵 좋아해? 곰초이랑 똑같네.
4: 어? 그러고 보니까 얘 목소리도 곰초이랑 비슷한데?
3: 맞다. 완전.
0: 그럴 리가.
1: 곰초 아니 곰쪼리 나 배달 간다.
0: 졸수님 전 이제 어떡해요? 제가 곰쪼리란 걸 소울랑 바비가 알아채면.
1: 사람들은 곰인형을 좋아하지. 그러니 네가 곰인형인 걸 알아도 친구들은 널 계속 좋아할 거다.
0: 하지만 전 친구들이 곰인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수아랑 바비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1: 너?
0: 사람이랑 곰인형이 진짜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런 얘기는...
0: 하방,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보라색 곰인형은 사람들이랑 찐친이 될 수 없을 거야.
1: 근데 이런 얘긴 들어봤지.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한걸?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조수님 모습을 있는 그대로?
5: 아! 곰쪼리!
3: 너 마시멜로 빵 좋아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0: 어? 좋아.
3: 완전 맛있겠다.
0: 그래, 나 수아랑 바비한테 내가 곰초이란 사실을 말할 거야. 얼른 가자.
3: 그래.
0: 빨리.
3: 보드 게임부터 할까? 호빵부터 먹을까?
0: 근데 나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나. 저렇게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멀티탭에 전기가 너무 많이 굴려서 불날 수도 있어.
3: 좀 뽑아놔야겠다.
0: 응.

0: 조금.
1: 자, 이제 말해봐. 너 할 말 있다며.
0: 사실 나.
2: 아, 근데 배고프다. 우리 호빵부터 좀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3: 난 천성.
1: 알았어. 잠깐만.
3: 응, 알겠어.
1: 아, 손 씻어야겠다.
2: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 뭐야?
0: 아, 그거...
1: 어? 언제인지 코드가 뽑혀있네?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로 꽂으면 안 돼. 물은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았다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나 때문에 난 괜찮아. 나 봐. 자, 이걸로 말려줄게.

0: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곰돌이였어. 안녕, 얘들아.
1: 무슨 일이야?
2: 곰돌이가 전기에 감전됐나 봐.
3: 아, 아빠!

0: 아직 털이 반지르르 한 걸 보면 잠깐 기절한 것 같군.
1: 에, 그러게요. 곰초이, 눈 떠봐요.
2: 곰초이? 얘는 곰쫄인데?

0: 얘들아, 나와 마지막으로 할머니.
1: 곰초이, 너 원래 곰인형이었구나.
2: 어? 우와, 내 하트 버튼 이제 작동하나 봐.
1: 오,
2: 좋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까? 1차.
1: 오호,
2: 오호.
0: 근데 너희들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1: 응, 실망했어. 네가 곰인형이란 걸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
2: 맞아.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널 더 귀여웠을 텐데.
0: 근데 내가 곰인형이어도 계속 너희들 친구 맞지?
1: 야, 우린 네가 곰인형이 아니라 못생긴 고릴라 인형이어도 평생 너랑 친구할 거거든.
2: 맞아. 너 귀여운 곰돌이 녀석아.
3: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고요.
4: 네. 오늘은 곰초이가 조금 부럽군요.
3: 헤헤. 철수님한텐 제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3: 자.

0: 아니요, 짠.
1: 아니야. 너 내가 더 귀여워.
2: 수아랑 초이도 귀엽지.
3: 아니, 우리 다 귀여워. 그냥 귀여워.
0: 귀여워.
4: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전기 안전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플러그는 하나씩만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빼주세요.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거나 물 가까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5: 이런 악당 녀석들, 정의의 총알을 받아라!
6: 내 총알 받아라, 악당 녀석아!
3: 뭐야?
6: 아프냐? 안 아프잖아.
3: 그거 형 거야?
6: 지금까진. 근데 이젠 네 거.
3: 와, 진짜?
6: 형 이젠 중학생이잖아. 이젠 공부해야지.
3: 대박. 안에 총알 들어있어?
6: 당연하지. 싸봐.

0: 밥이 뭐해?
1: 엄마.
0: 그게 뭐야? 어디서 났어?
1: 지원이 형이 줬어. 형은 이제 중학생이라 이런 거안 가지고 논다고.
0: 근데 이런 거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돼. 봐봐. 지금 컵 깨질 뻔했잖아.
2: 그러니까 이모, 내가 바비한테 조심하라 그랬는데.
0: 조심히 가지고 놀아, 알았어?
2: 네, 이모.

0: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영화 환야의 무법자의 주제곡입니다. 지금 여기 서부의 총잡이가 나타났다고 상상하면서 감상해보세요. 자.
1: 정의 총알을 맞아라! 퓨! 퓨! 퓨!
2: 아!
1: 아!
2: 아! 뭐야? 아프냐? 안 아프잖아. 좀 아팠거든? 근데 웬 총이냐? 사촌형이 줬어. 진짜 같지? 근데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도 사람한테 쏘지 마. 기분 나쁘잖아.
1: 맞아. 다칠 수도 있고. 알았어.
3: 오늘 오전 초코시 초코동에 멧돼지가 출몰.

0: 방금 인터넷에 뜬 뉴스 속보입니다.
1: 초코 소방 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0: 초코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지난주에도 메시지 네 마리가
2: 그래서 멧돼지 만나면 무섭겠다. 뭐가 무서워? 쏴버리면 되지. 퓽 퓽. 안녕. 형은 멧돼지로 쏜다고? 왜 저래? 주원이 형이랑 또 총싸움 하고 싶다.

0: 뭐 하는 거야?
1: 얘, 너 지금 뭐 하니?
2: 근데?
1: 너 지금 고양이 총 쏘려고 한 거야?
2: 이건 장난감 총인데?
0: 장난감 총이라도 고양이가 얼마나 놀라겠어.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되지.
1: 너 그러다 동물학대로 경찰서 갈 수도 있어.
2: 경찰서요?
0: 그래. 그러니까 다신 이런 장난 하지 마. 알겠어?
2: 네.
1: 왜 애한테 저런 총을 사주는 거야?
0: 아, 그니까.
2: 야옹아, 미안. 이거 동물한테 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럼 어디에 쏘지?
3: 맛있게 드십시오. 어? 네, 곰통장님. 네? 바비가요?
4: 예. 아니, 장난감 총으로 멧돼지를 쏘겠다니.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장난감 총이라 해도 여기저기 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3: 물론이죠. 설마 바비가 아무한테나 장난감 총을 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비는 지금 어디...
2: 곰철수는 털이 많으니까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야.

0: 바비, 지금 나를 향해 그 총을 쏜 건가?
1: 아니, 나는 그 넌 푹신한 곰인형이니까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서 미안.
0: 어? 이봐,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 해도 함부로 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다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안 되겠어. 이 총 그냥 지원이 형 돌려줘야겠어. 응? 무슨 소리지?

0: 초코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여러분도
1: 드디어 이 총을 제대로 쓸 때가 왔다.

0: 아파라. 아,
1: 죄송해요. 전 멧돼지인 줄 알고.
0: 아니 멧돼지건 사람이건 간에 눈에 뭘 쏘면 안 되지.
1: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고 죄송해요.
0: 정말.
2: 자, 절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0: 아, 예. 자,
2: 어서 병원으로 가시죠.
0: 예.
2: 자, 조심.
3: 안 돼, 씌워드릴게요.
0: 누르셨어요?
3: 괜찮으세요?
0: 예, 괜찮습니다.
3: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시력을 잃을 뻔하셨어요.
4: 예? 시력을요? 그럼 제가 운이 엄청 좋았네요.
3: 맞습니다. 친구,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도 함부로 잘못 쏘면 진짜 큰일 나.
1: 네, 죄송해요.
0: 그래, 괜찮아. 이거 엄청 쓰라리네, 이거.
3: 많이 아프세요?
0: 그래요? 진짜 너무 아프네. 진짜.
2: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0: 몇 주 약만 넣으면 낫는다니까. 이놈이 목 감기. 저 꼬마야. 너도 많이 놀랐지?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이야. 응? 네, 들어가세요.
2: 네, 살펴가십시오. 갈까? 자.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고생했다.
5: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비가 아주 아찔한 사고를 냈는데요. 총알이 나가는 장난감 총. 절대 아무한테나 함부로 쏘면 안 되겠죠? 동물이나 어린아이 등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장난감 총을 쏘는 건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눈을 맞추게 되면 시력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집중!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치료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어?
0: 나일 너도 다쳤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1: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3: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삐뽀! 다음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강요! 치료 완료! 삐뽀!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4: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삔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핑이 핑지신 것 같은데.
3: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입법핑이 틀림없어 나나.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3: 약인 우리한테 맡겼지.
6: 갑시다.
7: 그런데 입법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솔지?
3: 아야야야야! 아이쿠 배 아파!
0: 합충핑 괜찮아.
3: 이렇게 아픈 척해서 삐뽀핑을 불러드리는 거야, 하츄.
0: 아, 좋아. 역시 하츄핑은 천재야, 꿀에.
3: 콜록콜록. 목 아파, 나나. 이게?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 의사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7: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6: 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7: 무슨 일이야?
8: 얘네 아픈가 봐.
3: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만 하면 환자 진료 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9: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신난다.
3: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10: 삐뽀핑,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3: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11: 근데 로미, 오늘은 바빠?
0: 나 가게 지켜야 해.
11: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0: 잘가, 메리루.
3: 드디어 찾았다,
0: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3: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0: 로미, 당장 널 진찰해야겠어, 삐뽀.
3: 진찰? 갑자기 왜?
0: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3: 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0: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단호필진, 딱 붙잡아, 삐뽀.
3: 이게 뭐야?
0: 그럼 얼른 진찰해줄게, 삐뽀. 아무도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1: 삐뽀?
2: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9: 어? 근데 루미는 어디 갔지죠?
12: 좋은 아침
9: 뭐?
2: 좋은 아침 루미 못 봤어 나나?
12: 루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0: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12: 에? 나 말이야?
9: 세상이 핑핑 도네.
2: 아무튼 이상한 애야 솔지.
9: 로미 롬 저엔 삐뽀핑
3: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9: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쥬.
2: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0: 난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탈이 될 날날쥐.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직.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혹시? 혹시나 널 좋아하는 병, 간호?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1: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화나병이야, 삐뽀.
0: 화나병?
1: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착순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0: 가만히 있어봐. 순약이라고? 안 돼! 안 돼!
2: 멈춰놔라!
0: 교민은 아프지 않았죠?
1: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3: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속지.
0: 엉터리?
3: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0: 해설아, 안 돼, 말이! 간호! 간호!
1: 난 엉터리 따위가 아니야.
0: 삐뽀!

0: 까맣군. 주상이 놓고 말로 하자 그래. 나 가만히 있었어.
1: 너도 같은 편이잖아.
0: 현실하자.

0: 사모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삐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야.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2: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다람쥐 꼬리잖아.
0: 아, 거기였군.

0: 2년 세트 미팅 피포핑 캐치.
1: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피포.
2: 그래서 말이야. 그 막 쫓아가는데.
3: 어? 이거 뭐야? 그래?
1: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0: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혹시
1: 피니팅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서 싫어.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삐뽀. 너희를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겠다는데 왜?
5: 난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나
1: 건강검진 안 해도 돼. 나 괜찮았구네.
0: 엉터리 의사가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3: 배고파서 힘이 안 나요.
0: 다들 주사부터 놔둘까나 삐뽀.
1: 높게 내버려둘 것 같아. 머리핀 돌려라. 살았다 진짜.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0: 너부터 검사해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 삐뽀.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매친김에 마사지도 간호?
0: 나를 검사하면 어떡해, 삐뽀?
3: 드디어 포기했나봐, 꿀에.
0: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지.
3: 나나핑 괜찮아 꿀에?
0: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지.
5: 이 정도쯤 식은증만.
0: 뭐야 왜 병이야 솔지?
3: 나나핑 몸이 안 좋아 꿀에?
0: 나나핑 무슨 일이야?
3: 나나핑이 배가 아프네. 괜찮았죠?
5: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니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4: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0: 고칠 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멤버.
1: 빅보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티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사님! 고맙습니다! 위버!
2: 그러면 완벽한 건강 검사를 할 수 있겠어, 빔보. 자, 검사 받고 싶은 티니피. 아, 아니 왜 다들 도망가는 건데, 빔보?
3: 저기 있잖아. 나 검사해줘. 요즘 위원회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0: 너를?
3: 응.
0: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빔보?
3: 아.
0: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상자에서 나와, 삐뽀.
3: 못 나간다니까.
0: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4: 그래, 좋아, 달라.
0: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0: 샤워쥬? 괜찮아.
1: 전혀 안 괜찮았구나.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0: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2: 바로 검사 실시!
3: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2: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0: 잠깐만, 나가.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2: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0: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가.
2: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0: 끙끙병?
2: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4: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2: 라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0: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2: 라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0: 죽으면 안 돼, 라나핑.
2: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라나?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0: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2: 못 가.
0: 나, 나나. 난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4: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5: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2: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4: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래.
3: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0: 얘들아!
1: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0: 나나핑 병문안 왔어, 빨리!
1: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노?
0: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까, 삐뽀.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2: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0: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2: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0: 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2: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1: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맞아서 그래.
2: 잠깐, 나도 갈래, 나나.
0: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2: 어떡해, 나노.
3: 와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0: 무슨 일이야, 삐뽀?
3: 나나 삐니.
2: 갑자기 웬 비야. 빨리 집에 가자죠.
3: 마미.
0: 삐뽀 핑, 무슨 일이야?
2: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조금 엉터리 의사.
3: 나나 핑! 정신 차려, 핑!

0: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삐뽀.
1: 선생님, 좀 쉬는 게 어때요, 간호?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있잖아요, 간호.
0: 환자도 이렇게 버티는데 의사가 쉴 수는 없어, 삐뽀.
2: 사라졌네, 나나.
3: 나나 킹!
0: 일어났구나, 솔지.
3: 다행이었구래.
2: 다들 왜 그래, 나나?
0: 뭐? 정말 몰라, 솔지.
3: 나나 킹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0: 뭐?
3: 그동안 계속 삐뽀핑이 치료해줬어, 하쥬.
0: 이제 정신이 좀 들어.
2: 삐뽀핑.
0: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2: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0: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3: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지쳐서 잠든 것 같아, 꿀에.
2: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0: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제?
18: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킬킬, 중물은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킬킬,
4: 중물은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있다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13: 오늘은 어떤 박스를 부를까? 응? 전화 왔는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기가 아닌데? 어디지? 여긴가? 이따라게 쓰고 있는가?
12: 찰떡! 말을 거는 듯한 이 음악.
13: 대답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뭐지?
12: 오늘은 바로 짜잔! 나 한 번, 너 한 번? 우와, 우와! 지혜랑 정혜비가 어디 갔지? 오, 깜짝이야!
14: 박스 전달 완료! 예.
12: 안녕!
14: 안녕!
12: 오늘은 아저씨가 이 박스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는 나 한 번, 너 한 번 박스! 무엇이 들어있을까?
14: 아니, 그냥 과자네요. 과자?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13: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
14: 컵이죠, 컵.
12: 종이컵이 쭉 실이 달려서 쭉. 여기에 종이컵에 실이 달려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네.
14: 내가.
12: 이게 뭘까? 알아맞혀보세요.
14: 전화기.
12: 그래, 맞아요. 이거는 전화기, 실 전화기예요. 여기 이 컵에 대고 말을 하면 소리가 이 실을 타고 전달이

0: 이래서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전화 노래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일단 앉아 계세요. 먼저 짧은 걸로 할 거니까요. 내가 전화 거는 사람, 그럼 지유가 전화 받는 사람 어때요? 자, 따르릉, 따르릉.
1: 뭐지?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지유, 안녕. 지유야, 너 혹시 정엽이 좋아해?
1: 전다 좋아하는데요.
0: 너 정엽이 좋아하지? 하여튼, 지유야, 너무너무 사랑해.
1: 저도요.
0: 고마워. 안녕. 됐다오. 자, 이번엔 정엽이랑 지유랑 전화놀이를 한번 해보자. 한 명은 여기서, 다른 한 명은 멀리서 하는 거야.
2: 나 여기요.
0: 그래. 자, 여기서 우리 지유.
1: 정엽이
0: 여기는
1: 저기?
0: 카페야. 되게 예쁜 카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전화 놀이 하는 거예요.
1: 네.
0: 따르릉 하면 지유가 받아야 돼요. 갑니다. 따르릉.
1: 여보세요. 지유죠? 나는 오늘, 엄마랑 쇼핑 갔다가 학원 지금 길 가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지금, 뭘 놓고 와가지고, 나 밖에 혼자 지금 조금만 기다리려고 있어. 그래, 내가 그쪽으로 갈까? 그래, 좋아. 그럼 나 갈게. 응. 전화 끝나. 응. 띠띠띠.
0: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너네 맨날 통화하지?
3: 아니요. 주위 전화기 없어요.
0: 그래? 이실 전화기를 줄게. 알았지? 자, 의자 끌고 와보자. 정해봐. 어때? 재밌지?
1: 네.
0: 빠꾸. 한 명이 물으면 한 명이 대답하고. 나 한번 말하고 너 한번 말하고.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1: 네.
0: 그런데 오늘 뮤직박스의 주제가 왜 나 한 번, 너 한 번일까? 아, 혹시 음악으로도 나 한 번, 너 한 번 연주하는 건가?
3: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너무 궁금해. 그럼
3: 스토리박스로 가자!
0: 출발! 꼬마 여우네 집이에요. 꼬마 여우가 가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4: 아빠 여우는 쿨쿨. 누나 여우는 음악을 들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죠. 엄마 여우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봐요. 아, 큰일 났다. 이제 곧 엄마가 폭발할 시간이야. 이제 곧 쇼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우리 엄마.
5: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하니? 아, 정리 좀 해라. 이게 뭐야? 지금이 몇 시니? 일찍 자야지. 아차, 양치는 했니? 엄마 말 안 들리니?
6: 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5: 아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음악으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5: 딸아, 내 말 좀 들어보렴. 화내면서 말하는 거 이제 안 할게.
6: 화나지 않게 저도 잘할게요.
5: 예전처럼 안아주는 엄마가 될게.
6: 예전처럼 많이 웃는 딸.

0: 너무 귀여워. 박수! 오! 음악으로 말하니까 정해봐, 지우야. 음악으로 대답을 했어. 그로 엄마 여우와 누나 여우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졌대요. 꼬마 여우의 집은 더욱더 행복해졌답니다. 그럼 음악이 넘치는 여우네 가족 만나러 가볼까?
1: 네!
0: 공연 박스로 출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로 고를까?
0: 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박스.
1: 오늘은 뭘까?
0: 오, 신비로운 이 소리는 뭐지? 괜히 신이 나고 나도 모르게 춤추게 하는 음악이야. 이게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잔! 즐거운 아일랜드? 안녕!
2: 안녕!
0: 짜잔! 오늘의 박스는 즐거운 아일랜드! 예! 아까 이 박스를 고르니까 춤을 추고 싶더라고.
2: 네.
0: 과연 이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거기서 잘 봐!
2: 잘 봐봐!
3: 잘 잤다. 오, 여기 뮤직박스죠? 네. 한숨 자고 나니까 벌써 도착했네.
0: 누구세요?
3: 저는 머나먼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나무 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음악요정 루빈입니다.

0: 오, 아일랜드 음악 요정이요?
1: 네.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0: 오.
1: 제가 연주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춘답니다.
0: 오?
1: 보실래요?
0: 네, 박수!

0: 박수! 정말 절로 춤을 추게 되는 기분 좋은 음악이에요.
1: 아일랜드 요정나라에서는 누구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고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답니다.
0: 어? 누구나요?
1: 네.
0: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요정님과 함께 아일랜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럼요. 저와 함께 음악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오? 악기가 생겼네요. 이 악기는 뭐예요?
1: 하 아저씨의 악기는 틴 휘슬이라는 악기예요.
0: 틴 휘슬?
1: 자, 여기 있는 구멍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 막고
0: 네.
1: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렇게.
0: 우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까?
1: 아, 정말 잘했어요.
0: 오, 감사해요. 네.
1: 아, 자, 지우와 정엽이 악기는 바우런이라는 아일랜드 악기예요.
2: 바우런도?
1: 네, 이 악기는 아일랜드 북인데요.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북의 이 하얀 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자 맞춰서. 네, 아, 잘했어요.
0: 잘한다! 예!
1: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2: 네!
0: 좋아요! 박수!
1: 자, 우선 지우 정혜비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그리고 하 아저씨는 이걸로 박수로 박자를 맞춰
0: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네. 같이 박수로 칠게요.
1: 좋습니다. 자, 제가 티니스를 불어볼게요.

0: 어? 잠깐만, 얘들아. 쉿.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1: 이거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에요.
0: 어? 네.
1: 우리가 연주만 하면 어디선가 저렇게 펑 나타나서 춤을 춘다니까요.
0: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요?
1: 네, 그리고 이제는 음악 요정들이 나설 차례예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 더 신나게 춤을 추려면 음악 요정들이 우리가 연주를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0: 아...
1: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0: 아, 요정님 어디 가세요?
2: 아, 요정님!
0: 요정님!
2: 요정님!
0: 아, 어디 가시... 바우런!
3: 틴 휘슬! 바이올린 아코디언

0: 아일랜드 음악과 춤 잘 봤어요. 우리도 춤의 요정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1: 아, 그러면은 저희 음악 요정들이 먼저 연주를 할 차례인데요.
0: 네.
1: 저희가 연주를 시작하면 춤의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0: 오.
1: 자, 그럼 한번 볼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추미애 형님, 우리 준비가 됐어요. 아일랜드 춤 가르쳐 주세요. 음악 큐.
1: 좋아요. 첫 번째 동작.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듯이
2: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0: 퐁퐁. 재밌다. 두 번째 동작 또 알려주세요.
1: 발을 바꾸면서 호이 호이 쿵짝짝
2: 호이 호이 쿵짝짝 호이 호이 쿵짝짝 호이 호이.
0: 세 번째 동작이죠?
1: 네.
0: 잘할 수 있어요.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음악 큐.

호이 호이 콩콩콩 호이 호이 콩콩콩 호이 호이 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자,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어때요? 신나죠? 아일랜드 요정들과 함께 더 신나는 아일랜드 음악을 만나러 공연 박스로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0: 일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0: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물놀이 오래 하면 체온이 뚝.
1: 아, 다 먹었다.
2: 어? 벌써 다 먹었어? 빨리도 먹었네.
1: 이제 물놀이를 시작해볼까?
2: 어? 어? 호떡아, 또 금방 라면 먹었잖아. 이따가 들어. 벌써 들어갔네. 괜찮으려나? 호떡아, 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와.
1: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입술이 파랗다고? 누나, 나 너무 추워. 나 배도 아파. 나 물놀이를 했을 뿐인데 왜 춥고 더

난 괜찮다. 너도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0: 고생이 참 많았지?
1: 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아이, 뭐야?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던 게냐? 아이, 방금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해서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
1: 네?
2: 나는 야 자외선 왕자. 온 세상을 뜨겁게 만들어주마. 이글이글 쨍쨍. 자,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뜨거워. 아, 더워, 더워, 더워.
3: 체온 상승. 현재 호떡이 체온이 37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0: 아이, 뭐라고? 체온을 조절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체온이 올라간 거지?
1: 예, 예, 예, 예. 어, 보일러 할아버지!
0: 아이고, 열이 밖에서 들어오니 체온이 더 올라가서 위험해질 거야. 얼른 체온을 낮춰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1: 우와!
0: 열아! 열아!
3: 호떡이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아이, 열이 밖으로 나가니 체온이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열이 밖으로 나간 거지?
4: 꽁! 꽁! 꽁!
0: 아니, 너는!
4: 네, 얼음 꽁! 꽁이에요.
0: 얼음꽁, 네가 갑자기 왜 나와?
4: 네? 왜라뇨? 저도 갑자기 불려왔는걸요?
3: 비상, 꽁. 비상, 체온이 꽁.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거야? 설마 얼음꽁 너 때문에?
4: 네? 저 때문에요?
1: 호떡아! 물놀이 그만하고 나와!
5: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3: 비상! 비상!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얼음꽁 때문에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어서 열을 불러야 돼. 얼음꽁 뭐하고 있어? 저기 있는 장작 좀 더 가져오지 않고.
4: 네.
0: 아유, 빨리.
4: 얼음꽁.
0: 열아, 빨리 와라.
4: 얼음꽁.
0: 열아, 어서 와. 열아, 드디어 왔구나!
4: 열, 왜 이제 와? 얼음꽁!
0: 아유, 얼음꽁 어디 가는 거야? 열아, 어서 얼음꽁을 쫓아가라! 얼음꽁이 가는 곳마다 꽁꽁 얼 거야! 너의 열기로 녹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1: 걱정 마세요, 보일러 할아버지! 얼음꽁 가기 전에!
6: 착혈구! 착혈구! 입술로 산소 배달 갑니다!
4: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꽁꽁! 꽁꽁!
6: 우와! 산소를 떨어뜨렸어! 안 돼! 폭탄이다! 빗줄도 좁아져서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 추워.
1: 예! 빗줄이 좁아진 걸 보니 여기로 얼음꽁이 지나갔구나. 척결구님!
6: 열아, 어서 이 얼음폭탄 좀 녹여줘. 나 빨리 산소배달 가야 돼.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호떡이 입술은

0: 파래졌을 거야. 열아, 어서 얼음 폭탄 좀 녹여줘.
1: 네, 제가 안아서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오이차. 얼음 폭탄이 녹으면 좁아진 핏줄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산소 배달도.
2: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꽁이 나타났다.
1: 뭐라고? 위산탕에도? 안 돼!
0: 열아! 열아 어디 가? 이 얼음 폭탄 녹여주고 가야지! 열아!
3: 니님! 라면이 왔어요! 아우 빨리 소화시켜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4: 알았어! 빨리 소화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꽁꽁.
4: 얼음.
3: 어? 위님 왜 그러세요? 소화시켜 주신다면서요? 아, 왜 그러고 계세요? 아, 당장 소화시켜 주세요.
0: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럼 우린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똥도 못 대고?
5: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1: 예, 예, 예, 예, 예. 위님.
0: 열아, 나 좀 녹여줘.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지금쯤 소화가 안 돼서 호떡이는.
4: 배가 엄청 아플 거야.
3: 위님, 얼른 소화시켜 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0: 알았어. 열아, 어서 날 좀 녹여줘.
1: 네, 위님, 제가 녹여드릴게요. 나 점점 식어가고 있어. 나 혼자선 열이 부족해. 어떡하지?
6: 열아, 혼자서 힘들 땐 근육맨을 찾아가라. 근육맨을 찾아가서.
1: 열. 근육맨 도와줘요. 얼음꽁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3: 뭐야? 근데 너 몸이 왜 이래? 열이 식어가고 있어.
7: 열아, 걱정 마. 우리가 덜덜덜 떨어서 열을 올려줄 테니까. 근육맨들, 지금부터 떤다.
1: 따뜻해지고 있다.
7: 열아, 좀 뜨거워졌냐?
1: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5: 부족해?
3: 그럼 더 확실하게 열을 올리는 방법을 써야겠군. 그럼 역시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건가?
1: 응? 그 방법이 뭔데요?
7: 뛰자!
8: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0: 호떡이 체온 36.5도 정상입니다.
1: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체온이 뚝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 그래, 아무리 더워도 물놀이는 30분 정도가 좋아. 물놀이를 하고 난 뒤 수건을 덮거나 체온을 유지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1: 허허허허, 뛰는 것도 좋겠죠?
2: 그렇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1: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하면 안 돼요.
2: 그렇지, 그렇지.
1: 오, 아, 체온 최고 땀지다.
3: 엉망진창 땀쇼.
4: 이글이글 쨍쨍. 이글 쨍쨍.
5: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덥지?
6: 이 자외선 왕자가 자외선을 쏘니까 덥지.
4: 이글이글 쨍쨍.
1: 시원해.
5: 아,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와, 누나, 밖에 엄청 더워.
1: 더운데 밖에서 논 거야? 그 땀 좀 봐. 얼른 씻어야겠다.
5: 어, 나 귀찮은데. 나 이따 씻을래.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1: 오, 긁으면 안 돼. 너 땀띠 났어.
5: 땀띠? 어, 가려운데.
1: 아이 참, 땀띠를 막 긁었다가 땀띠가 터져서 상처가 나고.
5: 상처?
1: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5: 감염되면?
1: 흉터가 남을 수 있어.
5: 땀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
7: 근데 누나, 응? 땀띠는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땀띠는 왜 생기는 거냐고. 왜?
1: 아이, 그건 하! 에이, 자, 여기 땀띠 딱지야.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올래?
5: 내가? 아, 더운데. 하지만 궁금한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지. 알았어.

0: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진짜.
1: 야, 야, 야, 야, 노폐물! 정신사나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0: 아, 달려.
1: 근데, 수분은 어디 간 거야? 곧 공연 시작인데.
0: 응? 어? 여기가 어디지?
1: 수분, 너 어디 갔다 와? 곧 공연 시작인데.
0: 응? 공연이라니?
1: 곧 목덜미 무대에서 우리 땀팀 공연이잖아. 우리는 둘, 셋,
0: 빨리! 어? 너랑 너랑 내가 땀이라고?
1: 너라니. 나의 멋진 이름을 놔두고 난 나트륨.
0: 난 온몸을 돌고 돌아 태어난 노폐물.
1: 그리고 넌 우리 팀의 센터이자 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잖아.
0: 응? 내가?
1: 허, 어머, 얘 봐라. 큰일 났네. 정신 차려!
0: 아, 얘들아, 응? 저기 좀 봐.
2: 수수수 수의땀, 수수수 수의땀,
0: 수분,
2: 나트륨, 노폐물, 땀, 수수수 수의땀,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나 안무 연습하던 중이었거든. 우리 땀팀이 왜 만들어졌지?
0: 어? 우리 땀팀이? 그거야. 체온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지.
2: 수분!
1: 나트륨!
2: 노폐물!
0: 열이 나면 우리가 땀구멍으로 나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땀.
1: 내 말이 그 말이야.
0: 몰랐던 것 같은데.
1: 알았거든. 우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공연을 준비한다. 그러려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0: 그러니까
1: 뭐지? 야, 수분, 너 자꾸 아까부터 힘 빠지게 할 거야?
0: 우리가 신입 그룹인 만큼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장이지.
1: 내 말이 그 말이야.
0: 아, 등장? 어떻게 등장하면 되는데? 무대에서 피부 세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멋지게 등장해야지.
1: 자, 간다. 준비.
2: 하나, 둘, 셋.
1: 내 말이 그 말이야.
0: 몰랐던 것 같은데.
1: 알았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본다. 땅구멍 무대 아래에 앉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튀어오르는 거야.
2: 하나, 둘, 셋!
1: 땀!
0: 오!
1: 왜? 뭐? 왜 나 해봐?
0: 나트륨! 너만 틀렸잖아.
1: 내가 틀렸다고? 니들이 빨리 올라간 거잖아.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연습 못해. 아니, 안 해!
0: 라고 했던 게 누구더라? 무대에서는 잘할 수 있겠어.
1: 당연하지.
0: 근데 무대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1: 기다려. 아무 때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3: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
4: 자외선 왕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0: 난다, 난다. 열 난다.
5: 드디어 목덜미 무대에 열이 발생했습니다. 저기 땀팀 준비하세요.
1: 자, 가자. 열 떨어뜨리라.
5: 열정팀 가시죠.
6: 달과 왕자님도 이글이글 쨍쨍 뜨끈뜨끈 울던데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지?
7: 우리가 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무대도 찢어버리자.
8: 잠깐만, 그냥 갈 순 없지. 외치자, 열정!
6: 애정!
9: 열정! 파이팅! 가자!
5: 파이팅! 아, 최고의 무대 보여주세요.
10: 너무 멋있어.
1: 아, 저기, FD 양반. 우린 아까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늦게 온 저 팀부터 나가는 거예요?
10: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자꾸 이러시면 오늘 공연 못하는 수가 있어요. 공연 안 하실 거예요?
11: 나트륨, 이리 와. 그냥 기다리자.
10: 기다리세요.
11: 예.
4: 열정, 열정, 열정. 우와! 우와! 엄청 유명한가 봐. 환호성도 엄청 커.
12: 술술술 쇠땀, 술술술 쇠땀.
13: 10분 나트륨 노폐물 땀.
12: 술술술 쇠땀 땀땀땀땀 땀.
14: 노폐물, 노폐물. 나트륨, 나트륨. 수분, 수분, 수분, 수분.
1: 이러다 진짜 공연 못하는 거 아니야?
11: 아직 자외선 왕자님 계시니까 또 열이 발생할 거야.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5: 열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 단팀 준비하세요.
1: 이번엔 진짜 우리 차례인가?
5: 가시죠.
0: 가자! 둘, 셋! 땅땅땅
1: 저희는요?
10: 기다리세요.
0: 어? 너무해.
1: 자기야!
3: 이글이글 쨍쨍!
5: 비상! 열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1: 그래놓고 또 딴 팀 데려가려고요?
5: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아, 체온 조절 안 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헛돌이 큰일 나요.
0: 큰일이야. 해요. 가자. 얘들아, 가자.
11: 그래, 가자.
5: 빨리요.
1: 수분, 노폐물, 같이 가.
5: 자자, 준비하세요. 풍자 5초 전.
11: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올라가는 거야.
1: 땀.
0: 화이팅!
5: 자, 등장 3초 전.
1: 자자, 간다. 앉아. 하나, 둘, 셋.
11: 아, 이거 안 움직인다.
0: 어? 고장났냐?
5: 아, 잠시만요. 아, 여기 피부 무대 아래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에? 에? 고장이요?
15: 오늘 땀 공연이 너무 많아서 땀구멍이 막혔다고요?
0: 막혀서 무대에 못 올라간다고요? 다른 팀들은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요?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는 거냐고요? 왜?
5: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에요. 호떡이가 땀 공연이 끝난 후에 씻기만 했어도 땀구멍이 막힐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0: 내가 안 씻어서 땀구멍이 막힌 거라고요?
16: 아직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17: 우리도 공연해야 하는데 얼른 가요, 얼른! 밀어!
0: 영차!
11: 땀구멍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혔어.
0: 우리 땀띠 됐어. 저기 봐.
18: 이게 다 땀띠라고. 나 앞으로 땀 흘리면 꼭 잘 씻을 거야. 나 돌아갈래.
0: 수분, 수분 어디 갔어? 사라져서 좀 편하긴 한데.
11: 설마 호떡이가 땀띠 가렵다고 긁진 않겠지?
0: 뭐? 그랬다가 땀띠 터지고 상처나고 세균까지 들어오면?
11: 안 돼! 땀띠 가려워도 절대 긁지 마!
0: 그러니까 땀 흘렸으면 제발 씻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 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 할 거예요. We have a very special recipe today. It's a recipe all about ketchup and eggs. Ketchup하고 달걀. 네, 오늘은 ketchup omurice. Ketchup omelette with rice. Let's go.

0: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carrot, 당근, mushroom, 새송이, egg, 달걀, rice, 밥, ketchup, ham. 하지만 이곳은 치킨에 만든 햄이요. This is ham made with chicken. It's very good for you, very healthy. 그리고 sweet corn, 옥수수, canola oil, canola you, and black pepper, 후추. Today's very important ingredient is ketchup. 우리 참 중요한 재료는 오늘은 케첩입니다. 한국말은 케첩, 하지만 영어는 케첩. It's simple, but delicious. And it goes with anything. 모든 음식들 케첩은 잘 어울려요. You can have it on hamburgers. You can have it on french fries. You can have it on pizza. You can have it on cake. No, not on cake. 케첩은 참 특별한 맛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케첩 아무라이스 아주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 1st, we need to chop. 네, 우리 먼저 당근, 버섯, 그리고 치킨 햄 잘라야 돼요. We're going to chop the carrot and we cut once, twice, three times. 손가락 조심해요. We're going to cut once. You see we make cubes. 큐브 만든 거요. Twice, three times. 이렇게 예쁜 큐브는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해드려요. 하지만 똑같은 사이즈 만들어지실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Now it's time to cut the mushroom. Let's cut one way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Okay. 와, 싱싱해요. And like this. Two. Three. And again,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큐브 만든 거예요.
1: To be honest, you can put anything you want into your omurice.

You can have ham, or you can have cheese, or you can have tofu. 네, 원하는 것은 오므라이스에 넣어도 돼요. And now we cut the chicken ham. And again, we're gonna cut like this. Let's cut again. 우리 당근하고 버섯처럼 큐브 맞는 거예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 한 번 더 탕탕탕 됐습니다. We're going to fry our ingredients. 우리 먼저 당근, 햄, 버섯 볶아요. First, we put oil in a hot pan. 이 카놀라유 저 뜨거운 팬에 넣을 거예요. 우리 한번 쓱. Then we add the carrots. 당근 들어갈 거예요. 벌써 시슬 시슬 소리 났어요. We can already hear the sizzle sizzle. 왜 햄하고 버섯 똑같은 시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당근 좀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요리했을 때 더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당근 1분 정도 먼저 볶아, 그 다음 다른 재료 넣을 수 있어요. We add the mushroom, 우리 새송이 들어갈 거예요. And we add our chicken ham. 우리 치킨 햄도 들어가요. 와. Now, our carrot, mushroom, and ham are brown. 이제는 우리 당근, 새송이 버섯하고 햄은 다 갈색 됐어요. 그래서 밥 넣어야 돼요. We have to add the rice. 네, 밥 넣고. Now we need the rice. 밥밥밥밥밥밥밥. 우리 밥 넣었어? Now we're making fried rice. 우리 볶음밥 만들어요. And then we add the sweet corn. 우리 달콤한 옥수수 들어갔어요. 어, 또 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Sizzling again. That's good. 그리고 바로 옥수수 냄새. 저 옥수수 되게 좋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국 옥수수 다 초당 옥수수예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그냥 한국 보통 옥수수 먹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달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초당 옥수수 먹었어.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한국 옥수수도 맛있어요. 하지만 맛이 살짝 달라요. 우리 오늘의 스타 케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숟가락도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black pepper. Just a pinch. 조금만. 이만큼. A pinch of pepper. And quick. Mix. We only need a little ketchup. 케첩은 조금만 필요해요.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I think our fried rice is ready. So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우리 이렇게 납작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we turn the bowl upside down. 하나, 둘, 셋. Mission clear. 우리 이따가 열 거예요. We need one egg.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whisk with a fork. 그래서 폭 쓸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You don't need to whisk too much. Okay, time to make the omelette. 우리 계란 믹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Yeah. Be careful when you make your omelette. Don't break your omelette. 먼저 볼 베고 we take away the bowl. And now we put on the omelette. And now to draw a star. 별 모양 만들어요. 왜냐면 because you can be a cooking star. 이제 케첩 오므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ketchup omelette with rice is finished.

Now it's time to taste it. 맛보기. 오빠. 별 다섯 개. 진짜 맛있어요. 그 고소한 오므레트, 그리고 그 케첩 볶음밥, 그 달콤한 당근, 아, 그리고 당근 아주 부드러워요. 왜냐면 우리 조금 더 길게 볶았어요. It's delicious. Savory omelette, sweet and sour ketchup fried rice. Perfect. Five stars. Ketchup omelette with rice.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become a cooking star soon.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0: 믿을 수 없어. 저렇게 날렵한 기계가 아니야.
1: 저건 인간이다.
2: 미르, 상대가 너무 빨라. 정확하게 조준해야 해. 좋았어. 미르, 놓치면 안 돼. 좀 더 힘내.

0: 뭐야? 어디 갔어?
1: 저건 설마 맨몸으로 공룡과 싸우겠다고?
0: 미르, 반격해! 화력으로

0: 역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누굴까? 저 사람도 카이저 일당인가?
1: 어디가? 진은 어디 있는 거야? 진을 찾아야 해, 미르. 쫓아가자.

0: loaded up. Yes, sir.
1: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여긴 어디지? 우리 지금 합체 못하면 죽어. 내 말 들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야 해. 할 수 있지? 제발, 티릭스!

0: T-Rex와 진이 합체하다니.
1: 뭐야 T-Rex? 어쩌려고? 야 너무 빨라 멈춰! 이제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멈춰. 멈추라고!

0: 교관님.
1: 그래, 한결아. 의사 선생님 방금 나갔는데 근무상은 어때?
0: 미르는요?
2: 조금 전에 깨어났다고 연락 왔다. 둘은 이런 것도 통하는 건가?
3: 회복 매뉴얼 잘 따르고 빨리 일어나도록 해라. 우리 이만 가지.
4: 형, 저 때문에.
0: 아니야.
4: 제가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멍청해서 형이.

0: 오빠,
1: 그래, 아이나.
0: 많이 아파?
1: 링크한텐 훈장이지. 괜찮아.
2: 얼마나 셌어요?
1: 응?
2: 카이저군 말이에요. 선배를 쓰러뜨리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1: 나니까 이 정도지.
3: 그래도 관리 잘하세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선배님하고 전투 나가는 걸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데요.
1: 응.

0: 모든 통신이 끊겼던 상황이라 한결의 트리케라톱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로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대체 누굽니까? 한결이 최근 싱크율이 급격히 떨어지곤 했다 해도 어떻게 첨단 슈트 하나 착용하고 아머드 사우루스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를 벌일 수 있나요?
2: JJ라면 가능하지. 유엔 관할의 비밀 첩보기관 CDF 출신 아닌가?
1: JJ요?
0: 3년간 괴멸시킨 범죄 테러 집단만 19개, 홀로 무력 진압한 반군단체가 12개, 일명 전쟁의 신이라 불리우는 현존하는 최고의 용병입니다.
1: 카이저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저런 거물을 동원했다면 그날 상황은 설명이 되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카이저의 수송선이 디안모의 첨단 레이더망을 뚫고 기지 활주로까지 침입했을까요?
0: 감찰팀에서 잡차 색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이들 목숨이 달렸어요.

0: 감찰팀에선 이전부터 디아몬 내부에서 암약 중인 카이저 측의 첩자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지 않으셨나요? 첩자만 찾아내면 어차피 다 밝혀지지 않을까요?
1: 이번 건은 일개 첩자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0: 설마 카이저 측과 조직적으로 내통한 세력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건가요?
1: 우리가 카이저 측에 첩보원을 심어놓아봤자 카이저의 앞마당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나요? 아직 카이저의 핵심 기지조차 어딘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규모의 카이저 병력들이 우리 기지의 한복판에서 버젓이 납치 작전을 감행했다는 건 정령과 유진군이 이동 중인 시간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 시간도 아주 절묘했고요.
0: 그럼 사령부까지 의심하시는 겁니까?
1: 아직은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뿐입니다.
0: 그런데 절 찾아오신 이유는?

0: 부사령관님께서 그날 진의 이동을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절차도 없이 너무하십니다.
2: 절차? 내가 자네 허락을 받아야 하나?
1: 의논은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 병력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2: 늦었어.
1: 그럼 저 상황을 보고만 있자는 건가요? 가디언 조치해.
3: 네.
1: 사령관님! 제 힘이 필요하신 거군요. 좋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어설프게 조사하다가는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전하.
0: 예.

0: Sorry to interrupt your mission. Consider it a strategic retreat for a bigger prize.
1: I take the job you offer till last time. I take care of this world.
0: I'm surprised you made up your mind so quickly.
1: Dinosaurs and young pilots. The subject well enough to intrigue me. By the way, even if the military might of the Kaiser network is on par with that of a single nation, if it wants to wage a war against the world, it has to have someone at its back.
0: Should I call it a dinosaur? Or the universe?
2: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소문이 진짜라고?"
3: "응. 정룡이 흥분에 날뛰면서 아군과 적군 구분도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였어."
4: "진짜야? 확실해?"
5: "야, 용우가 언제 우리한테 틀린 말 하냐?"
4: "한결 선배 너무 불쌍해."
6: "디렉스가 있으면 뭐해? 조종도 못하는데."
5: "그러게, 교감도 못하는 애가 왜 티렉스를 끌고 나가서 난리를 치냐고."
6: 지가 무슨 링커라고."
7: "링커가 아니니까 내쫓아야지."
4: "맞아. 어디 무서워서 전장에 같이 가겠냐?"
2: 와! 못 참겠다.

0: 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
1: 아, 왜 맨날 제가 먼저입니까?
0: 뭐가 맨날이야. 어제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1: 어제는 랩터였지 않습니까?
0: 랩터고 뭐고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라 좀.
2: 제 뒤로 줄 서세요.
1: 야, 너 이거 뿌려야지.
0: 뿌려야지.
1: 나와, 나와, 나와.
0: 야, 야, 야. 쟤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3: 야! 너 때문에 한결이 형이 지금 어떤지 알아? 내가 멈추라고 했지? 멈추라는데 왜 달려? 내 말이 똥이야? 이게 뭘 잘했다고? T-Rex면 다야? 너만 힘들어? 나도 여기서 얼마나 맨날 맨날 나가고 싶은지 네가 알기나 해? 한결이 형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형 덕분에. 그런데 네가 다 망쳤다고!

0: 짐과 T-Rex의 생체 지수가 거의 일치하고 기계로 수치가 잡히지는 않지만 교감 중인 생체 상태를 보입니다.
1: 아무도 안 입고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지?
2: 지금 당장 합체 테스트 진행해.
3: 합체 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T-Rex 암의 구속력을 최대치로 올려놓아 진과 T-Rex의 교감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암호가 정룡의 움직임을 막고 구속하겠습니다.
4: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한결이 형은 나 때문에 병실에 있고 애들은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해내야 해. 반드시.
5: 야, 저 학생 T-Rex랑 합체하는데.
6: 뭐? 갑자기?
5: 빨리, 빨리 이러다 놓쳐.
7: 빨리 나와. 가자.
8: 그래.

0: 도킹 실패했습니다. 코피 긴급 분리하겠습니다.
1: 쟤 납치됐을 때 합체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냐?
2: 어디 봐서 합체 성공이냐? 다 뻥일걸?
3: 진, 다시 해본다. 이번엔 무슨 일에서도 버텨낸다. 알았나?
4: 네, 해볼게요.

0: 조금만, 조금만 더.
1: 티렉스야, 제발 도와줘. 제발. 됐어.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홍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0: 목표물이 나타나면 바로 시동이 걸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쫓고 쫓기는 악갱이들의 숨막히는 추격전.
1: 일단 체구 자체가 다르니까요. 당한다고 해야 되네.
2: 아우, 아니야, 수봉, 아니야.
3: 오빠, 쉬죠.
2: 여자애는 안 돼. 알아듣는 거지?
3: 안 돼!
0: 혼내도 그때뿐. 연이은 공격에 동생은 기진맥진.
4: 수봉이 짜증났어요. 갑자기 와서 확 밟고 머리 끄댕이를 이렇게 이빨로 막 부니까.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수봉이. 누가 좀 말려주세요. 화창한 날씨와 달리 바람 잘 날 없다는 이내.
5: 안녕하세요.
0: 양이들을 모시고 산 지 고작 6주차 초보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소유자.
6: 우리 수봉이에요.
0: 관리 대상 1호 오늘의 주인공 수봉. 멀찍이 떨어져서 구석에 몸을 숨긴.
1: 반봉이는 아직 어려가지고요.
0: 요 녀석이 막내 반봉. 눈썹이 매력적이죠. 오빠 수봉이는 노는 게 제일로 좋은 4개월 양. 그럼 동생 반봉이는 어떨까요? 아직은 뛰어놀기보다 먹고 자고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한 아가냥이랍니다.
1: 수봉이의 성격은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굉장히 친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반봉이는 아직까지는 잘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여자이니까 아무래도 다소곳하지 않을까요?
7: 얘들아 밥 먹자.
2: 똑같이 만들었어. 수봉아 이리 와.
0: 알고 보니 오빠 수봉이가 동생의 밥을 뺏어 먹고 있었다. 결국 수봉 강제 연행을 당하는데요. 녀석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요?
8: 맛있다 먹는 게 제일 좋다냐.
0: 그런데 식사를 마친 수봉이가 슬금슬금 반봉이에게 다가옵니다. 밥 뺏어 먹으려는 건 아니지 했는데 목표물이 글쎄 밥이 아닌 동생 반봉이다. 등 위를 올라타고 무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도망가는 반봉이를 집요하게 쫓습니다.
2: 아우, 아니야, 수봉 아니야, 고맙게 물어. 아니야, 안 돼.
0: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반봉이를 옮기는 집사.
2: 우리 반봉이 또 거기서 놀랬지? 여기서 자봐. 어? 자. 자.
3: 오빠가 뗐지, 쫓댔지.
0: 결국 수봉이 집사한테 혼이 납니다.
2: 이리 와. 왜 자꾸 괴롭혀? 왜 자꾸 때려? 여자애는. 언나.
0: 그 반성 모드에 돌입하는 수봉이.
2: 알아듣는 거지?
3: 야옹.
2: 안 돼. 때리지 마.
3: 때리진 않았다.
0: 그날 오후. 집에 오면 엄마보다 양이들을 먼저 찾는 양이 바라기 남매가 하교했습니다. 예쁜 고양이 동생들이 생겨 마냥 신난 꼬마 집사들입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비장하게

0: 수건을 깔고 스테인리스 볼까지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시려나 했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세봉이를 처음 목욕시키는 날이랍니다.
1: 야, 너는 이거 잡아봐.
0: 하지만 평화도 잠시. 달래보려고 간식을 들이미는데요. 이 와중에 먹는 게 눈에 들어올까요? 초보 집사들도 수봉이도 난리가 났네요.
1: 커플해, 커플해. 수봉이 얼굴도 좀 닦고, 아우, 잘했어요. 수봉이 하고 손도 닦고, 아우, 잘했어요.
0: 결국 고양이 셋으로 마무리되는 생애 첫 목욕. 간식을 먹는 건지 씻고 있는 건지 보는 사람도 수봉이도 헷갈릴 지경.
1: 나 드라이 켜, 드라이. 가서 드라이 켜.
0: 수봉아, 네가 이해하렴. 집사님들도 다 처음이라 그래. 행여나 감기에 걸릴까 서둘러 따뜻한 바람에 말려주는 집사들.
1: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도 잘했어. 여기도 말리고. 아우 따뜻해. 아우도 잘했어. 아우 내 새끼.
0: 드라이어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봉이 참 잘했어요.
1: 오예 오예 오예. 이제 로션 바르자. 어 이거 로션 바르자. 엄마, 나 여기 부었어. 엄마, 약 발라줄게. 미안해. 아유, 우리 수봉이. 이거 가방.
0: 집사님들도 오늘 큰일 치르셨네요.
2: 가방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떨어졌다.
1: 어, 그거 점프했어? 여기 추울 수 있어. 아니, 아니,
2: 엄마. 안 돼, 안 돼.
0: 체온 떨어지지 않게 옷 입히는 것으로 목욕 끝.
3: 잠깐만 기다려요. 어떻게? 수봉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구, 내 새끼.
0: 수봉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1: 잘 씻길 수 있는 스킬이 너무 없으니까 야, 달래 막 달래가면서 얘는 너무 싫어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내 모습이 좀, 예, 좀 초보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거.
2: 어, 이거 만봉아, 형아, 너 오빠가 양치시켰는데. 이렇게 닦아줘. 여기 살살.
0: 이번엔 반봉이 차례. 고사리 손으로 아들 집사가 양치를 시키는데요.
2: 아이다. 우리 반봉이, 아.
0: 허나, 입을 꾹 닫아버리는 반봉이. 집사로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냥이들이죠. 하지만 이 정도 소동은 세 발의 피. 사이좋게 아들 집사만 울던 반봉이가 천진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런데, 스봉이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4: 각오해라, 반봉아.
0: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 혼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아이고 또 반봉이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수봉.
2: 또 싸워.
0: 아들 집사가 상황을 말려보지만 글쎄요. 애꿎은 방충망에 화풀이를 하는 녀석. 왜 그러는 거야 수봉아. 하지만 포기할 수봉이가 아니죠. 귀신같이 나타나 반봉이를 향해 돌진! 다짜고짜 가만히 있는 반봉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반봉이를 아이고 깔아 뭉개고 물고 뜯고 맛보는 수봉. 대체 너 왜 반봉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다행히도 딸 집사가 나타나 수봉이를 말리는데요. 딸 집사에겐 너무 예쁜 동생들인데 속이 상해 운 적도 있다고 하네요.
5: 좀 수봉이가 짜증났어요. 갑자기 와서 확 밟고 머리 끄댕이를 확 이렇게 막 이렇게 이빨로 막 무니까 밥을 더 많이 주고 싶고 모든 걸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1: 수봉이를 키우면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쁜데 그 수봉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낮에 좀 많을 수 있는 게 미안해서 제가 그 친구를 좀 저희가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봉이가 오게 된 거고요.
0: 반봉이가 입양한 첫날부터 수봉이의 공격이 시작됐다는데요. 벌써 한 달째 계속되면서 반봉이가 수봉이를 피해 늘 이곳에 숨어 지낸다고.
3: 아유, 내 새끼. 요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데 맨날 오빈만 있어.
0: 그런 반봉이가 엄마 집사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2: 수봉이 잘 봐봐요.
1: 여기에서 주로 반봉이가 수봉이 피할 때나 그럴 때 여기에 숨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수봉이가 늘 쉬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반봉이가 오면서 반봉이가 여기에 항상 혼자 이제 수봉이를 피하려고 여기에 있어요.
0: 반봉이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수봉. 급기야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반봉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수봉이 등살에 쫓겨나는 반봉.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곤 동생 반봉이는 늘 긴장 상태라고. 아이고, 짜내라.
1: 일단 체구 자체가 다르니까요. 반봉이가 많이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초보 엄마이다 보니 그 합사를 제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네, 미안해요, 항상.
0: 그래서 엄마 집사는 웬만하면 반봉이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4: 엄마 좋아, 엄마 최고.
0: 그날 밤 딸 집사가 반봉이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2: 물은 딱 반 스푼, 아니 반 스푼 조금씩 넣어줘.
0: 몸집이 작아서 늘 수봉이에게 당하는 반봉이가 안쓰러운 딸 집사.
2: 이렇게 하면 물도 흡수돼가지고 반봉이도 잘 먹어요.
0: 녀석이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 한 끼씩 더 챙겨준다는데요. 그래, 얼른 커라 반봉아.
2: 하지 말라고 했다.
0: 그런데 그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어머, 수봉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반봉이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수봉. 스리슬쩍 다가와 바라보는데요.
4: 내 밥은 없냐옹?
6: 수봉 안녕.
0: 밥 때문에 삐친 수봉이를 위해 아빠 집사와 아들 집사가 놀아주는데요.
2: 그래도 나 해보자.
0: 아이고, 우리 수봉이 신나져요? 그래, 동생 괴롭히지 말고 장난감이랑 노는 게 어때?
4: 하하, 수봉이 기분 좋아졌어.
0: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설마 수봉이 너 또? 숨어있는 장소가 발각될까 안절부절 못하는 반봉. 그 순간 두둥, 수봉이가 왔습니다. 피하려는 반봉이를 수봉이가 막아서더니, 아이고, 오도 가도 못하게 안에 가둬버리는데요. 밀어내는 반봉이와 계속해서 괴롭히는 수봉. 도대체 왜 수봉이는 반봉이를 공격하는 걸까요? 집사들 추측대로 정말 서열을 잡는 걸까요?
1: 인터넷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글들이 있는데요. 더도 된다. 그렇게 더. 그럼 두다 보면 본인이 서열 정리가 될 거야. 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떨어뜨려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계속 저의 욕심으로 그 듣는 걸로 인해서 지연시키면 얘네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된 거예요.
0: 모두가 행복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약은 약사에게, 양의 고민은 야옹신에게.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영이로프택의 나항식수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7: 여기가 수봉이. 아.
8: 네, 수봉이요.
7: 수봉이? 완전 꼬맹인데?
8: 네, 4개월.
7: 4개월? 네,
8: 반봉이가 2개월.
7: 반봉이가 2개월? 네. 판단할 때 이렇게 들어서 얘네들이 막 아둥거리면은 보통 적극적인 성향이 좀 많고 좀 가만히 있으면은 좀 소심한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좀 소심한 성격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0: 역시 야옹 씨는 척하면 척이네요.
7: 수봉이 한번 봐봅시다.
2: 4개월.
7: 수봉이 성격이 좀 있네요. 좀 활달하고
8: 호기심도 많고.
7: 아, 근데 벌써 약간 좀 약간 버둥대려고 호기심이 많고. 네. 싫다고 하네요.
0: 거대 고양인 야옹신이 나타났지만 수봉이 눈엔 오직 반봉이뿐.
8: 네, 수봉이가 따라다니면서 누르고 이렇게 괴롭히는 행동, 저희가 볼 때는 괴롭히는 행동을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수봉이는 반봉이를 정말 미워서 괴롭히는 걸까요?
7: 사람의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개월

0: 15초의 차이잖아요. 근데 고양이의 시간으로 이거를 환산하면 몇 개월 차이인지 아시나요? 아, 모르시죠? 고양이의 시간으로 이거를 환산하면 30개월 차이.
1: 30개월이요?
2: 두 달이요.
0: 30개월.
3: 그러니까 두 녀석이 사람으로 따지면 두살 반의 나이 차이라는 것.
0: 고양이한테 한 달은 사람의 신체 성장 속도로 환산을 하면은 15배 빠르기 때문에 15개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신체적인 차이가 큰 거죠.
3: 유치원생이 아기를 못 살게 구는 셈인 거죠. 스봉이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집사들이 힘들게 목욕시켰었죠. 어떻게든 씻기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냐옹신의 생각.
0: 그러니까 목욕은 안 해도 돼요.
4: 네, 씻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안 씻길 수 있을까 싶어서.
0: 목욕은 뭐 6개월에 뭐한번 정도 해도 되고, 뭐 1년에 한번 해도 되고, 강아지가 아니라서. 왜냐면 스핑크스가 털이 없어서 설빠짐이 없기는 하지만 유분이 많아요, 애들이. 좀 끈적거리는 형상들이 좀 있어요, 애들이. 보호자님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 타월에다가 물을 묻히셔가지고, 물로 이제, 물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3: 이제부터 진짜 고민을 풀어갈 시간. 대체 수봉이는 밤봉이를 왜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0: 지금은 무슨 행동 같아요?
4: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자꾸 보는 것
0: 기회를 본다.
4: 같아요.
3: 서열 정리를 위해 괴롭히는 게 아닌가요?
0: 지금 수봉이 노는 거거든요?
3: 네? 싸운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싸우는 것과 노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0: 얘를 정말로 괴롭히고 공격하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방금 이러고 있다가 떠났죠? 뛰어갔죠? 나 잡아봐라요. 너네 차례야. 네가 나 쫓아와봐. 사냥놀이 하기 전에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놀이할 때 사냥감을 보고 몸을 이렇게 시동을 걸다가 움찔움찔움찔 걸리다가 발동이 걸리면 점프해서 나가는 행동. 스봉이는 밤봉이를 사냥감,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서로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속. 공격 아닙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체격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30개월 차이, 시간 차이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쫓고 쫓기는 게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계속 덮치기만 하는 거죠. 노는 상황이. 초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뭐 얘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건지. 근데 괴롭히는 애들은 보통 은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친다던가, 아니면은 좀 정말로 막뭐 물어 좀 이렇게 뜨고 상처를 많이 낸다던가. 근데 이제 보면은 상처는 없잖아요. 상처가 없다라는 건 놀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핑크스가 원래 이제 고향이 캐나다 토론토예요, 종이. 사람들이 스핑크스가 이집트 출신인 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캐나다 토론토가 고양이 종이고, 에너지가 엄청 많은 종이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근육질이고, 다부지고, 되게.
3: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스핑크스 수봉이를 위해 엄마 집사도, 다른 가족들도 짬을 내가며 놀아줬는데요. 하지만 야옹씨는 노는 방식과 시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0: 얘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놀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3: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서 그 에너지를 밤봉이에게 발산해왔던 스봉이. 스봉,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럼 앞으로 집사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 스봉이가 놀아줄 때 밤봉이한테 관심을 안 갖고 놀이에만 관심하면은 보상을 주시면 돼요. 스봉, 이렇게 놀아주다가 놀고 싶은 거니까 계속 흔든다고 노는 게
3: 스봉이가 밤봉이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아줘야 한다는 것.
0: 바로.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잡혀주면

0: 잡혔죠. 잡으면 이거를 이제 잡으면은 털을 막 이렇게 솎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주는 거죠. 잘했다. 이렇게. 아유, 잘했어.
1: 아, 흔들기만 해선 안 됐던 거네요. 본격적으로 반듯한 향이로 거듭나기 위한 수봉이 맞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0: 수봉, 코터치 했죠? 잘, 코터치. 손을 건들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1: 코터치 교육을 할 땐 코로만 인사하기 잊지 마세요. 야. 오, 생각보다 수봉이 잘 따라오는데요?
0: 안 주면 줄 겁니다. 손 주면 안 줄 겁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손을 내밀려다가 말 거예요. 이거. 이렇게 건들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 방금 봤죠? 안 하죠, 이제. 봐, 가만히 있잖아요.
2: 아, 알았다오. 관심 많이 주라오.
0: 그리고 나서
1: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반봉이를 옆에 두고도 집중할 수 있을까요?
0: 수봉, 수봉, 수봉 하고 여기 줄게요. 와. 기다리게 할게요.
3: 신경을 안 쓰네, 진짜.
0: 네. 다시 수봉 할게요. 수봉. 어. 줄게요.
3: 손이 안 올라가고 있어.
0: 네. 쳐다는 보지만 이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봉, 수봉. 오. 아니야, 수봉.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몇 번 해야 되냐? 15분. 한 번 교육할 때 15분씩 한 세션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네 번씩 해주시면 돼요. 15분씩. 그러면은 반봉이한테 신경 안 쓸 거예요.
1: 교육은 15분씩 하루에 세 번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코터치 교육은 집사와 교감은 물론 양이를 집사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다네요.
0: 많은 분들 수고.
2: 주세요.
0: 바로.
2: 앉아. 앉아.
0: 그쵸, 주세요.
2: 우와.
0: 주세요.
3: 잘하는데.
0: 네, 주세요.
3: 이렇게 차분한 아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2: 수봉.
0: 잘해요. 원래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똑똑해요, 스핑크스가.
2: 엄마 너무 무지했다. 미안해.
4: 수봉이 칭찬받았다.
0: 지금 학습하기 되게 좋은 시기죠, 이거. 시기다. 4개월령. 생후 4개월, 생후 2개월. 그러니까 둘 다 교육하기 되게 좋은 시기.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조금만 노력만 하시면 둘 다 되게 학습 속도가 엄청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호자님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봉이가 잘 따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드디어 반봉이도 평화를 찾았는데요. 오늘 솔루션 어떠셨나요?
3: 잘 교육하면 더 좋은 아이가 될 것 같아요.
5: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
1: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수봉이가요? 새롭고 다양한 놀이에 푹 빠져 글쎄 반봉이에겐 관심도 없다네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죠? 초보딱지를 뗄 일만 남은 집사님들, 수봉이랑 반봉이 잘 부탁드려요.

공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지무 발견. 상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상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0: 전기와 전기를 차단하고 생기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I, Daniel Blake.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5: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4: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6: The last 30 years w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4: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0: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1: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0: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 The last 30 years w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0: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한국의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 압도적 풍경만큼 셀 수 없는 봉우리와 거대한 능선을 가진 영산 중 영산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산행을 즐기는 시대, 연간 28만 명의 탐방객이 지리산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지리산을 오르지만 또 누군가는 지리산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들을 만나러 떠난 험난한 길.
1: 아, 허벅지.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요, 주인님. 허벅지가 터져 나갈 것 같아.
2: 여기 있어요?
1: 다리가 너무 아파.
0: 탐방객들의 안전과 지리산 보존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지리산 국립공원 직원들.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3: 왜 이렇게 끙끙대?
1: 아, 말 시키지 마요. 말 시키지 마, 지금.
0: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체험. 신비로움을 간직한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고되고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해발 1601m. 지리산 대피소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고군분투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0: 저는 지금 서울에서 4시간 넘게 달려와서 지금 지리산 초입에 있는데요. 이 지리산은 웅장한 크기만큼 3개의 도에 걸쳐 있고 또 5개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아주 큰 산입니다.
1: 오늘 제가 갈 곳은 해발 1601m에 위치한 지리산 세석 대피소입니다.
0: 오, 주인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신입직원으로 함께하게 된 이만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용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1: 베테랑 선용원 주임님입니다.
0: 경기도 일산에서 내려오는데 네. 한 4시간 반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주임님은 그럼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네, 저도 집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지리산을 지원해서 지금 6년 정도 6일 근무하고요. 5일 휴무를 취하고 있어서요.
0: 아, 예. 그러면은 오늘 올라가면 6일 동안 근무하시는 거네요?
2: 네네, 그렇습니다. 6일 근무하고 6일째.
1: 그야말로 대단한 열정인데요.
0: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랑 주임님은 어느 길로 출근을 하면 될까요?
2: 저희 이제 국립공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이 가장 쉬운 코스고 검은색이 제일 힘든 코스거든요.
0: 네.
2: 현재 위치 백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네. 세석 대피소까지 6.5km예요.
0: 아, 네.
2: 1.4km가 지금 보라색을 나타내고 있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1: 평균 5시간이 소요된다는데요. 마지막 1.4km를 남겨두고 고난도 구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3: 지금 우리 그 마트 가서 일주일치 먹을...
1: 대피소에선 근무자 스스로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전날 보내준 문자를 확인해 부족한 식재료들을 사서 올라가야 합니다.
0: 뭐 엄청 많은데요, 주인님? 당근, 케첩, 애호박?
3: PD님이 정...
0: 요거 흑돼지, 두개랑 그다음에... 요거 싹 들어갈까 봐요, 주인님.
4: 무거울 텐데.
0: 네?
3: 아, 괜찮으시겠어요?
1: 그런데 식재료들을 담다 보니 금세 장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3: 안 무거우시겠어요?
0: 네?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3: 아니, 무거우시면 저 좀 주시고요.
0: 아, 네, 제가 일단은 올라가다가 정 안 되겠으면 주인님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네네네. 네.
1: 제 눈엔 필요한 것들이 왜 이리 많아 보이는지. 장바구니가 찰수록 주임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2: 그래서 PD님이 또 위에 있는 직원들한테 또 잘 보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하실 수 있겠죠, 뭐.
1: 짙은 녹음이 드리워진 지리산. 군 전역 후 동네 뒷산도 오른 적 없는 제가 드디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과연 세석 대피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맑고 청량한 계곡물과 향긋한 플레음. 이래서 지리산이구나 싶었습니다.
0: 어? 지금 저건 뭐예요?
2: 아, 이건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라는 네. 표시예요. 공 2번은 500m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6.5km잖아요. 11-13번까지 오늘 그 탐방로를 나타내는 표지를 하고 있고요.
1: 위기 상황에서 구조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랍니다. 지리산이 매력적인 이유는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과 잠시 숨을 고를 쉼터가 즐비하기 때문인데요.
0: 와, 근데 진짜 장관이다.
1: 하지만 그걸 느낄 틈도 없습니다. 오늘은 탐방객이 아닌 직원으로 왔으니까요. 아직 4분의 1도 못 온 상태. 주임님은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저는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금세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달리 다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0: 문제 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허벅지가 너무 아파, 어깨랑.
5: 그 주인님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0: 주인님 아까 전에 저 놓쳤는데 걸음이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1: 어디쯤 가셨을지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0: 왜요? 전화 안 터져. 전화 안 터져, 어떡해. 서비스 없음.
5: 찾아 올라갈 수 있겠어요?
0: 잘 찾아 올라가야지. 아.
1: 10kg이 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시 심기 일전에 발걸음을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여유롭게 저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0: 아, 오래 기다리셨죠?
4: 아, 많이 힘드시죠?
0: 아, 이거 뭐 주인님 걸음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4: 아유, 잘 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네. 1.3 정도만 가면 되니까.
0: 네.
4: 힘내보시죠.
0: 알겠습니다.
6: 화이팅!
0: 화이팅! 네.
1: 드디어 숨이 깔딱 넘어간다는 1.3km 깔딱 고개 구간이 남았습니다.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0: 아, 허벅지.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주인님. 허벅지가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아.
1: 가파른 급경사를 쉴 새 없이 올라야 하는 지옥의 등반 구간. 두 다리가 후들. 체력이 모두 고갈될 때쯤 반가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0: 주인님 저기. 저기 뭐 보였는데 저 지붕 저게 대피소예요, 주인님?
7: 네, 드디어 새서역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0: 와, 대피소! 대피소!
1: 출발 6시간 만에 드디어 도착한 새서역 대피소. 그야말로 험난한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새서역 대피소 주변은 아고산대 산림대로 희귀한 고산식물들과 자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이 생겨나고 침식되는 과정에서 축구장 90개 면적에 이르는 평탄한 고원이 형성되었고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생동물들과 식물, 특히 철쭉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4: 예전에는 이 대피소 주변에 다 사람들이 그 캠핑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피소 주변에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너무 황량하고 쓰레기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1995년 이후로 이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정도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숲풀이 좀

0: 울창해지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네.
1: 이곳엔 한국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자생하는데요. 100여 년 전 해외로 반출되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구상나무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데요.
0: 1400m 이상에서 자라는 구상나무, 가뭄비 나무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업무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해석대피소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국립공원 대피소로 1995년 개축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탐방해설 프로그램과 영화 상영 등이 이루어지는 중앙홀에 남녀가 각각 숙박할 수 있는 총 4개의 객실이 있고 최대 수용 인원만 18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비상용품과 식품을 파는 매점, 또 넓은 취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선 4명의 근무자가 상주해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0: 한주 우리랑 같이 생활하게 될 그 이만식 신입 직원 임주임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 지리산 어벤져스라 불리는 직원분들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0: 자원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빈 주임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대피소에서 가장 산을 잘 탄다는 이정빈 주임.
0: 재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강재훈 주임입니다.
3: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드리겠습니다. 네.
1: 무엇이든 해결한다. 대피소의 슈퍼루키, 강재훈 주임.
0: 탐방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석 주임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1: 뭐든지 만든다는 미다스의 손, 정우석 주임.
0: 대피소에서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정원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대피소의 책임자이자 분위기 메이커인 헌영원 주임입니다. 자, 이제 안면도 텄으니 본격적인 일을 배워야 할 텐데요. 시설물 파악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객실인데요.
6: 아, 여기가 2호실.
0: 네. 그 새석대피소는 예전에는 300명까지 숙박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네. 185명이 숙박을 할 수가 있어요.
6: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번호가 붙어져 있는 거는 뭐예요, 주임님?
0: 이제 그 우리 임신입주원 네. 주임님이 이제 배정할 객실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아. 1인의 개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6: 네네네. 여기 이렇게.
1: 군대 내무반이 살짝 상상되긴 했지만 잠시 쉬어가기엔 의외로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6: 누워서 이렇게.
0: 예예. 예.
6: 네, 이렇게. 그럼 요건 뭐예요, 지금? 요건
0: 예, 칸막이.
6: 칸막이.
0: 예, 더 펴가지고 아. 개인 공간 확보하고 어떠세요? 난방 들어오면 따뜻해요?
6: 제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계속 먹고 싶은데.
0: 안 돼, 안 돼. 일어나야 돼. 아,
6: 그래.
0: 이제 객실 소개하시는데 자면 안 돼.
6: 아, 네네. 잠들 뻔했어. 지금 잠깐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너무 포근하더라고요.
0: 아, 빨리 일어나요.
6: 계속 몸이 포근하니까. 아, 잠깐 누웠는데.
0: 무슨 동아리예요? 아, 그렇죠.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아. 진짜.
1: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전기시설까지 구비돼 있었는데요. 대피소 직원으로서 첫 업무 시작은 바로 객실 청소였습니다.
7: 네. 어떻게 하냐면은 제 밑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쭉 밀고 가요.
1: 입실을 받기 전 네 개의 객실을 모두 깔끔하게 치워놔야 하는데요. 손님들이 쾌적하게 묵을 수 있도록 정성껏 정리합니다. 넉넉히 청소하다 그만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경고 문구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은 직원들만 출입한다는 비밀의 공간으로 커튼을 열자 각종 장비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6: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0: 아, 저희 그 탐방객들의 이제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아... 그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돌 속에서 네. 요 구조자를 태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썰매.
6: 아, 썰매, 눈썰매예요? 네. 이거 그럼 누가 끌어요?
0: 제가 끌어야죠. 그리고 또 인증을 끄셔야죠.
6: 아, 그래요? 그런 거 없나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눈, 스노모빌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탕산이 있는 그런 거 없나요?
0: 영화를 잘못 보시죠. 인생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시죠.
6: 아, 그래요?
0: 다 임주인님이 끄시고 제가 끌어야 되는 장비들이에요.
6: 아, 저 다 사람의 힘으로.
0: 예, 사람의 힘으로. 네, 네.

0: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1: 네.
0: 하셔야 돼요.
2: 산에선 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단순한 탈진부터 골절, 조난, 심정지까지 긴박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구조작업에 나서는 이들이 바로 국립공원 직원들입니다. 오후가 되자 대피소로 탐방객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어린이 탐방객들인데요. 등반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견합니다.
3: 학년 안 힘들어요? 무릎에 붙였네? 안 힘들었어요?
4: 네.
3: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 5시간이나
3: 걸었어요?
4: 그래?
3: 대단하다. 안 울고 잘 왔어요?
4: 네.
5: 조카들이 이렇게 산 잘 타는 줄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6: 평소에 네.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아.
6: 많이 좀 같이 못 보내거든요, 시간을.
1: 네.
6: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는 거 되게 기대 많이 했을 거예요.
1: 아. 많이 추억이 되겠네. 큰 추억이 되겠네.
6: 아, 그럼요.
2: 이분들은 과거 직장 동료들이라는데요.
7: 매년 지금 10년째 다녔습니다.
1: 아, 10년째. 네.
7: 봄, 가을로 지리산 종교를 하고.
1: 네.
8: 지리산은 내가 보니까 네. 너무 정감이가.
1: 너무 지리산이 너무 정감이가요? 네,
8: 정감이가요. 여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마음으로 보는 산이야.
1: 아,
8: 눈으로 보는 산이 아니에요. 아. 너무 정감이.
9: 나는 네. 지리산을 인생이라고 생각해.
1: 인생.
9: 요구단 시작해가지고 천안봉까지 가는 건 인생의 역정과 똑같아.
1: 아.
9: 그리고 연화봉증 가가지고 뒤로 탁 돌아보면.
1: 네.
9: 걸어온 길, 우리가 온 길이 착.
1: 아.
2: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인생처럼 힘든 과정을 거친 후 맛보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지리산 산행의 진정한 보상일 텐데요.
1: 시간이 없어.
8: 집에서는 맛이 없어. 여기 등산 와야 맛있지.
1: 그러니까.
8: 네, 이거 집에서 이거 해도 안 먹어요. 등산만 하면 맛있어. 다 맛있어.
10: 등산. 저거 근처에.
2: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또 인생이 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입실과 매점 관리 업무가 시작됩니다.
11: 저희가 오후 3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입실을 해야 되거든요. 자리 네. 배정을 해드려야죠.
2: 입실 신청은 대부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남녀를 구분해 객실을 배정합니다. 입실뿐 아니라 비상식량과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 업무도 중요합니다. 물과 즉석밥, 영양갱 등을 파는데요. 수익 목적이 아닌 탐방객들이 조난이나 탈진이 되었을 때 필요한 비상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단체 예약 탐방객들이 방문했는데요. 설왕봉에 가기 위해 지리산 등반을 하고 있다는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종교생들이 왔다는데 어른들도 힘든 지리산 종주가 아이들에겐 괜찮을까요?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2: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객실을 방문했습니다.
1: 아이고, 발이 아파요?
13: 네?
1: 발이 왜? 발에다 왜 불침 있어요? 발에 물집 잡혔네?
13: 네.
1: 괜찮아요?
13: 네.
1: 어이구야. 여기도 많이 다쳤는데? 어? 엄청 많이 다쳤어. 잠깐 내가 가서 혹시, 뭐지?
14: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1: 지금 혹시, 뭐지? 애들,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이어가지고, 혹시 약 있는지 물어보고 달라고. 약 있으면 좀 가지고.
12: 이거 어젠 안 그랬는데, 이거 오늘 좀 내리막길 험한 거 그러니까 좀 까진 것 같아.
2: 정말 대견한 아이들입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거나 포기할 법도 하지만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이 참 기특한데요. 중학교 시절에 저라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근데 안 힘들어요? 이렇게? 발 물집 잡힐 정도로 걷는데?
13: 힘들긴 한데
1: 네.
13: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1: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13: 네.
2: 저녁 시간이 되자 중앙홀에 모인 학생들. 오늘은 지리산의 역사와 환경을 주제로 선영원 주임님의 흥미로운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전의 대피소는 단순히 휴식만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문화공간으로서 변화, 발전했는데요. 지리산 척척박사 선용원 주임님. 그는 어쩌다 이곳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10: 아버지가 산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산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또 그 지리산 얘기를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리산을 찾으셨을 때 많은 국립공원 직원분들하고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리산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풍요롭고.
2: 대기업 퇴사 후 지리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선영원 주임.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지리산은 이제 두 자녀와 함께 오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은 그렇게 세대를 잇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10: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 속에서 정말 작은 일부분, 예, 뭐 티끌도 안 되는 것 같고요.
2: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느라 분주한 학생들. 지리산 종주의 마지막인 천왕봉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든든히 먹어둬야 할 텐데요.
14: 밖에서 먹을 거 어때요?
15: 네?
14: 밖에서 먹을 거 어때요?
15: 너무 맛있어요.
14: 너무 맛있어요?
2: 잔반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비었습니다.
14: 아, 그거를 학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선생님?
16: 아. 그래서 갖고 와서 다시 학교에서 입고 와서. 아.
2: 산행에서 생긴 쓰레기는 모두 다시 챙겨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환경교육입니다. 교실 안에서만 있었다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14: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는 여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온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이들이 참 기특하지 않아요? 좀 기특한 것 같아요.
2: 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또 한 뼘 더 성장해 있겠죠?
14: 화이팅! 힘내! 힘내!
2: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아이들. 서로의 응원 속에 용기와 도전이라는 큰 산을 넘어갑니다. 탐방객들이 머물고 간 뒤엔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두 양동이 정도가 배출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염분이 많은 국물 음식들이 많아 비료로 사용도 불가하다는데요. 대피소 한켠에 마련된 음식 쓰레기 수거함에 잔반들을 모아 한꺼번에 버립니다.
14: 발효가 많이 됐네요, 냄새가. 네.
11: 아무래도 하루에 두 통 정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14: 오, 지금 피웠어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11: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14: 네네네. 우와, 꽉 찼네요. 이것도 이 통도 어느새, 그죠? 지금.
11: 이거 한 통이 거의 일주일에 아. 한 번에 다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4: 그러면 이건 이렇게 다 차면 이거 어떻게 해요?
11: 이거를 또 제가 헬기 작업할 때 같이 내리는 거죠.
14: 아, 헬기로 내리는 거예요?
11: 네.
14: 아, 엄청나다. 하나, 둘, 셋.
2: 서너 달에 한 번 헬기를 이용해 쓰레기를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오늘이 바로 쓰레기 등을 포장하는 날. 특수 그물망으로 감싸 안전하게 내려보내야 하는데요. 그물 무게 탓에 펼치는 것만도 힘이 듭니다. 특히 서너 달 쌓인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화장실 분뇨통까지 헬기에 실을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14: 와, 많이 찼는데요, 지금 이거. 엄청 찼네.
10: 두들겨 보세요, 얼마나 찼는지.
14: 와, 이거 돌인데, 돌. 터지면 큰일 나겠네요. 와. 제가 약간 MBTI가 약간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인데 이게 저희 위에서 터지는 일은 없겠죠?
10: 아니요, 이게 바닥에 떨어질 때 헬기가 딱 나서 이렇게 폭신 한 낙든 게 아니라 넝 낙뜨거든요. 그럼 네. 밑에가 쪼개지는 거야.
14: 아, 이게
10: 쫙 쪼개지면서 이제 분뇨가 빡.
14: 상상하지 말았어야 했어.
10: 그건 누군가 치워야 되죠.
2: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차례로 나르는데요. 헬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쓰레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 포대자루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14: 아유, 무겁네,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쓰레기가 무거운데요, 이게?
17: 네.
14: 왜 무겁죠? 이게 보통.
17: 일반 쓰레기를 하더라도, 네. 일반 휴지더라도, 이제 화장실에서 쓴 휴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 묻은 휴지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뇨가 묻은 휴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2: 아.
14: 일명 똥휴지구나, 똥휴지. 자, 즐겁게, 조심해서.
2: 가벼운 마음으로 네. 나섰다가 큰코 다쳤는데요.
14: 아니, 출근길만 힘든 줄 알았는데, 출근길이 나은 거였어.
2: 이제 보니 등반이 제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14: 아, 허리 아파. 아, 허리야.
2: 재활용 쓰레기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가벼운 종이 박스는 테이핑 작업을 해 헬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14: 손에 왜 이렇게 구둥살이 매기셨어요, 지금?
17: 아, 이런 일 하다 보면은 네? 이 정도는
14: 아, 일 때문에 매기신 거예요?
17: 네, 그렇습니다. 순찰을 나가게 되면은 네. 네, 뭐 나무를 짚을 때도 있고 아~ 장갑을 끼고 다니지만 이제 구조를 하러 나갈 때 이제 좀 끌키거나 그런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2: 굳은살 사이로 그간 열심히 살아온 주임님의 삶이 보였습니다.
14: 주임님은 일하실 때 얼마나 되셨어요?
17: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7년, 8년 차입니다.
14: 와, 어려 보이셔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래 가셨네요. 그래도 8년인가?
17: 네. 그때 중간 이틀을 이 직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14: 와, 지리산과 청춘을.
17: 아, 맞습니다.
14: 쭉 넘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 꼬리에 와야 되거든요. 네.
2: 자, 이제 쓰레기가 쏟아지지 않도록 그물망을 덮을 차례.
14: 하나, 둘, 셋. 어휴, 잘했다.
18: 한번 잘 된 건가요?
14: 한번. 오, 좋아. 예. 네. 야, 모처럼 하나 잘했다.
2: 쓰레기 운송 준비 완료. 이제 내일 헬기 운송 작업만 잘 끝나길 바라봅니다.
14: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화장실 그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진짜 엄청나요. 그게 나중에 헬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려가지고 또 다시 육로로 이동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헬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2: 포장 작업을 마치고 이정빔 주임님과 함께 비법정 탐방로 순찰에 나섰습니다.
14: 근데 법정 탐방로랑 비법정 탐방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9: 일단은 법정 탐방로는 네. 저희가 이제 탐방객분들이 탐방을 하실 수 있도록 정해놓은 탐방로란 말이고 비법정은 말 그대로 이제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탐방객분들이 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탐방로여가지고
14: 네. 그러면은 만약에 비법정 탐방로를 들어가면은 네. 뭐 벌금이 있나요?
19: 저희는 벌금은 아니고 네.
14: 과태료
19: 해가지고 네. 출입 금지로 해서 20만 원짜리를 네, 끊고 있습니다.
14: 아, 그럼 절대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진짜. 네.
2: 일부 구간은 특별 자연보호구역이라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출입 금지 구역은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19: 여기가 이제 올라가시면 촛대봉 정상이고
14: 네.
19: 저희가 갈 곳은 이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비법정 탐방로를 탈 겁니다.
14: 아, 여기서부터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19: 네네.
14: 탐방객들 안 되는
19: 맞습니다.
14: 아, 좀 약간 설레는데요, 지금. 한번 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주임님이랑 같이 가니까 괜찮은 거죠?
19: 지금은 주임님으로 네. 오셨잖아요, 저희.
14: 아, 그렇죠.
19: 직원으로 그렇죠. 오셨잖아요.
14: 네네. 그러니까
19: 저랑 한번 가보시죠.
14: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출입금지 판을 넘어서, 네.
2: 주임님이 이렇게 비법정 탐방로 순찰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 풀들이 많아가지고.
14: 네. 네, 알겠습니다.
2: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리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말이 탐방로지 길이 나 있지 않아 일반 등반객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14: 와, 이건 진짜. 오. 와, 이거 진짜 경사다. 보통 경사 아닌데. 네.

0: 번식된 청학연못은 희귀 야생식물들이 서식하는 고산 습지입니다.
1: 이 물가니까 아무래도 네. 동식물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혹시 네. 주변에 동물들 발자국이나 네. 배설물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기록에 남기려고 비겁적 사막로 청학연못에 왔고요. 일단은 내려가 보실까요?
2: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0: 비법정 탐방로 순찰을 하며 동식물들을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2주마다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오, 막 뭐 빨간 불이 들어와요, 지금.
1: 네, 지금 촬영.
0: 그동안 이곳을 지나다니던 다양한 동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1: 센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0: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멧돼지, 노루, 담비 등 다양한데요. 주임님이 촬영한 영상은 지리산 생태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찰 업무의 마지막은 현수막 설치입니다.
4: 지리산 경남 내에서 이제 곰을 출연한다고 주의 현수막이거든요.
0: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피소 주변에서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2: 제가 어디 듣기로는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해라. 뭐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1: 곰을 만났을 때는 죽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2: 아, 그런가요?
1: 일단 안 되고요. 네. 곰이 호기심이 또 많아가지고 네. 죽은 척을 하면 가까이 가가지고 막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올라가시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특히 반달곰들이 나무를 엄청 잘 탑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뒷걸음질 쳐가지고 네. 이제 곰과 멀리 떨어지시는 걸로 이렇게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는 만큼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법이죠.
1: 비법정 탐방로가 이제 다른 곳보다 좀 풍경이 많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가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산에 오셨을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다치셔서 가시면은 이제 마음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잖아요. 웬만하면 비법정 탐방로는 오시지 않는 게 안전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잡으러 갈 겁니다.
0: 이번엔 정우석 주임님을 따라 묘포장에 들렸습니다. 대피소 가까이에서 어린 나무들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모두 한국에서 자생하는 토종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왜 기르고 있는 걸까요?
5: 구상나무라든지 누냥나무 이런 나무들을 출시시키기 네. 위해서 네. 여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치수를 네. 밑에서 가져오든 안 그러면 이 주변에서 네. 채취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지금 구상나무가 지금 많이 기후변화때 많이 죽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번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토종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성은 지리산 생태계를 지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려한 칼질의 주인공은 바로 선영원 주임님입니다.
2: 칼질하시는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요?
6: 좋아합니다.
2: 칼질을 좋아하세요?
6: 네. 와.
0: 직원들이 돌아가며 요리를 한다는데요. 선주임님이 오늘 픽한 메뉴는 달걀찜과 소세지 채소볶음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하루를 마치고 즐기는 저녁 식사.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밥상. 한혜진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게 들고 온 식재료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니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7: 먹을만해요. 괜찮아?
8: 맛있어요.
7: 아, 좀 많이는 안 돼요. 너무 많이 했네. 많이 먹어요.
9: 어제 좀 잔 것 같아요.

0: 음료 먼저 제일 먼저 내면
1: 아침부터 안전 장비를 하고 집합했습니다. 오늘 헬기 이송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안전에 주의해서 진짜 다치는 일 없이 하셔야 돼요.
3: 네네.
2: 그 정빈 주임이랑 우석 주임이랑 오늘 그 신입 직원 그 임주임은 오늘 그 탐방객 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기가 떠나고 나서도 잔여 돌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탐방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 헬기 작업 안전하게 해봅시다. 안전! 안전! 안전! 안전! 대피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드시는 햇물, 이런 스낵부터 해서 직원들이 먹을 쌀, 김치 이런 부식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헬기가 좀 위험해요. 여러모로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직원 안전 또 탐방객 안전이 필요해서 저희가 많이 좀 예민하고 직원들이 좀 날카로워진 상태입니다.
4: 여기 말고 실내 지상항 쪽으로 좀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지금 헬기 들어올 거거든요.
5: 저기 이제 탐방객 통제 좀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러면은 헬기가 오는 동안만 모두 이렇게 소리 들리면 바로 이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5: 헬기가 이제 좀 멀리 갈 때까지는 네. 계속 이쪽에 잠깐 탐방객을 통제해 주시면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잘 막아 보겠습니다.
4: 네.
3: 네.
1: 제 임무는 탐방객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일. 처음 해보던 임무다 보니 긴장이 됐습니다. 드디어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돌풍처럼 몰아치는 바람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는데요.
3: 헬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바람 맞은 건 처음인데 와, 진짜 날아갈 뻔했어요. 와 그리고 막 돌이 눈이랑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왜 사람들 통제하는지 알 것 같아. 진짜 큰일 나겠어. 통제 안 하면. 어?
1: 이때 탐방객이 다가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혹시 대피소 가시나요?
6: 네.
3: 아 저희 지금 이제 헬기 그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헬기 지금 방금 헬기 날아갔는데 예, 예.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주임님, 주임님. 아 지금 한 분 오셨는데 지금은 가도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지금은 들어가셔도 되나요? 네네 지금 들어가시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1: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7: 세석본부 유관식별 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준비해 주세요.
1: 이번엔 쓰레기를 산 아래로 운반해야 하는데요. 커다란 고리에 끈을 연결해야 할 차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거대한 음식 쓰레기통이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3: 아까 비웠던 그 음식물 쓰레기 지금 이제 헬기 타고 이제 날아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치고 되게 호사를 누리는데요. 헬기를 타고 이동. 저도 보러 다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게 되게 아 호사스러운 음식물 쓰레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이제 받은 물품들을 정리할 시간.
3: 아 이 햇빵 다 매점으로 가는 건 아니죠?
8: 지금. 다 가요.
3: 네?
8: 다.
3: 그걸
8: 다.
3: 이게 다 거의 다. 적재 공간이 돼요 이게?
8: 그런 걱정은 나는 날릴 걱정. 싸는 걱정을 해. 아니, 신입이니까 10개는 줘야지, 10개는.
3: 10개요?
8: 그래, 10개는 해야지.
9: 아, 10개면 가볍죠.
1: 한 박스에 6kg. 이 무거운 즉석밥을 지게로 메고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9: 숙소는 또 4개 정도면 신입
3: 네.
9: 하나, 둘, 셋. 네, 이제 밑으로 옮기시면 돼요.
3: 네. 네.
8: 위로 밑에 가니까.
9: 아, 잠깐만. 위로 옮기시면.
3: 위로요?
8: 빨리, 빨리, 빨리.
3: 아, 빨리요?
9: 네, 불 조심하시고요.
3: 네.
8: 빨리 오케이.
1: 아, 계단이 왜 이렇게 높게만 느껴지는지.
3: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니야, 진짜. 잠깐만. 다리. 내 다리. 잠깐만, 이걸. 신발을 벗어서. 아, 내려오는 거 찍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 이거 신발 여기다 내려놓을까요?
9: 어, 아니요. 그 신고 들어가고 들어오시죠.
7: 아, 신고 지금 일단은 신고 들어갈까요?
0: 네. 네. 제가 네. 잡아드릴게요.
7: 네.
0: 뒤로.
7: 네. 요렇게 해서.
0: 자, 앉아서 네. 넣어줄게요. 하나, 둘. 천천히 앉으면 돼요.
7: 아, 네.
0: 네. 이제 내려놓으면 돼요.
7: 아, 지금 내려놓으면 될까요?
0: 네, 이제 버.
7: 와. 와, 다, 아니, 다리가.
0: 후드룩.
7: 와, 후드룩이에요. 와. 와. 이걸 어떻게 들지?
6: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매는 게 제일 네, 네. 편하죠.
7: 아, 그런가요? 잠깐만요.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6: 하나.
1: 네. 일단 어깨에 가스통을 매긴 했지만, 이번에도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10: 네. 왜 이렇게 끙끙대?
7: 아,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지금. 아,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가스인데, 이거. 와. 와, 진짜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담가놓겼는데 이렇게 힘든데.
1: 힘든 저와 달리 베테랑은 다르더라고요.
7: 주님 끈 안 하세요?
11: 예.
7: 뭐 끈 안 해도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올라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신기하네 왜 이렇게 저렇게 신기하게 어떻게?
1: 이것이 바로 초보와 프로의 차이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일손을 보탰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땀방울을 흘렸는데요.
7: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어. 마음은 즐거운데 몸은 힘드네요. 그래도. 마음은 즐거워도 몸은 힘들어.
1: 끝날 것 같지 않던 물품 정리도 모두가 힘을 모으니 또 금세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걸까요?

0: 다음 날 새벽 순찰에 나섰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3시부터 탐방객들의 산행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1: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0: 대피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일출 명소인 촛대봉이 있습니다.
1: 저 앞으로 이제 보이시는 게 1915m 저희 천왕봉.
2: 아, 저기가 천왕봉.
1: 예, 예. 아. 천왕봉이고 저 이제 산 너머로 보이는 게 남해 바다예요. 아. 그래서 지리산 일출이 멋있는 건 남해 바다에 걸친 섬들과 함께 이게 능선처럼 올라와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봉오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네. 네.
1: 하트 같이 생긴 거.
2: 네, 저기.
1: 예, 네. 반야봉이에요.
2: 저기가 반야봉.
1: 예, 예. 반야봉이고.
0: 촛대봉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능선이 물결처럼 펼쳐졌는데요. 거대한 자연의 숨결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2: 아, 이제 지리산 중심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잘 주변 사방에 다 산으로 다 완전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진짜 멋있죠. 진짜 산수화를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 뜨기 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0: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지리산의 일출. 기다림과 고단한 여정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아름다운 빛에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2: 두 분 같이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3: 아유, 감사하죠.
2: 네. 아, 네.
3: 36년 만에.
2: 네? 네,
3: 36년 만에 네. 온 거예요, 둘이 같이.
2: 여기를?
3: 네.
2: 아, 36년 만에?
3: 네, 대학교 저기 뭐야, 그 기말고사 치고 왔다가 너무 비가 와서 내려갔는데 아. 36년 만에 이어서 천왕봉 갈 거예요.
2: 와, 너무 로맨틱한 산행이네요, 와.
3: 네.
2: 추억의 장소네요.
3: 네, 저기 쌍둥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 아,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어요?
3: 네.
2: 아.
0: 지리산은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지난 시간을 또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품으며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 지리산과 함께하는 순간

소중한 것 같아요. 뭐 흐르는 물, 뭐 피는 꽃, 뭐 들리는 새소리, 이걸 또 언제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이 순간을 그리워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리산과 또 함께하는 직원들과 또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시간을 기록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낮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들이 얽혀 살고 있는 인구 대국 인도. 이곳에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최대의

청과물 시장으로 불리는 아자드 프루 만디. 이곳에서 맨몸으로 매일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나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마저 아끼며 밤새 일을 하는 짐꾼. 신자들과 여행객을 포함해 하루 방문객만 수만 명.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사원. 이를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 40m 높이의 고공 작업을 지키고 하루 만 명분의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시장과 사원, 그곳을 지키는 짐꾼과 사원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사용하는 모어의 수만 1000개 이상. 인구의 80%가 힌두교지만 이와 별개로 3억의 신이 존재. 인구의 수만큼 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숫자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성이 가득한 곳이 인도입니다. 이런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수도 뉴델리. 채식주의자가 많은 나라의 수도답게 큰 규모의 첨가물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최대의 첨가물 시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뉴델리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아자드푸르 만디입니다. 크게 네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곳의 면적만 40만 8천 제곱미터. 오로지 첨가물만을 지급하는 시장치고는 규모가 꽤 큽니다. 그중 A블록은 세계 최대의 양파 수출국답게 양파를 주로 거래하고 있고요. B블록은 다양한 채소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도매와 소매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카레라, 파르발, 틴다, 메디니리아.
0: 한국에서 여주라고 불리는 카렐라는 다른 채소와 섞어 주스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수박을 작게 줄인 것처럼 생긴 파루와이. 생긴 건 사과인데 오이 맛이 나는 채소 틴다까지. 이 세 가지가 요즘 계절에 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아자드푸르 만디에서 유일하게 과일들이 거래되는 곳이 C블록. 지금은 우기라 과일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 라임을 빼고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건, 차까지 뒤엉킨 이 복잡한 시장에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누구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짐꾼입니다. 시장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옮기는데요. 얼핏 봐도 무게가 나가 보이는 호박. 이곳에서는 호박도 속을 확인한 다음 판매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박 살 때 모습과 비슷하네요. 호박 판매가 결정되면 이제부터가 짐꾼들이 나설 차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부터 해야 한다는데요. 짐을 머리에 이고 옮기다 보니 무게를 분산시켜줄 구걸은 필수입니다. 가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그때 일거리를 찾는다고 하네요.

호박 3개, 60kg을 옮기는 비용은 3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480원. 보통 건땅을 받는 짐꾼들은 옮기는 물건의 무게와 종류, 거리에 따라 20에서 50루피까지 받는데요. 낮 시간은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아 대부분 머리에 짐을 지는 짐꾼들이 많습니다. 파인애플은 뾰족한 표면 때문에 바구니에 담아 배달하는데요. 한 바구니에 보통 50kg. 이렇게 이고 몇 킬로씩 걷는 건 예상일입니다. 8년 경력의 짐꾼. 골목골목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다니는 건 기본.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장애물들을 쏙쏙 피해갑니다. 이게 오래 일한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이번 배달지는 시장 안에 있는 손질 가게. 20여 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편이라지만 50kg이 되는 무게를 이고 쉼없이 걸으니 이미 온몸이 땀에 푹 젖었습니다. 하루에 100번 가까이 파인애플을 나른다고 하는데요. 환산하면 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옮기는 겁니다. 뉴델리에서 가장 큰 청과물 도소매 시장답게 하루 방문객만 수만 명. 시장을 찾는 이들을 위한 길거리 음식점들도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파니푸리. 속이 비어 공갈빵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간식과 비슷한데요. 풀이 3장에 향신료가 들어간 소스까지 해서 20루피. 그러니까 단화로 3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좋고 값도 싸 짐꾼들에게는 식사 대신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저건 또 뭔가요? 분명 사람인데. 본인 키만큼이나 높게 지푸라기를 쌓은 사람. 라임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짐꾼 중 하나인데요. 근데 저 지푸라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쉽게 물을 수 있는 과일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지푸라기. 때문에 과일을 거래하는 곳 근처에는 지푸라기만 모아 판매하는 짐꾼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다른 물건들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 일을 하는데요. 배달량은 대중이 없이 주문에 맞춰 배달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50루피가량. 토마토 1kg이 약 200루피 정도 되니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25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꾼이 날라다 주는 지푸라기는 다시 재활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연하고 물러지기 쉬운 과일들을 포장할 때 활용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두 거래상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 종이만 사용했을 때보다 완충 효과도 있고 수분까지 흡수해 무르는 게 덜하다네요. 한밤중에도 환히 불을 밝힌 아자두프루 만두. 도매시장이 밤 11시부터 열리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에서 오는 대형 트럭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진입이 가능.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

0: 통행 시간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고 먹으며 며칠 만에 시장에 도착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복잡한 시장 안에서 사람과 짐들을 피해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채소 판매 구역은 길까지 좁아 고도의 운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물건 배달을 해야 하니 애가 타는 운전자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주차 완료.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숨쉴 틈도 없이 시작되는 하차 작업. 이렇게 서두르는 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열리는 경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자들도 짐을 다 내리고서야 휴식을 취하는데요.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 잠을 자는 공간이며 식사에 필요한 도구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1: 트럭고 अपने दिल के लिए सजाते हैं जो अपने मन लगे इसमें बस
0: 경매는 채소의 종류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완두콩 경매가 한창입니다.
2: 반살 반살 반살 반살 반살 반살 반살 씨 씨 나베 나베 베베 미쳤어 제지 쳤어 나 반짝 반짝 반짝이 반짝 반짝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0: 우리네 경매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경매가 끝난 상품들은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데요. 이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찢어진 포대를 꿰매는 작업. 이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보통 하루 저녁에 꿰매는 포대만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창 경매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짐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헬이라고 부르는 수레로 짐을 옮기는 수레꾼인데요. 대규모로 짐을 옮길 수 있어 받는 비용이 많은 대신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수레의 가격은 15,0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24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수레만 있으면 1톤까지 짐을 실을 수 있어 버는 돈도 그만큼 많습니다. 수레 하나의 무게만 100kg. 거기에 짐까지 올리면 무거워 여럿이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온 지 한참 만에 의뢰 전화가 들어온 수레꾼. 11살부터 아자드 프로 만디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베테랑 수레꾼입니다.
1: 딘다가 वहीं से लेंगे सब्जी बेचते हैं लोकल मंडी इसलिए यूज करते हैं कि ये वजन दार होता है इनका आदत रहती है और हम पे वजन नहीं उठता इतना
3: जल्दी देखना यार गरी और लगेगा यहां
4: आ तो खीरा उठा के ला रहे हैं अच्छा इधर तो उठा के लिया
0: 의뢰인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옮기는데요. 어릴 적부터 갈고 닦은 솜씨로 누구보다 능숙하게 수레를 다루는 작업자.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대형 트럭 사이를 지나는 일입니다.

0: 찰찰찰.
1: 대형 트럭 사이에 딱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직접 나서서 트럭들을 한 번에 정리. 13년 경력의 내공이 빛을 발하네요. 평소보다 더 복잡한 시장. 이럴 때는 발로 뛰는 것이 상책. 수레를 두고 나섭니다. 피망 주문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 같은 물건 파는 곳이 많아서 주문처를 헷갈리는 일이 많다네요. 다행히 얼마 헤매지 않고 피망 상자를 찾았네요. 서둘러 수레로 돌아가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잠시도 쉬지 않은 수레. 빨리 일을 처리해야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어 서두르는 겁니다. 건당으로 돈을 받다 보니 시간이 곧 돈.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업도 막바지. 트럭에 짐을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0: 맨날 때문에 운이 니깔렸다 해서 이제 빈트타 그나 우와
2: 빈트체 아빠지 게하나
0: 나가라
2: 1마터 바라
0: 바라 소네
2: 가이소게.
1: 옮긴 짐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이번 일로 번 수입은 560루피. 한 끼 식사값이 보통 20에서 30루피인 걸 감안하면 꽤 번 겁니다.
0: 그때 갈 때는 너.
3: 아, 그때 배타비티.
0: 돌아갈까? 가란 끼어요? 힐라이가 꾼.
3: 아, 키스코.
0: 왜 말 못 잡고?
1: 경매 시간이 끝나면 시장을 빡빡하게 메웠던 5천 대가 넘는 트럭들도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일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C블록에서는 잭프루트 하차가 한창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과일로는 가장 큰 걸로 알려진 만큼 무게가 꽤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열대 과일 중 하나인 잭프루트. 단맛이 나고 질감이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통째로도 거래를 하지만 껍질이 단단해 손질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0: 고기 맛이에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지테리언들. 이걸로 요즘 햄버거에 들어가는 이거 원래예요.
1: 인도는 종교적, 윤리적인 이유로 15억 인구의 30% 정도가 채식주의자라 찾는 이들이 많다네요. 대형 트럭과 상인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 조금은 한가해진 시장. 짐꾼들에게도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출입하는 차량 대수는 줄지만 새벽에도 끊임없이 들어서는 대형 트럭선. 쪽잠을 자던 짐꾼들에게 차 소리는 알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자드푸르 만기의 짐꾼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가게 전담과 건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1년 내내 공급되는 망고는 전담 짐꾼들이 많은데요.
4: 깜 갖다 먹어야. 아, 깜 갖다 먹어야.

0: जाते हैं। दो घंटे
1: 누군가에게는 휴식 시간이지만 일거리가 곧 돈이 되는 짐꾼들에게는 쉴 잠이 없습니다. 수레로 짐을 나르는 건 아니지만 짐 옮기는 일을 의뢰받은 수레꾼. 멀리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트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로 잔뼈가 굵어진 만큼 단골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일거리가 없을 때도 있는데 하루에 두 건이나 연달아 일을 했으니 운이 좋은 겁니다.
2: 두사람 배파리 아야. वो बोला कि कम करेगा बोला हाँ हम कम करूंगा कम करा तो 5 रुपये दिया काफी पेटी तो दो आदमी था तो 125 रुपये हुआ एक और कम है वहाँ तरफ व्यापारी आया है माल ले रहा है वो
1: होतों हरु फ्यूजन सुईवी 500 रुपये 오늘 벌이만 685 루피니 꽤 벌이가 좋습니다. 새벽 시간 졸음이 몰려올 때가 되면 하나 둘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차이를 판매하는 노점입니다. 한 잔에 20 루피라. 거리에 비해 비싼 편이기는 한데요. 인도의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마시고 사랑받는 차라고 합니다. 차이 한 잔으로 힘을 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상인들만큼이나 많은 짐꾼들의 일터. 아자드푸르 만디. 아침이 오면 짐꾼들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장 내부에 있는 숙소. 이곳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이 멀어 시장 안에 숙소를 얻어 살고 있는데요. 돈을 아끼려고 하루 한 끼는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메뉴는 인도 사람들에게 밥인 로티라는 납작빵 부엌에가 전부입니다.
3: 고맙습니다.
1: 손녀의 얼굴 한번 보는 게 짐꾼에게는 큰 행복이라는데요. 짐꾼들은 오늘도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고단함을 이겨냅니다. 델리의 중심에 있는 한 사원. 300kg짜리 황금 돔으로 유명한 이곳은 구루드와라 방글라 사힙 시크교 사원입니다. 시내에 있는 사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규모보다 유명한 것이 사원 내 외부의 금장식. 모두 진짜 금으로 만든 금박을 입힌 거라 황금 사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24시간 개방을 하는 사원. 시크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 매일 수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0: 합니다. 시크교에서 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을 가리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도 예외는 없는데요. 또 하나,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사원 초입에 신발 보관소가 따로 있는데요. 4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신발 보관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신발 보관함 개수만 12,000개가량.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신발을 맡기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한다는데요. 신발을 맡기고 열쇠 같은 이 표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 보관소에는 보관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신발 관리사. 맡긴 신발들 중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주는 건데요. 비용은 무료. 모두 보관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닦아주는 일은 보관소 사람들의 주 업무는 아닌데요.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맨발을 하고서야 사원 입장 가능. 입구에 있는 물길에서 발을 씻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원 안에는 사로바르라고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요.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인도인들에게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모습. 종교가 생활이고 규범인 종교의 진심인 나라답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사원 옆 건물로 모여드는데요. 줄까지 딱 맞춰 정렬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이곳에서 뭘 하길래 사람들이 이리 모이는 걸까요?
1: 사람 구루드와라 दर्शन करने आते हैं मत्था टेकने आते हैं और टाइम रहता हमारे पास तो लंगर भी करके जाते हैं
2: मींस लाइक जो वेट करने की बात बोली आपने खाने को तो वो वेट करना पॉइंट ये है कि वो फाइव स्टार होटल में जो खाना मिलता है उससे भी बहुत बेहतर ये गुरु का प्रसाद है जिसके लिए लोग यहाँ पे लाइन में लगते हैं बैठते हैं वेट करते हैं और खाना खाते हैं
0: 사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먹는 과정 역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는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넓은 곳이 식사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식당은 정비 시간인 11시에서 12시를 제외하고는 종일 열려 있는데요. 정비를

0: 일을 돕는데요. 식기는 우리에게들 익숙한 식판 하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메뉴 달이라고 불리는 인도인들의 주식인 수프와 마살라를 넣어 만든 커리, 거기에 짐꾼들도 먹었던 인도의 대표빵인 로티입니다. 특히 로티를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는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Bread which we give to everybody who eat. And this is called prasad. Prasad is the gift from the god.
0: 식사하는 동안에는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음식은 몇 번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원 요리사들은 거의 24시간을 쉬지 않고 요리를 해야 합니다.
3: एक टाइम में 800 से 900 लोग बैठ के एक टाइम में खाते हैं और पूरे दिन में नॉर्मल डे में 20 से 25000 और वीकेंड संडे गुरुपर्व 1,00,000 प्लस हां जी हमारा 24 घंटे लंगर चलता है और 24 घंटे लंगर बनता रहता है ताजा लंगर देते हैं हम स्टॉक करके लंगर नहीं खुलाते बनाते जाते हैं खुलाते सर्व करते जाते हैं
0: 사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된 일터로 꼽히는 주방 보통 매일 새벽 5시에 식재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4: 일단 디스만틀
0: 입고되는 채소량만 이 정도고 곡물은 아예 따로 들어옵니다.
5: 여기 토탈 아이템스요. 그 푸드스키 키친스에 유즈하디야. 모든 아이템스. 아타, 달, 차벌, 마살레, 미르치, 할디. मतलब एवरीथिंग चीनी मतलब रिफाइंड घी देसी घी सरसों का तेल एवरीथिंग
0: 톤 단위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 검수 역시 곡물과 채소로 구분해 확인 후 창고에 보관하는데요 창고도 네 곳이나 됩니다 통밀과 쌀은 당일 사용할 주방 옆으로 이동 한 번에 3,000kg에서 5,000kg 정도를 옮겨둡니다. 그 시간 주방 한편에서는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에는 봉사자들까지 포함해 대략 100여 명이 투입. 채소 종류별로 나눠서 손질을 합니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양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눈물이 나든 말든 손은 쉬질 않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작진을 위한 작업자만의 특단의 조치. 이거 무슨 뜻인가요?
6: 이거 양파를 위에 올려놓으면 눈 매우게 괜찮아진대요.
0: 겉모습은 영락없이 오이같이 생긴 채소. 애호박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알비 बोलते हैं पंजाबी में और घिया भी बोल देते हैं ये सब्जी बनेगी सब सब्जी सब सब्जी है ये भी जो भी है ना
0: 재료 준비가 끝나가면 본격적으로 사원의 주방도 가동에 들어갑니다. 주방에 있는 솥은

0: 모두 600리터 대형으로 9개가 있는데요. 커리와 달, 그리고 밥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작업은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주방이지만 하루의 첫 조리와 재료 손질은 아침 식사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수프인 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콩과 함께 혼합 향신료인 마살라가 들어가는데요. 인도 음식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 향신료의 조합으로 만드는 마살라.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듯 마살라의 조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사원 음식 역시 마살라에 다른 향신료를 섞어 맛을 내고 있는데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매번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 간 맞추는 일은 요리사들 중에서도 경력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혹여 탈까,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불앞을 지킵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은 한쪽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무거운 데다가 뜨겁기까지 해 혼자는 무리. 장정 5시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1: 우스메 차월, 프라샤데, 달, 삼지, 아차르, 샐러드.
0: 이제 남은 요리는 로티뿐인데요. 가장 많이 먹는 메뉴라 로티만 만드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필요한 로티 양만 최소 5만 장, 주말에는 최소 20만 장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쉴 잠조차 없이 돌아가면서 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반죽이 얇아 잠깐 딴청해도 탁이 있습니다.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30초에 한 번씩 반죽을 뒤집으며 초집중을 해야 로티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대형 팬 앞에 서서 쉼 없이 팔을 움직이는 작업은 고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바로 기라고 불리는 인도 요리에 쓰이는 버터를 발라주는 겁니다. 예부터 인도에서 사용하는 이 버터는 불의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액상 버터까지 발라주면 로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요리들이 하나둘 배식구 쪽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시간에 딱 맞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티와 쌀밥, 달과 커리까지 소박한 메뉴지만 이 한 끼 식사에 100여 명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거 아닐까요? 사원에서 요리를 만드는 만큼이나 신경 쓰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깃발 교체 작업입니다. 40m 고공에 있는 깃발을 새 것으로 바꾸는 건데 비나 바람의 영향이 없으면 매일 진행이 됩니다. 깃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가량. 인도 직장인들의 1년 평균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2: Sri Hari Krishna Tiyage.
3: It's a seva taken by my wife, Charanjit Kaur, for her good wishes from the God.
0: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기 위해 깃발 교체를 신청한 사람들. 그 염원을 담는 일이기에 성직자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업. 먼저 기존에 있는 깃발부터 벗겨내며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로프를 끌어주는 작업자들도 필요한데요. 보통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깃대에 매달린 사람과 로프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작업. 40m 높이의 사람을 올리려면 22분 동안 계속 로프를 감아야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40m면 아파트 13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13층에 매달려 일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데요. 기술뿐 아니라 담력 없이는 어려운 작업. 이 일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30여 분 만에 깃발 제거 완료. 이제 새 것으로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작업자. 정성스레 깃발을 묶고 누군가의 소원을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이제 작업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한 시간이 좀 넘게 걸려 깃발 교체 완료입니다.
4: 와이드 프라마트마 그루 사우진 안게 상게사 하이분 대야도 다르니엔다. 말그나 사하이운데
0: 벗겨낸 깃발은 교체를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데요. 신성한 것으로 여겨 소중히 간직한다고 하네요. 북적북적하던 사원도 한산해지는 새벽 시간.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에 맞춰 청소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톤에 달하는 식재료들을 다루느라 엉망이 된 주방. 모든 식기와 도구까지 다음 작업을 위해 깨끗이 닦아둡니다. 하루 근무 시간만 12시간. 종일 서서 무거운 음식들을 다루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요리사. 그 중에서도 가장 통증이 심한 건 허리라는데요. 힘들 때면 동료들과 몸을 풀면서 통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새벽 5시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0: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생명이 자라는 신비로운 공간이자 여성에겐 제2의 심장과도 같은 자궁.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자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1: 칼로 계속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배를 누가 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2: 월경할 때 되면은 못 일어나요. 애날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0: 승리 양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에 오버나이트가 다 찰 정도로. 그래서 계속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죠.
1: 거대 자궁 근종에서부터 다발성 근종, 또 숨겨왔던 자궁 질환까지. 국내에 로봇 수술이 도입된 초기부터 수술을 집도해온 조시현 교수. 그는 초기에 자궁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나 간단한 치료로 마무리될 것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 젊을 땐 자궁의 호기 문제라면 40대 중반 이후엔 난소 기능 감소로 인한 갱년기라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3: 화가 좀 많아지고 일상생활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개지니까
4: 잠도 못 자고 등에 막 누가 불 피워놓은 것 같이 막 너무 덥게 느껴지고 막 이래서
5: 기분이 좀 좋았다가 또 갑자기 또 우울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 아니냐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1: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갱년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이 폐경 치료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뿐만이 아니고 전체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자궁. 하지만 오해도 많은 여성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 지식을 알아보자. 은퇴 후 시골로 귀촌한 노부부. 이 마을에서 금슬 좋기로 유명하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동안에도 애정 공세가 이어진다.
6: 사랑해요.
7: 젊었을 때는 나도
6: 이뻤어.
7: 이쁜 애비네. 되게도 이뻤대야.
6: 그랬어.
7: 그전에는 빼겼어.
1: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 58년 전 첫사랑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 그 사이 유독 병치레가 잦았던 아내.
7: 이 양반 수술을 위에서부터 시작하자면 눈 수술, 코 수술, 귀 수술, 그 다음에 팔 수술.
6: 쓸개 뭐, 떼냈고.
7: 쓸개 수술.
6: 떼냈어.
1: 그런데 비밀이라고는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소가리 끝에 털어놓은 병이 있다.
6: 미자리가 빠져.
7: 미자,
6: 이렇게.
7: 미자. 창자가 내려오는 건가?
6: 자궁이 빠지는 거.
7: 빠지는 거. 아. 자궁이 빠진다.
1: 흔히 밑이 빠지는 병으로 불리는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치료 중인 할머니.
6: 석 달에 한 번씩 이 양반이 차 태고 막 한 게.
8: 아버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시죠?
6: 그럼.
7: 나 없이 못 살면.
6: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0: 며칠 뒤 든든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찾은 할머니.
1: 당신이.
2: 그 뭐 활동하고 올 때 활동할 때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1: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와서 해준 게 아무 새 아니야. 네.
2: 분비물 같은 건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2: 괜찮아요? 네. 네. 네.
3: 여기서 치료받아요?
2: 네, 여기서.
3: 몸에 오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네.
0: 때론 환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이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 골반장기 탈출증은 자궁의 일부 혹은 전체가 질을 통해 빠져나오는 질환을 말한다. 자궁을 지지해주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져 발생하는데 자궁 외에도 직장, 방광 등이 탈출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1기에서 4기까지 나뉘는데 3기부터는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으로 수술이 힘들 경우 폐서리 삽입 시술도 가능하다. 링 형태의 폐서리는 자궁이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질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4: 분만을 하다가 좀 난산 같은 걸 한 경우에 이런 골반에 지지하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들이 또 있고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다든지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폐사리는 인위적으로 질 안에 삽입을 해서 질벽의 압력을 유지시켜줘서 내려온 자궁이나 방광이나 직장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이고요. 조그만 걸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팍 쳐져요. 그러면 이 자궁이 떨어지는 게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인공장치이다 보니까 계속 장기간 질 내에 있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냉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걸 호소할 수가 있고요. 또 염증 이런 것들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서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0: 골반 장기 탈출증은 예상외로 꽤 흔한 질환이다. 1기 이상 유병률이 31.7%로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을 정도. 밑을 잡아당기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초기 증상일 수 있다.
4: 초기인 경우에 국소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 밑에 통증이나 이제 감염 등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요. 케겔 운동 같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호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결국에 골반 장기가 완전히 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인데 처음에는 이 나온 장기를 손으로 밀어넣으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지내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점 그 골반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그 인대나 근육들이 약해지면은 계속 빠져나와 있어서 결국 제 주먹만한 이런 장기가 질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외부에 바로 그냥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동반돼서 이제 방광이나 직장도 같이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는 56 박선영 씨.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
5: 일상생활을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이 저기 샤워나 할 거를 때 만져져요. 옛날 어르신들도 그 말을 제가 이제 들었긴 했는데 설마 제가 그러려니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제 직업상 오래 서 있고 이제 무거운 거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0: 엄마의 병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받지는 않아도 됐을까. 아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다.
2: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0: 잡았죠. 자궁뿐 아니라 직장과 방광까지 질 밖으로 빠져나온 환자. 조 교수가 로봇 수술을 준비한다.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을 의사가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진행된다.
2: 좋아요. 그러고 계세요.
0: 골반장기 탈출증을 치료하는 로봇 수술은 환자의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넣고 수술한다. 로봇팔에는 여러 수술 기구를 끼울 수 있다. 골반장기 탈출증 3기인 환자는 자궁을 비롯한 장기 탈출이 심하다 보니 먼저 질 쪽으로 빠진 자궁을 절제한다. 이어서 다른 장기들이 내려오지 않게 특수 그물을 넣어 질의 끝부분과 골반뼈에서 가장 튼튼한 천골 인대에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로봇 조작 장치에 앉은 조시현 교수의 양손과 발은 분주히 움직인다. 이를 로봇팔이 실시간으로 변환하는데 사람 손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동작을 구현하고 15배 확대된 3D 카메라를 통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2: 그 밑으로 내려왔던 그 장기를 메쉬로 해서 고정해가지고 당겨서 그 수술 자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0: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선영 씨.

0: 좀 어떠세요?
1: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0: 예전에 빠졌던 거,
2: 네.
0: 그거에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1: 괜찮은 것 같아요.
0: 계속 괜찮을 거예요.
1: 걷는 거는 뭐 이제 집에서 산책 정도는 간간히 하는데.
0: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살찌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재발할 수 있으니까 체중 관리 잘 하시고.
3: 출산을 경험한 50대 이상 여성들에겐 너무도 흔한 병. 하지만 왠지 모를 수치심 때문에 병을 키웠던 선영 씨는 이제야 웃음을 되찾았다.
1: 지금은 너무 편해졌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제 3일 있다 퇴원했는데, 빨리, 너무 빨리 퇴원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해요.

0: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자궁 질환 중 가장 흔한 건 자궁 근종이다.
1: 생리 주기랑 전혀 안 맞는 시기에 부정출혈이 생기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제 자궁 근종이 조금 큰 상태가 하나가 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29 효정 씨의 자궁 근종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3: 여기 자궁 이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한 10cm짜리 혹이 있었던 거고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 9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혹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근종 크기가 커져서,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9cm까지 커졌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원 당시 처음에 찍었던 MRI 사진인데, 보시면 이 뒤쪽에서 보이는 요게 근종이 되겠고, 비교적 큰 자궁 근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자궁 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하는데,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임신 중에는 근종의 크기가 커진다. 반대로 폐경 이후에는 자궁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고 새로운 근종 발생도 드문 편이다. 자궁은 여러 개의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의 점막 밑에 생기면 점막하 근종, 가장 바깥쪽의 장막 아래에 생기면 장막하 근종,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으면 근층 내 근종으로 구분한다. 근종이 있더라도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크기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바깥쪽에 생긴 근종이 크기가 커지면 방광을 눌러 배뇨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직장과 척추를 압박하면서 변비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육층 내부에 생기는 근종이 커지면 자궁 내막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자궁 내막으로 돌출한 형태의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월경 과다, 부정출혈과 함께 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3: 자궁 근종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서 보일 정도의 아주 작은 혹부터 제 주먹이나 성인 머리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근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근종 중에 제일 컸던 거는 한 수박만한 사이즈 1.5kg 정도 되는 근종이었고, 배 안을 가득 채우고 장이나 이런 장기들 다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근종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다발성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종이 다발성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것들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새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생리 기간이 아니거나 생리를 마쳤는데도 출혈이 있는 경우, 또 심한 생리통이 지속된다면 자궁 근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궁 근종은 암과는 다른 양성 종양이지만 아주 드물게 암이 될 수 있고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자궁 내막은 역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역삼각형 모양 안에 자궁 근종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착상이나 임신 유지에 방해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근종이 자궁 내막 근처에 붙어서 사이즈가 커지면

0: 내막을 눌러서 역삼각형의 모양이 변형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더 이상 몸 안에 여성 호르몬이 유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근종 크기가 자궁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폐경이 지났는데도 근종이 새로 생긴다든지 사이즈가 커지면서 출혈이 나는 경우에는 암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문제는 갈수록 자궁근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꼴로 자궁근종이 발견되고 있고, 35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 자궁근종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환자가 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0: 결혼 연령이 되게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이 되게 늦어지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식습관의 서구화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만 인구도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1: 과거에 비해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장기간 노출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또 비만이 되면 체지방에서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 과다가 원인일 수 있다. 생리 때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은 43살 최정인 씨.
2: 생리량이 너무 많다라고 느낀 지는 1년이 지났고, 부정출혈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날짜가 딱그 배란 일인 날 움직일 수도 없게 막그 엎드려 있어야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3: 일단 그 시기가 되면 많이 아파하고요. 뭐 옆에서 말 거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죠.
4: 옆에서 뭐잘 챙겨주시기도
3: 하고. 아, 그럼요. 잘 지켜보십니다.
1: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정인 씨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다.
0: 지금 요게 자궁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자궁이고, 이 검게 보이는 게 이제 근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한 5cm 큰 혹이 있고요. 지금 환자분 통증하고 이제 부정출혈이 있으시잖아요. 아마도 통증은 이큰혹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근종이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장기고, 한번 생리가 나와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저절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내막 근처에 이런 혹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런 게 멈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리를 길게 하거나 양이 많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수술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수술은
1: 자궁 근종은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 지켜봐도 되는 걸까?
0: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종이 발견됐다고 하면 근종에 대한 추적 관찰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근종이 발견되면 한 3에서 6개월 단기간 이 근종이 좀 크는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크기 변화가 크게 없고 괜찮 증상도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은 1년에 한번 정도 초음파로 근종의 변화 유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근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부정출혈이나 생리과다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복부 압박이나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궁 근종이 위치에 따라서 난임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종과 난임과의 관계가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발성 근종으로 힘겨워했던 정인 씨는 로봇 수술로 자궁 근종을 절제하기로 했다. 의사의 원격 조종을 통해 로봇 팔로 이루어지는 자궁 근종 절제술. 배꼽과 복부의 최소 절개만으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단 로봇 수술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환자는 자궁 위쪽에 커다란 혹과 뒤쪽으로 자잘한 5개의 혹이 둘러져 있고, 자궁 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방광 쪽으로 돌출한 혹이 발견됐다. 먼저 제법 크기가 큰 혹을 제거하고 봉합한 뒤,

0: 자잘한 다섯 개의 혹을 제거하고 꼼꼼하게 봉합한다. 마지막으로 방광 쪽으로 돌출한 혹은 자궁 거상기를 삽입해 자궁을 들어올려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근종을 제거한다. 추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세심하게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던 환자는 뱃속에 유착이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조 교수의 원격 조종에 따른 로봇 수술을 통해 무사히 근종 제거에 성공했다. 주먹만한 크기의 자궁에서 7개의 근종이 절제됐다.
1: 제일 큰 애가 한 5, 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 위치가 저기 안 좋았던 게 한 2, 3cm,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제왕절개했던 자리에 파묻혀 있던 애 찾느라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다행히 출혈 안 되고 잘 찾고 잘 뺐습니다. 잘 뗐고.
0: 사흘 뒤 조 교수가 퇴원을 앞둔 정인 씨를 찾았다.
1: 가스 나오셨어요? 네. 언제 나오셨어요?
2: 어제 새벽 3시.
1: 아, 새벽에? 오늘 퇴원 가능하시고 집에 가서도 저녁 때 죽 드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식사하시는.
0: 최소 침습 수술은 회복이 빠르지만 임신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3: 보통은 이번 수술하시고 나서 2, 3일이면은 퇴원이 가능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보통 저희가 4주에서 6주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종을 파내고 나면 자궁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제대로 잘 아물지 않게 될 경우에 임신을 하면 자궁이 확장되면서 그 상처가 파열이 되고 이런 자궁 파열이 발생하면 아기뿐만 아니고 산모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이제 단단하게 아문 후에 임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임신을 하시라고 하고요. 일부 문헌에서는 한 1년 정도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좋다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우리나라 최남단의 작은 섬. 마라도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은영 씨. 극심한 생리통을 몇 년이나 참았다가 자궁질환이 악화되고 말았다.
4: 잘 돌아가고.
5: 그 전에 한 5년 동안 참다가 이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119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게 그때 느껴보니까 딱 그거 겪고 나서 바로 병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0: 흔한 자궁 근종일 거라고 믿었던 은영 씨는 결국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5: 제가 좀 이게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이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수술이 돼도 나중에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일단 안 아파서 좋아요. 네,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 있다 없다의 느낌을 전 모르겠어요. 자궁 수술을 하면서 생리 안 하는 기능은 끝났잖아요. 저는 생리하는 때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0: 수술 전 자궁이 비대해졌던 은영 씨의 정확한 병명은 무엇일까?
3: 그때 초음파를 봤을 때 이제 자궁이 되게 커져 있고 그래서 근종이 의심돼가지고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때 아기를 이제 둘 있으셨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자궁을 적출했고 최종 조직 검사는 이제 자궁 선근증으로 확진이 된 그런 환자입니다.
0: 자궁 선근증은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내에 파고들면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병으로 유독 심한 생리통이 나타난다면 자궁 선근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근육층에 혹처럼 생긴 근종과 달리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3: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혹덩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자궁 벽에 혹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이는 거고요.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을 침범해서 자궁 벽 자체가 비대해지는 그런 병을 얘기해요. 그런

0: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궁척출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0: 자궁척출의 장점은 자궁에 있는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궁척출로 인해서 향후 임신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심리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자궁척출을 시행했을 경우에 부부관계도 4주에서 6주 후부터는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자궁을 척출하면 사람들의 걱정처럼 갱년기가 빨라질까?
0: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는 난소입니다. 자궁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할 때 필요한 장기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호르몬이 없어져서 폐경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 자궁 선근증을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월경 과다와 극심한 생리통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들이 쓰이고 있다. 자궁 선근증뿐만 아니라 자궁 근종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만큼 생리통과 월경 과다로 고통스럽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0: 자궁 선근증의 약물 치료는 자궁 근종과 비슷해서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생리 과다를 억제하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토젠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선근증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이 레보놀게스트렐 분비 자궁내 삽입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피임 목적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프로게스토젠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내막을 되게 얇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피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궁 선근증이 보통 자궁이 비대해서 생기는데 자궁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궁 내막을 되게 얇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생리혈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앞둔 환자를 만나러 가는 조시연 교수의 마음이 무겁다. 벌써 세 번째 수술이다.
0: 네. 어떠세요 좀?
2: 네, 괜찮습니다.
0: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될 거니까 잘 주무세요.
2: 두 번이나 제 자궁을 살려주셨는데.
0: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2: 너무 속상해요.
0: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내일 수술 잘
2: 믿고 편하게 네. 받겠습니다.
3: 갑시다.
1: 미혼인 지안 씨는 어렵게 자궁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다른 병원에서 한 수술까지 더하면 재발만 세 번째다.
2: 이번 수술은 사실 네 번째 수술이고요. 이제 자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지금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힘들고 막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기도 하고 애기는 당연히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당연히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상황상. 네.
1: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애써 웃어 보이는 지안 씨.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세 번이나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또다시 포도알 같은 근종들이 자궁을 가득 채웠고 자궁 내막증까지 진단됐다. 자궁 근종은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30%에 달한다. 하나의 세포에서 생기는 만큼 재발이 쉬운데 지안 씨처럼 심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그 어느 때보다 고난도의 수술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환자의 회복을 위해 복강경으로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다. 환자는 자궁에 근종이 가득 차 있어 근종만 따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난소는 남기고 나팔관과 지를 절개해 자궁을 절제한 뒤 절편으로 잘라 배꼽으로 빼내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절제한 환자의 자궁은 보통 주먹만한 크기의 자궁에 비해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었다.
0: 자궁 무게가 한 80에서 100g 정도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50g 정도 되었고요. 대부분이 근종이 발생을 해서 자궁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피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자궁 근종뿐만 아니라

0: 자궁은 만삭이 되면 500배로 커지는 신비한 기관이다. 한 달에 한 번 난소에서 생성된 난자가 나팔관을 따라 이동하면 자궁 안에서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자궁내막이 증식한다. 이때 수정이 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내막이 탈락해 출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생리다. 대부분의 생리혈은 지를 통해 배출된다. 그런데 일부 생리혈이 나팔관을 타고 역류하면서 생리혈 속의 자궁내막세포가 난소를 비롯한 다른 조직에서 자라는 것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드물게는 폐와 장에서도 발견된다. 자궁내막증은 불임의 흔한 원인이며 난소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만성 골반통이 있다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1: 이 자궁내막세포가 방광이나 장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광에 침투한 경우에는 생리 때마다 혈뇨를 보고요. 직장이나 장에 침범한 경우에는 생리 때마다 혈변을 보게 되고요. 폐로 침범한 경우가 있는데 폐로 침범하게 되면 생리 때마다 객혈을 합니다. 그 자궁내막세포는 동일해서 이 생리 때 자궁내막세포가 자극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른 장기에 붙은 자궁내막세포도 역시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난소암의 발생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최근 가임기 여성들에게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환경 호르몬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자궁근종이 폐경 여성에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또 다른 고통에 빠질 수 있다.
2: 일단 잠이 되게 안 오고 창피할 정도로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개지니까 그것도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서글퍼지고 막 사춘기 때 겪었던 느낌들이 좀 오는 느낌이 있어요.
3: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짜증을 내는 게 아닌데
4: 확 더워져가지고 막 온몸이 땅구멍이 열린 것처럼 막 땀이 난다던가 피곤하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0: 대체 내가 왜 이럴까? 볼빨간 제2의 사춘기로도 불리는 갱년기는 난소 노화에서 시작된다. 갱년기는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평균 폐경 나이는 만 49.9세로 40대 중반 이후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갱년기의 가장 흔한 신체적인 증상은 안면 홍조다. 얼굴이나 피부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다.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조금만 체온이 올라도 덥다고 느끼게 한다. 이후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게 돼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통증 발생 빈도가 증가해 신경질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에스트로겐은 자궁과 유방뿐만 아니라 뇌, 심장, 혈관, 뼈 등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골다공증이나 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알약 형태의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바르는 호르몬 제제를 피부에 발라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성 호르몬은 35세에서 50세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한 번 줄어든 에스트로겐은 다시

0: 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떠올리지만 부작용에 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의 관계는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 만 명당 8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유방암 빈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 후에 이제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 관찰 연구를 봤을 때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빈도는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젊은 나이에 이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심장혈관 보호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있고 더 이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갱년기 호르몬 치료는 누구나 가능할까?
1: 호르몬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 환자가 되겠고요. 원인이 불분명한 자궁출혈이 있을 때도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간이나 담낭의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정맥 혈전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혈전증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0: 마라도에 사는 53살 김은영 씨. 자궁 절제술을 받았던 그녀가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2: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3: 땀이 많이 나고 네.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
2: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확 달아오르고 막 그런가요?
3: 네.
2: 남편분이랑 많이 싸우지 않으세요?
3: 맨날 싸워.
2: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을 좀 먹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갱년기 호르몬 요법, 폐경기 호르몬 요법을 할까 하고요. 우리가 호르몬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유방암 생긴 거 되게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자궁이 없으시잖아요. 저한테 수술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궁이 없는 사람들은 먹는 약이 좀 틀려요. 유방암이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대신에 제가 정기적으로 하여튼 유방이나 이제 필요한 검사들은 정기적으로 하면서 할 거고요. 오랫동안 꼭 먹을 필요는
0: 호르몬 치료를 받기 전에 특과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
1: 우리가 에스트로겐만 투여할 경우에 자궁 내막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궁을 보호해주는 프로게스테로겐이라는 그런 제제를 같이 복용을 해야 되고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유방암이 증가한 경우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롤을 복합 투여한 경우에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방암은 에스트로겐보다는 이 프로게스틴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0: 호르몬 치료제는 먹는 약 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질염증에는 국소 호르몬을 삽입할 수 있고 피부에 바르는 형태도 있어 의료진과 상의해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마라도로 돌아간 뒤 먹는 호르몬제 복용을 시작한 은영 씨.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다.
3: 알라. 시간 알람 맞춰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요거 채로. 그리고 하나씩 빼서 먹어요.
0: 불면증과 심한 감정 기복에 시달려온 은영 씨.
3: 하나를
0: 보통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직 열흘 차다.
3: 좀 피로감이 덜한다? 조금씩 이제 좋아질 거 기대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4: 부작용이라고 느낄 만한 증상은 없으세요?
3: 전혀 없어요.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부작용 나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0: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등 선행을 펼쳐왔던 그녀. 갱년기를 이겨내고 과거의 자신을 되찾고 싶다.
3: 마라도에 사는 날까지는 살아가면서까지는 좀 예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솔직히 저는 운동을 안 했어요.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 나면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해보고 싶고 약 부지런히 먹어서 좀 예전처럼 활발하게 좀 생기 있게 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0: 갱년기 호르몬 요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

0: 살피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
1: 폐경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검사들을 주로 하는데요. 피검사, 간수치나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유방에 문제가 없는지는 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가 괜찮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고요. 폐경 호르몬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단기간 사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0: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스럽지만 호르몬 치료가 걱정된다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식품 섭취도 도움이 된다.
1: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콩이나 두유, 대두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요. 석류 같은 것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면홍조나 갱년기 증상에 좀 완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햇빛을 많이 쬐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0: 여성은 평생 40년에 걸쳐 400회 정도 생리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옥이었던 한 사람. 바로 김민정 씨다. 웹툰 작가인 그녀는 자신이 겪은 극심한 생리통에 관한 일화를 웹툰으로 그려내 화제를 모았다. 생리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질환을 진단받게 된 민정 씨. 여성들이 흔히 겪는 고통으로만 치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 같은 여성끼리 공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질환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라 이런 메시지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일단 허리에 척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 때문에 응급실도 진짜 자주 갔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에서 생리는 진짜 악의 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생리통의 원인은 초음파에서 난포가 진주목걸이 형태로 관찰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여드름, 다모증이 나타날 수 있고 비만과 불임을 불러오기도 한다. 다른 자궁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특히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3: 살을 많이 빼셨어요.
4: 네, 지금 한 28kg 정도.
3: 잘하셨어요.
4: 계속 빼고 있어요.
3: 그 다낭성 난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체중 감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4: 네, 운동 PT도 시작해요 이제.
3: 좋아요. 오늘 초음파 본 것도 지금 괜찮거든요.
4: 네.
3: 이러면은 약을 좀 끊어보는 것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0: 오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마침내 완치에 다가섰다는 소식을 듣는 그녀. 악몽 같았던 긴 터널의 끝. 어느덧 극심한 생리통과도 멀어져 있었다. 자궁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여성에게 두 번째 심장과도 같은 자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 생리통의 경우 보통 우리가 1차성 생리통하고 2차성 생리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성 생리통은 특별한 원인 없이 몸 안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2차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종 이런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리통이나 생리 과다 같은 경우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놔둘 경우에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셔서 가염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누가 화채경복이 잘못 눌렸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채경복이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있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남의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심장을 쥐어짜는 통증과 호흡곤란, 비오듯 흐르는 식은땀은 이미 당신의 심장이 위험에 빠졌다는 신호다. 문제는 꽉 막혀버린 관상동맥. 좁아진 혈관을 뚫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그러다 심장까지 멈추게 될지 모른다. 막힌 혈관을 시술로 뚫어야 할까? 수술로 새길을 만들어야 할까? 갈등하는 이들이 있다.
1: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겠다, 죽음수도. 이제 난 퇴원하겠다.
2: 무섭죠. 내 가슴을 절절하고서 뭐 수술을 한다는 게, 수술을 하는데 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통증 같은 것도 없고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3: 심장이 아프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열어야 된다. 그 집안에서 다 정리해서 다 지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장혈관흉부외과 황호영 교수와 함께 생명의 길,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자.

0: 고혈압과 당뇨가 있긴 했지만 평소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왔다는 조대작 씨. 하지만 올 초부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오랫동안 심혈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숨이 차고 걷다 보니까 답답해. 근데 답답한 게 더 심하니까 잠깐 편하게 앉으려고 그러지. 근데 그 앉은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또 반복이 심해져.
0: 문제는 심장이었고 원인은 관상동맥에 있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돌게 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한다. 심장은 좌우로 나뉘어진 혈관이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혈관 모양이 왕관 같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 불린다. 관상동맥은 세 개의 혈관으로 구분된다. 가장 중요한 혈관인 좌전하행진은 좌심실에 혈액을 공급한다. 좌회선진은 좌심방과 좌심실 옆과 뒤에 혈액을 돌게 하고 우관상동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일부에 혈액을 공급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관상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져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협심증이라 한다.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나 기름덩어리가 쌓여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때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을 개통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썩게 돼 심부전에 빠지고 심장이 멎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조대작 씨는 관상동맥이 막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술에 회의적이었다.
1: 상대에 주저했지. 왜냐하면 심혈관 수술이라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평상시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오더라고. 네, 나이도 80이 넘었고 그렇게 위험한 헤매서 내가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좋게 그냥 여생을 남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거부했었다고 그랬더니.
0: 남아있는 시간마저 수술대 위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2: 네, 어서 오세요.
0: 수술을 거부했던 조대작 씨.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꿔 한 달 전 황호영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3: 퇴원하시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1: 괜찮아갖고 수술 여기서 퇴원하고 나서
3: 네.
1: 한 바로 가볍게 산책을 좀 했죠.
3: 네.
1: 그랬더니 전에는 이렇게 좀 숨이 차고
3: 네.
1: 했던 것이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3: 네. 아직 이제 회복 과정이시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불편감도 조금 있으실 수 있고 네. 그러세요. 어쨌든 퇴원 때보다 오늘 엑스레이 찍으신 거는 훨씬 더 깨끗해지셨고요.
1: 네.
0: 조대작 씨는 관상동맥 세 곳이 꽉 막혀 있었다. 그대로 둘 경우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막힌 관상동맥 대신 다른 혈관을 이용해 세 개를 터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 아주 고맙습니다.
3: 네, 아닙니다.
1: 내가 거부했었는데
3: 네.
1: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내가 거부했거든.
3: 네.
1: 근데 두렵고 근데 주변에 의사분이 그 나를 많이 저기를 해줘서 미안합니다. 그
3: 아이고 아닙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1: 네,
3: 네, 밖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0: 수술에 부정적이었던 그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 수술을 받게 된 것일까?

0: 이 산다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내가. 그러면 제한된 속에서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겠다. 이러니까 수술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정리하고 조용히 가는 것이 순리지. 이거를 어디다가 만에 하나, 인간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만에 하나 저기 가다가 정리도 못하고 하면은 그 가족이 우왕좌왕하는 거는 볼수 없지 않느냐. 오랫동안 이제 의사분, 젊은 의사분이 희망이 있는데 왜안 합니까? 또 그게 완전히 위험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1: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미안해. 조금
1: 기계가 고장났으면
0: 내가 이제
1: 그거를
0: 내가
1: 고쳐
0: 보기에는
1: 놓아야지.
0: 그 당시 성의를 말이야 너무했구나.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 나서 사과했다고. 그 인간이라는 게참 약해. 그리고 보고 나서
2: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술을 두고 왜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일까?
3: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만큼 절개를 한다고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내 심장에 칼을 댄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죠.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시술은 뭔가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에 관 하나만 넣어놓고 거기서 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뭔가 나를 직접 건드린 것도 아니고 절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2: 운동을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이병선 씨. 탁구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 만큼 건강 관리에 열심이었다. 누구보다 식생활도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4: 네, 나름대로 저기 채식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스님의 밥상이다. 그런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2: 증상이 나타난 건두달 전부터였다.
4: 공원이 언덕이 여러 개 있는데 언덕을 오르려면 가슴에 압박을 느끼면서 뭐 진통은 아니지만 정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그 쓰린 감도 있으면서 막이 가슴이 막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2: 큰 병원에 가라는 말에 놀라 대학병원을 찾아 심장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4: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이걸 병을 안 고치고 제가 모르고 상태에서 이 병이 진행이 돼서 아프면은 심하면은 그 저기 길에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 저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 이병선 씨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기로 했다. 심장 CT 검사로는 혈관 내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수 없어 이 검사를 통해 협착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검사는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5: 이게 이제 이병선 환자의 CT인데 보시면은 오른쪽 관상동맥에 한 많이 좁아진 데가 있고 퍼센트로 치면 한 8, 9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 관상동맥에도 앞쪽 부분에 한 8, 90% 정도 좁아진 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구나 하고는 알수 있는데 일단 정밀 검사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해서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는 거고 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변이 특성이 혹은 환자분의 특성이 이 우회술에 좀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2: 관상동맥 조영술은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에 얇은 관인 카테타를 넣어 심장 혈관까지 접근해 이루어진다. 이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며 혈관의 상태를 확인한다.
5: 환자분, 저희 검사 시작할게요, 이제. 예. 그 하시는 중에 저희가 계속 지금처럼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 이 검사를 통해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와 문제가 있는 혈관 개수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에 따라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술 중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5: 환자분, 저희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혈관이 좁아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6: 몇 군데요?
5: 예, 몇 군데가 있어요. CT에서는 두 군데 나왔는데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좁아진 데가 좀 있어서
2: 이 환자는 관상동맥 혈관 중 우측 관상동맥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좌전 하행지까지 두 개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5: 죄송합니다.
2: 다행히 막힌 부위가 길지 않아 조영술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이 환자는 관상동맥 중 좌전 하행지와 우측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이런 경우 풍선을 통해 혈관을 넓힌 다음 스텐트를 넣어 고정시킨다. 다른 혈관도 같은 방법으로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진다. 스텐트 시술은 협착 부위가 넓지 않고 심장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 막힌 혈관을 넓히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에는 약물 시술과 스텐트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다.
5: 예.
2: 이병선 씨는 좁아진 관상동맥에 세 개의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혔다.
5: 관련 확인.
2: 관상동맥이 막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방법으로 스텐트 시술을 떠올린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로 모든 관상동맥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는 양희윤 씨. 스텐트 시술로 치료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7: 그러니까 하려고 이제 스텐트를 했는데 하다가 좀 둥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에만 마취를 하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가 시술을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바깥에 가서 조금 있다가 한 몇 분 후에 교수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스탠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문에 스탠드를 재면 8개 정도 재야 되는데 8개 재면 과부하가 생기는데.
2: 심장혈관 흉부외과 황호용 교수가 병실을 찾았다. 스탠드 시술이 아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기로 한 양희훈 씨. 그는 어떤 상태인 걸까?
8: 양희윤님 같은 경우는 좌전하행지도 아주 긴 부위가 완전히 막히기 직전, 좌회선지도 완전히 막히기 직전, 그 다음에 우관상동맥은 완전히 막힌 이런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역시 최근에 증상도 심해지셨고 그냥 계실 때,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증상이 있을 만큼 많이 심각하신 상태였습니다.
2: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시술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는 것일까? 시술과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8: 제일 최근의 가이드라인이 2018년에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거기서 제시한 거는 세 개의 혈관이 다 좁아져 있는 경우 혹은 좌측 주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면서 그 병변의 이제 해부학적 모양이 중등도 혹은 중증으로 좀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상동맥

0: 뇌졸중술의 적응증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장 기능까지 저하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 어떤 동반 병변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동맥 경화에 의한 질환은 아니더라도 심장 내에 다른 교정해야 될 병변이 있으신 분들, 판막증 환자분들, 부정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 우회술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양희윤 씨는 세 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좁아져 있고 막힌 부위가 길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수술 준비는 심장이 아닌 다리 쪽에서 먼저 진행됐다.
2: 지금 그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하려면은 이제 그 우회술할 도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리 혈관에서 보통 쓰셔서 그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1: 강윤진 교수가 다리 쪽에서 수술에 사용될 혈관을 채취하는 동안 심장 쪽에서는 황호영 교수의 집도로 본격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다. 먼저 10cm가량 가슴 피부를 절개하고 흉골을 잘라 심장 부위로 접근해 나갔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펌프 관상동맥 우회술이다. 이 환자는 세 개의 혈관이 모두 좁아져 있다. 특히 관상동맥 중 가장 중요한 좌전 하행지의 99%가 막혀 있는 상황. 그 외에도 여러 혈관이 좁아져 있어 총 네 곳의 우회 혈류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가슴뼈 왼쪽 뒤편에 있는 좌내흉동맥을 방미해 확보한 다음 좌전 하행지 혈관에 연결해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우측 종아리 부위에서 떼어낸 복제정맥은 좌내흉동맥의 중간에 연결해 혈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복제정맥의 중간과 끝부분을 우회로가 필요한 세 개의 혈관에 이어준다. 마지막으로 새로 만든 우회로로 혈액이 잘 흐르는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확인한다.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혈관이 필요하다. 좌측 가슴에 있는 내흉동맥은 방미해 반드시 사용하고 그 밖에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이나 배에 있는 우위 대망동맥, 팔에 있는 요골동맥 중 하나의 혈관을 채취해 사용한다. 이 환자는 종아리 부위에서 약 22cm 길이의 복제정맥을 채취했다. 과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할 때 심장을 멈춘 다음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심폐기를 돌려 수술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수술을 진행한다.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염증 반응이나 색전증 같은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혈관 문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내흉동맥의 직경은 약 1mm, 복제정맥의 직경은 약 3mm다. 직경이 서로 다른 가느다란 혈관을 한 땀 한 땀 빈틈없이 이어야 심장을 살리는 새로운 길이 탄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연결 부위가 막히지 않고 혈류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수술이 끝나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

0: 그래서
1: 그래프의 파형과 소리를 통해 혈액이 잘 흐르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게 된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6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건 그만큼 수술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심장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시술은 절개를 안 하니까 안전하고 수술은 절개를 하니까 위험하다 이런 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평균적으로 수술 위험률은 한 2%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주 다른 뭐 심각한 지병이 없으신 한 단독 관상동맥 우회술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1% 내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양희윤 씨는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리고 수술 24시간 만에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조영수를 받았다. 황 교수는 환자를 만나기 전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2: 양희윤님, 저 오늘 조영수를 하신 거는 결과 아주 좋으세요. 어제 설명드렸듯이 네 군데 그래도 다 확인해서 다 문 앞에 드렸고 네 군데 다 깨끗하게 잘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병실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드려서 이제 앞으로 기침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건 이제 양희윤님이 또 해주셔야 될 몫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병실에서 또 뵐게요. 네.
3: 기분이 좀 어떠세요?
4: 아, 그 기분 그냥 날아갔다.
3: 날아갔다.
4: 예, 그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3: 벌써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4: 예예. 예, 예.
3: 예. 수술해서 기분상 그러신 거예요? 진짜 좀 몸도 좀 그러신.
4: 아니 기분도 그렇지만은요. 첫째는 저 병을 몰랐잖습니까. 괜히 아프고 막 이렇게 통증, 흉통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 와서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 교수님 만나가지고 저 몸을 맡겨가지고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고맙습니다.
1: 수술 일주일 후엔 퇴원을 하고 수술 한 달 후엔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임규서 씨는 8년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심장검사를 받으면서 원인을 찾게 됐다. 관상동맥 여러 곳이 막혀 심장 일부는 괴사한 상태였다.
5: 제가 걸어가면 아 기적이 오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저한테. 이렇게 모니터 한번 보시고 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왜 그러신 거예요?
5: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웃고 인사하고 그런 분이 없었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푹 쓰러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 오늘 CT 촬영하셨죠?
5: 네.
2: 이제 수술하신 지 3년 되셨어요. CT 찍으신 거 제가 살짝 보긴 했는데 뭐 정확히 이해하시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가슴뼈 뒤에서 채취했던 혈관이고요. 그게 이제 깨끗하게 잘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에서 혈관 하나 더 뗐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혈관은 이 혈관의 중간에다가 문합을 해드려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있어요. 수술은 세 군데 해드렸었고 지금 3년째 결과에서도 다 깨끗하게 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경과는 아주 좋으시고요.
1: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 임규서 씨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5: 개흉해서 심장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다시

0: 내 몸에 있는 혈관을 다시 붙여서 다시 넣는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텐트인가 그거를 하자 그랬어요.
1: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요?
0: 예, 못한다 했어요.
1: 왜 그러셨어요?
0: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열어야 된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해서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2: 8년 전 진단 당시 상태는 심각했다. 관상동맥 여러 곳이 막혀 심장 근육은 괴사했고 심장 기능까지 저하되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순환기 내과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는 완강히 거부했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차선책으로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술 사흘 만에 길게 놓은 스텐트에 급성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이 멈추는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응급시술로 겨우 혈관은 재개통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텐트를 넣은 좌전 하행지에 비정상적인 찌꺼기들이 쌓여 재협착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관상동맥 여러 곳이 막히거나 좁아졌고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4년 만에 결국 환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0: 제 친정어머니가 제 20대 때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제 나이쯤 됐을 때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안 이제 가족력이죠. 외갓집은 다 그렇게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1: 뭐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0: 그건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심장마비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엄마가 최고로 오래 사셨어요. 55세. 외삼촌 50세.
1: 근데 지금 60대셨죠 이제.
0: 그래서 저는 엄마보다 5년이나 더 살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2: 스텐트 시술은 분명 장점이 많은 치료 방법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다.
3: 스텐트라는 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이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을 혈관 내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제일 큰 문제점은 재협착이죠. 급성기에는 거기에 아예 그냥 혈전이 달라붙어서 급성 혈전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 이상세포들이 자라나면서 적절하지 않은 막들을 형성합니다. 그 막이 쌓이면서 재협착을 만드는 게 제일 스텐트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또 스텐트 자체가 또 더 개선이 되긴 했지만 뭐 5년에 한 25%의 환자는 재시술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들이 많죠.
2: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있어 미국과 영국은 관상동맥 우회술보다 스텐트 시술이 두 배 정도 많이 시행된다. 유럽의 경우엔 여섯 배의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는 스텐트 시술을 선호하다 보니 시술이 무려 20배나 많이 이루어진다. 많은 환자들이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술 후 재협착이다.
3: 네, 어서 오세요. 지내시는 건 어떠셨어요?
4: 괜찮았습니다.
3: 이제 수술 받으신 지 2년 조금 넘으셨어요.
4: 예. 뭐
3: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수술 전에는 심장 기능이
4: 예.
3: 다른 분들의 반 조금 넘는 이 정도셨는데 그래도 아주 잘 회복하셔서 이번에 초음파 하신 거 보면은 2년째 초음파 하셨는데
4: 예.
3: 이제는 완전히 정상 다른 예. 분들하고 똑같이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까지 잘 회복되셨어요. 혈압이 좀
2: 높긴 하신데 허원 씨는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으로 2년 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
4: 95세, 많은 93세.
1: 정정하시네요.
4: 예.
1: 다른 질병 같은 거 없으세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으세요?
4: 당뇨는 조금 있고요. 고혈압은 약을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혈압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 조금 숨이 차요.

0: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울 거라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한수 선생님이 이게 참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는 어떤 마음으로 심장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했을까?
0: 천상 안 오면은 안 해도 만약에 하다 죽어도 되고 안 해다 안 오고 그냥 죽고 그 선사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술은 일단 해보는 거죠.
2: 산책이나 운동도 좀 하세요.
0: 그 저희 사는데 휘트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한 시간씩 운동을 해요.
2: 피트니스에서 운동도 하세요? 어떤 운동 하세요?
0: 그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합니다. 예.
1: 시술이냐 수술이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혈관 내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사질환과 관계가 깊다 보니 노화가 시작되는 50대부터 시작해 60, 70대 이상의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3: 고령이신 분들이 제일 문의하시는 게, 아이고, 내가 벌써 몇 살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엔 70세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80대 분들, 혹은 뭐 90대 분들도 아주 간혹 수술을 해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연령의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더 조금 중요하게 최근에 보는 거는 위약성 지표라고 해서, 그분의 어떤 신체 상태가 얼마나 좀 약해져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를 많이 하고요. 그런 지표들은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딱 해보시라고 합니다. 헛기침을 크게, 양방 기침을 해보시라고 했을 때, 그 기침만 하실 수 있으면은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 이런 것일까? 이은구 씨는 시술을 받은 주위 친구들처럼 막힌 혈관을 스텐트로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부턴 마음이 진정되질 않는다.
4: 제가 수술 설명 한번 드려야 돼서 잠깐 오시라고 했고요. 우리 이윤구님은 뭐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으세요. 일단 이렇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혈관이 좀 좁아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측에서 나가는 우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인데 이렇게 검게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보면 짤록하게 거의 검은 색깔이 없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그래서 혈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위거든요. 거기에 같은 동맥경화의 일종인데 이 심장에서 나가는 큰 혈관이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혈관 나가는 입구에 있는 문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동맥 판막이거든요. 근데 이윤근님은 뭐 결국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관상동맥에는 협착증이라는 게 생겼고 대동맥 판막 역시 판막에 석회화가 생기면서 딱딱해지면서 판막 협착증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로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1: 최근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환자.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좌회 선지는 50% 이상 좁아져 있고 우관상동맥은 거의 막혀 있다. 게다가 대동맥 판막까지 석회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 열고 닫히는 기능에 문제가 나타났다. 관상동맥이 막히고 대동맥 판막이 딱딱해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환자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까?
5: 숨이 안 차가지고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그 정도는 없었고, 단지 그좀 힘들면은 좀 약간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물한 잔, 한물두잔 먹으면 또 낫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냥 생활을 하고.

0: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뭐 내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정도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1: 간단하게 치료는 스텐트 시술하러 생각하셨던 거겠어요?
0: 그렇죠. 예, 네, 그 정도가 하니까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듣기로는 야, 그 병은 그런 거는 뭐 약간 뭐 혈관 같은 거 그런 거가 좀 넓혀지면은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시술 받으러 왔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큰 종이 되니까는 좀 어떻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2: 관상동맥은 혈관이 50% 이상 막혔을 때 비로소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 보니 자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상동맥 건강이 걱정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3: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은 예전에는 대부분 운동부하 검사 혹은 뭐 트레드밀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 러닝머신 같은 데서 뛰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운동 부하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을 느끼든지 아니면 심전도를 달구하기 때문에 심전도상에서 그런 심장에 피가 모자랄 때 생기는 심전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봤는데 요즘은 조금 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런 해부학적 병변이라고 하거든요. 해부학적 병변을 보는 거는 CT 검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기능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실제로 기능적으로 모자르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심근관류 스펙트라고 해서 핵의학 검사의 일종인데 그 검사를 선별검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관상동맥은 혈관의 50% 이상이 막혔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엄청난 흉통이 발생한다. 때때로 구토나 위통증이 나타나 위장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서 팔과 목, 턱에서 배꼽으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다 의식이 저하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다음 날 이은구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황호영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진은 수술을 준비해 나갔다. 관상동맥 우회술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에는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 수술은 대동맥 판막 치환술도 이루어지는 만큼 인공심폐기를 사용한다. 수술은 가슴을 절개해 심장으로 접근한 뒤 대동맥과 대정맥에 관을 연결한다. 이후 관을 통해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다음 인공심폐기를 돌려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며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먼저 진행된다. 좌회선지와 우관상동맥 가지에 내흉동맥과 복제정맥을 사용해 우회로를 만들어진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마무리되면 완전히 심장을 정지시킨 후 딱딱하게 굳어있는 대동맥 판막을 떼어낸다. 대동맥 판막이 있던 자리에는 인공 판막을 이식해 꿰매어준다. 이후 인공 심폐기를 정지시키면 다시 심장이 뛰게 되고 판막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게 되며 우회 혈관들을 통해 심장의 혈류 공급도 충분해진다. 인공심폐기가 돌기 시작했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진행할 때에는 심장이 박동은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피를 짜주지 않아도 된다. 이땐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 수술이 수월하다. 이후 판막 수술을 할 때에는 심장 박동까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그 시간 동안 인공심폐기가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한다. 관상동맥 질환은 동맥경화가 원인인 만큼 탐막 질환 같은 다른 심장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함께 나타났을 땐 스텐트 시술이 아닌 관상동맥 우회술로 치료해야 한다.

0: 양희윤 씨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절개한 가슴 부위나 혈관을 채취한 종아리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1: 네, 양희윤님. 네, 주말엔 좀 어떠셨어요?
2: 네, 잘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네,
1: 혈관 주용수 결과도 좋으시고 네. 지난 금요일에 초음파 결과도 좋으셨고요. 네. 뭐 지금 뭐 부정맥도 없으시고 경과는 전체적으로 다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내일이 딱 일주일 되시는 날인데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하시는 거고요. 퇴원하시면 뭐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네. 뭐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세요. 다만 너무 이렇게 상체를 많이 쓰는 과격한 운동,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좋으신 건 아니니까 그냥 너무 숨 안 차게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식사는 좀 짠 거, 그다음에 기름진 거 이런 거 조금 피하시고 이 정도면 되세요.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2: 아닙니다. 네. 교수님 살아서 고맙습니다.
1: 아, 아닙니다. 어쨌든 네. 외래에서 또 뵙고 또 저 약 조절해드리고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양희윤 씨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3: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숨이 가빠가지고 바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린애들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제일 처음에는 한 바퀴 돌다가 한 시간 후에 두 바퀴, 이제는 한 번에 가면 세 바퀴씩 돕니다. 그런 식으로.
0: 긴 시간 갈등하며 고민할 필요는 없다. 시술이 적합하다면 시술을,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내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정답이다.
4: 그럼 관상동맥질환 치료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어떤 치료가 나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권유받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권유를 심장내과, 스텐트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는 이유는 내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스텐트의 위험성이 높은 병변이기 때문에 혹은 재발할 확률이 높은 병변이기 때문에 수술이 더 나으시다고 권유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심장수술이 그렇게 아주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위험성이 크고 이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학은 상대적인 거고 확률 싸움인데 시술보다 수술을 권한다는 거는 수술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권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물에 뛰기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꼭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

0: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2년 전 대복이의 몸 상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 대복이
2: 대복이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아픈데도 살고 싶은지. 그 이별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0: 대복이를 만나러 간 곳은 대구의 한 반려견 놀이터. 대복이가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3: 대복아! 대복아!
0: 오, 진짜 저기 있네요, 대복이.
4: 살도 많이 찐 거죠?
2: 네, 많이 쪘어요.
4: 살 진짜 많이 쪘어요.
2: 한 5kg, 6kg 이상 네. 쪘어요.
4: 아, 진짜요?
2: 네, 네.
5: 제 모습이 몰라보기 좋아져서 다들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올해 6살 된 대복입니다.
0: 2년 전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오, 대복이 멋있어. 오, 인정 인정.
6: 털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털이었어.
7: 우리 살 수 있을까? 뭐 그랬었는데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요. 진짜 대불구에서 인생을 배운다 그래야 되나?
0: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대복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4: 어, 너무 찐다.
2: 어, 신났다.
4: 어, 너무 찐다.

0: 평범한 반려견의 모습이지만 보호자들에겐 그저 놀라움 그 자체랍니다. 와, 우리 대복이 신나네, 신났어.
1: 행복.
2: 너무 좋아하는데? 질투 나는데 약간. 어떻게 저래?
1: 2년 만에 처음이에요.
3: 아,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요?
1: 네네네.
4: 엄마랑 누나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저는 기력이 없어서 놀이터에 와도 누워만 있었거든요.
0: 같은 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 와, 너무 보기 좋다, 대보가. 근데 대보가 잘 놀다가 갑자기 어디 가니? 아, 볼 일이 급했구나. 그런데 대보기가 배변을 하자 보호자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 흥분해서 그런가? 너 피 나와?
5: 마트 나오네.
1: 아이고,
2: 대보기 괜찮나?
1: 피가 뚝뚝 떨어져 나온다.
0: 혈변이라니 어떻게 된 걸까요?
5: 대보기 괜찮은가요?
1: 대보기 피 많이 나와요. 엉덩이에.
0: 배변을 할 때마다 팔짱으로 인한 통증에 혈변까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대복이는 아직 병마와 싸우는 중이랍니다.
2: 대복아, 그만 가자, 가자. 아파.
1: 많이 아파. 어이구, 어우.
2: 그만 싸자, 그만 싸자.
0: 마음은 신나게 더 놀고 싶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2: 나 가자, 가자. 나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어이구, 피가,
2: 피 떨어진다.
1: 피가 뚝뚝 떨어져.
0: 항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탈장 증세.
1: 아이고, 어떡해.
2: 어머머.
0: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우리 대복이.
2: 이거 괜찮아?
1: 옳지. 아이고.
0: 꼬리에도 피가 많이 묻었네요. 어떡해. 조금만 참자.
1: 대보가 조금만 기다려.
4: 꼬리 찔러서 미안해요.
1: 자.
0: 많이 아플 텐데 보호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잘 참고 견뎌준다는 대보기.
1: 옳지. 오늘은 적게 나온 거야.
0: 이제 고작 6살. 대보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대보기.
0: 어느 가수원에서 3년이나 묵힌 채 방치되어 있던 대보기를 발견한 보호자.
1: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털도 다 엉켜있고 온몸이 염증투성이었어요.
2: 물그릇 밥그릇이 비어있는 거는 보통이고 그게 다 안에 곰팡이 펴있는 거예요. 그게 다 녹슨 쇠그릇이고 얘가 하고 있는 목줄도 이게 천인데 다 해지고 이렇게 탱탱하게 목을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강아지가 살 수 있을까?
0: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긴 설득 끝에 대보기를 구조해 오게 됐는데요. 3년이나 굶주리고 힘들었던 대보기에게 드디어 따뜻한 새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 한 2주 이후부터는 먹음이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하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설사를 온 것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2, 3주 됐을 때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0: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대복이.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위 십이지장을 다 막고 있는 종양이 발견됐다고.
0: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종양이라뇨?
2: 종양이 이미 이제 음식물 내려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결국 못 넘겨서 소화를 못해서 말라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1: 그래서 얘는 길어봐야 3개월 정도밖에 못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뭐 안락사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대복아!
0: 먹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던 대복이.

0: 아이들은 우는 것밖에 할수 없었어요.
1: 여기
2: 시한부 3개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약속했습니다. 절대 대복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0: 병원 바닥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갈때 가더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집을 가죠.
2: 이별을 준비하는 대신 대복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한 가족들. 2년 후 대복이가 시한부 3개월을 훌쩍 넘기고 기력을 되찾은 겁니다. 오, 대복이 장하다. 대체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0: 140.
2: 대복이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신경 쓴 건 식단이랍니다. 하루 두 번 대복이만을 위한 맞춤식을 먹이고 있다는데요.
0: 한 번도 30.
2: 그런데 왜 밥그릇이 3개나 되죠?
3: 사료 세 가지 먹거든요, 얘가. 1번은 영양분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기능성. 아픈 애들, 위장 안 아픈 애들 그거 먹고, 3번은 이제 그나마 좀 단백질이랑 지방 채울 수 있게 좀 섞어서 먹여요.
2: 종양이 위화장을 막고 있어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대복이에게 맞는 사료를 찾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답니다. 와, 세상에, 저게 다 몇 개예요?
3: 저희가 진짜 비싼 사료까지 해서 한 20가지 넘게 먹여봤거든요. 근데 요 사료들이 딱 토를 안에서 먹이고 있어요.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사료를 뜨거운 물로 한 시간이나 불린다는데요.
0: 대복이가 하루에 먹는 물이 요게 다예요. 물. 물을 요렇게 섭취해요.
2: 물을 마시면 구토 증상이 심해지는 대복이. 그래서 먹이는 것만큼은 토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걸리는 거 없이 흡수가 잘 되라고 불린 사료를 일일이 빻아준답니다. 야, 진짜 정성이시다.
0: 이리와, 옳지.
2: 대복이만의 먹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슬로우 식기를 사용하고요. 그릇 높이도 먹는 김이 편하게 맞춰준답니다. 야, 잘 먹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픈 대복이를 옆에서 늘 지켜본 복심이. 복심이는 대복이가 밥을 다 먹을 동안 얌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대복이 밥을 준비하는 보호자.
4: 그렇게 해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0: 한 7번, 8번.
4: 밥 먹는 시간도 꽤 길겠네요.
0: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2: 아주 조금씩 천천히 먹는데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답니다.
0: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돌려 그래, 안 돼.
2: 속이 불편해 보이자 갑자기 대복이의 상체를 들어올리는 보호자.
0: 들이매야지.
2: 마르긴 했지만 20kg이나 되는 대복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는데요.
0: 음식물이 목에 고이기 때문에 위장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4: 그렇게 안 하면 좀 큰가요?
0: 네, 이렇게 안 하면 한두 시간 내에 다 토합니다. 밤에 잘 자다가도 토하고.
2: 그래도 5kg이나 체중이 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라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0: 대복이, 먹을까? 옳지.
3: 안 먹어, 대복이.
0: 안 먹어.
3: 먹어야 살지.
2: 그래, 대복아. 조금만 더 먹자.
3: 이거 물 좀만 이렇게 적으면 안 돼?
0: 사료 국물.
3: 대복아.
0: 그래, 그거 해보자.
3: 물만 조금만 마셔보자. 물은 맛있는데.
0: 진짜. 물 먹으면 토한. 사료 국물.
2: 물 한 모금 마음 편히 주지 못하는 보호자의 마음 얼마나 힘드실까요?
3: 물을 마시고 싶은가 봐 그냥. 진짜 거의 세 달 만에 먹는 물이지 싶다.
4: 근데 지금 물을 줘도 괜찮아요?
0: 좀 위험을 감수하는.
3: 네, 근데 사료를 아예 안 먹으니까 사료 뿌린 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료가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네. 영양분으로 좀 먹게 해주려고요.
2: 조금이라도 더 먹고 힘내야지 대보가. 근데 마음껏 물을 못 마신다니 너무 안쓰럽네요.
3: 물은 먹는데 사료 잘 안 먹고 그런 거 보면은 물 많이 주고는 싶은데 저희도 못 주니까 너무 미안해요.
2: 대복이가 밥을 먹고 잠이 든 후에야 시작되는 복심이의 식사 시간.
3: 식사 먹자.
2: 우리 복심이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어. 맛있게 먹어. 그런데 알고 보면 복심이도 보호자들에게 나쁜 손가락이랍니다.
0: 처음에 여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털이 엉키고 설키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베란다에서 한 2주 이상 사료도 안 먹고 베란다에서 혼자 지냈었어요.
2: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던 복심이 다행히 보호자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한때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대복이가 온 이후 복심이의 삶은 좀 달라졌습니다.
0: 빨리 와. 빨리 와. 어찌.
2: 간식 하나도 마음 편히 먹기가 좀 힘들어진 건데요. 아픈 대복이 몰래 먹어야 하니 아유 복심이 착해라. 너무 착해. 대복이 깼다. 복심아 빨리 먹어.
3: 어머 나왔다. 어떡해.
0: 대복이 나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먹자.
3: 아, 어떡해. 미안.
2: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안 하는 착한 복심이.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을까.
0: 아유 나도 먹고 싶어.
2: 보는 저도 이렇게 짠한데 보호자 마음은 오죽할까요.
4: 복심이는 강제 다이어트.
3: 복심이 그 대복이 아플 때도 복심이랑 똑같이 한창 말랐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불쌍해. 약간 우는 것 같은데.
2: 조금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대복이 곁에서 복심이도 늘 힘을 보탠답니다. 장난감 양보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대복이는 좋겠다. 복심이 같은 누나 있어서.
0: 한두 시간 재워야 되거든요. 자.
2: 복심아, 이번엔 대복이 진짜 잠들었어.
3: 오.
2: 이제 마음 편히 먹어도 괜찮아.
3: 대복이 안 와? 대복이 안 와줄까?
5: 얘도 대복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
3: 얘도 조금 봐요. 보고 먹고, 보고 먹고.
2: 아이고, 대복이 또 깨버렸네.
3: 대복이 안 오나?
2: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도 사과가 땡기는데 대복이는 오죽할까요? 어머어머, 이번엔 대복이가 배려를 해주네요. 기력 없는 대복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죠.
3: 대복아, 대복 산책 가자, 산책.
2: 역시 산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0: 옳지.
2: 아, 저 꼬리 흔드는 거 좀 봐. 아유, 대복이 그렇게 좋아요.
3: 기분 좋네, 대복이.
2: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산책은 대복이에게 말 그대로 힐링 타임입니다.
3: 옳지. 시원해.
2: 냄새도 맡고 바람도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대복이. 복심이 더 좋지? 대복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여행도 자주 다녔답니다. 늘 마지막이 아니길, 다음 계절도 함께하길 빌었다는데요.
3: 강아지가 그

0: 살 의지가 사람보다 없다 해가지고요. 그게 3년 동안 혼자 묶여 있어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고 새로운 걸 보여주면은 대복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바다도 보여주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1: 아이고, 잘한다.
2: 엄마랑 누나랑 함께 있으면 아픈 걸 잊을 때가 많아요.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요.
1: 자, 여기서 한번더 하자.
3: 옳지.
2: 물론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죠.
1: 네?
2: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1: 대박이네. 아이고, 잘한다.
2: 옥시민 누나도 항상 제 곁을 지켜줬고요. 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절 위해 애써준 게또 하나 있는데요.
0: 대박, 가자. 나눌 가자. 옳지, 옳지. 운동하자. 옳지.
4: 15층까지 계단으로 간다고요? 대복이에게 좀 무리가 아닐까 싶지만 다 이유가 있답니다.
0: 잘한다. 대복이는 하도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계속 다리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목적이고 그 상체를 자꾸 위로 올려가지고 토하는 걸좀 밑으로 내리려고 계단으로 올라요.
1: 아이고, 잘했다.
4: 와, 15층을 벌써 다 오른 거야? 대복이 체력, 와, 아저씨보다 좋은데? 장하다, 진짜 장해. 대복이를 위해 애쓰는 보호자도 잘 따라주는 대복이도 정말 대단합니다. 운동 후 목마른 대복이를 위해 지혜 씨가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0: 대복이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요. 이렇게 놓는 방법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탈수 증세가 있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링겔로 놔줘요.
4: 뼈가 앙상할 정도로 안 좋았을 땐 하루에 두 번씩 수액을 놔줬답니다. 대복이도 힘들지만 벌써 3년째 쉽지 않은 병간호에 지칠 법도 하지만 보호자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3: 힘들어.
4: 오로지 대복이 걱정뿐.
3: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는데.
4: 한 가지만 생각했답니다.
0: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그때서도 안 되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4: 대보가, 누나 얘기 다 듣고 있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대복이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속을 달래주는 보호자.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함께 잠을 자며 밤새 대복이 곁을 지키는데요. 시한부 3개월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혹시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매일 아침이 두렵답니다.
0: 저희가 자다가 갑자기 혹시나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갈까 봐 저희는 아직 그 대복이 보낼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에이, 조금 더
1: 위로.
0: 됐다, 했다.
4: 새해 아침부터 뭔가를 준비하느라 대복이네 가족들이 분주합니다.
3: 해피가 요 정상에 맞나? 한번 보고 와. 됐어.
4: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보니 뭔가 특별한 날인가 본데요.
0: 와이 조금만, 와이
4: 엄마랑 누나랑 뭐 하는 거지? 오늘 무슨 날인가? 복심이는 뭔가 아는 눈치인데요. 방해 안 하고 얌전히 있는 거 보니. 해피 뉴 이어. 아, 신년 맞이 파티 하시려는 거군요.
3: 됐다. 오, 잘 됐다. 해피.
4: 그런데 그냥 신년 파티가 아니라 2025년 대복이 건강 기원 파티라는데요.
1: 옳지. 생일 축하해. 옳지.
4: 그렇죠. 주인공은 꽃갈 써줘야죠.

0: 대부가 오우 잘 어울려.
1: 대부가 생일 축하해. 그래 대부가 건강하게 잘 살자 행복하게. 대부기 화이팅.
2: 화이팅.
1: 복심이도 화이팅.
2: 화이팅.

0: 축하해. 축하해.
1: 박수.
2: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데요.
0: 작년에는 봄에는 그 여름도 같이 지내고 싶었고, 여름에는 또 낙엽 지는 가을도 같이 지내고 싶고, 가을에는 이제 추워지니까 더 안 아프고 또 같이 눈 맞았으면 좋겠고, 매 계절마다 그 다음 계절을 걱정했거든요. 대복이랑 작별 인사하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3: 대복이가 평균 연령만큼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가장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4: 엄마와 누나의 바람처럼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저에게 또 기적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5: 대복아, 조금만 기다려. 널 위해 설쌤이 가고 있어.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제가 들은 것보다 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0: 네네.
7: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데요? 했냐?
4: 절 직접 보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설쌤도 실물이 더 멋져요.
0: 왜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좋아한다.
7: 너무 이쁘다. 이 친구는 또 누구예요? 얘도 이렇게 이쁘고 착해요?
0: 얘는 복심이요.
7: 복심이?
0: 네.
7: 안녕 복심아. 많이 마르기는 했지만
3: 이게 다 털이라서 만져보시면
0: 네,
3: 만지셔도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7: 괜찮아. 여름이 거의 아팠어?
3: 네, 거기 아플 때도 있어가지고.
7: 아플 때도 있어. 여기가
3: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7: 그러면 저희 좀 이제 앉아서
3: 네
7: 말씀 나눠보시죠.
3: 네네. 네. 네.
4: 설진 우리 대복이 잘 부탁드려요.
7: 내 옆에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착 써 있는데.
0: 네, 저희 대복이가 생일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7: 네.
0: 요 매해 새로 맞을 때마다 약간 파티식으로 해서 준비해요.
7: 아, 그럼 이제 매해가 생일이나 다름없는?
0: 네. 네.
7: 지금 그러면 몇 번째 생일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0: 지금이 올해 이제
3: 세 번째요.
7: 세 번째 생일. 그래서 딱 봐도 좀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0: 네. 네.
8: 대복이.
2: 3년간 목줄에 묶여 방치돼 있었던 대복이.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는데요.
7: 이런 애들 너무 많죠? 물통도 그쵸? 그냥 이게 방치돼 있는 거죠?
3: 네네. 깨끗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너무 청태도 끼고 더럽고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7: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3: 네 서서히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7: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방치되어 있고 하면 네. 데리고 오고 싶죠. 근데 이게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멋지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2: 다행히 구조에 성공하며 한시름 놓았었죠.
7: 아이고 배고팠어.
3: 집에 와서 밥 좀.
7: 완전 무더기.
3: 네.
7: 아이고 이제 표정 확 찼는데.
3: 네. 지금 목욕하고.
7: 네. 표정 확 찼는데.
0: 근데 구조를 했는데 한 2, 3주 뒤부터 물만 마시면 토를 하더라고요.
7: 네.
0: 그리고 설사를 계속해서 아 우리가 사료가 안 맞나? 이 생각으로 그래도 1, 2주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7: 여기서 보이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3: 네.
7: 사실 위치가 더 안 좋아요.
3: 네.
7: 위치가.
3: 네, 그때 선생님도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7: 네.
3: 손을 댈 수 없다고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일이라도 바로 안락사를 권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권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3: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원 차가운 바닥에서 보낼 수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보내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7: 왜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1: 안타까운 것 같아요.
7: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의 소화기계가 식도 그리고 위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이제 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있어요.
3: 네.
2: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수많은 종양들로 꽉 막혔다는 진단.
7: 관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관 안쪽을 막고 관 안쪽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먹으면 토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부분은 장인데, 소장인데 그쪽으로 음식물이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쌓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토를 하거나 못 내려가니까 이제 흡수는 안 돼서 살이 빠지는.
2: 그런데 대반전이죠. 대복인 오히려 살도 찌고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7: 그럼 더 나빠지려면 나빠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태에서 살이 더 찌지? 우리의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저는 약간 미스터리한 게 있어요.
2: 선생님, 미스터리의 비밀을 알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7: 어떻게 살이 쪘지?
0: 진짜 사료를 일단 맞는 걸 찾기 위해서 한 세 달 걸린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다 설사하니까. 그리고 뜨거운 물에 한 시간씩 불리거든요.
7: 한 시간 불리고?
0: 네.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일일이 다 빻으셔가지고 네. 완전 이렇게 아무런 고체가 없게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또 한 일곱 번에 나눠서
7: 한번 먹일 때 한 시간 동안 진짜 조금씩 먹이시는 거죠?
0: 네.
7: 그러니까 진짜 이 이거는 진짜 나 눈물 날 것 같다. 이건 진짜 정성이다.
6: 옳지. 트림 한 번씩 하나 둘.
2: 수시로 대복이 산채를 들어 트림을 시켜주는 보호자.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요, 설쌤?
7: 내려가게 하려고, 그죠?
6: 네, 옳지.
7: 그러니까 지금 하수구라고 보면 하수구 꽉 막혀 있는데 하수구가 꽉 막혀 있어도 물 내려가는 거 아시죠?
0: 조금.
7: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100%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쫄쫄쫄쫄쫄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어디 흡수라도 되듯이.
0: 네.
7: 지금 꽉 막힌 그 위와 십이지장에 한 시간 동안 그런 거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거기를 스며들게 해서 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2: 대복이가 속이 불편할 때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20kg이나 되는 대복이를 들어올려 소화를 시켰던 보호자.
6: 잘한다.
7: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의사들도 방법 없다라고 한 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없어. 이거 만들어내기도 힘들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보호자분들한테 추천도 못해요. 진짜 대단하죠. 이건 진짜 우리 가족들의 노력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3: 대복이가 아픈 거를 잘 참고 잘 이겨내준 것 같아요.
7: 어머님의 마음을 대복이가 잘 네. 받아들이고 자기도 열심히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설쌤. 다 엄마랑 누나 덕분이에요.
7: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 열심히 시켜주시나 보네.
0: 좀 많이 산책하면 토를 덜 하는 것 같아서요.
7: 너무 잘해주시다. 저 아플 텐데 저 참는 거 봐.
3: 네.

0: 솔직히 더 좋아질 확률이
1: 네.
0: 더 나빠질 확률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네.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꼭 이게 대복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복이네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수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최대한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대보가, 우리 같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정밀 검사를 위해 설쌤과 함께 서울로 출발하는 대보기. 장거리 여행에 익숙해 서울까지 가는데 문제 없답니다. 안전벨트까지 착용 완료.
3: 대보기 좀 이따 보자. 조심해서 와.
2: 설쌤도 조심히 오세요.
4: 가져와, 조심히.
2: 대구에서 서울까지 꽤 먼 거리인데도 대복이 차를 정말 잘 타는구나. 먼 길 가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대복아, 좋은 꿈 꾸고 있는 거지? 대복이의 상황을 사전에 전달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선뜻 진료 및 검사에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7: 이가 대복이구나.
5: 네. 네.
2: 대복아 괜찮아. 긴장 풀어. 잘 될 거야.
7: 얘기 들었던 것보다는 살이 그래도 좀 쪘네요.
5: 저희가 CT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7: 너무 안 좋았어요.
5: 그렇죠.
7: 네. 그런데 그래도 보호자님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밥 먹이고 살을 찌워놨다는 게 기적이네요. 기적. 대단하네. 좋아.
5: 저랑 똑같은 얘기하세요.
7: 네. 오늘 일단 먼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뭐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수술이 가능한지 먼저 사전 검사를 해볼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수술 가능할지 이제 그것까지 다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예전 거랑 좀 비교해보면서 전이 된 것도 있는지 좀 보고.
7: 네. 지금 호흡 봐서는 전이 된 건 없어 보이는데 숨 쉬는 것도 괜찮고.
5: 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종합 검진에 들어간 대복이.
1: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2: 3개월 시한부 선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정밀 검사를 할 수 없었던 대복이. 이어서 진행된 복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 차분히 검사를 잘 받나 싶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대복이.
1: 아팠어. 잠깐만요.
8: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2: 내내 씩씩하던 엄마 보호자의 눈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1: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2: 걱정이 커져가던 그때 보호자를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 네. 안무원에 치고는 혈액 검사는 너무 완벽하네요. 그냥 날봉이스 정상이고 빈혈 약간 하한 선에 있지만 그거 빼고는 췌장도 괜찮고 가수도 그래서 우선은 지금 CT까지 찍어보고 비교 한번 해서 정확한 진단 내려드릴게요.
2: 마취를 못해서 검사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1: 대복이 잘하고 와.
8: 혹시 막 못 깨고 그러지 않죠?
7: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2: 대복이 소리 아닌가요? 무슨 일이죠? 대복아 괜찮아?
8: 대복이
1: 참아.
8: 대복아 눈나가지 눈나.
2: 낯선 환경에 순간적으로 겁에 질렸던 대복이 다행히 보호자들을 보자.

0: 금세 안정을 찾았는데요.
1: 영화 괜찮아.
2: 아유, 잘했어. 괜찮아. 옳지.
0: 보호자와 설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취를 마친 대복이. 대복아, 무서워 말고 검사 잘 받고 와. 재작년 3월 시한부 선고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받아보는 정밀 검사. 제발 더 나빠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위 내시경 검사에선 대복이의 위와 십이지장을 막고 있는 종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대복이 괜찮은 거죠? 아이고, 대복이 마취해서 깼구나. 어휴,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오, 잘했어. 이번엔 검사 결과를 들을 차례. 너무 긴장되는데요.
3: 이게 지금 2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 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이즈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쪽으로 간 소견들도 특별히 없어요.
4: 폐나 이런 데는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는 안 묻는 거예요.
3: 거의 항암한 수준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종양이 진짜 덜 나쁜 놈이던지 아니면 얘가 면역력을 진짜 타고 난 거예요.
0: 전이가 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대복아, 너무 잘 됐다. 하지만 대복이 위를 막고 있는 종양은 심각했습니다.
3: 메인이 얘인데 이렇게 아무튼 막 이런 수많은 버섯돌이들이 여기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꽉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또
4: 저걸 뚫으신 거예요. 어머님의 노력이. 이거 누가 봐도 저거를 어떻게 뚫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의 노력이 저걸 뚫은 거예요.
3: 건물 무너졌을 때 천장에서 물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정도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0: 무엇보다 궁금한 건 종양 제거 수술 여부인데요.
5: 이 제일 좁은 데를 좀 열어줘야지 음식물이 넘어가는데 이걸 잘라서 붙이든 제거를 하든 이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이 있고 이걸 좀 더 적극했다가 여기서 부종이 생기면 그 총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잘못 건드다 그게 염증 생기거나 그러면 확 나빠질 가능성이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0: 수술 예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
3: 이 결정은 진짜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진짜 보호자분 가족들이 잘 해보셔야 돼요. 결정은. 네.
1: 그만 써.
0: 배변을 볼 때마다 통증과 혈변으로 고생 중인 대복이. 검사 결과 뜻밖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3: 똥을 지금 쌀 때 왜 아파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립선이 있거든요. 똥 나오는 데가 있고 여기 종교 있고 여기 전립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4: 제가 눌러버리는구나. 운이 나쁘게. 네.
3: 근데 이게 1cm밖에 안 되는데 얘는 많이 커요. 근데 초음파만 돼도 얘 아파해요. 아... 그럼 전립선 문제 있어요.
0: 그렇다면 붉은 혈변은 왜 탈장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피가 묻어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6: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대변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데 피가 묻어서 이렇게
7: 나오죠. 네.
0: 대장 내시경을 통해 혈변의 원인이 용종염증과 그로 인한 출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전립선이랑 같이 보여서 그래요. 전립선 건들려도 아파하니까. 중성화는 이거랑 상관없이 아파하면 중성화는 해주시는 게 도움은 돼요.
0: 어떤 선택을 해야 대복이가 행복해질까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4: 저도 예전에 막 암 오고 이런 일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아픈데 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가게 해주느냐도 전 정말 좋은 치료라고 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8: 전 진짜 약간 최악으로 안 된다, 막 부정적인 말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사실.
6: 아우, 대복이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작에 좀 병원에 가서 또 상세히 검사를 해서 못 해준 것도 좀 미안하고
4: 아니 네. 아, 우리 가족분들끼리 회의도 하시고 네.
0: 과연 보호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며칠 후 수술대에 누워있는 대복이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5: 변이 지나가는 관이 있으면 여기 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립선이 현재 눌러주고 있고요. 이렇게 용종도 이 사이에서 지금 있고 여기서 출혈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성화술을 통하고 대장 내시경 통해서 그거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7: 어느 부분이 좀 더 편해지는 거죠?
5: 그렇다면 이제 대변 보는 게 많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0: 대변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중성화 수술부터 받게 된 대복이. 그럼 위종양 제거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죠?
5: 그 부위들이 다 위험 부위에 있어가지고 수술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종괴가 있는데 여기에 종괴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속에서 제거하든 겉에서 제거하든 이 바로 밑에 췌장이 있고 이 위에 담도라는 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담도도 바로 연결이 매우 근접해 보이고 지금 이미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수술했을 때 합병증으로 이제 부종이나 염증 등이 생겼을 경우는 췌장염이나 담도, 황달, 간염 이게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 어려운 고민 끝에 중성화 수술만 하기로 한 대복이.
9: 엄마야 벌써. 엄마 왔어?
8: 아파서.
5: 맞지 깨서.
0: 아쉽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대복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8: 진짜 근데 마치 어깨에서 우는 거 보니까
6: 살았다 싶어.
8: 그래도 아직 건강은 하구나 생각은 들어요.
5: 지금 수술은 잘 됐고 오늘 집에 가서는 또 저녁 때부터 정상 생활 하셔도 돼요. 네.
10: 선생님과 어머니도 돼요.
5: 괜찮습니다.
10: 감사합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네.
8: 고생했어. 이제 그래도 수술 하나를 했으니까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적처럼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11: 앞으로 건강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복이가 시간만 지나면 건강해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0: 비록 몸은 아프지만 소중한 가족이 있어 매일매일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대복이. 대복아, 조금만 더 힘내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

0: 와, 장난 아니네.
1: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느낀다.
2: 이 사람도 힘들고 하잖아. 우리
0: 땀이 쭉쭉 떨어지시고.
3: 근데 확실히 술 냄새 개선하네.
0: 눈이 엄청 따가워. 야, 이게 더 무거워졌어.
1: 우와, 저 그거 엄청 뜨겁겠다.
2: 와, 이거 봐봐.
0: 엄청 더워.
2: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1: 아, 뜨거워! 아, 뜨거워!
2: 장난 아니다.
0: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0: 이때까지 안 보여주는 거 보고 싶, 보여주고 싶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고 싶다.
1: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그치.
0: 괜찮은 거죠.
1: 여기. 와, 이게 확실히 틀리긴 틀리구나. 자.

0: 이쪽으로.
1: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0: 여기.
1: 앉으시면
0: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네.
1: 물이라도
0: 예, 물, 예, 물이 있으면.
1: 현재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0: 됐어요? 지금.
1: 아, 지금 오늘?
0: 예, 예, 오늘 아까 왔어요.
2: 아, 진짜 아프시다.
0: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지금 단무말이죠. 뭐, 그쵸, 아무래도.
1: 일단, 저희 그 여행 멤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서 갈 거고.
0: 네네네.
1: 박준빈 씨라고.
0: 그, 네. 그 여행 그 가시는
1: 거예요. 여행 네, 크리에이터. 예. 이은지 씨라고 그 여자
0: 개그맨. 예, 예.
3: 길바닥에서 마이크 차는 게 이제 대박 육수해졌어.
4: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3: 네.
4: 너무
3: 많이들 채우더라고요.
4: 나 이 어머 오빠 어머 순둥이 아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이고 네.
3: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 하고 있는 개그맨 이은지입니다.
5: 네. 아유 반갑습니다.
3: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1: 형님은 눈을 못 마주치시고 은지 씨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3: 어, 부담스러워요?
0: 그냥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3: 근데 저 지금 되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3: 뭐. 근데 오라버니 살짝 립밤 한번 바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메말랐어. 너무 메말랐어.
4: 반대까지
3: 살짝 한번 바르셔야 돼. 준비는 언제 온대요?
6: 염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거보다. 찍어요?
7: 선생님이랑
6: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한 두 번 봤고, 추성훈 선생님은 처음 보는데요?
7: 어떨 것 같아요?
6: 무서워요. 많이 사람과 여행을 해봤지만, 제일 무서워요. 진짜 기준으로. 언제였다.
8: 안녕하세요.
3: 어, 준빈아.
9: 안녕하세요.
3: 준빈아, 안녕.
9: 안녕하십니까.
3: 잘하셨습니다. 준빈아, 살이 많이 빠졌다. 보기 좋다.
9: 좀 많이 빠졌지.
1: 목이 많이 잡혔는데요?
9: 빈장해가지고.
3: 준빈아, 이거 단추나 쓰는 거 어때?
9: 패션, 패션.
3: 아, 이거 알콜 패션이요?
9: 패션이요,
1: 이렇게. 패션 엄청 좋아해요. 패션 엄청 좋아하고.
0: 아, 좋아하시구나.
3: 좋아하시구나 하고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사.
9: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선생님이요?
10: 뭐, 안되랑 뭐, 편하게.
9: 아, 일단 뭐, 아니, 죽고 있는데 해도 돼요? 일단 뭐,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워요.
3: 제 저거 기믹이에요. 저렇게 무서워 이래야지 자기가 귀엽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 같아.
9: 다 들려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밥값은 해야지라서
3: 일도 하러 가는 거죠?
1: 네.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뭐 음식에 관련된 거, 밥값과 관련된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아. 저희는 물 한 모금도 안 사드리려고.
3: 막 걷다가 막 거의 일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한 모금도 안 주는 거야?
1: 뭐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3: 아, 찐이네. 찐이네. 고생하셨습니다.
9: 자, 고맙습니다.
11: 아, 너무 우리도 어려워.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맨날 맨날 좀
3: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12: 아, 밥값 해야지.
3: 밥값 해야지.
4: 바다가는 진짜 힘들겠다.
11: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12: 설마 아니겠죠?
11: 이거는 죽겠어.
12: 설마.
1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오케이, 가볼게. 하나 둘.
13: 나
1: 그, 하오, 하오, 나 그.
11: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0: 근데 여기 떨어져 맞자 안 죽어 안 죽어.
1: 아씨 힘드네.
2: 힘들었어?
1: 진짜 힘들다고.

0: 맛있다 이거.
1: 맛있어 맛있어. 아,
0: 먹어봐봐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1: 너무 맛있다.
0: 많이 먹어.
1: 준비 잘 먹는다.
0: 오 잘 먹는데. 오 좋다 좋다.
2: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3: 아, 그치.
2: 맛있어.
0: 하나, 둘, 셋.
4: 이게 약한 게 뭐예요?
5: 그래가지고 추성호 선배님한테 작업반장
6: 불만은 추성호 씨한테 말씀해 주시고.
7: 아, 어떻게 그만 얘기해.
5: 힘들어 보는 거.
8: 근데 나는 이 리더십을 다른 프로에서 봤기 때문에 좀 믿어 의심치 않긴 해.
7: 좀 강력한 리더십 아니면 부드러운 리더십 어떤?
8: 이 부드러움 속 단단함이 있으시잖아. 난 그렇게 느꼈어. 추 생각은 어때?
5: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실 수 있어.
8: 아 뭐야.
9: 작업반장 추성훈에게 리더십이란?
8: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
5: 그렇대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작업반장님이
8: 반장님
5: 한 분은 저희가 여행 경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을
8: 나 안 돼 나 수포자야.
7: 너 수포자.
8: 나 돈 관리 아예 못해.
7: 다 잃어버리는데.
10: 나이가 어떻게 돼? 동갑이에요.
8: 동갑이에요.
10: 아 동갑이구나. 만내한테 시킬까 싶은데.
7: 위기 질서가 혹시
5: 생일 누가 더 빠른가요?
7: 생일 내가 나 빠른이에요.
8: 나 92년생 1월 16일인데.
4: 어?
10: 그래요?
8: 어? 왜?
7: 어? 너 빠른이었어?
8: 어.
7: 너도 빠른인데? 빠른 2월 2일.
8: 그럼 내가 누나네?
7: 어 그러면 내가 할게요.
8: 어? 그래 유영아 해봐봐.
7: 네. 정보는 하기 싫었는데 딱 쳐도 내가 하나 만들 분위기인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잘 잃어버리지 그래도 환율 계산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5: 여기는 반장님, 총무
8: 그냥 스피커 할게요. 나는 나의 골프리인데 취해.
7: 가서 뭐 찾을까요?
8: 내가 검색 요정할게.
7: 잘 찾아.
8: 어, 나 잘 찾아. 나 스피커 가고 싶다. 미치겠다. 그러면 검색 요정을 내가 일단 어플이랑 어플을 다 다운받아 보려고. 빠삭하신 분 만나서 뭐 한번 대화를 하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5: 그리고 저희가 첫 촬영지는 이제 중국에 있는 충칭을 가려고 하는데요.

0: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1: 아, 매운 거.
2: 나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3: 그럼 먹지 마. 돼지 왜? 먹어도 좋죠.
4: 어느 정도 효과?
0: 라면 드세요?
3: 당연히.
4: 조금요.
3: 근데 먹어봤는데 뭐 그냥 안 매웠는데?
0: 조금이니?
4: 난 맵던데.
2: 뭐 그 다음날 일상생활 불가능한데.
4: 아, 진짜?
3: 그래도 매운 거는 못 먹겠다.
2: 안 먹으면 되죠.
3: 그러니까 뭐,
1: 다른 거 먹으면 돼.
3: 뭐 진짜 배가 아프면
0: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3: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
0: 많이 있으니까.
3: 근데 술은?
2: 술은 적당히 먹습니다. 술은.
4: 저는 좋아해요.
3: 오케이.
4: 네. 오라버니 좋아하세요?
3: 술 뭐 그냥.
0: 제가 알기로 비싼 술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3: 비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4: 근데 오빠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준빈이랑 얘기할 때 오빠 발음이 되게 정확해지는 거 알아요?
0: 아 그래요?
2: 아 그래요?
4: 기분 탓이겠지 준빈아. 기분 탓이야. 반장님 뭐 구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외치던 구호 같은 거 있나요?
3: 아니
4: 그럼 없어?
0: 하다가 힘들면 화이팅.
4: 그래 화이팅. 그래 자 마무리 하시죠.
0: 자 화이팅.
3: 고맙습니다.
0: 화이팅.
3: 감사합니다.
4: Thank you.

0: 그러면 일단 나가서 택시를 타서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일단 놓을까요?
1: 그렇지. 일단 그렇지.
2: 일단 택시를 불러야 되고.
0: 오케이.
2: 그거를 원래 내가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또 맡은 업무가 다르니까.
0: 한번 해볼게.
2: 또 금방
0: 옆에
2: 해.
0: 도와줘.
2: 아 근데 새로운 도시 오랜만에 온다 나도.
0: 아니 근데 나 기분 탓인가 약간 마라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네.
3: 나도.
0: 그쵸 오빠? 마라 냄새 나.
2: 마라 냄새 난다. 마라의 도시. 허거의 도시. 오늘 그럼 숙소 갔다가 밥 먹고 하면 되겠다. 내일 어차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2: 밥값을 해야지.
0: 밥값을 하긴 해야 돼.
1: 한번 그래도 여기 물가라도 좀 알아야.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물가가 쌀 것 같아. 숙소 바로 근처에 그래. 시장 같은 게 그래. 있던데.
1: 그러면 좀 가면 되겠다.
2: 택시 저기 있다. 택시.
1: 택시는 2층에서 택시. 2층인가? 아 근데 택시 엄청 많. 이게 택시잖아. 그치?
2: 우와 씨. 흥정하면은 싸게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중국어 안 돼서. 아. 이게 택시인가? 니하.
1: 왜?
0: 니하.
2: 택시.
0: 택시 오빠 잠시만요.
2: You speak English?
0: No.
2: No.
0: We're going. 우리가 어디 가냐면 你们去哪里?
4: 我有商务车.
0: I have a business car. 여기 비싼 차야.
1: 안돼 안돼. 하지 말자.
2: 택시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4: 这会是高峰期，应该在90左右.
0: 오빠 확실히 준빈이는 여행 유튜버라 다르다.
2: 왜?
0: 지금 저렇게 콘텐츠를 뽑아내고 있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어?
1: 뭐가 하나라도?
2: 스스 하오 하오. 지금 성수기라서 좀 더 비싸대.
0: 아,
1: 여기가 또 비싸다고.
2: 보통 90 정도로 생각하면 된대. 90이야.
0: 야 역시 너 여행 그래. 준빈아 너 여행 유튜버였어.
2: 아니 문 대기줄이 이렇게 많냐? 이 정도면 우리 1,000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하면?
0: 그럼 어플 안 본다?
1: 주소는 있어?
2: 네, 주소 있어요, 있어요.
0: 오빠. 아,
1: 저러고 안 와?
0: 이게 될까?
5: 이거 샹스와
0: 1, 2, 3
5: 쌍꺼
0: 1, 2, 3
2: 쌍꺼, 쌍꺼
5: 쌍꺼, 아야
0: 아야 쉐쉐 아, 이거 안 들어가겠다, 오빠
1: 그니까
2: 안 되겠는데?
0: 이게 될까?
5: 아야 컵다오
0: 컵다오, 컵다오
5: 你 三个人是吧？三个。三个人，三个人。啊。多坐一个车嘛，那个拖不到他三个。啊，没得准时啊，一个。 아니 아저씨가 못 빼면 되잖아. 아, 아저씨 거도 무겁네.
0: 아저씨 거 무거워?
1: 오, 엄청 무거워.
0: 아저씨 거 틀어서 이렇게.
1: 그러니까 가면? 이게.
0: 오케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아, 이거 좋다.
2: 와,
0: 오, 예스.
2: 와, 형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어요?
5: 네?
2: 와.
0: 오케이.
2: 와. 이야.
0: 굿, 굿.
1: 둘이 탈 수 있나?
0: 네, 탈 수 있어요.
1: 이게.
2: 니하오. 이게 벨트가 안 되네. 아이. 너가 주소 가지고 있어.
0: 주소 내가 갖고 있어. 어드레스.
2: 따그.
5: 따하마.
0: 주소가 여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 잠깐만. 너가 검색 한 장이잖아.
0: 기다려봐.
2: 그거를 복사해서 잠깐 들어와봐.

0: 아, 폰이 이상해, 이거.
1: 주소라도 보여줘야 이 아저씨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2: 사장님, 주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로 가주세요.
3: 가야지. 아? 어? 보여달래.
1: 그래. 얼마 안 해, 마. 뭐, 친구 동네.

0: 发到什么地方啊？这个战神，你们到什么地方去？
1: 신은 마음에 무들 잡고 어디로 들어가? 참 미치겠네.
2: 인터넷 좀 왜 안 돼 또?
1: 아, 속 터지네.
2: 오빠 이러다가 우리 저기 갑자기 상해까지 가면 어떡해?
0: 여기 맞는 거야?
1: 거기 인도예요, 형님. 이게 그러니까 어플이 안 돼요. 그러니까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네, 그러니까 주소가 맞아?
1: 주소가 인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 중국이 안 돼요. 이 글이 안 돼요.
0: 그 주소만 한번 그거 또가다 보내줄래 이게?
2: 네.
1: 지금 보냈어요. 그게.
3: 양봉이집에.
1: 하오? 하오? 아 내비게이션 직접 치신다. 직접.
0: 그러니까 내가 이거.
1: 오. 어 하우더?
0: 아 오케이.
1: 오케이. 베이징 베이징 간시에.
0: 와 우산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주
1: 차가우시다.
0: 그러니까
2: 갑자기 내비도 됐다. 아, 근데 재밌다 준비는.
1: 그래 이게 중국에 오면은 그 원래 쓰는 어플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원초적인 맛이 있어요.
0: 옛날에 돌아가는 느낌.
1: 그러니까 어, 어. 예전에 지도 보면서 여행하던. 완전 대도시네 근데
0: 그런 것 같아.
2: 어 여기도 아파트.
1: 다 아파트인데 그냥?
0: 거의 다 아파트네.
1: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아파트인데? 서울의 DJ인가? 와 진짜 대도시구나 중층은.
2: 숙소 근처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아. 오,
1: 야 식당 먹었지. 이 부근에 싸고 맛있는 식당 있나요?
3: 요, 요.
0: 이때. 그게 대답이야.
2: 요, 요.
0: 있는 거야.
2: 요, 요.
1: 오, 와, 완전 오르막길이다. 잘못 잡았는데.
0: 그러니까.
1: 너무 오르막길인데?
2: 차가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길이었나? 아...
1: 여기다.
0: 여기 같아.
1: 택시비가 별로 안 비싼데 공항에서 타고 치고 그러면 만 원인데 만 원? 도쿄에서 40분 타면은 10만 원이잖아.
0: 그렇지.
1: 오케이.
2: 네. 와, 난리다 난리.
0: 돈 내도 좋은데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일이네 진짜.
2: 그러니까. 니하오.
1: 니하오. 어서 한국인.
4: 欢迎你们到重庆来。欢迎你们到重庆来玩。谢谢。
1: 숙소에 이게 무슨 한문이지? 뭐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너무 옛날일 거야.
2: 아니, 정집 그래요? 아니야, 정집.
1: 오케이.
0: 아, 그래도.
1: 좋은데?
0: 와, 좋은데? 오.
1: 구경을 할까? 방이 여기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2: 네.
1: 와, 강뷰 봐, 강뷰.
2: 어, 그때 오, 우리.
0: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
2: 어플에서 봤던 거
0: 여기서 보다. 이렇게 됐구나.
1: 어. 오, 여기도 방 좋다.
2: 아, 여기도 화장실.
0: 오, 여기도 있구나. 아, 오, 오, 다 있죠.
1: 여기 엄청
0: 커. 땅인데?
1: 어. 어휴, 씨.
0: 좋다.
1: 와, 근데 8만원 이 정도는 진짜 좋은 건데?
2: 그러니까.
1: 말이 안 된다.
0: 그러면 방 어떻게 쓸까?
2: 전 다 좋아요.
0: 근데 아무래도 그 제일 큰 바 있잖아.
2: 네.
0: 그거 약간 여자같이 생겼어. 네가 서. 그렇잖아.
2: 아니에요.
0: 약간
2: 아니에요.
0: 약간 그렇잖아. 우리는 둘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1: 형님 제가 여기 제가 여기 할게요.
0: 그러면 나는 여기 하고 너는 뭐.
2: 근데 괜찮나?
1: 독립된 공간이니까.
2: 그래. 그럼 감사히 쓸게요.
1: 네.
5: 안녕하세요.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입니다. 저희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코지한 조명이 저희를 반겨주죠. Happy New Year라고 현재 6월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새해 복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부엌입니다. 아우, 굉장히 코지하면서도 고즈넉한 방이 아주 넓. 안녕하세요. 네, 건축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가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시군요.
5: 예예예. 예, 예. 제 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오자마자 또 이렇게.
5: 여기가 굉장히 크고 예. 넓은 아기자기한 방인데 모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죠. 네. 또 주변에 지금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5: 그렇죠. 네네. 사실 살짝 뒤돌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잤나 봐요.
1: 네. 여기 또. 이것도 의자가 포인트가 다 라탄으로 해가지고
5: 아 라탄
1: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라탄 라탄
5: 라탄 라탄 라탄 이렇게 차 차차로 아 신난다 거야 라탄 라탄 하 Excuse me 아 여기 좋다 오빠 캐릭터다 여기 좋다 여기도 괜찮네요
0: 경치가 좋아
5: 네 경치도 좋고 저기 강이 바로 보이네 여기서 사는 중국 사람 부자겠지?
1: 그런 몰라 그게 어때? 아니 가구들이 그
0: 감이 안 와.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
5: 하긴.
0: 그러니까
5: 빈부격차가.
0: 그러니까 이게
4: 우리가 여기 집 얼마일 것 같으세요?
5: 실제로?
0: 한 3억 정도.
1: 강뷰 이게
5: 3억.
1: 리버뷰니까 여기 대도시기도 하고 중 4대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엔 5억 3천만 원 정도.
5: 5억 3천.
4: 완전히 여행 국적받아.
5: 그래 맞아 정확해.
1: 얼마인데요?
5: 모르겠어. 나는 부동산은 관심이 없어.
1: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아서.
5: 그러니까 넌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데?
1: 40살에 은퇴.
0: 그래도 은퇴하고 뭐 해?
1: 카메라 없이 여행 다니는 게 꿈이야.
5: 아예 없다 이거 없이.
0: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그냥.
1: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0: 그러니까.
5: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유로운 걸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래.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래.
1: 그럼 난 자유롭네.
5: 너 하기 싫은 거 안 해?
1: 안 하는데.
5: 부럽다. 난 가끔 해.
1: 하기 싫은 게 뭔데?
5: 가끔 있잖아.
1: 뭐가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
5: 아니 가끔 뭐 있잖아.
1: 방송 너무 재밌잖아. 너무 행복하고.
5: 행복하지?
1: 근데 하기 싫은 게 있었어?
5: 가끔. 가끔.
1: 하기 싫은 방송 있구나. 늘 웃고 있길래. 늘 이렇게 웃길래.
5: 이렇게 웃길래. 이렇게, 가끔은 있지. 오빠도 하기 싫은 걸 할 때가 있었어요?
0: 하기 싫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돈 벌면은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돼.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런 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보면 그거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진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5: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엔딩이 딱인데? 엔딩이 딱이다.

0: 오늘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밥 식사하셔야 되니까.
1: 아, 오늘 일 안 해요?
2: 오.
0: 오늘은 일을 안 해요.
3: 많다,
0: 그래서
3: 오빠.
0: 오늘은 중국 최저임금이 23위안이래요.
3: 네.
0: 그래서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3: 4천 원 돈.
0: 23위안 곱하기 3에서 69위안 드렸어요.
1: 제가 총무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3: 좋아, 좋아.
4: 어우, 잘 됐다.
3: 잘 됐다, 맞습니다.
1: 14,000원으로 한 끼, 오늘.
3: 예.
1: 편의점 갈까, 그러면?
4: 그래도 돼.
3: 뭐, 콜라를 먹어도 돼. 어, 맥, 난 맥주나 한 캔 있으면.
1: 맥주는 사치야, 14,000원인데. 첫끼는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지?
3: 아니, 뭐.
1: 왔는데 허거 한번 때려야 되는데.
4: 허거는 진짜 그래도 싸지 않아?
3: 얼마지?
1: 30이야?
3: 14,000원으로 오늘 허거는 못 먹겠다. 아.
1: 프랜차이즈도 있다.
3: 응.
1: 14,000원이면 버거 하나, 콜라 하나 하면 딱.
3: 아니, 밥을 하면 안 돼?
1: 응? 일을. 나도 사장이라 가불에 좀 예민해. 나도 직원이 가불 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지.
3: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우리가 여기서 국자골목까지 가려면 응. 뭘 검색을 해야 되나?
1: 검색.
3: 아니면 그냥 일단 내려가 봐야 되나?
1: 검색을 하는 게 맞겠지?
3: 아, 그래? 그럼 그렇게.
4: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거는 100%잖아. 그러니까 걸으면서 가면 되지. 왜 여기서
1: 아, 걷다가 힘들까 봐. 찾아놓고 가.
3: 찾아놓고 가자와 일단 내려가자에
4: 내려가면서 하자. 나는
1: 혹시나 안 내려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4: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3: 어? 대박! 여기가 A10이었잖아. 근데 여기 그래, 그래. A3이야. 안 내려가면 여기 있는 것 같아, 오빠. 숙소에서 도보 5분이야.
4: 그러면 이거를 아까 밑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3: 아, 검색하자와 사람한테 물어보자로 또 지금.
4: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게 그냥.
1: 승원이 형이 아날로그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3: 아니 오빠 우리 여기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주소가 똑같아요 숙소랑.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볼까?
1: 여기 안 가더라도 그 근처에 식당 하나 데려달라.
3: 일단 내려가자.
4: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야.
3: 일단 내려가자 파가 승리했어요.
1: 어 배달도 된다. 배달 시켜 먹을까?
4: 명함, 나 이 아저씨 명함 받으면
3: 명함.
1: 너무 안 할 뿐인데.
3: 옛날 중국집처럼 명함. 아, 니하오.
1: 니하오. 어, 여기 계속 계시네?
3: 또이부치.
5: 1320. 这一栋的后面, 저거 황시다, 看到没有? 저 황시다.
4: 일단 그거.
5: 这栋 后面.
3: 아,
4: 이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나? 가자, 그러면.
1: 어, 아니, 이해하셨어, 형님?
5: 몰라. 前面就到了.
3: 이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도착한대.
4: 오케이.
3: 배움의 길?
1: 배움의 길?
3: 오케이. 시시.
1: 베이장 간시. 따그.
3: 시시.
4: 가자.
3: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도착.
1: 이게 배움의 길인가? 근데 이 길 맞을까?
4: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1: 형님, 뭐 평소에도 여행할 때 어플 안 쓰시죠?
4: 어.
3: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다.
1: 어, 지름길이다.
4: 있죠.
3: 맞는 거야?
1: 아니, 왜 동네 주민처럼 가요, 형님?
3: 여기면 어떡해?
4: 느낌대로 가는 거지, 이게.
1: 모르잖아. 어, 맞다, 여기 지름길.
4: 그지?
1: 어, 어.
3: 근데 내려가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으면 어떡해?
1: 몰라.
3: 아이씨.
1: 저쪽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4: 그니까.
1: 14,000원인데.
3: 충칭소면에 충칭소면과 중국식 교자, 볶은 쌀국수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
4: 식당. 아. 식당은 맞아.
3: 이따 오빠 여기 국수 쌀국수 판다. 들어갈까요?
4: 네, 들어가자 그러면.
3: 오케이.
1: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3: 아, 맞네,
1: 돈이
3: 맞네.
1: 없어 우리.
4: 근데 이게 그 저쪽에서 보이는 거 면 왼쪽이 면이거든.
3: 네.
4: 왼쪽 우에는 면이야.
3: 네.
1: 어, 먹는다. 한 명은 18위안짜리 먹어야 돼. 어, 딱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3: 한 그릇
1: 하면 딱 맞아.
3: 오케이.
1: 22위안이니까.
3: 교자는 못 먹겠다.
4: 어,
1: 교자는 돈 벌어서 먹자, 우리.
3: 그래. 오빠, 이거
4: 어,
3: 하나.
4: 이거 하나,
3: 준빈이는? 닭이고.
4: 아, 이것도 닭이고, 이것도 닭이야.
1: 그냥 아예 싸고 칼국수 먹을게, 9위안짜리.
3: 우유 한 자리?
4: 어, 칼국수. 이게 두 번째.
1: 어, 오케이. 두 번째 먹을게.
4: 오케이.
1: 아, 니하.
4: 이거라.
3: 이거. 선생님 아니었어.
4: 두 개.
3: 선생님. 어,
4: 이거. 이거 두 개.
1: 양거?
4: 이거.
1: 이거.
3: 쑥 하세요.
4: 아니, 아니, 아니. 어,
1: 선생님.
4: 이거, 이거는 하나.
3: 就现在煮吗？
1: 응, 여기서.
3: 就是这里吃啊？
1: 어, 여기.
3: 앉아, 앉아.
1: 이거.
4: 어, 이거.
3: 아, 너무 웃기다.
1: 교자도 하나 먹을까, 그래도?
3: 그래? 먹을 수 있어? 돈이 되나? 스몰, 월, 이거, 이거 못 먹어. 스몰. 어,
1: 이거, 이거. 이거.
3: 쓰가.
4: 쓰가.
1: 쓰가, 쓰가.
3: 쓰가.
1: 이거, 이거.
3: 쓰가. 아, 자, 어, 어. 야, 잠깐만, 주면. 어,
1: 쓰가.
3: 다, 아, 하.
4: 잘 됐어?
3: 어, 됐어, 됐어.
4: 잘 와, 잘 오나 모르겠다.
2: 你好，那个香那个没有了。
4: 아, 香 아,
1: 뭐가 뭐 없대요?
4: 뭐가 없대?
1: 뭐가 没有래?
4: 뭐야? 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이거
4: 해보자. 오케이.
1: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3: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가 붙어. 한 개 한 개.
1: 교자 위에 뭐였는데 근데?
3: 한번 볼게.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라. 메뉴 이름이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가.
4: 아, 대박이다.
1: 되게 작품인가 보다.
4: 그런 것 같아.
1: 아, 근데 나 걱정이다.
3: 왜?
1: 1800원짜리 시켜가지고.
3: 돈이 모자랄까봐.
1: 근데... 아니, 양이 너무 적을까봐.
4: 몰라.
3: 양이 적을까봐? 내가 어디서 뭐 훔쳐올게, 이따가.
1: 이거 괜찮으면 그냥 매일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싸니까.
3: 그래.
4: 그래도 돼. 근데 여기서 알바하면 되잖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먹고, 그래, 여기서 자고.
1: 그렇게 하면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아요?

0: 我、哦、到。
1: 这是谁的？最上面一个。
0: 啊，外国。
2: 外
0: 国。哦，又맛있아이게
3: 그러니까
0: 엄청맛있겠
3: 는데야이게
0: 800원이야
3: 오진짜싸다
4: 먹어봐궁금해
3: 어같이먹자같이
0: 먹어먹어
3: 원래왜좀또어른앞에서
0: 아니상관없어
4: 조심해
0: 어때
3: 아야말하다
4: 그러면은내거먹어보고내거가나오면나랑바꿔먹어
0: 한번줘봐봐
3: 아이막엄청저기한건아니야
0: 맛있네
4: 맛있어
0: 맛있어
3: 아나먹을게이거
0: 무조건솔사났다너는그럼
3: 무조건솔사났다고
0: 솔사난다고
1: 용사
0: 오맞다
3: 어이구이것도마라구나
4: 다무조건마라네
3: 마라만둣국이야
0: 수프는비슷한것같아
3: 예똑같아요
4: 내생각에육수는
0: 아그래요아그래요아그거보다좀크게안어안매워
3: 그게아니고이거먹고마비되신거아니야
0: 맛있는데
4: 오다행이다
0: 먹어봐봐이거
3: 이것도괜찮을것같아
0: 국물도먹어
3: 그냥말하다그냥
0: 맛있는데이거
4: 순한데
3: 그러니까매운게말아가아니라그냥말아
0: 이거얼마야그러면
3: 이거3,000원
0: 어3,000원
3: 응
0: 아
3: 2,800원
0: 아무래도이게고기가들어가있으니까
3: 어뭐지
0: 어또이거
3: 그래이거야

0: 자리 손잡아요.
1: 이게 왜 자리 손잡았을까?
2: 아, 이거는 또 맛이가 틀려.
3: 맛이가 틀려?
2: 어,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너. 이거 먹어.
3: 아니, 아니, 괜찮아.
2: 아니,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봐봐. 그지?
3: 잠깐만. 얘가 조금 더 나빠.
2: 나 지금 이거를 먹어, 이걸 먹어.
3: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2: 나도 이거 먹어도 돼.
3: 상관. 아니, 어차피 마라를 적응해야 되니까. 먹을게. 바꿔드실까, 그럼?
2: 어, 그럼. 그래, 그래.

0: 근데 이미 혀가 마비됐어.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1: 1800원짜리.
0: 1800원 난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
2: 그럼 준비랑 여행할 때 이렇게 어? 내 스타일 아닌 음식이 나올 땐 넌 어떻게 했어?
0: 아 일단 이렇게까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시키지. 특히 나 식당에서 자기 시킨단 말이야. 지금 돈 없을 때도 그렇게 했어.
3: 넌 언제?
0: 돈 없었던 적 있었어?
2: 아 그럼.
0: 바로 잘 된 거 아니었어?
2: 아니야.
0: 나 볼 때 신인 때 나온 거 봤는데 그때부터 이미
2: 그렇게 TV 나와도 출연료가 너무 낮았지. 한 번 나가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 투잡했었어. 맨 처음 신인이었을 때는.
0: 뭐 했는데?
2: 돌잔치 MC 보면서 그 코빅도 같이 했었지. 그러다가 돈 번지 나도 얼마. 나도 저도 서른 넘어서 그나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4: 그렇지.
2: 오빠도 근데 가난했던 적이 있으세요?
4: 나는 있지. 그래서 엄청 많지.
0: 아니 근데 유도로 성적을 엄청 잘 나왔잖아요.
4: 잘 나와도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 주지. 나도 부산 시청에 있을 때 한 달에 50? 50만 원?
2: 아무것도 못했겠다.
4: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 식단이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거든. 나는 소름 하나까지 그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격투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한 거지. 서른 넘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밥을 사게 됐어 이제. 서른 넘어서.
0: 나도 서른 넘어서 그랬는데.
4: 아 그래?
0: 다 서른 넘어서네.
5: MC 보동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MC 보동이 뭐야?
0: 돌잔치 MC.
2: 지금 여기서?

0: 하루에 한 3만 원 벌면 먹겠는데?
1: 혼자? 아니면 다 같이?
0: 1인당 만 원씩.
1: 그렇지. 이게 다, 어? 다 해서 얼마지?
0: 만 원, 만 원 안 되죠. 세 그릇 7천 원.
1: 야, 여기서 매일 먹어도 다 그렇다.
0: 저희 알바 한 20분만 하고 여기서 계속 한 끼씩 먹자.
2: 그래도 나쁘지 않아.
0: 3시 20분, 20분에서 3시 1시간씩만 하자. 1시간 계속 먹어서.
2: 1시간에서 먹어도 되잖아.
0: 谢谢,
2: 谢谢,
0: 谢谢,
2: 谢谢.
1: 좀 돈 남았잖아.
0: 네, 돈으로. 네. 90 먹으러 가자, 그럼. 그럼 배움의 길로 올라가서 야시장 가볼까요?
1: 아까 8층이라고 했었잖아.
2: 배움의 길로 가서 8층에 올라가면 야시장인데.
1: 아, 좋지. 가자.
0: 지금 이제 되잖아.
3: 坐电梯到8楼.
4: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1: 여기서 8층 가라는 말이지.
4: 맞아요, 네. 오빠.
1: 여기서.
4: 와.
2: 오, 나이스 타이밍.
0: 니하오.
2: 시시.
5: 시장.
0: 한국.
5: 시장.
2: 한국.
0: 무엇을 한국은?
2: 한국은?
0: 있어.
5: 가을.
0: 가을 있어.
5: 가을.
2: 가오리.
0: 가오리
2: 닮았대. 아, 그러니까. 쓰.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1: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6: 여기서 나와.
1: 아,
6: 야, 여기서 나온 거 같아.
5: 근데 또 찾았어.
1: 그럼 그리고. 뭐야, 야.
0: 야, 좋다.

0: 야시장을 어떻게 가나요?
1: 한번 물어볼까?
0: 어, 내가 이거 물어봐 놨으니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1: 니하오.
0: 니하오.
2: 모르지.
3: 아마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가도 없어서 그냥 가실 거잖아요.
3: 일단 올라가야지. 아무래도 산 쪽으로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네.
0: 그러네요.
1: 다 언덕이네. 괜찮아?
0: 어.
1: 원래 걸음이 빠르세요, 형님?
3: 나는 이게 엄청 천천히 걸고 있어.
1: 아, 배려해서? 아, 배려한 게 이 정도야?
3: 저는 한 5km, 6km.
1: 배려한 게 이 속도구나. 아하.
3: 어, 이제 왔다.
0: 와,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인가 보다.
1: 여기서 8층으로 가랬구나, 뭐.
0: 좋은데?
3: 오.
0: 아. 근데 나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다들 못 먹었잖아. 이거 꼬치 하나 쓸 때 먹어.
1: 아니, 얼마나 하려나?
0: 물어볼게. 꼬치 하나에 얼마예요? 두이부치.
4: 三元。
3: 600원?
1: 네. 아. 하나 먹을까?
0: 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3: 나눠서 먹자, 그래도.
0: 그래, 하나 시켜서 하나 먹어봐.
4: 이거.
3: 이거?
4: 이거. 이거.
1: 뿌, 뿌, 마라. 뿌, 마라. 마라, 뿌. 마라.
4: 마라.
1: No, no. 뿌, 뿌, 뿌, 뿌, 뿌.
4: 뿌여, 마라.
1: 뿌여, 마라. 뿌려.
4: 수상왕. 수상왕 좀 가볍게.
1: 네?
0: 여기서 먹을 건데?
1: 어, 아.
3: 매운 것도 맛있다고. 아, 알아서 여기서 앉아서 먹으라고.
0: 아, 여기 앉으라고.
3: 아, 그래? 기다리자, 그러면.
1: 궁금하긴 하다, 근데 나는. 나 근데
3: 그러니까.
1: 좀 언어 쪽으로 좀 뭔가 못 참겠긴 해.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고 싶긴 해.
0: 아, 답답하긴 해. 너의 그게 있구나.
1: 아, 그래. 이름도 안 통한 적이 없어서.
0: 어.
1: 이렇게 안 됐던 거고, 나 예전에.
0: 그러게.
1: 그 에티오피아 원주민 마을 갔을 때.
3: 그러면 안 되지.
1: 말이 아예 안 통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니, 거기도 영어가.

0: 아니. 마라 뿌 마라. 네요 마라 네요.
1: 뿌 마라 예 마라. 마라.
0: 아니 아니 형님. 뿌 마라 마라야? 마라 넣지 마라.
2: 아니 형님. 근데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1: 아, 그래 일단은 아, 지켜보자. 소상공인 마음을. 그러니까,
0: 여기 다 마라야?
3: 약간 옆에 있는 껍데기도 우리 거 같은데 아닌가?
1: 한 상을 내주시려나 봐. 뭐야, 어떻게 뭐야. 우리 돈 없는데?
0: 어, 왔다.
1: 뭐가 왔어?
3: 와, 어우 이거 와. 맛있어? 어, 맛있다 내 이거.
0: 진송.
1: 아, 진송하고.
0: 진송이 뭐야? 진송? 진송? 제가 죄송.
1: 저희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4: 因为我们是兼职生，所以没有钱。 我也这一说不收这个，这个不要，就是这个，怎么样？来，认得吧？OK，OK，
0: 선물 아 선물
1: 아 선물
0: 선물이다.
1: 谢谢谢谢谢谢。
0: 非常感谢。
5: 你的饱足。 就是我的快乐。
6: 야, 한번 먹어봐봐.
7: 어, 드세요.
6: 야. 어때?
7: 형님 드세요.
6: 매워?
7: 아, 매워?
6: 매워? 아, 매워?
1: 완전 말아야.
6: 형님, 누가 못 먹게 돼.
1: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말아야 적셨어.
6: 와. 와.
1: 완전.
6: 와.
1: 완전 말하지. 오.
6: 근데 맛있긴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다.
7: 나 못 먹어요, 이제.
1: 너무 맵다. 그 딱 마라샹궈의 유부나 두부피 먹는 느낌이야. 혀가 너무 얼얼해.
6: 마비가 돼서.
1: 마비된다, 이거. 혀 마비된다. 준비는 어떡하냐?
7: 아 근데 충칭은 마라만 먹나 진짜?
1: 마라밖에 없나 봐.
6: 없는 거 같아. 왜 왜?
4: 이따 이따 나 이거 할 거야. 아. 香港你烤的一串，有个一串这个五块两。
6: 아 그래도.
4: 这个认识不？
7: 무슨 말이야?
4: 这个认识了吗？
6: 너무 어려운 한자만.
7: 따근?
4: 如果好吃就继续烤。
7: 고기가 맛있으면 계속 주겠다고.
6: 아.
0: 남을 원행이 통디 형님 지금 거 충분합니다.
1: 뿌뿌뿌
6: 아, 배불러 배불러
4: 배불러.
6: 오 이게
1: 이거 약간 완자 닭고기?
6: 닭고기는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닭고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지?
1: 양고기.
6: 야 양은 아니야.
7: 양 아니야,
6: 양. 양 말고.
7: 양은 저 아예 없어.
1: 돼지가 이리야?
6: 돼지? 아, 이게 돼지.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1: 돼지 맛이 안 나.
7: 마라 때문에.
6: 그래, 다 마라야.
3: 내일 다 화장실 가겠다.
1: 내일 완전 화장실 가야 돼.
7: 나 내일 출근 못 할 것 같은데?
1: 아, 쉽지 않겠는데?
7: 얼마지?
6: 이게, 아니, 이거 좀 빼야 돼.
7: 두샤오.
4: 두샤오젠.
8: 그래, 돌아라.
7: 哎，行，哎，不过是，不过是，来，握个手，啊，握个手，啊，行，这个，啊，行，啊，多少钱？多少不要钱，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5: 나무 진짜. 사람이
1: 그러게 어.
7: 길 물어볼 때도 그렇고
5: 다 자연이야.
7: 노래방 기계 있다.
5: 자유 자유.
1: 아 오빠 여기 술독이 있다. 술독 치시와 아, 아 먹어봐도 돼요?
5: 오케이 하나 먹어봐야지.
7: 이거 한 잔에 한 잔에 6위안.
5: 그럼 얼마예요? 한 잔에
7: 1,200원. 아, 아.
3: 와 세다.
7: 어 잠깐 야, 너무 오.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1: 아 이만큼 아니, 주셨어. 아니
5: 조금만 주시는
1: 이만큼 거. 주셨어.
7: 아 병에 그건가?
1: 어. 왜지 와 리오스 도와.

0: 뭔데 그거?
1: 몰라.
0: 뭔데 뭔 줄 알고 마셔?
2: 쓰레기지.
0: 술이야?
3: 아 이거 그 딱 그 백술 백술 마. 백술.
2: 와 향 좋다.
3: 고량주 느낌의 어 뭐 마시고.
4: 오이시.
2: 우와.
4: 오 너무 맛있다.
3: 오이시.
4: 오이시네. 오이시. 오이시.
0: 진텐해 진텐.
4: 오 오이시 오이시.
3: 진텐은 대박.
4: 그렇게 세지가 않아. 알코올도 세지가 않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이거.
3: 고량이 들어갔대. 아.
0: 아 까오량.
3: 6위안, 8위안, 12위안. 아 한 병에 한
4: 와,
3: 병에.
4: 엄청 싸네.
0: 우리 그 이제 돈이 요거 한 병 살 돈 남았거든.
4: 따로 있어?
3: 어떻게 할래? 살래 말래? 살까?
4: 사면 되지. 사면 되지. 나가서 먹자 그래.
3: 그래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봐.
0: 우와. 오.
3: 쉐쉐쉐쉐.
0: 오.
4: 그래요. 가자, 우리.
2: 와, 가, 샘도.
3: 바이바이.
0: 바이바이.
3: 어우, 약간 마라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4: 그렇지.
0: 우리 지금 세 개 먹었는데 세 개 다 마라잖아.
3: 마라국수, 마라도상면, 마라만둣국,
0: 마라꼬치,
3: 마라꼬치, 마라고기.
0: 어, 방구에서 마라 냄새 난대. 되게 알차다.
3: 사람 사는 냄새 난다.
4: 맞아.
3: 어.
0: 아, 지금 14,000원으로 뭘 한 거야, 와.
3: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
5: 언제 빠졌어요?
3: 어? 어? 오빠!
5: 왜?
3: 어? 이거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0: 이거 언제 붙였어?
3: 원래 여기 붙어 있었던 거.
0: 아, 잠깐만, 나 못해. 아, 뭐야. 아.
4: 뭐야, 뭐야?
3: 고층 빌딩 청소래요.
0: 아, 고층 빌딩을 어떻게 해?
3: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23위안을 줄지, 30위안을 줄지고, 업무 시간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래. 출근 장소가 롯스시티 1층 로비 앞이래. 얼마나 고층, 헉! 너 못해.
0: 몇 층인데?

0: 처음에 모였을 때 고등부증 말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등부증을 할 수가 있지?
1: 절대 싫은 거. 그럼 절대 하지 말아. 싫은
2: 거. 높은 거 보더라고.
3: 아,
4: 그런 거.
2: 고등부증이 심해서. 어.
5: 어떻게?
3: 반장님, 네? 이 고층 빌딩 청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1: 아는 거는 그 건물만 알아. 여기서 보여. 그러니까.
3: 어디서?
1: 여기서. 여기 말고. 그네가 그나마 난 거지.
0: 뭐가 나와요?
1: 아니, 여기라면 생각해봐.
0: 아, 그러니까 저기.
1: 여기라면 생각해봐.
3: 갑자기 무슨
1: 소리 그러니까 여기야. 그치?
6: 여기라면 생각해봐.
1: 잘 됐잖아. 자. 이제 지금 생각해봤자 의미 없거든. 가봐야지. 그렇잖아.
3: 오빠는 보니까 뭐 검색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검색해? 어차피 내일 갈 건데 그걸 왜 생각해?
0: 그치?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4: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거기서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는 느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1: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해요.
0: 일단은 뭐 난이도 따라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일이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
3: 7시에 딱 이 소파에서 만나기로.
0: 오케이. 아침 일찍 일어나죠 형님?
1: 와, 그때랑 다르지. 나는 좀 독일에서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3: 아, 맞네. 아,
1: 어떻게 되지?
3: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쉬자.
1: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까 꽃 그게 아저씨한테 또 가서 카메라 들고 가면
0: 꼬리라도 7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3: 오케이.
1: 오케이, 알았어. 7시에. 오케이. 아이고, 수고.
0: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1: 도착.
0: 와, 오늘 뭐 한 거 없지만.
3: 고생하셨어요.

0: 오빠 굿모닝.
1: 택시를 부를까?
2: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일하러 가볼까?
0: 신발 똑바로 신어.
2: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만나면 내가 엄마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근데 준비다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이 항상 오이처럼 나오겠다.
1: 그런 거만 안 하면 돼. 니하. 야, 일하러 가는구만.
2: 밥값은 해야지.
1: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일을 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3: 좋겠네.
1: 돈이 없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짜.
2: 오늘 돈 열심히 모아야지.
1: 응. 오늘은 내가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2: 저거잖아, 저거.
3: 여기, 거기, 거기 거잖아.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2: 그니까.
3: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1: 진짜 높은데? 긴장되네. 끔찍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4: 진짜 대박이다.
1: 설마 설마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2: 난 다른 예능에서 막 창문 닦고 그런 건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런 류 아닐까?
1: 그렇진 않겠지? 저분들인가?
2: 니하오.
1: 니하오.
2: 니하오.
1: 니하오.
5: 아, 我是这边云丹乐园的那个项目负责人。
3: 따라오라고.
2: 오케이.
3: 오케이.
2: Let's go.
3: 아, 근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고 여기 오픈하는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찍 오라고 했구나.
2: 우와. 시시.
1: 조심. 이거 입고.
2: 엄청 깜깜해. 준비라, 너 괜찮겠냐?
1: 벌써 떨리는데?
2: 귀가 웅웅할 거래.
3: 빨리 가니까.
5: 待会儿我们去到的地方是目前世界横跨水晶力量最大的酒。世界第一。세계에서 제일 큰.
3: 왔다, 우리 거.
2: 우리 거? 어? 저거야?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 저거 아니겠지? 지금 내가 잘못 본 이거 아니겠지? 이거 입고 하는 거 아니겠지?

0: 저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오자마자 이런 걸
1: 이거는
2: 어떻게든 배우면 되겠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0: 아니 저
1: 배워야지.
2: 아 근데 안 무서워. 봐봐 이게 여기는 그냥 여기잖아.
0: 아 여기 떨어져도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형님.
1: 근데 저 줄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2: 그거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코치 기다린다고 했었잖아.
1: 이게 지금 배워서 가능한 일인 거야?
0: 안 되지. 난 저기 이모님들이랑 같이 친해져 볼게.
2: 안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얘기해가지고 커피라도 조금. 아,
0: 그 감성 아시는구나.
2: 그 느낌이 이게 인사만 드리고 약간.
0: 아,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3: 아, 라이터야, 우리 现在 开始找回来.
2: 야, 커피?
1: 저희요?
2: 커피 준다고?
3: 今天呢那个我们早上的一个就是保洁清洁工作的话也是会有我们三位韩国朋友
1: 같이 청소하는 선배님들.
2: 아, 예.
1: 아, 안녕하세요.
0: 니하오.
1: 니하오.
3: 一会儿的话我们首先是会去到就是我们的屋顶.
2: 我们会去到这个地方.
3: 首先对这个地方的一个地面进行一个清洁.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면서 웃네. 꿈을 꾸나 봐. 꿈. 정음아. 너 꿈 꿨어?
1: 뭔가 달콤했는데.
0: 달콤한 꿈? 나도 꿈꾸고 싶다.

0: 대박. 아, 벌꿀. 나 모르겠다. 잘 기억해봐. 기억이 안 나. 다시 꾸고 싶다. 꿈.
1: 뭐든지 자판기에 꿈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0: 그런데 꿈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2: 어?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5: 꿈! 꿈이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문! 꿈을 쓰려면 쌍기역이 필요해. 쌍기역의 문을 찾자.
1: 뿌, 뿌, 뿌, 뿌, 뿌. 그, 그, 그, 그, 그.
0: 여기야!
1: 그, 그, 그, 그.
2: 쌍기역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비싼 기억이 우리를 만나 꾹! 꾹! 꿈의 꾼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미음을 찾자.
1: 받침의 문! 문!

0: 받침 미음을 찾아야 돼. 구름 모양이 제각각이군. 찾았어. 구름에 받침 미음. 나와라 한들. 받침 미음.
1: 받침 미음. 꾸.
0: 받침 미음.
2: 꿈.
3: 합체.
4: 저장 완료.
3: 꿈.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꿈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뭐든지 자판기에 꿈 한글 카드를 넣으면. 꿀 따러 갑시다. 노란 꽃.

0: 갑시다.
1: 어? 저게 뭐지? 어?
0: 아, 저거 우리 배웠잖아. 쌍기요.
2: 날아가 보자. 응?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꿈. 끄. 우. 끄. 끄. 끄. 친구들, 할아버지가 잠깐 꿈나라에 다녀올게요.
4: 맛있다.
3: 한글 쌍기역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끄, 웅, 끄, 웅, 꿈, 꿈.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꿈. 친구들 따라해봐요. 꿈.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꿈나라, 굼벵이, 꿈동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꿈나라, 굼벵이, 꿈동산.
6: 꿈. 정음이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꿈을 꾸고 싶어. 끈에 쌍기역이 우우를 만나 꾸가 구름에 받침 미음을 만나 꿈. 한글 카드를 넣으니 꿈을 꾸었어요. 훈민 정음은 꿈을 꾸어요. 훈민 정음은 꿈을 꾸어요. 훈민정음은 꿈을 꾸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딱지.
1: 호민아, 딱지치기 하자.
2: 딱지?
1: 응. 내가 딱지 접어왔어.
2: 우와, 딱지 많다. 딱지 치자.
1: 응.

0: 이건 불꽃 딱지. 세상의 모든 딱지를 넘길 수 있지.
1: 이건 무적 딱지. 세상의 모든 딱지를 이길 수 있지.
0: 난 불꽃 딱지.
1: 난 무적 딱지. 자, 간다. 야! 이번엔 내 차례.
0: 응.
1: 자, 야짜.
2: 훈민정음, 할아버지도 같이 하자.
3: 네, 좋아요.
0: 그런데 할아버지는 딱지 엄청 잘 치시는데. 훈민아, 우리에겐 초강력 무적 딱지가 필요해.
1: 그럼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 딱지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런데 너 딱지 쓸 수 있어?
1: 아니.
0: IR을 불러보자.
1: 응.
3: 한글 용사 IR!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딱지. 딱지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6: 문!
5: 딱지에 딱을 쓰려면 쌍디귿이 필요해. 쌍디귿의 문을 찾자.
4: 스, 스, 스, 스. 뜨, 뜨, 뜨, 뜨.
6: 여기야!
7: 쌍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한다! 한다.

떡집이군. 쌍디귿을 찾아야 해. 찾았어. 떡에 쌍디귿.

0: 쌍디귿이 알을 만나 따. 따. 딱지의 따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기억을 찾자. 받침의 문. 땅, 땅, 땅, 땅. 땀, 땀, 땀, 땀. 딱, 딱, 딱, 딱, 딱.
1: 여기야! 받침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뭘 하는 거지? 바둑이군. 찾았어. 바둑의 받침 기억.

0: 닥침 기업.
1: 딱지에 지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지읒.
3: 여기야.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여기서 찾아보자. 제비야, 안녕?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1: 멈춰. 15분만.
0: 고마워. 제비의 즉.
2: 한들.
0: 하차. 지읒이 이를 만나 지.
1: 받침 기업
0: 지 딱지
2: 허벅지 저장 완료 딱지 국민정음의 손으로
3: 딱지 한글 찾으라
4: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3: 그

0: 퀴즈 차례! 한글 딱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따, 따, 윽, 따, 윽, 딱, 딱, 지, 딱지, 딱지. 짜잔! 이건 훈민정음 딱지. 이건 할아버지 딱지. 자, 딱지를 쳐요. 어? 쳐요. 어? 쳐요. 어? 훈민정음 딱지가 안 넘어가네.
1: 맛있어.
0: 오잉. 한글 쌍디귿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뜨, 뜨, 뜨, 뜨, 딱! 딱지! 딱지! 딱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딱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딱지!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꿀떡, 팥떡, 버덕.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꿀떡, 팥떡, 버덕.
0: 딱지. 훈민정음이

0: 딱지치기 놀이를 해요. 더큰 딱지가 있었으면 떡에 쌍디귿이 알을 만나 따. 따가 바둑에 받침 기역을 만나 딱. 제비에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이야 딱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난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선물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방귀 뀌었네. 나도.
1: 훈민아, 너가 끼었어?
2: 아니? 정우마, 어? 네가 끼었어?
3: 아니?
1: 누구야? 누구?
2: 아,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그러면 이 방귀 소리의 주인이 나올지도 몰라.
3: 그래. 그런데 뿡! 글자 너무 어려워.
2: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 정음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뿡! 뿡이 궁금해.
5: 뿡! 우리가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뿡을 쓰려면 쌍비읍이 필요해. 쌍비읍의 문을 찾자.
7: 뜨, 뜨, 뜨, 뜨, 뜨, 뿌.

0: 뿐, 뿐, 뿐.
1: 뿔, 뿔, 뿔, 뿔, 뿔, 뿔. 뿡, 뿡, 뿡, 뿡, 뿡, 뿡.
2: 여기야.
3: 여기야. 받침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야가
3: 간다.

0: 이응을 찾자. 할아버지, 혹시 한글 이응 보셨나요?
1: 아유, 난 몰라. 이 보게. 이거 먹고 이응 찾아요.
0: 감사합니다.
1: 인사성도 바르고.
0: 찾았어. 할아버지, 잠시만요. 받침 이응만 찾을게요.
1: 그래요.
0: 사탕에 받침 이응.

0: 받침 이응.
1: 뿌.
0: 받침 이응.
2: 붕.
3: 하체.
4: 저장 완료. 붕. 국민정음의 손으로.
5: 붕 한글 카드다.
6: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으면 누가 방귀를 뀌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빨리 넣어보자. 방귀 소리였구나. 뿡뿡아, 너 방귀 소리는 정말 재미있어.
7: 뿡 하면 뿡뿡이지.

0: 뿌이뿡 뿌이뿡 뿌이뿌이뿡뿡.
1: 와, 뿡이다 뿡.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뿡. 뿌. 뿌. 뿌. 뿌. 우. 뿌. 우. 뿌. 뿌. 응?
3: 자, 할아버지가 이제 뿡 방귀를 깨겠어요.

0: 맛있다.
1: 한글 쌍비읍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뿌! 뿌! 뿌! 뿡!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뿡! 친구들 따라해봐요. 뿡!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1: 뿡! 훈민정음이 방귀를 뀌어요. 훈민이 방귀 소리는 뽕. 정음이 방귀 소리는 뿡. 뿡뿡. 이건 누구의 방귀 소리일까요? 빨래 쌍비읍이 우를 만나 뿌, 뿌가 사탕에 받침 이응을 만나 뿡. 한글 카드를 넣으니 뿡뿡이가 나왔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끼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끼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끼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
3: 맛있다.
4: 맛있다.
3: 수박 씨는 뱉어야 돼.
4: 응.
3: 아, 정음아, 얼굴에 씨 붙었어. 씨. 수박 씨는 뱉어야 돼.
4: 맞아.
3: 씨. 아, 누구 씨가 더 많은지 세보자.
4: 좋아.
3: 수박 한 입. 앙.
4: 씨가 하나.

0: C2, C3, C4, C5.
1: 우와,
0: 씨가 5개. 자, 나도 수박 한 입 앙. 씨 하나, 씨 둘, 씨 셋, 씨가 세 개.
1: 내 씨가 더 많다.
0: 우리 또 하자.
2: 그런데 수박을 다 먹었네. 이게 올해 마지막 수박이라 그랬는데.
0: 우리 씨 있잖아. 수박 씨. 여기.
1: 여기도.
2: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올 거야.
0: 우리 씨 많잖아. 이거 다 심으면 수박 엄청 엄청 많이 생길 거야.
1: 씨를 심자.
0: 심자.

0: 씨. 씨, 씨, 씨. 우리 화분에 씨 심자.
1: 응.
0: 화분 가지러 거죠.
1: 가자.
0: 씨를 심자, 씨를 심자, 씨를 심자.
1: 어? 없네?
2: 뭐? 수박 쟁반도 없어졌네?
3: 할아버지가 설거지 하셨나봐.
2: 아, 우리 씨 심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4: 아, 뭐든지 자판기에 씨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씨가 생길 거야.
4: 씨!
2: 그런데 씨 어떻게 쓰지?
0: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후민정은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5: 씨! 씨가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8: 씨를 쓰려면 쌍시옷이 필요해. 쌍시옷의 문을 찾자.
6: 뿌, 뿌, 뿌, 뿌, 뿌. 스, 스, 스, 스, 스.
9: 여기야!
6: 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쌍시옷을 찾자.
1: 응?
0: 농부님, 뭐 하세요?
2: 싹이 잘 나라고 물을 주고 있어요.
0: 오, 싹이요?
2: 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0: 어? 싹이 났어요. 그런데 싹에서 쌍시옷이 보여. 찾았어.
1: 어?
3: 냠냠냠냠냠냠. 맛있어.
0: 토끼가 먹어버렸군. 새로운 싹을 찾아보자. 토끼가 싹을 먹어버렸어요. 새로운 싹이 났어. 돌아라. 회전축. 싹의 쌍시옷.

0: 정시호 씨 이를 만나 씨.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시! 스! 스, 스, 스, 스, 스. 이? 스, 이? 스, 이? 스, 이? 시! 오, 시! 시, 시, 시! 할아버지는 수박씨를 발라내고 먹을게요. 얍! 얍!
1: 하하!
0: 얍!
1: 꿀꺽!
0: 얍!
1: 꿀꺽! 쌍시오, 잘 먹었습니다.
0: 오잉? 쌍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스! 스! 스! 스! 스! 스! 스이! 시! 시! 시!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시! 친구들, 따라해봐요. 시!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씨앗, 씨름, 시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씨앗, 씨름, 시장.
0: 시 훈민정음이 수박을 먹어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또 수박이 열릴 거야. 싹에 쌍시옷이 이를 만나 씨. 한글 카드를 넣으니 수박씨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범인은 누구?
7: 랄라랄라라. 어? 그런데 아라오가 어디 갔지? 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아라호. 응? 아라호. 아라? 이게 왜 이러지?
8: 아라 안녕. 어. 뭐해?
7: 아무래도 아라오가 고장난 것 같아.
8: 와! 아니, 왜?
7: 아, 그러게. 혹시 모르니까 아라오의 카메라를 살펴볼게.
8: 어.
7: 아라호, 카메라 확인.
8: 우와. 어? 근데 저게 뭐야?
7: 이건 마지막에 아라오를 건드린 사람이 찍힌 거야. 아, 그런데 잘 안 보이네.
8: 아니, 이건 보나 마나 아차 아차차짓이 분명해.
7: 어?
8: 저 그림자도 분명 아차 아니면 아차차일걸.
7: 정말?
8: 당연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차 아차차 말고 누가 아라오를 고장내겠어.
7: 하긴.
8: 한마디로 아차 아차차가 범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을 찾아서 고쳐달라고 하자.
7: 좋아.
8: 가자 가자.
7: 응.
8: 아차 아차차.
7: 아차. 아차차. 어디 있는 거야?
3: 친구들 안녕!
9: 안녕!
10: 아차차! 어? 오늘은 어떤 장면을 치지?
9: 모자르든 빨리! 빨리!
10: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어! 어떤 걸 하지?
9: 어? 어? 생각났다!
10: 뭔데?
9: 아라오를 고장내는 거야!
10: 오! 너무 재밌겠다.
9: 재밌겠다.
10: 그러면 아라가 깜짝 놀라겠지?
9: 맞아.
10: 저기 아라오다.
9: 그럼 지금 고장 낼까?
10: 좋아.
9: 가자.
10: 조용해.
8: 아차 아차차.
9: 아, 깜짝이야.
10: 아, 너무 놀랬네.
8: 딱 걸렸어.
10: 맞아.
8: 어? 너희가 아라오 고장 낸 거지?
10: 응. 어? 아닌데? 우리는 생각만 했는데?
9: 맞아, 아직 고장 안 냈어.
7: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10: 그래, 아, 그래. 생각만 했다니까 뭘 사과해.
9: 진짜 억울해.

0: 있는데.
1: 수상해, 수상해.
2: 아유, 정말. 어, 그래. 증거 있어?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3: 여기 아라호에 찍힌 사진이 있어.
2: 어?
3: 아라호 카메라 확인.

0: 저게 우리라고?
1: 저 그림자잖아.
0: 그래.
1: 아니, 저 그림자가 우리 둘 중 하나라고?
0: 응.
1: 우린 저렇게 머리가 크지 않아.
0: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저 그림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1: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그려주세요, X. 자, 친구들, X.
0: X.
1: 거봐, 거봐.
0: 거봐.
1: 거봐,
0: 거봐. 거봐. X가 훨씬 많잖아.
2: 아, 그런가?
3: 뭐지?
0: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죠, 재밌죠. 봉봉봉. 달려, 달려.
4: 뚝딱아,
0: 뚝딱아.
4: 뚝딱아, 너 거기서 뭐 해?
0: 아, 해, 나. 아라온 타고 놀고 있어.
4: 뭐?
2: 혹시 어제도 아라온 타고 놀았어?
0: 어,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얘들아. 뚝딱아, 너 이리 와봐.
5: 왜?
0: 너 이리 와서.
5: 왜 그러는데?
0: 여기 딱 서봐.
5: 여기?
0: 그래, 여기. 그래.
5: 자, 이렇게.
1: 똑같다, 똑같다.
2: 아라오를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1: 뚝딱이었어.
0: 나? 내가 범인? 뚝딱아, 뚝딱, 뚝딱뚝. 미안해. 쉬.
2: 아이, 저기.
0: 거봐, 우리 아니잖아.
1: 너희 우리를 의심했어. 너무해.
4: 어떡하지? 정말 억울하고 기분 나쁘겠다.
2: 아, 그러게. 어떡하면 좋지?
4: 그러게.
2: 아, 번개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0: 그래.
2: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봐요.
6: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얘들아 안녕.
1: 그런데 너희들 잘못을 했을 땐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기 있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0: 네. 그 내가 먼저 의심했으니까 내가 제일 큰 소리로 사과할게.
2: 저도 같이 사과할게요.
1: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아차아차차를 불러볼까?
2: 네. 네.
1: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차아차차를 불러봐요. 하나, 둘, 셋. 아차! 아차! 아차!
2: 아차! 아차! 아차차 왔다. 왜? 왜? 왜? 뭘 또 의심하려고?
3: 아, 저기... 아차! 아차차! 함부로 의심해서 미안해.
0: 저기 있잖아! 내가 제일 미안해! 미안, 진짜 미안해!
2: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하면
4: 어? 우리가 뭐 마음이 다 풀렸다.
2: 어? 어? 아, 그거 아니잖아.
0: 풀렸대?
3: 그럼 우리 용서해 주는 거야?
4: 그래.
0: 와,
1: 와, 우리 모두 박수. 용기 있게 사과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또 함부로 친구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알았죠?
5: 네!
1: 자, 그럼 우리 씩씩하게 파워체조 해볼까?
5: 네!
1: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5: 좋아요!

0: 친구들 안녕!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알쏭 달쏭 퀴즈!
0: 우와. 아빠, 아빠, 어? 오늘은 제가 문제를 준비했어요.
1: 우와, 우와, 어떤 문제일까?
0: 바람풍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바람풍이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인데 파우치질을 열심히 한 후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과연 바람풍이 잃어버린 물건은 무엇일까요?
1: 고기 넣어주세요.
0: 넣어주세요.
3: 1번 앞을 잘 보이게 하는 안경. 2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4: 3번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1: 자, 과연 몇 번일까요? 함께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2: 번개맨!
5: 바람풍이 매일 들고 다니는 이것, 1, 2, 3번 중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 정답이 뭐죠?
6: 3번.
5: 3번?
6: 부채.
5: 3번 부채. 정답입니다.
1: 우와!
5: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1: 우와. 그런데 바람풍이 잃어버린 것은 이 부채인데 이 부채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0: 걱정 마세요.
1: 어?
0: 범인이 카메라에 찍혔대요.
1: 어쩌...
0: 자,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1: 아, 아니 그림자네.
0: 맞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어...
0: 친구들, 부채를 가져간 범인을 찾아주세요.
1: 좋아요. 자, 보기 나와주세요.
0: 나와주세요.
3: 1번 단골짜기 다람쥐. 2번 깨골깨골 개구리. 3번 끼리끼리 꽃끼리.
1: 자, 이렇게 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일까요? 번개맨!
0: 번개맨!
5: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어? 자, 우리 친구 정답은요?
6: 코끼.
4: 크게 얘기해줘.
6: 코끼.
5: 좀 더 크게.
6: 코끼.
5: 코끼리, 코끼리. 정답입니다.
1: 이야!
5: 잘했어요.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친구.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0: 안녕. 아빠, 아빠. 코끼리와 함께 바람풍의 부채를 돌려주러 갈까요?
1: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 달쏭 퀴즈 끝!
7: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8: 아몬과 힌티아스.
5: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몬과 핀티아스였죠. 어, 마침 저기 다몬과 핀티아스가 들어오네요.
9: 아,
5: 다몬,
9: 안녕.
5: 핀티아스, 안녕.
9: 안녕.
5: 안녕.
9: 아, 그래, 그래, 그래. 핀티아스, 이번에 농사지어 얻은 쌀을 나눠야지.
10: 아, 그러지. 아, 자, 이번 쌀은 자네가 더 가져가게.
9: 무슨 소리, 핀티아스? 똑같이 나눠야지.
10: 아이 참. 어? 자, 자네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쌀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난 이걸로 충분하네.
9: 아이, 이거 정말. 핀티아스, 자네는 내 진짜 친구네.
10: 아몬.

0: 아이고. 배고프구만.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1: 아이, 좋지.
0: 그래, 그래. 밥은 내가 사겠네.
1: 어, 좋다, 좋다.
0: 가자고, 가자고. 자. 아이고.
2: 그런데, 다몬과 핀티아스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3: 아유,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4: 아이고, 왕이시여. 쌀을 내놓지 않은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3: 뭐래?

0: 봐줘? 뭘 봐줘? 못 봐줘? 여봐라!
1: 예!
0: 이것들을 다 감옥에 가둬라!
1: 예! 살려주세요! 이리 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와! 살려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어서!
0: 살려와! 아, 간식 먹을 시간이 됐나? 또 배가 고프네.
2: 아니! 벌 받을 때가 됐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 가문의 칼을 받아라!
0: 가소롭구나.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아라!
2: 야!

0: 예, 움직이지 마! 깜짝 마요!
1: 이 자를 어서 치워라.
0: 아, 예.
2: 아, 아깝다. 자, 이길 수 있었는데.
0: 이기게 뭘 이겨? 살짝 어서 가!
3: 결국 다모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리곤 했죠.
4: 나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겠지. 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0: 어머니.
1: 담원도 담원의 어머니도 걱정이네요. 과연 담원과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 뭐라? 담원이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농담이지?
0: 아니요.
2: 잠이 덜 깼나?
0: 그것도 아니요.
2: 좋다, 핀티아스. 내 말대로 하지. 대신 3일 안에 담원이 돌아오지 못할 시에 넌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0: 난 내 친구 담원을 믿소.

0: 난 안 믿어. 그래 보자.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버릴 것인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어.
1: 이렇게 다문을 대신해 핀티아스는 감옥에 갇혔고 다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약속한 3일이 거의 다 지났죠.
2: 어머니, 저 이제 가야 돼요.
3: 아들아, 꼭 가야만 하겠니? 응?
2: 저 대신 친구가 감옥에 있어요. 가야죠.
3: 차라리 나랑 같이 도망가자. 응?

0: 건강하세요, 어머니.
1: 아니, 잠원!
0: 어머니! 한편 왕궁에서는 왕과 핀티아스가 다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다몬이 돌아올까요?
2: 핀티아스, 약속한 3일이 지났다. 네 친구 다몬은 오지 않아?
0: 아니요, 다몬은 꼭 올 것이요.
2: 친구들, 다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그래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딱 5초를 더 주마. 친구들 5초 같이 세어볼까요? 자 시작. 5 4 3 2 1 땡. 자 여봐라, 이 핀티아스를
0: 풀어줘!
2: 풀어줘! 풀어줘? 왜 풀어줘? 아니! 진짜로 돌아왔어?
1: 아니,
2: 나 같으면 진짜 멀리 도망갔겠다. 아이고.
0: 아니, 난 너와는 다르다. 어?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다몬, 잘 다녀왔나? 자는 괜찮은가?
3: 보다시피 멀쩡해.
0: 핀티아스, 다몬!
2: 내 너희들의 우정이 감복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될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본다면,
4: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산다면 친구가 생길 것이오.
2: 그래, 할 수 있어. 여봐라.
1: 예.
2: 지금껏 뺏은 쌀들은 모두 돌려주고, 감옥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해라!
1: 예! 알겠습니다! 어디 나오시오! 어디 나오세요! 아이고,
2: 살았다!
1: 사랑
2: 마세! 마세!
5: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이렇게 서로를 믿었던 다몬과 핀티아스는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꼭 잘 지키기로 번개맨과 약속!
6: 약속!
5: 약속! 자, 지금까지 푸르름이 가득한 군산에서 보이라딩 동생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순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0: 스쿨버스 내리 떨어져.
1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2: 3 더하기 4는 7.
13: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14: 준비 출동.
1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6: 출발.
17: 돼버리가 두 번 간다.
18: 3인 쫓아가야지.
1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21: 다들 뭐 먹는 거지?
22: 이게 뭐예요?
2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6: 출동.
25: 얼굴엔
26: 순한 킬킬.
25: 진물엔
27: 순하게
26: 지켜줄게.
2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0: 호비는 아프대요.
9: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1: 시원해.
12: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9: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뮤직박스야. 내가 간다? 어디 있을까? 응? 여기 있을까? 아닌데? 어? 어? 이 박스 마음에 쏙 드는데

0: 이건 고양이 소린데? 이 박스 안에 진짜 고양이가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오늘의 박스야, 넌 누구니?
1: 오늘은 바로
0: 짜잔! 야옹야옹. 오늘은 아저씨가 미야옹 박스를 가져왔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2: 고양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번 검은 고양이였지 않나?
0: 오호.
2: 아, 하얀 고양이 아니야?
0: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고양이 머리띠네요. 그러면은 무슨 색깔 할래?
2: 하얀색.
0: 하얀색?
2: 아, 나 그냥 빨간. 핑크, 핑크.
0: 핑크?
2: 나 하얀.
0: 하얀. 그러면은 아저씨는 노랑. 자, 머리띠 쓰자.
2: 내가 좋아하는 핑크.
3: 야, 너 멋있다.
0: 예쁘게, 예쁘게 씌워줄게.
2: 난 하얀색과 빨간색을 제일 좋아한다.
0: 정말? 얘들아, 고양이로 변신했어. 이야! 이야! 우리 모두 고양이가 되었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부터 미야옹으로만 말하는 거야. 어때?
2: 네.
0: 그러면 고양이가 공놀이 하고 싶을 때 미야옹.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빨리 나와봐.
3: 톡톡톡. 갈라차기.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이제부터 시작한다.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0: 미야옹
2: 예.
0: 어때? 미야옹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2: 네.
0: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2: 미야옹 미야옹
0: 미야옹
2: 미야옹 미야옹

0: 야옹.
1: 하나 써.
2: 하나 써.
3: 야옹.
1: 놀아줘.
3: 야옹.
1: 야옹.
3: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옹.
1: 야옹.
3: 야옹.
4: 오늘은 멋쟁이 바리톤 고양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 소프라노 고양이에게 고백하는 날.

0: 소프라노 고양이도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쥐 소리가 들리자
1: 미야옹
2: 생쥐를 보고 도망가다니 겁쟁이 고양이로군요.

0: 어서 나오세요.
1: 죄송하지만 생쥐가 올까봐 나갈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생쥐가 무섭다면 제가 생쥐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미야.

0: 생쥐가 다시 오지 않나요?
1: 생쥐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거예요.
0: 그럼 맘 놓고 고백해도 되죠?

0: 짜증난다.
1: 미야옹 미야옹 고양이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페라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2: 네!
1: 오늘의 공연방 소프라노 고양이와 바리톤 고양이의 이중창.
0: 미야옹
3: 미야옹 미야옹
1: 까불새.

뭐든지 가지고 놀아요.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박스야 어디 어디에 있니? 박스를 찾아 쿵쿵쿵쿵쿵. 어? 어? 우잉? 뭐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박스는 처음이야. 누가 들었지? 응?

0: 재밌는 소리. 오늘은 바로 짜잔 따란따따란 우박들. 안녕. 어? 오늘 지유랑 정유비가 안 왔나? 어디 갔지? 안녕. 잠깐 꾸러기들. 오늘은 아저씨가 뮤직박스에서 가장 작은 박스를 골라왔어.
1: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0: 눈 감아봐. 짜잔.
1: 뭐지? 뭐야?
0: 바로 생겼지? 와우.
1: 이거 그거 아니에요?
0: 뭐?
1: 그 무슨 카드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뭐가 들어있을까? 어? 잠깐만. 이 뒤에 숫자 오. 5가 써있지?
1: 네.
0: 그지?
1: 근데 왜 숫자가 적혀있는 걸까요?
0: 그래? 그러면 우리 게임해보는 거 어때?
2: 네!
0: 우리 다섯 글자로 맞춰보자. 어때?
2: 네.
0: 이제부터 시작! 뭐가 있을까?
1: 젤리 있을까?
0: 오, 젤리 있을까? 지유는 뭘까?
1: 반지 있을까?
0: 오!
1: 상어 있을까?
0: 고래 있을까?
1: 초콜릿 있어?
0: 과연? 짜잔! 와, 이거 봐봐. 고무줄이잖아, 고무줄.
1: 고무줄이 왜 있는 거지?
0: 그러게, 색깔도 엄청 다양해.
1: 맞아요.
3: 빨간색 있다, 빨간!
0: 그러면 지유는 빨간색.
3: 빨간색.
0: 그러면 정유미는?
3: 파랑색.
0: 그러면 아저씨는 초록색. 재밌는 놀이가 생각이 났어.
4: 뭐요?
0: 손가락 몇 개?
2: 다섯 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무줄 마술. 손가락 다섯 개. 고무줄 마술. 잘 봐. 친구들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잘 봐. 진짜 너를 깜짝 놀랄 거야. 자, 지금 고무줄이 어느 손가락에 있지?
1: 엄마 손가락과 오빠 손가락.
0: 그렇지. 자, 잘 봐. 하나, 둘, 셋 해줘.
2: 하나, 둘, 셋.
0: 셋!

0: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바꾼 거지.
1: 저거. 이번에는 또 다른 마술.
2: 여러분, 재밌어요?
0: 네.
2: 행복해요?
0: 네.
2: 재밌는 사람 손바람이. 자, 여러분, 고무줄이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0: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2: 자, 다섯을 세세요.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0: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3: 뭐야?
2: 옮겨졌지?
3: 네.
0: 저것도.
2: 자, 짜잔! 하! 하! 자, 지효 정엽이도 손가락 다섯 개로 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아, 이거 내가 처음 보여주는 건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들어 볼게. 알았지? 난 같이 살고 있거든? 잘 봐. 짠, 짠, 쫙, 차. 이거 짠.

0: 그런데 이 별은 사실 우박별이야.
1: 우박?
0: 응.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박별나라.
1: 우박? 응. 호박?
0: 그리고 이 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1: 무슨 비밀이에요?
0: 어떤 비밀인지 궁금해요?
2: 네.
0: 그럼 친구들도 함께 떠나볼까요?
2: 네!
0: 예!
3: 머나먼 우주, 작고 작은 우박나라 별이 있어요. 그 별에서는 언제나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박별 동굴에서 나는 소리였죠. 하지만 동굴 문은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든 우박으로 말하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4: 여기가 동굴, 궁금해 소리 어떻게 열어? 가만히 생각. 아.
3: 소년에게 좋은 생각이 난다 봐요. 과연 무엇일까요?
4: 열려라 참깨.
3: 그 순간 동굴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니 두근두근 긴장됐어요. 가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0: 아하!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어요. 조금 더 가니 기다란 줄이 내려왔죠. 줄을 타고 건너요.
1: 부웅 야호 슈웅 예에.
0: 드디어 보물상자 발견.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어? 공연 박스다. 아하, 여기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오늘의 공연도 잘 부탁해요. 공연 박스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성.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음악이 멈추면 얼음. 그럼 시작한다.
1: 나비처럼 훨훨, 나비처럼 훨훨, 모두 얼음 멈춰.
2: 다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3: 이번엔 내 차례.
4: 나도 술래.
1: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3: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0: 좋아,
3: 날씨가 술래해.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0: 왜 그래 도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뽀록뽀록 따다.

0: 유쾌한 친구이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있습니다.

TV로 옛날 이야기 보고 있었어.

여기 창밖에. 이건 뭔 소리야?